그러니까 일체 만물 만생은 물론이거니와 우주 전체가 생명의 근본이 아니라면 절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우주가

이라면 중심의 근본이 아니라면 그렇게 드리고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선장이라서 우리가 이 여러분들 중에 차원이 셋으로 나눈다고 합시다. 하나는 나를 지금 강국히 관하고 들어가는 사람, 관하고 들어가서 나를 탄생시킨 사람, 그 다음에 탄생을 시켜가지고 이제 점차적으로 점수로 들어간 사람, 이렇게 세 단계가 있다 하면은 그 첫 단계에 그 모든 여러분들이 위 단계에 말한 거를 따라서 그냥 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항상 자기 집을 지려면 바로 이 주춧돌부터 아주 완전하게 해놓고 집을 지어야 되니까요. 사람이 위성이 그렇게 지구를 벗어나서 그렇게 돌듯이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지금 마음이 벗어나야, 우리 몸뚱이 안에서 벗어나야 지구 안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요. 우리가 바깥으로 공기가 없어도 바깥으로 댕길 수 있는 건 마음이에요. 물체는 공기가 없으면은 안 되지만은 죽지만 다른 물체가 아닌 마음은 절대로 이 우주 삼세를 다한 찰나에 돈다고 하더라도 손색이 없어요. 그러나 그뿐이 아니에요. 전체를 갖다 놓고 공 하나 갖다가 이렇게 놓고선 요리 보고 조리 보고 하는 것과 같다. 그것도 부처님께서는 도가 아니라고 그랬으니 무슨 까닭인가 이거예요.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봐도 이건 도가 아니니라 했어요. 목마를 때 물 한 모금 주는 것만 못하다 이 소리죠. 도는 것이 무슨 도겠느냐만은 우리가 저 이성을 만들려면 껍껍데기 1단계 2단계 껍껍데기 만들죠. 껍껍데기 만드는 것과 같이 그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뿐이지. 오신통이니 뭐니 보느니 이것도 종합해서 모두가 혼자 하는 거는 없으니까요. 보는 거, 듣는 거, 상대를 아는 거, 또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 거, 또 내가 가고 옴이 없이 이렇게 가고 오고 보고 이러는 거, 이런 것이 종합돼야 한 몸이라고 할 수 있죠. 한 몸, 정상인. 그러듯이 우리가 그 정상인 하나를 정상인답게 자유스럽게 우리가 마음대로 지구를 바깥을 벗어나서 돌거니와 아니 다른 행성 가서도 돌고 다른 행성이 만약에 우리 지구에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 하면은 바로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 둘이 아니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이 작용이라고 할 수 없죠. 이거는 평등공법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도 그 속에도 평등공법이라 할지라도 중용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것을 말하자 하면은

0: 여러 가지로 이름이 주어지지만은 하여튼 그것이 모두가 그 안에 보고 듣고 하는 거 그 안에 진짜는 들어 있으니까요. 보고 들었으면 주어라. 보고 들었으면 결정을 지어라. 보고 들었으면 그냥 물러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잘못되고 잘되고를 알아진다. 이건 수습을 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길을 지나가다가도 말해줄 사람한테는 말해주고 그냥 건져줄 사람한테는 건져주고 예전에는 양을 많이 잡아서 바쳤답니다. 양을 바치려고 짊어지고 갈 땐 양을 건져주고 아, 소가 죽을 때는 소를 건지고 이렇게 해서 그 부처님 그 눈에 걸렸다만 하면은 그건 인도로다가 환생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부처님 이 나를 진짜 참 나를 발견하려고 찾는 데는 믿는 거 말입니다. 믿는 거는 그런 걸 하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아픈 거를 날령으로 믿는 것도 아니요. 죽을 걸 살령으로 믿는 것도 아니요. 어떤 업보를 제거하려고 믿는 것도 아니요. 그대로 자기가 이 세상에 났으면 그대로 자기를 자기 시자는 자기 주인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나쁘든 좋든 아버지듯이. 어머니가 못나고 잘나고 하여간에 못 배우든 못났든 병신이든 내 어머니든 그냥 무조건 믿는 그 속에서 다른 거는 천차만별로 벌어지는 거는 거기서 다 대치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믿지 않고 이름만 부르고 요거 한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쓴다면은 그거 참 더디죠. 그러나 진짜로 믿고 앞에 닥친 거를 어쩌겠습니까? 너 아니면 해결 못한다 하고선 마음을 조급하게 두지 말고 안 되든 되든 일단 맺겼으면 난 죄가 없어. 일단 맺겼으니까. 모두가 우리가 이 공부는 그냥 우선적으로 우리가 그냥 종교 삼아 그냥 남들도 절에 댕기니까 절에 댕겨보자 이러고 그냥 나가죠. 그런 사람 대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전화를 필수적으로 쓰듯이 밥 먹는 거를 필수적으로 먹듯이 우리는 그냥 우리가 그냥 살고 있으니까 내가 살고 있으니까 모든 게 내 탓이고 남의 탓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있는 자리에 부처가 있고 내가 편속관을 가든지 똥뚜관을 가든지 똥 재놓는 데 있죠. 그런데 가든지 내가 있는 자리에 부처는 있는 것이지 더럽고 깨끗하고 이런 데를 찾아서 부처님이 계신 게 아닙니다.
1: 어떤 방편 그냥 마음을 가난한 데 있어서 다른 방편을 찾는데 예를 들자면은 진동수라든지 또는 냉수, 온수를 번갈아가면서 내온욕이라든지 이래가지고 나쁜 몸 안에 있는 나쁜 걸 제거시킨 다음에 그러면 조금 빨리 더 깨달음의 길에 가는 그 마음 가난한 방법 육체가 단련됨으로 인해서 뭐 그런 것이 도움이 되는지요. 진동수나 냉온욕이나 이런 게 도움이 되는지요. 그거 궁금합니다.
0: 그거는 예를 들어서 진짜로 이게 믿는 것이 말입니다. 얼마나 거기에 통신이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진짜로 그 나오는 근육에다 진짜로 넣는지 들어갔는지 그래서 거기에 통신이 되면은 한 찰나에 대뇌로 갑니다. 대뇌로 가서

손해를 거쳐서 아주 찰나죠. 중내에서 책정을 합니다. 4대로 통신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마음에 의해서 모두 그런 거를 제거할 건 하고 이렇게 수습할 건 하죠.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죠. 모두가 가능한데 말입니다. 그거는 내가 진짜로 믿고 내가 되는 데서 부처는 이름입니다. 여기 부처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부처님이지. 그 부처님 진짜 아닌 속에 진짜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 믿으라는 게 아니고 그대로 그 부처가 부처 아닌 부처가 그대로 있으니 본래 있으니 그거를 진짜로 믿어라. 그래서 콩씨가 하나 숨겨서 콩싹이 나걸랑한 그 콩싹은 제 뿌리를 진짜로 믿어라. 믿어서 콩싹이 왕성했을 때는 자기 종자를 다시 얻느니라. 이런 거죠. 다시 종자를 다시 얻어서 그 다시 종자를 얻을 때는 수만 개, 한 종자가 수만 개로도 되고 그랬을 때 수만 개의 종자를 다 먹이고도 한 종자는 되남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만이 그게 그거 저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하여튼 모든 분들이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로 하여금 내가 짐작한 데는 지극히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0: 제65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개선 불사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전사까지 문화 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부를 모시는 원불 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산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산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산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소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보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2: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 섰습니다.
3: 예수님! 예수님!
4: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하면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5: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가장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2003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스님입니다. 불교의 불법을 가리키신 것은 부처님이지만 그것을 전달한 것은 아난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 보면 맨 앞에 서두에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에서의 내가 아난이잖아요. 자밤경의 아유광경 그리고 또 별본으로 있는 아유광전 같은 데 보면 부처님의 유적지를 참배하는 아쇼카 왕이 가장 크게 공양한 제자가 아난입니다. 아난에게 그렇게 특별히 더 많은 공양을 올렸던 이유는 아난이 불법을 전한 그 공덕이 높다라고 생각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불교 TV야말로 이 아난에 필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현대는 단순히 TV를 넘어서서 뉴미디어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바뀌어가는 상황에서는 조금씩의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60-800-7000번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공덕이 돼서 새로운 이러한 방송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60-800-7000번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We'll be right back.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0: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 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 순례는 20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따빠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2027년 1월 5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2: 고객님, 대환 대출 대상자세요.
3: 정말요?
2: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4: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3: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5: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3: 설치했어요.
6: 당했다!
7: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8: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3: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감춰? 그만! 도대체 뭘 간 거야?
9: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0: 절밥 한 끼는 그냥 한 끼가 아니고 내 삶의 밥까지는 기회가 돼야 되지 않는가.
1: 스님들은 법문을 해서도 신도들을 포기하지만 그 음식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2: 사찰 음식이 단순한 그런 먹거리가 아니라 저는 하나의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 저는 사찰 음식이 기도고 수행입니다.
4: 음식이 굉장히 그냥 단순하지만은 않다. 수행을 이어나가는 그 연장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 생명이죠.
6: 생명.
5: 삶의 근본이고 삶의 바탕이 음식이잖아요. 내 몸이 자연이잖아요. 삶이잖아요.

0: 아, 저는 H기업의 9개 브랜드 23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영석 셰프라고 합니다. 뭐 그냥 막연했어요. 그냥 사찰 음식이란 개념이
1: 동양이 뭔지 모른데.
0: 동양이 네, 뭔지 정확한 몰라? 의미는 모르지만 네. 스님한테 처음 뵙는 자리라서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사실 처음에는 조금 무서웠어요.
2: 스님 이거 볶을 때 이렇게 팬을 이렇게 돌려도 됩니까?
3: 그러면 안 돼요.
2: 죄송합니다. 네,
4: 네. 어우 잘 쓰신다.
5: 셰프인데요.
4: 어우.
1: 오. 전문가 스킬 나오네.
6: 미쳤습니다, 진짜. 진짜 미쳤습니다, 진짜. 네.
0: 좀 더 사찰 음식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7: 일단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명장 스님들 중에서 유일하게 비구 스님이죠. 고문헌에 나와 있는 이 사찰 음식을 그대로 체계화시켜서 현대화시키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8: 두티도 풍성하게.
0: 스포츠. 예. 듬뿍. 예.
8: 지금은 이제 묵두부전.
0: 앞뒤로 해주면 되는 예, 거죠? 예. 묵을 전으로 부쳐먹는다는 게 저는 너무 새롭습니다. 예, 예.
8: 무미의 맛이라고 황일 교수님 말씀하셨어요.

0: 절밥 한 끼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1: 060-800-7000번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방송 포교에 큰 힘이 됩니다.

0: 이 자리는 네. 스님이 그 저 유튜브 찍는 자리예요.
1: BJ 정문 스님.
0: 그렇습니다.
1: 아, 그거 너무 귀여우시던데요. 그거 막 모자 안경도 엄청 귀여운 네. 거 쓰시고 네. 그런 컨셉은 누가 정한 거예요?
0: 당연히 아, 제가 하죠.
1: 아, 네. 정문 스님이랑 지금 방송을 촬영해 보니까 네. 너무 귀여우십니다. 죄송스럽지만.
0: 예. 치나물 술 완자탕을 할 건데요.
1: 완자탕 너무 기대가 됩니다.
0: 예.
2: 치나물이 가지고 있는 양리작용 중에서 이 칼륨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1: 두부에는 따로 간을 하지 않고 그냥 으깨 놓은 상태인 거죠?
0: 예.
1: 소금 한 꼬집 넣고
0: 찹쌀가루를 좀 넣을 것이거든요.
1: 네.
0: 후춧가루도 넣어서 네. 오늘 제목이? 지금 하는 요리 제목이?
1: 완자탕
0: 치나물 쑥 완자탕
1: 치나물 쑥 완자탕 네. 죄송합니다 네. 네.
0: 지금 스님 하고 있는 요리 제목을 한기시키는 이유가 네, 네, 네. 완자를 만들어야지 찹쌀가루 넣으라고 하니까 왕창 넣어가지고 옹시 만들어 보면 씹어야 완자죠. 돼요
1: 맞습니다.
0: 스님 오늘 요거 그 발현한 그 요리는 입에 완자가 딱 들어가면 치와 쑥이 지금 이렇게 다져가지고 넣었기 때문에 이게 입에 번지면서 탁 퍼지면서 향이... 봄내음을 마음껏 줄기라 이번... 이런 컨셉이에요. 지금 이번... 이 요리는. 그리고 이제 이게 전복가루.
1: 전복가루를 넣고.
0: 전복가루에다 공굴리게 할 것이거든요.
1: 네네네. 이제
0: 예. 같이 이제 완자를.
1: 아, 그 안에다가
0: 김유 셰프가 나오고
1: 네네.
0: 마음 이신전심으로 통하면
1: 네.
0: 완자 사이즈가 비스무리하게 나올 것이고 네. 서로 각각 보초를 해버리면 사이즈가 틀릴 것이고
1: 잠시만요 사이즈를 네. 어떻게 재볼까요?
0: 아니 그냥 해 그냥
1: 선생님 이거 같이 했는데
0: 네, 네.
1: 제가 약간 좀 큰 것 같습니다 와, 이게 자연에서 완자를 만들고 있으니 참 기분이 예. 좋습니다.
0: 예.

0: 아까 이게 채소물 넣고 남은 거잖아요.
1: 네네네.
0: 이 고명으로 써야 돼요.
1: 아, 고명으로. 스님 그 BJ 정문 유튜브 보니까
0: 예.
1: 자식이 있으시다고 자녀가 한 네 분 정도 있으시다고 하시는데
0: 아니 네 분이 아니고
1: 네 분
0: 일곱 놈
1: 네, 네.
2: 대빵 왔다 아빠 왔다
1: 그럼 스님 네. 딱 보면은 다 얼굴이 다른가요? 다 네? 알아보세요?
0: 다 알아보지
1: 아.
2: 더담이 누리 나래 얼치
1: 강아지들이랑 이렇게 밥도 주시고
0: 네.
1: 같이 하는 모습이 너무
0: 미용하다가 다 시켜
1: 즐거워 보이시더라고요.
0: 자 이제 넣고
1: 와.
0: 포글포글 올라오잖아요, 이제.
1: 네네. 네. 와, 장을, 간장을 넣으니까, 그 양식에 이제 콘소메라고 있거든요.
0: 네.
1: 고기 이제 맑은 육수인데, 그거랑 색깔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0: 아, 전분기가 올라와서 그런지 국물이 농도가 짙어지게 나오네요. 와, 그냥 두부 무칠 때는 다 깨질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깨지네요.
1: 아니, 전복가루 해가지고 공골육이 해서 했기 때문에.
0: 와, 표고 향이 엄청 좋습니다. 고명으로.
1: 진화벌 쑥 안젓탕 완성됐습니다.

0: 소화업 수율이 뛰어난 두부, 쑥, 취나물로 빚은 취나물 쑥 완자탕은 완자 중심의 고소한 잣 두 세알을 숨겨놓은 디테일이 돋보였고 단백질과 비타민의 밸런스가 완벽한 이 한 그릇을 보며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정성과 섬세한 배려가 가장 자비로운 치유의 레시피가 될 수 있음을 배웠다.
1: 선생님, 마지막 네. 만들어주실 공양 음식은 어떤 거죠?
2: 음나물, 일전병, 무침. 아.

0: 반죽의 농도는 어떻게 맞추세요?
1: 아무래도 밀접병을 해야 되니까 너무 묽으면 안 되죠.
0: 네네. 어느 정도 있게.
1: 걸러주시라고.
2: 네.
0: 스님, 그 고문안이 진짜 많이 보셨잖아요. 그중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조리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진짜 특이하다.
1: 특별히 뭐 그런 건 없고요.
0: 네.
1: 다만 이제 배고팠던 시절,
0: 네.
1: 사후 경제가 어려웠던
0: 네.
1: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0: 네.
1: 그때 어린 마음에도 야, 참 건박하다. 그 낭비가 없이.
0: 네.
1: 낭비가 없다는 것은 그 식재료를 어떻게 관리하는가에서 금방 알 수가 있어. 그래서 그런 유명한 예로가 있어요. 계곡물에서 배추를 다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배추 한 쪼가리가 떠내려가는
2: 네.
1: 거예요. 노수님이 그걸 쫓아서 계곡물 빠르잖아요, 이렇게. 끝까지 가지고 그걸 집어갔다는 게 이게 참그 어린 나이에도 그 대목을 이렇게 보면서 뭉클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도처에 널려 있어요. 어떤 레시피가 됐든지.

0: 그럼 넌 이제 건져 주실래요?
1: 그럴까요? 네. 살짝만 데치겠습니다. 네. 한번 익으니까 색깔이 점점 진해지고 있어요. 초록초록해지고 있습니다.

0: 아, 아까 이 칼집을 안 넣고 넣어버렸구나.
1: 아, 열 십자로 칼집을 낼까요?
0: 예. 어차피 이거 찢어야 되거든요.
1: 찢어서, 아, 그래야지 이제 붙여지니까요.
0: 그래서 이제.
1: 고추장.
0: 넣고. 그리고 식초 넣습니다. 식초.
1: 식초. 아까 양념장에 두릅은
0: 이렇게 따로 조금씩 양념을
1: 네네.
0: 조금씩 이렇게 따로 떼어서 네. 하거든요. 왕창 넣고 하는 게 아니고.
1: 네네. 그냥 간을 골고루 베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씩 하시면 돼요.

0: 어떻게 완성이 될지 나 저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점정에다 그냥 두릅 올려가지고 마무리할 줄 알았는데 또 그게 아니네요. 예, 예. 아 그걸 또 와 양념장을 밀전병에다도 묻히시고 두릅에다도 묻히시고 예. 아 그 위에다가
1: 그 통깨를 좀 위에다 좀 처리 좀 해주실래요? 저 이제 밀전병이 위로 올라갔는데요. 이번에는 두릅이 이제 또 두릅이 여기 올라와서 예, 이렇게 싸먹는 개념으로 두릅 밀전병 완성됐습니다.

0: 끓는 물에 소금을 약간 넣고 엄나무순을 살짝 데쳐내어 특유의 쌉싸름한 향과 아삭한 식감을 가두는 타이밍은 채소의 본질을 극대화하는 섬세한 방법이었다. 그리고 짧게 숙성시켜 감칠맛을 깊게 살려주는 청장으로 묻혀낸 엄나무순 밀 전병 무침을 통해 인공 조미료가 아닌 시간을 양념으로 삼는 법을 배웠다.
1: 절밥 한 끼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2: 060-800-7000번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방송 포교에 큰 힘이 됩니다. 공양계,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도움을 이루고자 이 음식을 받습니다.
3: 그렇습니까? 예. 이게 원효대사의 깨달음이 머문 이 장소에서 이렇게 스님이 직접 해주신 사찰 음식을 맛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느티떡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와, 느티나무 이파리가 사이사이 불로

0: 와, 이거 배고플 때 먹으면 엄청난 에너지 보충식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느티나무의 향이 그냥 생으로 먹었을 때는 별로 안 났었는데 한번 수분으로 증기로 익히니까 또 향이 살아나네요.
1: 네, 예, 예. 역시 우리 현 그린푸드의 김영식 셰프다운 멘트였습니다.
0: 아, 너무 좋습니다. 아, 너무 맛있습니다. 예,
1: 그 다음에는 이제
0: 묵두부전. 아, 와, 이거 정말 예, 기대가 됩니다. 네. 예. 집간장으로 양념을 해서 간 밸런스도 굉장히 맞고 이 세 가지의 맛이 조금 조금씩 다르면서 그 밸런스를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1: 저는 이제 황희도 교수님 만난 게 꽤 돼요. 근데 그분이 왜 무의 맛이라고 했을까? 그렇다면은 그 무게 그 본래적인 맛
0: 본래의
1: 그걸 맛, 네. 예, 말씀하지 않았을까 하거든요.

0: 아, 맛있네. 야, 야, 이 국물이 그냥 그.
1: 와, 이 국물이 맑으면서도 이 농도가 잡혀 있으니까 네, 네. 뭔가 묵직한 느낌이 들고 와, 친나물이랑 쑥 향이 굉장하네요. 전체적으로 감싸주는.
0: 근데 이걸 내가 아까 찢어서 넣는가 안 찢어서 넣는가 그걸 갑자기 생각났는데 아니 이 완자를
1: 찜기 안 찢었어요.
0: 야, 그럼 한 단계 건너 뛰어버렸네.
1: 그래도 말씀하실 때는 찐다고 하셨는데 같이 넣고 끓이셨거든요.
0: 아이고 우리 BTN 죄송합니다. 약간 떨어지네 식감이 확실히.
1: 이게 중간중간에 이게 수분이 좀 더 침투가 돼서 찌는 것보다는 조금 쫀득함이 좀 덜한 거 맞죠?
0: 안 퍼진 것만 천만 다행이네. 원래 다 퍼져버리는데 야, 그나저나 맛있다. 네. 아, 완자는 좀 맛있네.
1: 마지막 엄나무순 밀 전병 무침.
0: 네, 예, 예. 드셔보시죠.
1: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0: 진짜 맛이 어떻게 이렇게 다르죠? 엄나무 순이 많을수록 훨씬 더 맛있네요. 이게 바로 저기서 바로 따가지고 데쳐서 이렇게 만들다 보니 훨씬 더 이 음식이 더 가깝게 느껴지고 깊이 있게 느껴집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선생님. 그 사찰 음식 명장 타이틀이라는 게 스님한테는 엄청난 무게감이 느껴지실 텐데 이 현대인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좀 던져주고 싶은지 궁금하거든요.
1: 사찰 음식이라는 것은 현대인들에게 사찰 음식은 몸과 마음을 맑고 뭔가 건강한 음식. 왜 그러냐면 치문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대학으로 따지면은 한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인데 거기 치문이라는 과목 안에 장려 자각선사의 자격문이라는 대목이 나와요. 네. 거기에 이제 음식하는 스님들 또 음식을 공양하는 스님들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삼덕과 육미의 조화가 나와요. 네네. 삼덕은 청정 유연 여법 이것을 말씀을 그 하셨던 것이고 육미는 단맛 쓴맛 매맛 짠맛 신맛 그리고 삼수하변에 위아래로 불화자를 쓰게 되면 한자가 담자가 되는데 담백할 담자예요. 그래서 다섯 가지 맛은 육체를 건강하게 한다 그러면 담백한 맛은 정신을 맑게 해주는 맑게 한다는 것은 자비심을 길러주는 그렇다고 보면 사찰 음식은 현대인들에게 당연히 몸을 건강히 하고 그러면서 마음을 맑게 해주는 그런 음식으로 다가야 되지 않겠는가.
0: 아, 맞습니다.
1: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0: 스님께서 이제 고문헌을 통해서 사찰 음식을 체계화하셨잖아요. 지금 그 중에서 그 굉장히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자비롭거나 뭐 치유의 개념인 뭐 그런 레시피 중에 한 가지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1: 그 수행자들은 스스로가 치유하고 스스로가 갈무리를 몸뚱아리를 잘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몸뚱아리 자빠져 버리면 나의 어떤 미천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불할 때까지는 나의 몸뚱아리를 잘 갈무리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단방약에 가까운 단방약. 그런 것도 있고 스님들은 특히 큰 스님일수록 섭생에 투철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상비약이라고 그럴까 또 비상약이라고 그럴까 또 단방 처방약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0: 그 수도사의 사찰 음식이 다른 사찰 음식과의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1: 아무래도 그 원효대사의 발심 수행자 이것은 빠뜨릴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성불의 음식을 말씀하셨고 또 열반의 음식을 말씀하셨어요. 법성계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생사 열반 상공화 상과 죽음이 함께 더불어서 조화를 이룬다.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 음식을 통해서 삶의 진면목, 죽음의 진면목, 그리고 삶이 죽음이요, 죽음이 삶이라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어떤 장광서를 이렇게 펼칠 수 있는 사찰 음식 박물관.
0: 박물관.
1: 정문이한테는 이제 마지막 꿈이 사찰 음식 박물관 건립하는 거예요. 반드시 지을 겁니다.
0: 반드시.
1: 박수 한번 쳐주세요.
0: 짓기 기도하겠습니다. 사찰 음식이라는 게 저도 뭐 6개월 동안 배우긴 했지만 일반인들은 사실 쉽게 다가가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거든요. 조금 더 쉽게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1: 바로 절의 텃밭 또 요즘 그 뭐 주말 농장인가 현대인들이 조금만 땅대기를 갖다 분양받아가지고 거기 직접 음식을 그 식재료를 재배하고 채취하는 그런 쪽으로 직접 손발을 움직여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게 바로 사찰 음식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거든요. 이게 자의식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은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노력하고 본인이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주체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야만이 자기의 어떤 사찰 음식이 될 수가 있거든요.
0: 맞습니다. 저 이제 마지막 공식 질문. 정문 스님에게 사찰 음식이란?
1: 저는 그 사찰 음식을 통해 가지고 그리움과 이 그리움과 추억

정문스님께 사찰 음식은 몸을 건강하게 하고 담백한 맛을 통해 정신을 맑게 해주는 본지림을 배웠다. 사찰 음식에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간편한 맛을 추구하기보다 자연과 소통하며 정성과 배려로 시간의 흐름을 함께하는 마음과 자세가 어떻게 음식으로 전해지는지 조금은 깨달은 하루였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부산에서 1시간 20분, 울산에서 1시간, 대구에서 4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왕생탐묘의 고인을 모시면 유골함, 상석, 파병, 향로 설치와 직계가족 12명까지 각인해드리며 여러가지 사정으로 제사를 지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조상기일 제사를 봉행해드립니다. 아미타우스는 왕생탐묘를 사전에 미리 준비하실 경우 선착순으로 자리를 지정하실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재단법인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소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4: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3: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5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국회 정각회 민주당 의원들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사찰 관련 규제 법안 개선을 당부하고 불자 의원들은 선명상 대중화에 무게중심을 실었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민주주의를 위한 기도를 주제로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민주화운동에서 고난의 길을 함께 걸었던 불교와 기독교 등 종교계의 발걸음을 함께 되돌아봤습니다. 제2회 한일불교 청소년 교류대회가 일본 진원종 지산파 대본산인 카와사키 다이시 헤이켄지에서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청소년 참가자들은 일본 밀교 전통인 호마법회에 동참했습니다. 불교 중앙박물관 개관 이후 최다 관람객을 기록한 선운사 특별전이 막을 내렸습니다. 전시는 5만여 명의 관람객을 모으며 지역 성보를 수도권에서 대중 중심으로 재조명했습니다. 경주 아라냐 명상센터가 세계 각국에서 수집한 다구 등을 지역 사회와 나누는 자선 바자회를 마련했습니다. 판매 수익금 전액은 인도 불교 인재 양성과 보육원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회 정각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불자 의원들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전통 문화유산을 수호해온 불교계의 역사적 공헌을 강조하며 시대에 뒤처진 사찰 관련 각종 규제 법안에 조속한 개선을 당부했는데요. 불자 의원들은 현대사회의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치유할 핵심 대안으로 선명상 대중화를 꼽으며 국회 차원의 제도적 지원 방안에 무게중심을 실었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1: 국회 정각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9월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지난 3일 봉은사 구생원을 찾았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전통사찰과 불교 관련 이중규제 등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우 스님은 국보와 보물 등 국가 지정 문화유산의 절반 이상을 불교계가 스스로 보존해온 현실을 짚으며 정부와 정치권에 종교를 넘어 전통 문화유산으로 인식 전환을 당부했습니다. 사찰이 국가 예산을 시혜적으로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해야 할 공적 관리 책무를 스님과 불교계가 대신 수행해왔다는 지적입니다.
2: 불교에다가 뭘 지원을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국가 유산을 국가에서 이렇게 저걸 한다고 생각을 해줘야

0: 발전과 향유를 방해하는 각종 규제 개선을 당부하며 시급한 현안과 개선안을 공유했습니다.
1: 이런 법안 또 불교 문화유산과 관련된 여러 관련된 예산들은 또 저희가 꼼꼼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0: 이어 예방 주제는 현대사회의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한 조계종의 선명상 대중화 사업으로 이어졌습니다.
2: 인류가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선명상을 체계화시키셔서 또 세계화하고 네. 이래서 불교계가 제대로 중심을 잡고 현대 AI 시대를 맞이해서 그러한 거를 잘 적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고 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또 너무 방향이 잘 맞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0: 민병덕 의원과 김영배 의원은 누구보다 정치인에게 명상이 필요하다며 국회 내 선명상 포럼과 체험 프로그램 도입을 비롯해 정부 정책과 연계한 범국민 마음건강 사업으로 발전시킬 구체적 대안을 주고받았습니다.
3: 다른 종교도 좀 모시고 해서 명상 포럼을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우리 불교 의원을 좀 주도해가지고.
4: 자기 스스로의 이제 다스리는 힘을 이제 내면으로부터 길러야 될 텐데 저희들도 이제 스스로 배워야 되지만 또 선명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제 구체적 방법들을 통해서 국민들하고 함께 이런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는 그런 이제 저희들도 굉장히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인천공항 인근 사찰을 중심으로 템플스테이를 접목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급증한 외국인 관광 수요 대안도 논의됐습니다.
5: 각 사찰마다 자율적으로 그 선명상을 운영하는 사찰들이 점점 이제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거기에 참여할 수 이제 있게 됐고 앞으로 또 더 늘려 나갈 겁니다.
0: 진우 스님과 정각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사찰의 노력에 걸맞은 규제 합리화와 국민 정신건강을 위한 노력이 입법 성과와 사회적 치유의 결실로 이어지도록 적극 협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6: 민주화 운동하면 정치인과 학생, 노동자들의 투쟁이 떠오르는데요. 시대적 아픔을 함께한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당시 민주화 운동에 함께한 불교 수행자뿐만 아니라 천주교와 개신교 성직자들의 피와 땀이 묻어있는 전시가 마련됐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7: 1987년 6월 10일, 대한성공회 서울대 성당 종탑에 올라 국민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문을 낭독할 당시 지선 스님이 착용했던 염주와 두루마기입니다. 모든 중생이 아픔으로 나도 아프다는 유마경의 구절에 깊은 감명을 받아 시대의 아픔을 어루만지겠다는 원력으로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지선 스님. 이 일로 지선 스님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고 내란 음모죄가 적용돼 서울 서대문 구치소에서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8: 성당 그 대중들 앉아서 집회하는데 미안해서 그 내가 기도 축원하고 왔지. 국가에 중대한 일이 돼서 여지없이 성당 꼭대기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기도를 했죠.
7: 군사정권에 저항하는 의미를 담은 잡지 CR의 소리에 실린 무소유 법정 스님의 시 어느 몰지각자의 노래도 눈길을 끌고 1987년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경찰의 물고문으로 사망한 박종철 열사의 시체 검안서 김수환 추기경이 미사를 올릴 때 입었던 장백의도 보입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지난 3일 서울 민주화운동 기념관에서 개막을 알린 전시, 가장 낮은 곳에서 울린 종소리, 민주주의를 위한 기도. 주로 정치인과 학생, 노동자 중심으로 기록된 민주화운동에서 시대적 아픔 속 고난의 길을 함께 걸었던 종교계 발걸음을 되돌아보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9: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1987년 6월 항쟁까지의 시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천주교, 개신교, 불교를 중심으로 해서 각각의 그 종교들이 함께 연대하고 각각의 목소리를 내고 하면서 함께 울렸던 그 울림의 발걸음을 되돌아보는 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7: 1987년 5월 말 불교 탄압을 규탄하며 무기한 단식 기도에 참가한 스님들이 법명이 적혀있는 메모도 보이고 12.7 범란 당시 조계종 소속 152명의 스님들이 서명한 시국 선언문에서 민주주의를 외쳤던 당시의 간절함이 엿보입니다. 불교와 천주교, 개신교 각각 종교는 다르지만 민주주의라는 단어 아래 국가와 국민을 위해 뭉쳤던 역사를 고스란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먼저 발전하신, 먼저 알고 이끌어주시고 해주신 우리 천주교 기독교 목사

0: 국민들한테 진짜 늘 감사를 드립니다.
1: 정말 한국의 민주주의가 좀 일상화되어서 다시는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도록 하는데 종교인들의 힘이 더 필요하다.
2: 당시 운동가처럼 진실을 알리는 정의의 선언문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도 마련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전 씨는 오는 10월 4일까지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 M1 중앙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3: 제2회 한일불교 청소년 교류대회가 일본 진원종 지산파 대본산인 카와사키 다이시 헤이켄지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한국의 청소년 참가자들은 첫 일정으로 일본 밀교의 고유 전통인 호마법회에 동참해 국경을 넘어 마음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지수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4: 웅장한 북소리와 함께 호마단 위로 붉은 불길이 세차게 솟아오릅니다. 목욕재계를 마친 진원종 스님들이 염원을 담은 호마목을 타오르는 불 속으로 차례로 쌓아 올립니다. 지혜의 불꽃으로 모든 번뇌를 태워 없애고 소원을 기원하는 일본 밀교의 대표의식 호마법회 현장입니다. 한일 양국 불교계가 연대하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한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가 지난 3일부터 3박 4일간 도쿄에서 제2회 한일불교 청소년 교류대회를 마련했습니다. 참가 청소년들은 첫날 첫 일정으로 일본 진원종 지산파 대본산인 카와사키 다이시 헤이켄지를 방문해 호마법당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5: 아도와 타이코, 돈돈 타이코가 났대 오교를 연대 そういう姿は, お経は日本語でわからない難しいかと思いますけど 何かこう直接火を間近に見ること 法要を間近にすることで 何か感じるものがあるのかなと思います。
4: 이란 불교교류협의 회장인 후지타 류조 스님이 주석하는 카와사키 다이시 헤이켄지는 일본 내에서도 액마기 기도로 가장 명성 높은 도량입니다. 태워 없앤다는 뜻을 지닌 호마기도는 하루에 호마목을 불태우며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를 기원하는 의식입니다. 한국 청소년들은 국내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일본 밀교 문화를 가까이서 경험하며 불교를 바라보는 안목을 한층 넓혔습니다.
6: 굉장히 웅장하고 한국에서 보는 법회랑 예불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서 새로운 체험을 해보게 된 것 같아요.
7: 한국에서 불교를 좋아해도 못 보는 것이 여기서 볼 수 있어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8: 같은 불길 앞에서 함께한 호마법회는 한국 청소년들이 일본 불교 문화를 이해하는 첫걸음이 됐습니다. 일본 도쿄 가와사키에서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3: 불교 중앙박물관 개관 이후 최다 관람객을 기록한 선운사 특별전이 막을 내렸습니다. 선운사 본말사의 성보 157점을 한자리에 모아 선보인 이번 전시는 관람객 5만여 명이 발길을 모으며 불교 문화유산에 대한 대중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는데요. 현대인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했던 전시를 이지윤 기자가 되돌아봤습니다.
9: 불교중앙박물관 전시실 앞을 가득 메운 관람객들. 평일에도 하루 최대 1,990여 명이 찾을 만큼 높은 관심을 받은 도설산 선운사 특별전이 지난달 31일 막을 내렸습니다. 전북 고창 선운사를 직접 찾아야만 볼 수 있었던 국보와 보물급 성보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희소성이 대중의 발길을 이끌었고 3개월의 전시 기간, 개관 이래 최대 규모인 5만여 명의 관람객을 불러모았습니다.
10: 수치적인 기록도 뜻깊지만은 이번 전시의 가장 큰 성과는 지방 성보 문화유산의 진정한 가치를 수도권과 대중의 중심에서 재조명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오랜 세월 지켜온 소중한 성보들이 박물관이라는 공간을 통해 대중의 삶 속으로 깊숙이 다가갔습니다.
9: 이처럼 관람객의 마음을 사로잡은 비결은 성보에 담긴 천년의 역사와 선조들의 간절한 기도 이야기를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냈기 때문입니다. 선운사 지장보금과 참당함, 도솔암 내원궁의 삼지장 보살상을 한자리에 선보인 것은 물론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불법 반출됐다 환수한 금동지장 보살상의 사연도 함께 소개해 관람객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관람객들은 단순히 유물을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성보 앞에서 기도를 올리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사유와 치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10: 불교 문화유산이 단순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유물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여전히 깊은 감동과 위로를 주는 살아 숨쉬는 문화임을 증명한 것이 이번 전시의 가장 큰 결실이라고.

0: 생각합니다.
1: 전 씨와 함께 열린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도 열기를 더했습니다. 도솔산 선운사, 성보를 잇는 1500년의 역사를 주제로 한 불교 문화 강좌는 회당 정원 80명을 훨씬 뛰어넘는 매회 180명 안팎이 신청할 만큼 대중의 호응이 뜨거웠습니다. 또 선운사의 전해 내려오는 보음념 설화에서 착안한 보은의 벽에는 가족의 건강과 자녀의 성취, 마음의 평안을 바라는 소원지 마녀장이 빽빽하게 채워졌습니다.
0: 이 시대의 현대인들이 얼마나 따뜻한 위로와 의지처를 필요로 하는지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1: 올 하반기에도 새로운 특별전을 준비하고 있는 불교중앙박물관은 가상현실과 미디어 아트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전시 콘텐츠를 더 많이 확대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전국에 숨겨진 교구본사의 성보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알리는 한편 현대인들이 언제든 찾아와 마음을 쉬어갈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입니다.
0: 박물관이 유물 연구의 공간을 넘어 지친 현대인들이 언제든 찾아와 마음을 쉬어갈 수 있는 열린 복합 문화 공간이자 정신적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정리하겠습니다.
1: 천년 성보의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으며 대중과 깊은 공감을 끌어낸 불교중앙박물관.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마음의 안식처이자 살아있는 문화의 장으로 한 걸음 더 도약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2: 경주 아라냐 명상센터가 세계 각국에서 수집한 다구 등을 지역사회와 나누는 특별한 자선 바자회를 마련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세계 곳곳을 누비며 모아온 찻잔 하나, 다관 하나엔 사람과 문화, 수행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판매 수익금 전액은 인도의 불교 인재 양성과 보육원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나눔과 보시의 현장을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 다왕 곡선의 아름다움이 경주 아라냐 명상센터 공간을 가득 메우고 저마다의 이야기를 품은 다구들이 방문객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아라냐 명상센터 원장 보현수님이 오랜 세월 중국과 일본, 티베트와 동아시아 등을 다니며 한 점 한 점 정성껏 수집해온 다구 등 차와 관련한 물품들을 한자리에 선보이는 특별한 바자회를 마련했습니다.
4: 잘못됐던 그 습관들, 생각들을 멈추고 새로운 곳으로 채워지는데 비춤이에요. 밝은 것으로 비춰진 지혜에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세계를 바로 비추는 것이 반조, 해강 반조라고 하는.
3: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다강과 찻잔, 희귀한 차문화 용품들은 단순한 수집품을 넘어 각 나라의 전통과 정신, 차문화의 깊이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바자회는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를 넘어 불교의 자비와 보시 정신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나눔의 장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를 더합니다. 보윤스님은 차 한 잔이 사람의 마음을 잇듯 이번 바자회가 따뜻한 나눔의 인연을 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4: 인도에 내가 수행하고 다닐 때 그 어려운 인도인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 중에서 과온에 좀 장애도 있고 다만 걔들이 작은 도움이 걔들한테 그 작은 씨앗이 됐다면 그걸로 족하죠.
3: 특히 이번 바자회에서 마련된 수익금 전액은 인도 티루반나 발라이에 있는 보육원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기부금은 인도 미래 불교를 이끌어갈 어린 아이들을 위한 장학 사업과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복지기금으로 사용돼 또 다른 희망의 씨앗을 심게 될 예정입니다. 보윤스님은 예전 인도 수행 당시 어린이들의 생활 환경과 교육 환경이 어렵다는 것을 절감했기 때문에 선뜻 손을 내밀었습니다.
5: 부족한 게 너무 많죠. 뭐 아이들이 먹을 거, 자기 발에 맞는 신발들을 신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고요. 조그만 성의들이 그 아이들이 크면서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를.
3: 방문객들은 세계 각국의 차 문화를 직접 만나고 오래된 다구에 담긴 시간의 가치를 느끼는 동시에 물품 하나를 구매하는 것만으로도 교육을 후원하는 뜻깊은 보시에 동참하게 됩니다. 한 잔의 차가 마음을 맑게 하고 작은 나눔이 더 큰 희망으로 이어지는 자리. 아라냐 명상센터의 이번 특별 바자회는 차 문화와 자비행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뜻깊은 행사로 지역사회는 물론 불교계 안팎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2: 동국대 이사 원명 스님과 종호 스님이 학교 발전에 힘을 보탰습니다. 어제 동국대 로터스홀에서 열린 제367회 이사회에서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스님이 로터스관 건립 법인 발전 기금 1억 원을 이사장 돈관 스님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어 종호 스님은 로터스관 건립과 의료원 부지 매입, YG 캠퍼스 발전 기금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돈관 스님은 소중한 삼보 정제를 전해준 스님들께 감사를 전하고 학교 발전에 더 많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는 9월 17일 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될 초대형 수계법석 영캠프에 현재까지 7천여 학생들이 신청했다며 이사 스님들의 동참을 독려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이 순천 서남사측간 영월보덕사 해우소, 합천해인사 구기람 해우소 등 사찰 해우소 3곳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해우소가 승가공동체의 생활규범과 수행문화가 반영된 사찰의 생활민속을 잘 보여주는 공간으로 3곳 모두 100년 넘게 원형을 유지하며 실제로 사용되고 있어 역사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분뇨를 왕겨와 낙엽 등과 함께 발효시켜 밭에 거름으로 되돌리는 전통 방식은 자원 순화의 지혜를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통 방식의 해우소가 빠르게 자취를 감추고 있는 만큼 새 해우소는 소멸 위기에 처한 희소성 있는 사찰 생활 유산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지정 예고는 대웅전과 탑 등 사찰의 신앙적 공간뿐 아니라 수행 공동체의 생활 문화가 담긴 공간까지 국가유산의 보존과 관리의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동해 신불사 신도회가 지난 2일 학예 수련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에는 신불사 신도와 지역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해 함께 점심 공양을 하고 경품 추첨 행사 등을 진행하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불사 주지 법조 스님은 법문을 통해 무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잘 돌보고 부처님의 중도 가르침에 따라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법회에 앞서 신불사는 이정학 동해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사찰 내 쌍사자 석 등에 대한 문헌 연구에 착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피로가 쌓이기 쉬운 요즘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으로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8월 5일 수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BTN 불교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1995년 개국한 한국 최초의 불교 텔레비전 BTN 불교 TV는 24시간 명상과 산사의 풍경 그리고 큰 스님들의 법문으로 여러분의 마음속 평안과 지혜를 밝히는 진리의 방송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방송 포교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쉽고 간편한 ARS 전화 한 통으로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전할 수 있습니다. 후원 전화 060-800-7000번 ARS 한 통화의 보시 공덕이 여러분의 삶에 더욱 큰 복덕과 인연으로 이어지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3계가 생긴 것이고 12가지 인연도 그러하고 생사가 다 마음으로 짓는 것이니 마음이 다하면 생사도 사라질 것이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0: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 대불.
2: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3: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4: 저희 어머니가 매일 연불을 들으시는데요. 연결이 안 된다고 매번 전화가 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바로 들을 수 있는 연불소리샘을 놔드렸습니다.
3: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엔용 주견 무진신 변제 삼모전 이리

천재망중중 무진산보자존웅건작법안기묘원자우보기 설명이항의에 청종옹의에 수제제체 수미건성강인기해자강 국조

삼지신봉축 유아 대한민국 국운융창 남북평화통일속성치 국태민안 우순풍조 만민안락 천하태평불일정의

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해동 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 사시불공예배 동참인연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가피지 묘력으로 광급일의 지우금일 일체 소작지 제업 실계 소멸 불법 문종 신심 경고 발보리 심령불 대전 속성 정가 광도 인천지 대원시의 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범어사 창건 이래 지우금일 제대 선지시 역대 조사 강령 범어사 도량내외 일체 유주 무주 각열이 열명령가 나무 서방 정토 극락 세계 칭견 미타마 정수기 도노무생 법인지 이대원 범어사 참배인연 공덕으로 범어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 출이 왕환 상봉길경 불봉제 관제구설 3제 팔란 404병 일시소멸 일일요 천상지경 시시무백해지제 수상고월복해의왕량지 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사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2: 저는 걱정이 많아서 새벽까지 쉽게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자기 전에 틀어놓으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3: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4: 저는 매일 아침 사경을 합니다. 조용히 글만 썼는데요. 지금은 연불소리샘을 틀어놓고 하니까 집중도 잘 되고 사경이 더 즐거워졌어요.
3: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1: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5: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1: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6: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 보세요.
7: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M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끊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0: 우주에 갖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돋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봄인데 눈이 내렸다. 꽃이 피었는데 차갑기만 했다. 스님은 말했다. 무언가를 원하는 마음이 괴로움을 낳는다고. 그래서일까? 잠깐이라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있을 수 있는 곳, 연곡사에 왔다.

방생을 하다 보면 나도 몰랐던 원망이나 서운함이 서서히 흘러나가는 걸 느낍니다. 경전을 한자 한자 따라 읽는 건 생각의 소리를 줄이고 지금에 집중하는 일입니다. 그 집중이 쌓일 때 잡념이 사라지고 나는 지금 여기로 돌아옵니다. 벚꽃은 그냥 거기에 피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벚꽃을 그냥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정리가 됩니다. 벚꽃은 그런 순간을 열어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반열방경을 진행하는 부타파라입니다.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 공덕이 첫 번째입니다. 보시 공덕은 좋은 인연은 맺게 해주고 나쁜 인연은 빚게 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영상으로 전파하는 BTN 불교 TV에 여러분들의 작은 보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60-800-7000번으로

0: 전화 한 통화 해주시면 영상으로 포교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는 이 길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은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부처님이 내리신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경기도 청평. 달마의 좋은 기운이 가득한 달마공원 관음사는 불자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와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방생은 업장 소멸, 액난 병고 퇴치, 소원 성취에 좋습니다. 달마공원 관음사는 도보 2분 거리에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공덕을 쌓는 방생과 천도를 해드립니다. 병고 액난에서 벗어나고 발야지혜가 솟아나는 방생 천도 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 방생 천도 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에서 드리는 기도와 방생을 통해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3: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서 2027학년도 수능 100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강좌 선생 문집에 당대 문명자재들이 학업을 위해 모여든 것으로 기록된 흥천사. 이곳에서 학업 성취와 시험 합격, 소원 성취를 발원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가평 대원사는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쌍미륵 부처님의 원력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 자녀의 앞날을 위한 기도, 좋은 인연을 바라는 간절한 발언까지 미륵세존의 자비 광명 아래 가평 대원사에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2-582-0477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달마의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3: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진실나기 중에 갇혔더라. 석호는 무형하고 송풍은 하다 팔 때

보아 보살성문 스님 내게 지승기비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별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 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굽고 욕심내어 온갖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보므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홀려 빌어 일시

사옵나니 바라옵건대 부처님이 꺼시고 보살님네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덕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호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밝은 서성만 나오며 바른 신심 굳게 세고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 안 들고 청정 범행 닦고 닦아 쓰리 같이 음한 계율 들끓인들 범하리까 점자는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 판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견만견의심금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을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 가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복가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 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살

이 나쁜 곳엔 광명어코 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 여윤의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역 끌러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칼날 연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이들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구할 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금 고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 다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종지 이루지다.

0: 뇌종양입니다.
1: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2: 선생님, 이 사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1: 기적이 찾아왔고 희망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0: 여보, 절에 같이 갑시다.
1: 기도와 보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3: 일심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4: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5: 예수님! 네, 예수님!
6: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5: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7: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권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4: 천년 구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8: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9: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G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 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 순례는 20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타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2027년 1월 5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0: 울산 백양사 지선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파림산책.
1: 차 백거이 지시 하군, 백거이의 시 학에 차운하다. 운수 일생호, 구름과 물같이 흘러가는 일생을 좋아하고, 천하 일숙의, 천하는 하룻밤 머무는 것으로 마땅하지. 수탐 몽 봉무, 누가 봉황의 춤을 꿈꾸며 탐닉하는가. 즉금 상낙시, 지금 당장 항상 즐거운 때이라네.
2: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히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 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4: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5: 우리의 정해선원은 이곳 한암도량에서 승가를 위한 원대한 서원을 세우려고 합니다. 일생을 부처님의 법에 따라 수행하고 중생을 위해 포교하셨으나 정작 자신이 머물 곳은 살피지 못하신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정해선원에서는 종단의 차별 없이 안락한 승방의 건립을 위한 불사를 하려 합니다. 모든 종단의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회향하실 수 있는 정해선원 한암도량의 승방 신축 불사,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이 지극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발언드립니다.

0: 이 도량이 도량 이름이 무슨 뭐십니까? 예? 통도사지. 예. 통도사 뭐 하는 데입니까? 함살림 하는 데라. 통도사는 통만법 도중생이라 만법을 통달해서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도량입니다. 통도사가. 알겠습니까?
1: 예.
0: 이번에 뭐 하러 왔습니까? 이번에 뭐 하려고 모았습니까? 뭐 있습니까? 어? 함살림에 참여하러 왔지요. 함살림은 뭐 하는 것입니까? 오늘이 며칠 째입니까? 49일 동안 함살림 한 문도 안 빠진 사람도 있겠고 또 혹시 빠진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다수 다 빠지지 않고 충실히 참여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함살림 법문을 잘 들었다고 봅니다. 환경은 그 내용이 누구의 말입니까?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우리들에게 고구정령하게 일러주신 분들이 누굽니까? 화엄법사. 매주마다 화엄법사 스님들이 와서 함경을 설했지요. 그래서 화엄경 내용을

물론 후에 제자들이 결집을 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부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한경을 설해 가지고 우리 중생들에게

0: 통도사의 도량에 주지 현덕심으로부터 해서 여러 스님들이 우리의 이 법회를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잘 해양하도록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연초에 신년 인사가 있었는데 그 주된 것이 뭐냐, 금년 신년에는 병원연이라 해가 말띠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금년에 태어난 사람이 전부 말이고 지금 금년에 살고 있는 사람도 전부 다 말이라. 원래는 전부 말이라, 말. 그래서 양마 겸편의 주풍천리라. 양마는 채찍 그림자만 보고도 손살같이 천리를 띄어본다 그러거든요. 둔마는 어떻게 되냐, 엉덩이 막 두드리 맞아야 근거에 가거든. 그래서 양마가 될 거냐 둔마가 될 거냐 이래서 금년에는 우리 종단에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사부대중 전부가 다 양마가 돼가지고 각자 뭐 두드리 맞을 것도 없고 각자 알아서 다 하는 그런 해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했거든요. 신년 인사에 잘 됐습니까 못 됐습니까? 이제 신년 인사에는 전부 양마가 되라 했는데 오늘도 양마가 되라 하고 말까? 오늘은 전원이 부처가 되라 이 말입니다. 부처가 될 수 있겠지요?
1: 예.
0: 예. 이 도량이 통만법 도중생이라 만법을 통달해서 중생을 제도하는 도량이다 이랬는데 이 도량은 내가 통도사뿐 아니고 각 중국이고 일본이고 다른 나라에도 전부 다 다는 사사치는 다 못 가봤지만은 되게 이 불교의 사원에 한번 참배를 하고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통도사만큼 가람미 구조가 정말 화엄도량으로 딱 갖춰진 것은 다른 데서는 크게 많이 못 봤다 이거래요. 왜 그러냐, 화엄도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대자연을 이 도량에 축소해가지고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은 게 아니고 통도사에는 상로전이 법당세체, 중로전이 법당세체, 한오전이 법당세체 이래서 333은 얼마입니까? 339지요. 그래서 구품연대의 도량이라. 구품, 인간이 제일 사는데 제일 좋은 데가 됩니까? 구중궁궐이라. 인간으로서 제일 높은 사람, 귀중한 사람 사는 데가 이제 구중궁궐인데 부처님은 어디 삽니까? 구품연대라. 구품연대 부처님 계시거든요. 그래서 구품연대를 제대로 표현한 데는 가람으로서 통도사입니다. 그래서 통도사에는 구품연대이기도 하지만은 또 구룡이 유명합니다. 구룡. 아홉룡. 예, 구룡의 도량이라. 구품연대에 한 품마다 전부 다 용이 다 있어가지고 구룡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부처님이 주할 수 있는 곳이다. 구품연대를 다 같이 왔거든요. 구품연대는 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게 이제 부처님이 주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내가

부처를 뭐 내가 만들어서 만들겠나마는 부처인 것을 내가 증명해 준다 이 말이야. 그래 시시하이 선방지 갖고 이 부처가 되는 이 선물이 보통 선물인 잖아. 그래 시시하이 네. 그러니까 이번 아까 말했잖아 신년에 양마가 되라 하는 걸 했고 오늘은 전부 부처로 만들어준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이제 확신을 못 할까 봐 조금 못하지만은 지금 증명을 합니다. 상로전 삼법당, 중로전 삼법당, 한로전 삼법당 이래서 삼삼은 구지요. 구품연대를 했지요. 여러분들이 시아리 보세요. 하나, 둘, 서이, 너이, 다섯, 여섯, 일곱 개 보이지요? 그 다음에 없나? 네.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두 개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구품연대입니다. 이것이 구중근골이고 부처님도 석가모니 부처님도 아마 그럴 것이고 아마 예수도 그랬을 것이고 우리도 그렇고 각자가 다 그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미래 사람이나 전부 다 사람은 다 구품연대를 타고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부처님은 무엇입니까? 마음이라 이거거든. 내가 구품연대를 다 갖춰 있는데 여기에 마음이 주하지 않으면 부처님이 없다 이거든. 부처님이 떠났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그 구품연대에 각자가 자기 마음을 딱 챙기고 있으면은 그대로 부처다 이 말이야. 됐나 안 됐나? 그래서 이제 뭐 봤나? 환경을 봤나? 환경을 들었나? 이거잖아요. 그래 환경을 보고 듣는 건 했지요? 안 했습니까? 환경을 먹었나? 하면 왜 됩니까?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안 먹었어. 말을 똑똑히 해봐. 환경을 먹었나? 안 먹었나? 그래서 여기 이제 문제라. 이 음식도 먹고 뭣도 먹고 그림도 보고 뭐 보고 듣고 다 했잖아요 하는데 먹음이 없이 먹는 것이 뭐냐? 마음 먹었다 이 말이거든. 마음 먹는데 어디 물건 먹었나? 국수 먹었나? 마음 먹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환경을 다 고고정량하게 법사선생님께서 다 설했잖아요. 들어가지고 나가보면 어찌 됩니까? 거기서 듣기까지는 잘했는데 마음 먹기까지는 덜 했다 이 말이거든. 나는 간단해. 그거만 가르쳐주면 바로 부처 되는 거라. 부처가 따로 없어. 여러분들이 구품연대를 다가 있겠다. 마음도 있겠다. 그런데 있는데 먹어야 된다 이 말이야. 마음 먹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 마음 먹는 거 알겠습니까?

이제 법문이 시원찮으니까 박수로 쳐가지고 법문도 좀 덜 들으려고 하는 거라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통도사 하음사님에는 하음사님 법문을 전부 다 마음 먹었다. 그렇게 하면은 바로 부처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부처를 만들어 준다는 것이 그거 가르쳐 준다는 그거라. 만들어 뭐 어떻게 내가 만들어. 그러니까 구품연대는 다가 있잖아요. 가시니까 그게 마음만 먹어버리면 바로 그 부처가 되거든. 그래서 금년에 우리 여기 모인 분들은 운이 좋아가지고 전부 다 부처가 되는데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부처.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제일 선물 중에 큽니까 적습니까? 예. 바로 부처되는 선물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아시고 부처님은 중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애민적자, 애민중생 여적자. 이거 읊어야 되겠다. 애민중생 여적자. 시고 아금 공경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들을 갖다가 여러분들 애기 키워봤지요. 애민 중생 여적자라 중생을 사랑하고 의협하기를 어린 애같이 생각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때문에 시고왕금 공연해라 그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부처님에게 공경하기 예를 올립니다. 부처님에게 예를 올리는 것은 그 뜻입니다. 우리 중생들을 어린애처럼 항상 아끼고 사랑하고 돌봐주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에게 항상 공경하게 예의를 올립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덕이야말로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다 이거라요. 그래서 허고 가량 풍각이라도 물은 진설 불고

허공을 헤아리고 이 허공이 면적이 얼마다 이렇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허공을 헤아리고 부는 바람을 묶어 매놓는 기술이 있더라도 이 말이거든. 부처님 공덕은 다 말할 수 없다. 부처님 공덕은 한량이 없어요. 어떤 재주로도 부처님 공덕을 다 말할 수가 없다 이거래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을 잘 믿고 부처님 법을 따른다 이거거든요. 막담, 망담, 피단하고 상대의 남의

0: 단점을 말하지 말고 미시기장하라. 자기의 장점만 믿고 까불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망담 비단하고 미시기장하라. 남의 허물만 자꾸 말하고. 그래서 이 세상이 시끄러워요. 그래서 남의 짧은 것을 너무 말하지 말고 자신의 장기를 너무 믿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교는 이 사회의 국가에 존재하는데 어떤 걸 해야 되냐. 너무 종교는 집단화하고 세력화하는 것을 하면 안 된다 이걸. 우리는 부처님 법을 배워서 그저 수행해서 견성성불을 목적으로 하면 그 나머지에는 자연덕화로 자연덕화로 봄바람이 불면은 어떻게 되나. 자연이 꽃이 피거든. 그래서 봄바람은 어떤 바람이냐. 화풍이라. 화풍. 화한 바람. 화목한 바람. 화목한 바람이 불면은 나무에 꽃이 피듯이 우리가 화목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자기 얼굴도, 여, 오늘 사람 전부 다 얼굴이 참 좋아요. 얼굴이. 얼굴이 화목한 마음에 화풍이, 화목한 게 있으면 얼굴이 밝아지고, 마음에 상풍, 서리바람, 눈바람, 그게 마음에 속에 있으면은 얼굴이 상호가 찡그려집니다. 그래서 상호에 다 나타나요. 그래서 화풍을 불면은 이 세상이 내 마음이 편하고 내 가정이 편하고 내 사회가 편하다. 그런 부처님 법을 우리는 믿고 이행하도록 하지 절대 엉뚱한 짓은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예. 오늘 그래도 전부 다 우리 대중들을 갖다가 다 부처를 만들었으니까 나도 한몫했지요.
1: 예.
0: 예. 근데 내한테 박수가 좀 적다. 예. 예. 예. 예. 그래서 금년에는 양마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개개성불이라 각자가 다 부처가 되는 것을 오늘 허락합니다.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는 즐겼지.

0: 오랜만이다, 여기. 그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난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아니, 아빠는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아빠는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그러니까.
0: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0: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0: 그는 고통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다. 복잡한 마음이 조금 조용해지는 시간.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이야기. 드라마 붓다.
1: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12

0: 17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1: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2: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3: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남녀 열상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 삼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와, 이거 진짜야?
5: 에이, 설마. AI겠지?
4: 오, AI로 만든 거네.
6: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7: 안녕하세요, 산말리입니다. 최근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영화 속 어몽도의 염원이 이루어진 걸까요? 영화를 보고 단종아리를 호소하는 사람들로 단종의 유배지인 영월이 역사 이래 최대 성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영화 속 감동을 넘어 실제 단종의 유배지 영월을 찾아가 그 외롭고 비참한 마음을 느껴보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영월 단종 유배지 투어 총정리, 단종의 흔적을 쫓으며 느낀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여행은 산말리가 추천하는 루트, 단종 유배의 시간순으로 단종의 흔적을 따라가 봤는데요. 단종의 첫 유배지인 청령포를 시작으로 단종이 승하한 장소 관풍원과 자규루를 보고요. 단종의 시신을 거둔 어몽도가 단종을 모신 곳, 장릉을 관람한 뒤 단종의 영산대제를 모시는 단종의 원찰, 보덕사를 들를 예정이에요. 그리고 단종과 관련된 또 하나의 장소, 금강정과 낙화암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단종의 첫 유배지, 청령포로 떠나보겠습니다. 이곳은 청령포 주차장인데요. 아침인데도 차가 이렇게 많은 걸 보니 전 국민이 단종아리 중이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주차된 차들을 따라 쭉 걸어가시면 매표소가 나옵니다. 청령포를 가려면 무조건 배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데요. 티켓비는 개인 기준으로 성인 3,000원. 그리 비싸지 않은 편이었어요. 저도 표를 구매하고 드디어 단종의 첫 유배지 청령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삼면이 서강으로 둘러싸이고 뒤로는 육육봉 봉우리로 막힌 천연 감옥. 이곳이 바로 왕위를 빼앗긴 소년왕이 가마와 배를 갈아타며 도착한 청령포인데요. 청령포는 국가지정문화재 대한민국 명승 제50호로 단종이 세조에 의해 노상군으로 강봉된 뒤 유배 생활을 하기 위해 도착한 첫 유배지예요. 배를 타기 위해 줄이 꽤 길게 서 있는데요. 저는 평일에 오픈런으로 방문해서 20분 정도 기다렸는데 편집하면서 보니까 요즘에는 1시간도 넘게 기다린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저도 배를 탔는데요. 운항 시간은 2분? 잠깐 건너는 정도라 멀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0: 배에서 내리면 이렇게 울창한 소나무 숲길을 지나 단종이 생활했던 단종어가로 향하게 되는데요. 신기한 건 단종어가 주변 소나무들이 단종어가를 향해 마치 절을 올리듯 자라 있었어요. 나무들도 단종을 향한 충절을 다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며 단종어가에 도착했습니다. 단종어가는 왕이 생활했던 곳이 맞나 싶을 정도로 소박하고 단아했습니다. 사실 지금은 단종이 살던 당시의 어가는 없고 단종이 머물렀던 당시를 재현해서 복원한 것이라고 해요. 내부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파란 비단 옷을 입고 책을 읽는 단종이 있습니다. 저는 모형인데도 소박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어딘가 슬퍼 보이네요. 반대편으로는 곤룡포와 시녀의 옷이 걸려 있었어요. 어가 앞으로는 단묘제 본부시 유지라고 쓰인 금표비가 있는데요. 이게 영조의 친필이라고 해요. 영조가 1726년에 단종의 유배지를 보호하고자 일반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비와 비각을 세운 것이라고 합니다. 단종은 사후 241년 만인 숙종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노상군에서 단종이라는 묘호를 되찾았는데요. 영조는 부왕인 숙종의 뜻을 이어받아 단종에 대한 추모 사업을 가장 적극적으로 펼친 임금이라고 합니다. 단종어가를 지나 오른편으로 향하면 커다랗게 두 개의 가지로 갈라진 숲. 탑의 방향이 얼추 서울을 향해 있었어요. 단종의 그리움이 한양을 향해 방향을 잘 잡은 것 같아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청령포를 쭉 둘러봤는데요. 평일인데도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편안하게 관람하시려면 아침에 오픈런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다음 장소로 가볼까요? 첫 유배지 청령포를 지나 도착한 이곳은 단종이 승하한 장소, 관풍원과 자규루입니다. 1457년 여름, 청령포에 큰 홍수가 나자 단종은 이곳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는데요. 이곳은 원래 영월 객사의 동원이었어요. 지방관청의 집무실 같은 곳이죠. 이곳에 머물면서 단종은 자주 자규루에 올라 자신의 처지를 담은 자규시를 읊었습니다. 한 마리의 원통한 용이 궁중을 나와 외로운 몸 그림자가 첩첩 산 중에 짝을 잃었네. 밤마다 잠을 청하나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해마다 하늘 지우려 하나 하는 끝이 없네. 두견새 소리 끊어진 새벽 달만 하얀데 피눈물 흐르는 봄골짜기엔 지는 꽃마저 붉구나. 하늘은 어찌하여 저 슬픈 하소연을 듣지 못하는가. 어찌하여 수심 많은 사람의 귀만 홀로 밝은가. 그리고 1457년 10월 24일 이곳에서 17 소년 왕이 차가운 마지막 숨을 거두었는데요. 그날 밤의 적막함이 60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몽도가 단종의 시신을 수습해서 모신 단종의 무덤, 장릉인데요. 입장료는 성인 2,000원으로 저렴한 가격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네. 표를 끊고 입장하면 가장 먼저 단종 역사관이 보여요. 이곳은 단종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단종의 모든 것이 잘 전시되어 있는데요. 장릉을 둘러보시기 전에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관을 나와 안쪽으로 가다 보면 어몽도 정려각이 나오는데요. 이곳은 1726년에 영조가 단종을 지킨 어몽도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세운 곳입니다. 이쯤 되면 영조가 다시 보이기도 하는데요. 자기 아들 빼고 다 챙긴 아무튼 단종의 시신을 거둔 자는 삼족을 멸한다는 세조의 엄명이 두려워서 모두가 외면할 때 목숨 걸고 왕의 시신을 거둔 호장 어몽도는 의의를 행하다

내가 화를 당하면 달게 받겠다며 이곳에 단종을 암장했습니다. 그의 충절 덕분에 60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단종을 기억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에 문득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몽도 정녀각을 나와서 조금 걷다 보면 이런 이정표가 나오는데요. 장릉을 보려면 이정표를 따라 조금 걸어 올라가야 해요. 길이 길지는 않은데 경사가 조금 있어요. 저는 괜찮았는데 아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조금 힘들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길을 따라 걷다 보니 드디어 장릉이 나왔습니다. 장릉은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데요. 조선의 왕릉 중 서울과 경기도를 벗어나서 위치한 유일한 왕릉이에요. 오랜 시간 노상군의 묘로 방치되어 있다가 1698년 숙종에 이르러서야 단종으로 복위되며 장릉이라는 이름을 얻고 왕릉의 격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평지에 가까운 곳에 조성되는 일반 왕릉과 달리 장릉의 능침은 산줄기 서쪽 언덕 매우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요. 어몽도가 단종의 시신을 이곳까지 옮기면서 어떤 기분이었을지 생각하며 꽤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아래로 내려오면 단종의 충신들을 기리는 장판옥과 배식단, 그리고 단종의 제향을 지내는 정자각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매년 단종문화제 기간에 단종제향을 올린다고 해요. 올해 단종문화제는 4월 24일 금요일부터 26일 일요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고 하니 이 기간에 맞춰서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장릉에서 나와 좌회전을 하면 도착할 수 있는 이곳은 단종의 명복을 비는 원찰, 보덕사입니다. 영조가 단종의 은혜에 보답하라며 직접 이름을 내린 곳이죠. 이곳에는 일반 사찰과 달리 아주 특별한 정각이 있는데요. 마치 단종이 유배지에 타고 온 가마를 연상하게 할 만큼 작은 정각, 바로 단종 어각입니다. 가장 먼저 단종이 백마를 타고 있는 탱화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이 그림은 단종이 승하하던 날 충신 추익한의 꿈에 나타난 단종의 모습을 그린 그림인데요. 꿈에서 단종은 산신이 되러 간다며 백마를 타고 태백산을 향했다고 전해져요. 그래서 그 이후로 태백산의 산신은 단종의 모습으로 모셔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종 어각의 중심에는 국가표준영정 제100호 단종의 영정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보덕사에서는 이곳에서 매년 단종의 넋을 기리는 단종대왕 영산대제를 지낸다고 해요. 17세의 어린 나이에 억울하게 왕위를 빼앗기고 비통한 죽음을 맞이한 단종의 넋이 이곳에서 편안히 잠들기를 바랍니다. 단종 영산대제 역시 단종문화제 기간에 함께 열리니까 꼭 방문해보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금강정과 낙화암입니다. 단종이 관풍원에서 사약을 받고 승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단종을 모시던 신녀와 종복들이 이곳에서 투신하여 순조한 곳이에요. 곳곳에는 그들을 기리는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단종의 시신을 거둔 어몽도가 이곳 금강정 근처에서 슬피 울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져요. 낙화암은 보시다시피 암석이 많이 훼손되어 있는데요. 최근 영월군에서 관광개발 사업으로 이곳에 모노레일을 설치하기 위해 공사를 진행하며 훼손된 것이라고 해요. 개발도 좋지만 역사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부서진 낙화암을 보며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저는 영월 서부시장으로 향했는데요. 한 순댓국밥집에서 맛있는 국밥과 순대를 먹으며 허기를 달랬는데 아주 꿀맛이었습니다. 이곳 외에도 곳곳에 맛집이 많으니 영월 방문하시는 분들은 이곳에 한번 들러보세요. 오늘 이렇게 단종 유배지 투어를 하며 영월의 곳곳을 다녀봤는데요. 비운의 왕 단종과 그를 지키던 충신들의 충절을 직접 느끼면서 저는 단종통이 더 심해졌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생각 하나를 바꾸면 어두운 세상이 밝음으로 바뀝니다. 달마공원의 김유현입니다. 아침에 푹 자고 일어난 아이는 빵긋 웃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당신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웃으며 하루를 맞이하고 있나요? 아니면 걱정이 먼저 찾아오고 있나요? 하루는 눈을 뜨는 순간 시작되지만 어쩌면 사람을 만날 준비를 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가족을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일터에서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어려움도 대부분 사람을 통해 찾아옵니다. 즐겁고 결실 있는 하루는 생각보다 먼 곳에 있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 있습니다. 세상을 얻고 싶다면 먼저 사람을 얻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열리면 길이 열리고 인연이 열리면 기회가 열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결국 사람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도 사람을 통해오고 배움도 사람을 통해오며 성장도 사람을 통해 찾아옵니다. 그래서 결실은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극락조는 짝의 마음을 얻기 위해 오랜 시간 자신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몸으로 춤을 춥니다.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고 명령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을 열고 자신을 내어놓으며 간절함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마음은 힘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재물로도 얻을 수 없고 권력으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마음은 오직 최선하는 정성으로만 열립니다. 이해하려 하고 다가가려 하고 기다릴 줄 알 때 비로소 열립니다. 부처님께서는 향기 없는 꽃은 아름다워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강하게 밀어붙일수록 멀어지고 이해하려 할수록 가까워집니다. 이기려는 사람은 사랑과 부딪히고 마음을 얻으려는 사람은 사랑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낮아질 때 다가가는 길이 됩니다.

0: 대한불교 조계종 제주 선덕사에서는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사업 빛나는 사경의 길 특별강연을 오는 8월 14일 개최합니다. 국가무형유산 사경장 다길 김경호 선생과 함께 사경을 통해 수행과 깨달음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64-732-7677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잇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2: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9일에는 수진 스님을 모시고 선명상의 대중화 방법을 주제로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 승보공양 원만성취 발원,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바라납니다. 거룩한 승방 신축불사에도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붓다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일주문 사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2026년 12월 총본산 조계사를 수호하는 사천왕께서 오색찬란한 단청의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나투십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3: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붓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4: 반갑습니다. BTN 남성 불교 심리학 산혜진미의 보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빛이 세상으로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BTN 불교TV는 그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전하며 포교의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보시가 한 생의 인연이 되고 한 마음의 등불이 됩니다. 060-800-7000번. 지금 부처님의 법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5: 나상도
6: 남궁진의
5: 그럼 열전. 소나시대에 살고 계시는 우리 팬 여러분들을 지금부터 네. 저희가 만나볼 텐데
7: 너무 모습이 단아하고 노래도 잘하시고
5: 우리 소나 씨가 짧게 네. 선물로 라이브로 짧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8: 한번 불러볼까요?
5: 예.
8: 타네 타네 내 가슴이 비둘기 미음 디귿 시옷이 뭐죠? 아니 왜냐면 그때 그 비둘기 개인기 한번 하고 분위기 너무 안 좋아서 네. 제가 다짐을 했어요. 제가 두 번 네. 다시 이거 하면 안 되겠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자냐?
1: 아니, 근데 눈은 왜 감고 있냐?
2: 헤이디! 우와, 세계가 알아주는 사찰이네.
0: 당연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볼까?
3: 스님, 귀한 술인데 한 잔 드시고 하십시오.
4: 저 용이 도술을 부린 모양입니다.
5: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시주를 받아라.
6: 저기...
3: 무슨 일이시지요, 스님?
7: 스님! 우리 스님!
3: 공주가 이리 사람을 반기는 아이가 아닌데...
0: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1: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설 목종쌤의 선 클래스 목종입니다. 여러분 잘 계셨죠?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조사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조사선은 쉽다. 즉 조사선은 보통 어렵다, 힘들다 이런 선입견에서 벗어나는 법입니다. 자, 조사선 하면 우리가 잘 감이 안 오면 여러분 참선 하시죠, 보통. 참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힘들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에게 참선을 하자고 해서 참선반을 개설을 하고 하면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호기심으로 함께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30명이 함께 시작했다면 일주일 지나면 20명으로 줄고 또 한 달쯤 지나면 10명으로 줍니다. 그래서 왜 안 하시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말씀이 하고는 싶은데 너무 다리가 아프대요. 맞죠? 예. 다리가 왜 아파요? 앉아있으니까. 자복에 가부좌로가 앉아있는 그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또 우리 불자님들은 이제 지금 좀 많이 연세가 드셔가지고 바닥에 이렇게 앉는 걸 되게 힘들어 하십니다. 그런데 조사선은 꼭 앉는 거와 앉는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앉는 참선의 방법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꼭 필수 불가결하게 앉아서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참선하면 이제 처음에 입문할 때 대부분이 앉는 자세 연습을 합니다. 그죠? 참선하는 자세. 그래서 자복에 뒤에 받침을 놓고 앉아서 허리를 펴고 그 다음에 그 턱을 담기고 그리고 나서 시선은 코끝을 보고 손은 선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호흡은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고 그리고 호흡에 집중을 해서 마음을 번뇌망상의 마음을 편안히 하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화두를 하든지 혹은 뭔가 주제를 가지고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앉는 것에 이제 많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앉는 것 때문에 처음부터 난관인 거예요. 그래서 고정관념이 뭐냐? 참선은 힘들다. 힘들다 왜 힘드냐? 앉는 게 힘들다. 앉는 걸 이제 충분히 연습을 해서 그게 하루아침에 연습되는 게 아니거든요. 잘하는 사람도 1년 이상 연습을 해야 1시간 정도 앉는데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래도 또 2시간씩 앉거나 하면 또 힘들죠. 그래서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0: 그 마음의 고요함을 얻는 것이 이제 조신, 조식, 조심 이 세 단계를 거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음, 이제 몸을 고요히 하는 겁니다. 몸이 움직이면 우리는 끊임없이 몸이 움직임에 대한 감각을 통해서 알아차리려고 하거든요. 끊임없이 이 안, 입이, 설신의 감각이 검색을 합니다. 혹시 내 몸이 다치지 않을까,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끊임없이 검색을 하거든요. 그럼 내 마음을 집중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선 몸의 움직임을 정지시켜 놓는 겁니다. 그러면 몸의 움직임이 정지되니까 검색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걸어가거나 등산을 하면 항상 눈앞에 있는 것들을 계속 감지를 해야 되죠. 어떤 것이 나에게 불편함을 줄 건지 혹은 어떤 것이 나에게 위험인지를 계속 검색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감지해서 위험이 있으면 피해가고 또 편안한 곳이 있으면 그로 돌아가야 되죠. 그런데 몸을 정지시켜 놓으면 일단 그 검색 과정에서 내가 편안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이 조식입니다. 이 조식은 호흡을 내가 집중하는 겁니다. 호흡을 집중하는 이유는 호흡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에 관심을 두면 마음이 다른 데로 도망을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거나 움직일 때 계속 주위를 전방을 검색하는 이유도 몸이 다칠까 봐, 혹시 위험할까 봐 끊임없이 검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몸을 정지시키면 이제 검색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 두 번째는 이제 그러한 검색의 연장선에서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몸을, 호흡을 집중하는 겁니다. 호흡을 집중해 놓으면 마음이 도망을 안 가고 항상 혹시라도 내게 위험이 있나 싶어서 호흡이 따라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그러면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감고 자, 호흡을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보세요. 자, 그러다가 편안해지면 호흡을 참아보세요. 조금 더 참습니다. 자, 눈을 떠보세요. 호흡을 참으니까 온 신경이 어디로 가나요? 호흡으로 돌아오죠. 왜 그러냐 하면 몸이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조신, 조식 이 원리를 이용해서 마음이 번뇌망상으로 따라다니지 않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이 고요해지면 이제 조심, 그 본래 내가 집중하고 싶었던 주제를 가지고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 원리는 어디에 비롯됐느냐? 마음을 고요히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좌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북송시대에 종색 스님이라는 분이 지으신 책인데 그것에 이제 이런 방법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또 천태소지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수나라 때 지의대사가 쓴 건데 그 천태소지관에서 지관수행 방법을 설명해 놨는데 그 지관수행 방법의 자세에 대해 설명해 놨습니다. 이것이 훗날 조사선의 기본 자세로 많이 적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앉아있고 호흡을 고르고 그 다음에 좌선을 하는 이게 전통적인 것처럼 그 더 나아가서는 참선의 기본 모습인 것처럼 인식이 됐죠. 근데 참 조사선은 목적이 뭐냐면 주인의 자성을 깨닫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앉아있을 때 앉아있다는 걸 누가 아는 거죠?
1: 내가.
0: 서 있을 때, 서 있다는 걸 누가 아는 거예요?
1: 내가.
0: 걸어갈 때 누가 알죠?
1: 내가.
0: 누워 있을 때 누가 알아요?

말할 때 누가 알죠? 내가. 침묵할 때. 내가. 마음이 움직이는 거 누가 알죠? 내가. 마음이 고요한 거 누가 알아요? 내가. 그 아는 주인을 우리가 알아차리는 겁니다. 알아차리고 머무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굳이 앉아있을 필요는 없다. 앉아있는 것이 불필요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굳이 앉아서만 할 필요는 없다. 서서 해도 되고 걸어가도 되고 이것을 행주자와 어묵동정. 그래서 앉아서 또 앉아있던 것이 옛날에는 앉아있는 자세가 제일 편안한 자세이기도 했습니다. 누워있으면 자고 서있으면 오래 있기 어렵고 힘들고 그러니까 앉아있는 거죠. 그냥 모든 생활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사를 할 때나 혹은 누군가 차로 마실 때나 함께 혹은 대화를 할 때도 다 바닥에 앉아있었거든요. 그래서 앉아있는 자세가 아주 편안한 자세였는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다 의자에서 앉아있잖아요. 힘들죠. 그래서 자복에 앉아있기 어려우면 의자에서 앉아있어도 된다. 그래서 아, 조사되기 힘들다, 어렵다. 이 문제는 앉아있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마음의 고요함을 구하기 위한 방법이었고 조사선의 핵심은 주인이 자성을 깨닫는 거라서 앉아있든 머물든 누워있든 말하든 즉 행주자와 어묵동정의 주인은 항상 나임으로 관계가 없다. 그래서 내가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그리고 일상에서도 가능하다. 자, 이게 조사선의 모습입니다. 자, 다음을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조사선은 더디고 어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참선을 시작은 하는데, 목적지인 해탈 열반은,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었다. 도를 깨달았다는 분들은 쉽지 않죠. 더구나 오래도록 수행에 전념하신 스님들조차도 깨달음을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역대 선지식을 근래의 선지식도 이렇게 한번 보면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루에 10시간 혹은 뭐 12시간 옛날 같으면 거의 그냥 16시간씩 선방에서 좌선을 하시거든요. 참선을 합니다. 그런 분들도 깨달음을 얻기가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것도 1, 2년 한 게 아니라 10년, 20년, 30년 평생을 출가해서 참선에 매달려도 깨달음을 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조사선이 진짜로 본래 그렇게 깨달음을 얻기 어려운 수행 방법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조사선은 힘들고 어렵다? 깨달음 얻기가 어렵다라고 우리가 고정관념을 갖게 됐냐 하면 선정을 먼저 구하고 나서 깨달음 얻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선정을 얻고 나서 그 다음에 선정의 주인인 자성을 깨달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 방법도 틀린 방법은 아닙니다. 필요하기도 합니다. 일부. 그렇지만 선정을 꼭 얻어야만이 자성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은 마음의 주인이거든요. 자, 산란한 마음의 주인 누구죠? 고요한 마음의 주인 누구예요? 그러면 고요한 마음이 선정이라면 고요함도 정도에 따라서 일심선정 혹은 무심선정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산란한 마음, 매 순간 순간 하루 종일 누구 마음이다? 그 중에서 한 번쯤은 고요할 때 있죠. 마음이 편안할 때 누구 마음이다? 그리고 그 고요함의 일심까지 놓아버린 무심의 상태도 역시 누구 마음이다? 내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를 찾는 것이 깨닫는 것이 조사선의 근본이라면 얻기 어려운 마음을 고요해서 선정을 얻고 나서 그리고 나를 깨닫는 것 쉽지 않죠. 왜? 선정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0: 삼선이 어렵다는 이유는 두 번째는 선정을 얻기가 어렵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참선에 실천을 하고 있지만 몰입이 돼서 선정을 얻는 경험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드물죠. 또 두 번째는 선정은 얻기도 어렵지만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주위에서 누군가가 부스럭 소리를 낸다든지 혹은 뭔가 이렇게 변화가 있으면 경계가 오면 바로 제자리로 와버리거든요, 이게. 그리고 선정을 얻었는데 선정이 처음에 낮은 선정을 얻어놓으면 금세 깨어나니까 아, 선정이 부족하구나. 더 깊은 선정이 필요해. 라고 더 깊은 선정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1분보다는 10분이, 10분보다는 1시간이, 1시간보다는 2시간. 그럼 2시간 하면 깨달음 얻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선정을 얻고 나서 다음에 자성을 깨달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자성은, 즉 나는 본래 있었습니까? 선정을 구하니까, 선정을 얻어지니까 생깁니까? 본래 있던 거잖아요. 본래 있다면 그 본래 있는 일상사에서 항상 있는 나를 깨닫는 것이 훨씬 수월하죠. 그리고 선정을 구하고 나서 깨달음 얻으려고 하면 선정을 얻기도 어렵지만 선정이 꼭 한 다음에 깨달음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선정을 경험하지 않고는 진여자성이 나를 찾을 수 없어. 이런 고정관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항상 언제 어디에서나 수행을 하든 수행을 하지 않든 참선을 하든 참선하지 않든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참선하기 전에 나의 마음과 나의 몸이고요. 참선하고 나서도 주인이 누구? 나잖아요. 그 주인은 바뀌지 않죠. 그래서 일상에서 주인을 찾는 법, 이게 조사선의 모습입니다. 그 일상에서 어떻게 찾느냐? 자, 내가 자, 저희들 자, 여러분들 자, 죽비를 보세요. 누가 보고 있죠? 그러면 죽비를 보는 순간에 아, 이걸 보고 하는 주인이 나구나. 이렇게 돌이키는 겁니다. 자, 소리를 자, 눈을 감고 소리를 들어보세요. 자, 이 소리를 누가 듣죠? 자,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이 소리를 누가 듣고 알죠?
1: 내가.
0: 그러면 소리를 듣는 순간에 소리를 듣고 알아차리는 나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냄새 맡는 것, 맛보는 것, 또 감촉으로 느끼는 것. 이럴 때마다 주인은 누구죠?
1: 아,
0: 네. 에, 나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 하느냐? 회광 반조. 중생들은 소리가 들리면 소리 쪽으로 마음이 갑니다. 무슨 소리지? 왜 났지? 저게 뭐야? 라고 찾아가죠. 보이면 저게 뭐지? 저게 나한테 필요할까? 내게 도움이 될까? 이런 식으로 분별해서 계속 따라갑니다. 그런데 밖으로 따라가지 말고 보이면 그 보고 하는 주인으로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들리면 듣고 알아차린 주인으로 돌아오고, 이것을 회광 반조로 한다. 그렇다면은 내가 좌참선을 해서 번뇌망상을 다 버리고 선정을 얻어서 또 선정도 더 깊은 선정 나아가서 무심선정을 얻어서 깨달음을 얻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언제 어디서나 대상을 통해서 보고하는 주인인 알아차리는 자성으로 돌아오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쉬울까요? 대상을 통해서 자성으로 오는 방식은 언제 어디서나 내가 할 수 있잖아요. 참선은 특별한 공간이 필요하고 특별한 시간이 필요하고, 왜냐? 번뇌망상을 버리고 선정을 얻으려고 하면 일상의 감각이 계속 들어오면 내가 선정을 얻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고요한 얻을 수 있는 적정처가 필요하고요. 또 일상을 내려놓고 잠선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조사서는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초기에 번뇌망상을 버리고 마음을 고요해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본래 목적은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차리는 주인인 자성을 깨닫는 거다. 이 자성은 언제 어디서나 나의 일상사에서 항상 존재한다. 자, 그 다음을 또 볼까요? 예, 조사선 완전한 깨달음. 예, 이 이야기는 조사선과 다른 수행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예, 우리가 깨달음을 구하려는 목적은 해탈 열반을 얻으려는 겁니다. 그런데 조사선 외에 다른 수행들은 우선 마음의 고요함을 구합니다. 그래서 선정을 구하죠. 선정을 얻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무심에서 무아와 무상을 깨닫게 됩니다. 그 말은 내 몸과 마음이 실체가 아님을 알게 되죠. 그래서 구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데 그 구하는 마음이 사라진 상태를 우리는 무심이라 하고 이제 그 상태에서 머물러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구하는 마음이 생기면 다시 몸이 필요하다 여기게 되고 그러면 다시 생사윤회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선정을 얻고 나서 무심을 얻어서 무아를 깨달아서 무심의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즉 무심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 열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사선은 어떠냐? 자성을 깨닫는 것이거든요. 자성을 깨달아도 무심의 상태가 됩니다. 즉 무심이란 마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괴로운 마음에서 즐거움을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사라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열반이라 하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는 괴로운 마음에서 즐거운 마음을 구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없애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 방식이 입바사나와 사마타를 통해서 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괴로운 마음과 즐거운 마음의 주인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주인은 동일합니다. 동일하니까 괴로운 마음에서 즐거운 마음을 구하든 혹은 구하지 못했든 혹은 하루에 10번쯤 구하든 하루에 100번쯤 구하든 주인은 그냥 나입니다. 동일하죠. 그러므로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또 그 할 필요가 없는 자성을 딱 깨달으면 괴로운 마음도 내 마음이고 즐거운 마음도 내 마음입니다. 괴로운 마음도 즐거운 마음을 구하는 마음도 내 마음이죠. 그럼 우리가 하루 종일 하는 일이 괴로운 마음을 버리고 즐거운 마음을 얻기 위해서 몸을 통해서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인은 항상 같습니다. 같으면은 그 주인을 알아차리는 방식은 어떨까요? 하루 종일 해도 되죠. 하루 종일 그 일이기 때문이에요. 따로의 장소나 따로의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선정을 얻어서 선정을 얻기도 어렵지만 선정을 얻고 나서 더 깊은 선정인 무심정을 얻어서 무아와 무상을 깨닫고 그 상태에 머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또 그 상태에 머물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사선은 한번 자성을 깨달으면 이 자성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여자성이고요. 그런데 열반에 머무는 즉 무심선정에 머무는 건 어떨까요? 자극이 와서 내가 깨어나면 경계가 와서 마음이 흔들리면 그것은 되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자성을 한번 딱 깨닫기만 하면 다시는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니 완전한 깨달음이죠. 그걸 이제 부처님이 완전한 깨달음을 표현한 겁니다. 아뉴다라 삼맥삼보리.

무상정 등 정각이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없는 선정을 내가 구하는 것 방식입니다. 우리는 보통 끊임없이 번뇌망상이 계속 흘러다닙니다. 이게 우리 중생들의 마음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래 물처럼 흘러다니는 것이 모습입니다. 근본입니다. 근데 모든 그런 흐르는 마음, 하루 종일 내 마음이 끊임없이 흐르는데 그 흐르는 마음의 주인은 누구죠? 나죠. 내 마음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 나는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서 구하는 겁니까? 지금도 있나요?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있는 나를 깨닫는 거거든요. 훨씬 쉽죠. 본래 흘러다니는 마음의 본성을 내가 인위적으로 정지시키고 그리고 번뇌망상을 다 버려서 선정을 얻고 더 나아가서 선정의 주제까지 놓아버린 무심선정을 얻어야만이 그래서 거기서 무아와 무상을 깨닫고 해탈 열반을 이루는데 그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항상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왜? 지금 여기라는 말이 지금은 시간을 말하고 여기는 공간을 말하는데 중생들이 말하는 지금 여기는 육신이 있는 곳입니다. 현재 육신이 있는 곳을 지금 여기라고 그것도 그것을 우리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지금 여기에 있죠.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성불이라 했고요.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있는 주인인 자성을 깨닫는 것이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조사서는 완전한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불자님들 또 여기 함께 계신 분들 이 중요한 부처님의 진리가 널리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060-800-7000번 060-800-7000번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배운 대로 한번 참선을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과 마음을 편안히 하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지금 앉아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 누가 보고 알죠? 예, 내가 보고 압니다. 그 보고 아는 주인이 바로 나의 본성이고 진여 자성입니다.

0: 자, 이제 소리를 들어봅니다. 이 소리를 듣는 것을 누가 알죠?
1: 내가.
0: 예. 이 소리를 듣는 주인이 나입니다. 듣고 알아차린 주인이 바로 나의 자성입니다.

자, 그 자세로 저를 쳐다봅니다. 자, 제 손에 뭐가 있죠? 이 죽비를 보고 있는 주인이 누구죠? 예, 나입니다. 죽비를 보고하는 주인이 바로 나죠.

자, 이제 손을 비벼봅니다. 천천히. 이 느낌을 누가 보고 알죠? 예.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알아차리는 그 주인 바로 나입니다. 내가 보고 아는구나. 자, 이제 마음으로 텅 빈 허공에 BTN 스튜디오가 있고 나와 도반들이 앉아서 좌선을 하고 있습니다. 내 몸, BTN 스튜디오 전체를 떠올려 봅니다.

마치 공중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내 몸을 포함해서 지금 감지할 수 있는 이 공간을 전체를 바라봅니다. 보고하는 주인이 누구죠? 네, 나입니다. 이 나는 처음에 소리를 들은 나, 죽비를 보고하는 나, 손의 촉감을 느끼고 하는 나, 지금 내 몸과 이 전체의 모습을 보고하는 나, 나는 같은가요? 다른가요? 예, 그 나는 동일합니다. 그 동일한 나가 변하지 않는 나, 진여 자성입니다. 통빈호공의 BTN 스튜디오가 있고 나와 도반들이 앉아서 좌선을 하고 있습니다. 내 몸을 포함해서 이 공간 전체를 그대로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차립니다. 그 알아차린 주인이 바로 진여 자성, 나의 본성입니다.

자, 이제 다리를 펴고 편안히 앉아봅니다. 지켜보는 건 그대로 지켜봅니다. 다리를 펴고 앉아있는 건 누가 보고 알죠? 예. 보고하는 알아차린 주인이 바로 나입니다.

그대로 내 몸과 이 공간 전체를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차리면서 천천히 일어나 봅니다. 자리에서. 그리고 차수하고 그대로 서서 알아차립니다.

이제 합장하고 왼쪽으로 돌아서 천천히 걸어갑니다. 동면호공에 이 공간이 있고 공간 속에 내 몸과 모든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알아차리는 나. 나는 합장하고 내 몸은 천천히 걷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선이라고 합니다. 나와 도반들이 지금 행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멈춥니다. 나와 도반들이 행선을 하다가 잠시 멈춰서 입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차리는 나 주인은 항상 동일합니다. 자, 이제 손을 편안하게 내리고 천천히 다시 행선을 합니다.

자신의 자리가 오면 그 앞에 섭니다. 그대로 지켜보고 알아차리면서 천천히 다시 앉습니다.

홍민호공의 이 BTN 스튜디오 공간이 있고 나와 도반들이 앉아서 좌선을 하고 있습니다. 내 몸을 포함해서 이 공간 전체를 그대로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차립니다. 그 알아차리는 주인이 바로 나의 자성입니다.

이제 손을 선정인에도 풀어서 천천히 무릎 쪽으로 옮겨갑니다. 오른손을 오른쪽 무릎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들어봅니다. 앞으로 어깨 높이까지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보고 알아차립니다. 천천히 내리고 무릎에서 다시 천천히 선정인을 짓습니다.

왼손도 역시 천천히 움직여서 왼쪽 무릎에 올려놓고 왼손을 천천히 들어서 어깨 높이까지 올려봅니다. 멈추고 천천히 내려서 다시 왼쪽 무릎에 올려놓고 다시 왼손을 천천히 앞으로 가져와서 손정의를 짓습니다.

이 공간에서 들리는 소리, 보이는 것, 냄새, 맛, 촉감, 내 몸, 내 마음. 항상 매 순간에 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차리는 나, 그 주인이 바로 자성입니다.

0: 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설, 목종스님의 선 클래스를 진행하는 목종입니다. 나를 찾는 조사선. 조사선은 누구나 해탈 열반을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완전한 수행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요. 이 귀중한 진리가 나와 내 주위의 가족 또 내 주위의 모든 분들이 함께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프로그램 제작과 많은 사람들이 불교 TV를 시청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0: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의 선원 하남 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중생구제와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의 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1: 이제 정의 선원은 원대한 소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 포교하였으나 정작 기부할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종단의 스님들을 위한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작은 보시가 큰 복덕으로 휴양될 것입니다.

0: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용주사에서 법당 환경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개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전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바로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불자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좋아하는 민족사의 베스트셀러 선물용 경전 세트를 소개합니다. 늘 휴대하고 다니며 읽을 수 있도록 작은 판형으로 제작했습니다. 경전 세트 1은 법구경과 수타니파타, 화엄경. 경전 세트 2는 유마경, 아함경, 금강경.

0: 경전 세트 3은 극락의 경전, 효행의 경전으로 구성됐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읽고 독송하는 공덕과 아울러 최상의 공덕인 법보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눠보세요. 전국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문의는 민족사 02732-2403번입니다.
1: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12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이곳은 서울에서 멀지 않고 사찰 바로 아래에 안양예술공원이 있어 가벼운 나들이 장소로도 정말 좋은 곳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삼성산 연불사입니다. 삼성산은 원효대사, 의상대사, 윤필거사가 각각 초막을 짓고 수행을 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그중 두 번째 막에 해당하는 연불사는 이들이 모여서 내는 연불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연불사는 사찰까지 차도로 연결되어 있어 주차장에서 사찰 내부로 향하는 계단을 통해 바로 올라갈 수 있는데요. 계단을 오르면 가장 먼저 연불사의 대웅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대웅전의 현판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는데요. 두 마리의 용이 대웅전을 수호하듯 자리하고 있어 마치 왕궁에 입성하는 왕이 된 느낌을 받았어요. 대웅전 앞에는 수령 800년의 보리수나무가 있는데요. 멀리서 보고는 시멘트를 발라놓은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나무 껍질이 변형된 모습이었어요. 정말 오래된 나무라는 걸 증명해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 보리수나무의 껍질이 마치 연불사의 오랜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다음은 연불사 나들이의 화룡점정, 높이 8m의 마에미륵 불상인데요. 팔공산 갓바위와 닮은 이 마에불은 1960년 당시 연불사 주지였던 성공 스님의 꿈속에 미륵보살이 나타나 이 거대한 바위에 내 모습을 새겨 중생들을 구제하라고 내린 계시로 시작되었다고 해요. 그 꿈을 계기로 1964년부터 무려 5년의 불사 끝에 지금의 마에불이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그 옆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있는 사적비가 함께

0: 세워져 있습니다. 마에미륵불의 발치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마치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느낌이에요. 맑은 날에는 안양 시내가 한눈에 들어온다고 하니 꼭 이 경치를 직접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2: 백중 우란분절이 불교를 상징하고 있는 5대 명절 가운데의 하나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일,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도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불교의 가치관을 보다 더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백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4: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3: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추건하며 구품 연화대름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5: 고3인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6: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7: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6: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0: 안 돼, 아가야. 이제 그만 울음을 그치렵나. 우리 착한 환자님, 오늘은 대체 왜 이러는 걸까? 도무지 진정할 기색이 없구나. 아가야, 그만 울어.
1: 아무래도 누군가 왕자님께 저주의 눈길을 보낸 것 같습니다.
0: 로시카, 저주의 눈길이 왕자에게 닿지 못하게 해라.

왕대 아기씨가 왕비마마와 똑같아요. 왕비마마께서도 밤늦도록 잠을 못 이루셨잖아요. 우리가 별의별 수단을 다 써야 잠이 드시곤 했어요. 머리에 오일 마사지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음악도 들려드렸죠.

0: 뭘 하고 있어?
1: 눈에 문제라도 생기셨나 봐요?
0: 문제? 전혀 없는데.
1: 아무 문제도 없다면 어째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뭐라고 했냐니요?
0: 궁금하니까 등불은 왜 켜고 있는 거요?
1: 애초에 그렇게 물어보실 일이지. 등불은 언제 켜는 거죠?
0: 축하할 일이 있을 때.
1: 오늘이 그럴 날이에요.
0: 무슨 축하?
1: 아시타 대성인께서 우리 대바다테의 미래를 예언하셨답니다.
0: 예언? 그건 시타르테에 대한 예언인데.
1: 네, 성인이 말한 건 시타르타의 미래였지요. 말은 시타르타를 위해서 했지만 속뜻은 대바다테에게 있거든요.
0: 어째서?
1: 눈을 크게 뜨고 멀리 내다보세요. 시타르타는 후에 성자가 될 거라고요. 그럼 왕좌를 차지하는 건 대바다타가 아니겠어요?
0: 거기까지 생각했구려. 당신 같은 부인을 두다니 나는 참으로 행운하여.
1: 하지만 저는 운이 없죠.
0: 무슨 소리요?
1: 제 말은 당신이 장자였더라면 벌써 왕이 되셨을 텐데 당신은 왕이 되시기 위해 절 얻으신 거죠.
0: 왕비 마마가 될 날도 머지 않았어. 대바다타는 어디 있어?
2: 저하고 놀아주세요. 제가 폐하를 무찌를 거예요.
3: 나중에 하자꾸나. 지금은 좀 혼자 있고 싶단다.
2: 안 돼요. 저하고 놀아요.
3: 말했잖니. 나중에 하자고.
2: 안 돼요. 저하고 놀아주지 않으면.
3: 네 방에 있잖아. 네 방으로 가서 자.
1: 대바다타.

0: 그녀 막아요. 또 꽂혀. 폐하께서는 이제 네가 필요 없다는 걸 잊지 마라. 폐하도 아드님이 있지 않니?
1: 망가나! 그게 무슨 말이오?
0: 제 말이 다 맞지 않습니까, 폐하? 밥은 언제나 오른손으로 먹어야 하는 것처럼 왕자님이 태어나시기 전에는

0: 데바다타가 폐하를 귀찮게 해드렸군요. 가자 데바다타. 그만 울어. 진정해. 그만 울라고 했잖니. 또 끝이야. 그만 울라고.
1: 쉿, 소리를 낮추시게. 왕자께서 방금 잠드셨어. 아가 왜 그러니? 왜 울고 있어?
0: 오늘 폐하가 데바다타에게 화를 내셨어요. 처음 있는 일이에요.
1: 폐하께서? 아니 왜?
0: 마마 때문이죠.
1: 나 때문에?
0: 전에 마야 왕비 마마께 했던 약속을 잊어버리셨잖아요. 폐하와 왕자 두 분 다 잘 돌보겠다고 약속하셨었지요. 하지만 싯다르타 왕자 양육에만 몰두하신 나머지 폐하께서 슬픔에 잠겨 계신 건 보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마마는 어머니는 되셨는지 모르지만 아내로서의 의무는 잊고 계세요. 그래서 폐하께서는 마마의 침실에 계셔야 할 그 시간에 궁정에 앉아 사색에 잠겨 계신 겁니다. 마마가 왕비이시긴 하나 나이는 제가 더 많습니다. 마마를 잘 돌보는 건 제 의무이기도 하죠. 그래서 묻지도 않으셨지만 이런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민감한 상태에 처한 남편을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고요. 부디 제 말씀을 새겨 들으세요. 데바다타 가자꾸나.

0: 아드님은 성인이 될 겁니다. 삶의 모든 전투에서 승리할 겁니다. 하지만 그건 마음의 전투입니다. 비록 크샤트리아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그분은 성인으로서 이 지구에 온 겁니다.
1: 페아!
2: 용서해 주십시오, 페아!
3: 네 잘못이 아니다. 집중이 안 돼서 그랬다.
1: 왜 이러고 계십니까? 이 시간에 무술 연습이라뇨?
3: 잠이 안 와서 마음이 심란했어. 아무리 해도 화가 가라앉질 않아.
1: 야, 무엇 때문에 이토록 괴로워하십니까?
3: 샤카 가문이 내 대해서 끊어지는 일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거려. 크샤트리아가 돼가지고 그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걸 어찌 본단 말이오. 내가 칼을 들려주고 싶은 그 손에 칼 대신 수행자의 물병이 들려있는 걸 못 봐요. 전투의 상처가 여기저기 있어야 할 몸에 백단향 표식만 있는 걸 내가 어찌 보고 참을 수가 있단 말이오. 그걸 봐야겠소.
1: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3: 치타르타의 얘기요. 아시타 성인의 말씀이 아직도 내 두 귀에 생생하.
1: 쓸데없는 걱정이십니다.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어찌 알겠습니까?
3: 그토록 많은 기도와 기원제를 올려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애가 성인이 된다오.
1: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3: 아시타 성인의 말이 틀릴 리가 없어.
1: 하지만 미래가 어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3: 당신한테 묻겠어. 당신 느낌은 어떻소?
1: 성인의 의복을 만드는 성스러운 옷감은 보리 왕국의 깃발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0: 그 옷감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것으로 뭘 하는가는 우리한테 달린 일입니다. 왕국의 사제 바차스 파티와 상의해 보십시오. 분명 해법을 내놓을 겁니다.
1: 그렇지.

화자 파티 마마의 이번 결정은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고인이 된 가족을 기리기 위해 나무를 심고 잘 가꾸면 대지는 늘 푸르름을 유지하게 되며 가족을 영원히 잊지 않는 일이 될 겁니다. 오늘 심은 이 나무로 인해 마야 왕비 마마의 추억은 우리 마음속에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또한 왕비 마마는 대지와 영원히 하나가 됐습니다.

0: 사지에 좋으니 좀 필요한 일이 있어.
1: 말씀하십시오, 폐하.
0: 아시다시피 성인이 예언하기를 시타르타가 자라서 성인이 된다고 했지요. 그러나 지금은 시타르타가 자라서 용맹한 황제가 되기를 바라고 있어. 시타르타의 미래가 자꾸 걱정이 됩니다.
1: 저 흘러가는 물이 보이십니까, 폐하? 그 물길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0: 우선 깊은 댐을 만들고 물이 그 댐을 통과해서 흐르도록 해야 하오.
1: 물은 똑바로 흐르는 속성이 있습니다. 물이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어쩌시겠습니까?
0: 그렇다면 물을 막아야겠죠. 물이 방향을 바꾸도록 그렇게 댐을 만들면 되는 거요.
1: 시타르타의 삶 역시 이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폐하. 전사를 만드시려면 크샤트리아 정신이라는 댐을 쌓으셔야 합니다. 정신 수행으로 들어가는 걸 막고자 하신다면 연민과 감정을 느끼지 못하도록 댐을 만드십시오. 아시타 성인의 세계관은 도인의 세계관입니다. 따라서 시타르타를 성인의 겉모습 안에 담긴 위대한 영혼으로 보는 겁니다. 하지만 폐하는 시타르타를 위대한 인간으로 보고 용맹스러운 황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시타르타의 내면에 크샤트리아 정신을 고취시킨다면 크샤트리아가 될 겁니다. 강인한 신체, 무기의 활용, 말타기, 코끼리 다루기 등 아이가 자라서 전사가 되도록 그렇게 교육하십시오. 연민과 감정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늘 조심하십시오. 그런 마음 때문에 사람들이 출가하는 겁니다.

0: 왕이다. 그것도 혼자서 오네. 기회가 아주 좋은걸?
1: 망갈라.
0: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폐하께서 제 이름을 손수 불러주시니 참으로 기쁩니다.
1: 그렇소. 마침 짐도 할 말이 있는데. 무슨 일이야?
0: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했답니다. 폐하께서 오늘 저하고 얘기를 하고자 하시니 참으로 기쁜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씀하소서, 폐하.
1: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0: 를 돌봐야 하오.
1: 당연하지요. 원하신다면 폐하도 돌봐드릴 수 있습니다.
0: 최소한 지킬 건 지키는 게 좋겠소.
1: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소망도 있지요.
0: 또 그 말이요?
1: 아무리 해도 잊을 수가 없으니까요. 파자파티 마마가 어디가 그렇게 특별하길래 그분을 선택하신 건지요. 두 번째 결혼을 하셨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헤아의 동생과 결혼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제 참사랑은 폐하뿐이었습니다.
0: 모든 게 이제는 지난 일이요.
1: 하지만 저한테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어요.
0: 그럼 오늘 그 대답을 잘 듣기 바라오. 마하마야 왕비가 두 번째 결혼을 나한테 제안해왔고, 그리고 왕비의 동생 파자파티하고 결혼을 하기를 바랬어. 내가 선택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었어. 그저 시간 낭비일 뿐. 시간의 흐름에 순종하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데 그러질 못해서 집안 싸움이 나라 싸움 되는 거예요.
1: 숫도 다나왕. 과거에는 오직 당신만 보였지만 지금 내 마음은 당신의 왕국에 꽂혀있지. 분하게도 카필라바스투의 왕비가 될 순 없었지만 왕의 어머니는 꼭 되고 말 거야. 내가 싯다르타 왕자 손에 수행자의 물병을 쥐어주지 못한다면 내 이름이 망갈라가 아니다.
2: 아이고, 이쁘기도 하셔라.
3: 왕비마마, 좀 들어가도 될까요?
2: 방에 들어오시는데 무슨 허락이 필요하겠어요? 어서 오세요.
3: 크샤트리아 잘 있었는가? 나를 왜 그렇게 빤히 보시는가? 내가 숙부라네. 마마, 폐하께서 왕자에게 선물을 보내셨습니다.
2: 선물이요? 숙부님 편에요?

0: 포대기.
1: 오늘부터 왕자를 이 포대기에 싸서 재우시랍니다. 매일 밤 예외 없이. 그게 폐하의 명령입니다. 폐하는 이제 왕자가 쇠를 가지고 놀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쇠를 만지고 쇠를 받아들이고 나면 장성한 후에도 쇠가 무겁게 느껴지지 않으리라고 하십니다.
0: 폐하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1: 모르겠습니다. 비밀 회동에 있으신 것 같았어요.
2: 모두들 아시다 성인의 예언을 들었으리라 믿는다. 짐은 스타르트가 성인이 되는 걸 원치 않아?
3: 폐하 염려 마십시오. 출가는 보통 노년, 삶의 말기에 합니다.
4: 세상을 등질 생각을 하는 사람은 슬픈 사람뿐입니다.
2: 슬픔? 그렇다면 스타르트를 슬픔 근처에도 가지 못하게 하리라.
3: 병든 사람들도 출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4: 물질주의를 싫어하고 피하는 사람도 해당됩니다.
2: 심약한 사람들을 이르는 말이로군. 그렇다면 시타르타가 슬픔, 낙심한 사람,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군.
4: 그건 불가능하옵니다, 폐하. 나라 안에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을 못 보게 하겠습니까?

0: 방법은 하나입니다.
1: 그게 뭔가?
0: 슬픔을 나라 안에서 모두 없애버리는 겁니다. 폐하, 병든 사람들, 늙은이들,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아예 카필라 파스트에서 내쫓는 겁니다.
2: 불가능한 계획입니다, 수만 육군대장님. 어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본분이 백성을 보살피는 건데 오히려 고통을 주다니요.
1: 고통을 가하지 않겠다. 고통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주려는 것이다.
3: 무슨 말씀이시온지?
1: 그들을 지정된 장소로 이주시켜 병든 사람들을 낫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음식을 주고, 늙은 사람들은 존경을 받도록 할 것이다. 짐의 제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가? 사람들을 구제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목적도 달성하려는 것이다.
2: 외람된 말씀이오나, 폐하. 그 많은 사람들을 어디로 보내 정착시키려 하시는지요? 이주시키려면 그들의 동의도 받아야만 합니다.
1: 직접 그들에게 설명할 것이다.
2: 말을 듣지 않으면요?
0: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말을 듣게 해야지요. 무기 앞에서는 경전도 고개를 숙인다지 않습니까?
1: 산 너머에 새로운 도시를 만들고 건강한 마을로 만들 것이다. 백성들이 부족한 게 없게 할 것이다.
2: 외람된 말씀이오나, 폐하. 그런 큰 결정을 여기서 내릴 수는 없습니다. 샤카 왕족들을 궁정에 소집해야 합니다.
1: 이 제안은 무슨 수를 써서든 통과시켜야만 한다. 시타르타가 성인이 되는 것을 짐은 볼 수가 없다.

0: 짐이 연설을 한 후에는 만장일치로 통과돼야만 한다.
1: 염려 마십시오, 폐하. 모두한테 다 일러놨습니다. 속뜻을 제대로 파악한 사람들도 있고
2: 그저 말만 알아들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대는 전혀 없을 겁니다. 오직 폐하께서 원하시는 일만 이루어질 겁니다.

0: 오늘 이렇게 비상회의를 소집한 목적은 짐이 코살라국과 마가다국을 공격하기 위함이오. 짐이 불가능을 말한 건가? 사카족이라면 카필라바스투 영토 확장을 찬성하리라 믿소.
1: 그 두 나라를 지금 공격하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0: 개착! 짐은 20년 후의 일을 말하고 있는 거요. 내일 나무에서 과일을 따먹고 싶다면 오늘 그 씨앗을 심어야 하지 않겠는가? 미래의 영광스러운 전투를 위해 우리는 오늘 그 총사령관이 되고 황제가 될 지도자를 찾아야만 하오. 적을 벌벌 떨게 할 전사. 행운을 몸에 지녔고 여러분 모두의 호응을 받는 사람. 우리 시타르타 왕자는 이런 자질을 모두 갖췄어. 이건 내 말이 아니오. 사카족의 스승인 바차스파티 사제도 같은 생각이오. 따라서 나라에 강력한 미래를 가져오기 위해 지금 엄정한 조치를 내릴 것이오. 미래는 슬픔이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해야 하오. 미래는 근심 걱정이 없어야만 하오. 그래서 신도시를 지자고 오늘 제안합니다. 그 신도시에 카필라바스트에 병든 사람들, 가난하고 돈 없는 사람들을 채용하게 될 것이오.

0: 젊은이들에게는 모든 의무를 면제해줘. 전투 훈련과 전쟁 업무 관리에 집중하게 할 것이오. 짐에 제한해. 혹시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짐은 지금
1: 샤카 가문의 모든 사람들이 이 결정에 동의하십니까? 숫도다나 대왕의 결정을 모두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제안을 샤카 가문의 전원이 수용하시는 겁니까?
2: 네, 그래요. 동의합니다.
1: 숫도다나 폐하께!
2: 영광을!
1: 숫도다나 폐하께!
2: 영광을!

0: 난 누구냐?
1: 제 할머니십니다. 흑마술을 많이 아시죠? 전에 저한테 부탁하셨잖아요. 이걸 받아요. 이 아몬드를 몸에 잘 지니고 있어요. 오늘 중으로 좋은 소식이 올 테니 확실해요.
2: 알겠네. 됐으니 그만 나가게.
1: 좋은 소식을 들으면 꼭 물속에 던져야 해요.
2: 알았다니까.
3: 할머니 절 따라오세요.
4: 저 여인은 누구요?
2: 마녀요.
4: 뭐라고?
2: 왜요? 겁이 나시나 보죠? 타무카의 할머니랍니다. 흑마술을 아주 잘한대요. 오늘 샤카 궁정에서 일어난 일을 어서 말해봐요.
4: 신도시 계획에 대한 제안이 받아들여졌어.
2: 신도시?
5: 들어라! 카필 라바스투 왕국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의 호의 속에서 스토다나 대왕께서는 이전에 어떤 왕도 내린 적 없는 결정을 백성들을 위해 내리셨도다. 들어라!
4: 이건 단지 형님 먼저 좋자고 하는 일인데 그게 마치 모든 사람들한테 좋은 일인 것처럼 말한단 말이지. 게다가 백성들은 시타르타 왕자에게 축복을 내리고 말이야.
2: 신도시라고요? 정말이요? 그렇게 인자한 왕 얘기는 내 평생 들어본 적도 직접 본 적도 없답니다. 시타르타 왕자님 만세!
6: 이건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속고 있는 거라고요. 무언가 조치를 취해서 왕의 속셈을 폭로해야만 해요. 그래야 백성들이 진실을 알게 되죠. 숲도다나 왕은 지옥을 당해도 마땅해. 그럼 백성들은 시타르타 왕자를 저주할 거라고요.
4: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6: 탐욕하죠.
5: 가난하고 늙고 병든 사람들은 모두 이틀 내로 카필라바스투를 떠나 신도시로 갈 것을 명하노라.
1: 뭐라는 거예요?
5: 이 조치는 모든 백성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대왕은 모든 백성의 원만한 협조를 바라며 무력을 사용해야만 하는 불행한 사태가 없기를 바라노라.
1: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건가요? 네?
7: 아니 앞으로 어떻게 살만 보자.

이건 비밀인데 겉으론 자비로운 행동 같지만 여긴 이기적인 욕심이 개입돼 있어요. 카필라바 수트를 나가고 나면 갈 곳은 장례식장밖에 없을걸요.

0: 다시 돌아오겠단 말도 못 꺼내게 할걸요? 이건 다 아시다시피 왕자를 위한 일이에요. 왕자가 어떤 슬픔도 못 보게 하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성자가 될 거래요.
1: 아이, 차라리 왕자가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네. 궁전엔 빛이 가득한데 어째서 우리 집은 어둠만이 가득하지?
2: 그러게 말이에요.
3: 사람들은 왕자가 복이 많다고 하지요.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죽게 하더니 이젠 카필라바스투에서 백성들을 추방시키고, 이게 복이 많단 건가요? 어?
2: 맞아.
1: 파자파티 마마, 폐하 좀 말려주십시오. 아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눈이 머는 아버지는 있을 수 있죠. 그런 얘기는 저도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폐하가 그렇게 잔인할 수 있다니.
0: 자초지정을 말해보게.
1: 대왕께서 가난하고 병들고 늙은 사람들은 다 카필라바스투를 떠나라고 명하셨어요.
0: 왜?
1: 시따르타 왕자를 위해서죠. 슬픈 상황을 절대 보지도 못하고 측은해하지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럼 절대 성인이 되지 않을 테니까. 마야 왕비마마가 계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폐하를 말려주세요. 백성의 원망을 사게 되면 폐망의 원인이 된다고요.

0: 당신이 무슨 일로?
1: 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마야 왕비가 살아계셨더라면 이 사실을 숨기셨겠습니까?
0: 어떤 사실을?
1: 이게 정의로운 일입니까? 아시타 성인이 예언을 한번 하자 카필라바스도 전체를 집없는 백성으로 만드셨어요.
0: 미래 영광을 위해서 지금은 고통을 참아야 하오.
1: 누구를 위한 미래요?
0: 시타르타 왕자의 미래.
1: 그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을 당해야 해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명령을 철회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백성들의 원망 때문에 평화롭게 살기 어려워질 거예요.
0: 카필라 파스투는 미래의 황제를 갖게 되고 시타르타는 인도 전체를 다스리게 될 거예요.
1: 백성을 상하게 하고 행복한 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연의 법칙은 숨길 수가 없어요. 왕자한테 슬픔을 숨기시겠다고요? 죽음을 숨기시겠다고요? 그렇다면 나무에서 떨어지는 낙엽은 어찌하시렵니까? 시들어가는 꽃은요? 그것들은 또 어떻게 숨기시렵니까?
0: 그런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약해지는군요.
1: 아들에 대한 폐하의 사랑은 마음을 잔혹하게 만들었어요. 왕자가 살아서 이 사건을 알게 됐을 때 부디 부왕에 대해 수치스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0: 환자 파티! 내가 왕자의 아비임을 잊지 마시오. 아비의 관리가 더 큰 법이. 내가 뭘 하든 그건 다 왕자가 잘 되기를 바랬어요. 왕자는 슬픔이나 죽음을 보지 못하고 출가 또한 없을 거예요.

금일부로 카필라바스트의 모든 화장터를 폐쇄하라. 시티 테러는 연기가 보이지 않게 하라.

0: 저리 가요. 할머니가 없으면 이 아이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내일 병이라도 들면 이 애도 잡아가시겠습니까?
1: 내가 왕자의 아비임을 잊지 마시오. 아비의 권리가 더 큰 법이오.
2: 마마, 이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닙니다. 죽은 지심이 없는데 어찌 인간답겠느냐.
3: 우리한테 이토록 고통을 주지 마세요. 우리의 저주를 사지 마세요. 우리가 오늘 겪는 고통이 언젠가 당신들한테도 떨어질 겁니다. 우리를 내쫓으라고 당신들에게 명령을 내린 사람도 언젠가는 당신들을 남겨두고 떠날 겁니다. 내가 묻겠소. 그런 날이 얼마 후에 올 것 같소? 그렇게 냉혹한 사람을 모신 지가 얼마나 됐소? 말해보시오. 왜 입을 다물고 있는 거요? 우리가 당하는 잔인한 고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고통을 보고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단 말이오.

0: 로시카, 이것 좀 보게. 시타르타의 눈물이 끊일 줄을 모르네.
1: 페어, 이제 이 도시 내에는 늙은이도 가난한이도 병든이도 없습니다.
0: 하나 있습니다.
2: 누가 슬퍼한단 말이오?
0: 시타르타 왕자요. 자는 중에도 눈물이 마르지 않고 흐릅니다.
2: 바의 치신을 즉시 불러와야겠다.
1: 알겠습니다, 폐하.
0: 슬픔은 몸이나 주변 환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도 있어요. 마음속의 슬픔은 어쩌시게요?
2: 샤트리아의 마음속엔 오직 자존감만이 존재요. 슬픔은 없어.

0: 왕자 마마께서 악몽을 꾸셨나 봅니다. 그래서 주무시면서도 우신 겁니다. 열이 나는 원인 역시 마찬가지예요. 곧 약을 지어보내겠습니다.
1: 약을 보낼 필요 없다. 여기서 지으면 되지. 이제부터는 궁전 안에 가족과 함께 살도록 하라. 네가 할 일은 오직 한 가지. 궁 안에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라. 몸도 마음도 아프지 않아야 한다. 왕자한테 어떤 일도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된다.

0: 시타르타! 시타르타? 데브다타! 시타르타는 어딨니?
1: 시타르타는 숲으로 갔어요.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 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4: 고3인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2: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 샘
5: 남의 상담사 치열한

0: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 대장부가 되겠는가?
1: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몸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년이 지속되겠고 본스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0: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2: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자연에서 자라 인간의 손이 빚어낸 맑고 그윽한 향기. 오랜 세월 이 땅 사람들이 음미하고 즐겨온 차. 이 차 한 잔이 우려낸 오랜 정성과 기다림은 오랜 역사와 전통으로 다져진 우리의 문화유산이다.

0: 지리산에서 날인 물줄기 섬진강. 비옥한 땅을 적시며 우리네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왔다. 지리산 중턱에 자리한 구례 화엄사. 백제성황 22년 544년에 인도에서 온 영기 스님에 의해 창건된 천년사찰. 화엄사 경내 효대라는 언덕에는 특이한 성물들이 있다. 바로 국보 제35호 사사자 3층 석탑. 석탑 앞 석등에는 탑을 향해 꿇어앉아 차를 올리는 인물상이 배치되어 있다. 이는 효심 깊은 영기 스님이 어머니를 위해 차를 공양하는 모습이라는 것. 이곳 지리산과 차의 깊은 매력을 알 수 있다. 화엄사를 창건할 당시 영기조사가 인도에서 차 씨앗을 가져와 심으면서 이 땅에 차나무가 자라게 되었으며, 한편 당나라 사신으로 갔던 대렴이 차 종자를 가져와 지리산에 심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 녹차의 시베지가 바로 이곳 지리산 기슭 장죽전이다. 신라시대에 시작된 차 재배는 불교 문화와 함께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특히 야생차가 자라는 최적의 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다.
1: 지리산은 한반도에서 가장 강수량이 풍부하고 연중 안개일수도 높고 가뭄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차나무가 자생할 수 있는 최고의 분포 중심지입니다.
0: 화엄사의 산의 암자인 구층암. 찻잎 따는 손길이 분주한 구층암의 덕재 스님. 양력 4월 20일경 고구를 전후로 나는 부드러운 햇잎이 제일 품질이 좋다 보니 찻잎 따는 손길도 분주해진다.

0: 아이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1: 우리나라 고유의 차 제조법이라 불리는 제단은 국가 무형문화재 제130호에 지정되어 있다. 한반도 남부지방의 차산지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고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과 형태의 차 제조법이 공유 전승되어 왔다. 달궈진 가마솥에서 뜨거운 물로 차를 볶아 수분을 빼는 이른바 차를 덮는 과정. 덮기를 마친 찻잎을 식힌 후 찻잎의 모양을 바로잡고 차가 물에 잘 우러나게 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연의 시간이 만들어낸다. 지리산 야생차로 차를 덮는 덕재 스님은 오랜 세월 차와 함께하면서 그만의 다양한 제다법을 익혔다. 맛과 향을 따라 생녹차를 만드는가 하면 최근에는 시간을 두고 묵히는 발효차도 빚어낸다.
2: 재작년에 만들어진 건데요. 처음에 만들면 이제 녹색을 갖고 있지만 지금은 발효가 돼서 색깔이 좀 변하고 있는 과정에.
1: 다선일미, 불가에서 차와 선은 한 가지 맛이라는 뜻. 졸음을 쫓고 정신을 맑게 해주는 차의 효능 덕분에 불가에서는 오랫동안 차가 사랑받아왔고 이 땅의 차 문화 역시 불교를 통해 이어졌다.
3: 어떻게 만드냐가 중요한 게 원료 자체가 우리 몸을 이롭게 하고 정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죠. 사람을 차분하게 하고 안정시키고.

불교 TV BT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육조단경과 마음 공부를 강의하고 있는 법상입니다. 절에서 보통 불사를 한다고 많이 하는데 진정한 불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법하는 게 불사겠죠. 그런 점에서 BTN 불교 TV를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 불사 중에 불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동안 몇 년 BTN을 바라보고 옆에서 이렇게 어깨 너머로 지켜보면서 느낀 점이요. 와, 정말 정말 열심히 하시고 막 열정을 다하시고 끊임없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또 훌륭한 스님들을 발굴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유튜브 100만 명을 넘게 된 것도 그런 열정과 그 포교에 대한 어떤 집념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지금 이제 BTN은 100만 명이지만 정말 1000만 명 이상 되도록 해서 전 세계에 부처님 가르침이 전파가 되도록 그런 불사를 하려면 우리가 BTN 불교 TV를 우리 모두 함께 후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불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모두 BTN 불교 TV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하십시오.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 예수님!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구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남신께 영광을 돌리라.
1: 구루, 시타르타가 부왕을 모시고 처음으로 샤카 법정으로 가는 날입니다. 축복해 주세요. 시타르타, 구루발에 손을 대라.
0: 장수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태양신처럼 강건하십시오.
2: 제가 원하는 건
0: 어떤 봉헌 무엇인지.
2: 축복이 아니에요.
0: 저는 항상 왕자님께 축복을 드리고 있습니다.
2: 사제의 축복은 어디에 있나요? 제 눈엔 보이지 않아요.

0: 어머니, 법정으로 가기 전엔 꼭 이렇게 장신구를 치장을 많이 해야 하나요?
1: 그럼.
0: 왜요?
1: 그래야 왕자님처럼 보이지.
0: 치장을 하지 않으면 제가 왕자가 아닌 게 되나요?
1: 네 이름은 시타르타가 아니라 질문이라고 했어야 해.
2: 왕자님 얼굴에 흑칠을 해주십시오. 마마의 사랑이 저주의 눈길을 불러올까 두렵습니다.
1: 됐습니다. 법정에 가실 준비가 끝나셨어요.
0: 어머니께서 장신구를 너무 많이 해주셔서 제대로 놀 수도 없을 것 같아요.
3: 아들, 너는 왕자다. 그러니 네 몫의 짐을 져야만 한다. 이제 가볼까? 그 샤트리아는 그렇게 걷지 않아. 보레문아, 이렇게 걸어야지.
4: 아필라버스트 법정에 모이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합니다. 그리고 시타르타 왕자님도 환영합니다. 데바다타 왕자님도 환영합니다. 이 두 분은 가필라바스트 법정에 처음으로 오셨습니다.
5: 유라스타르키! 예! 유라스타르키! 예! 유라스타르키! 예!
4: 자, 다들 진정하시고 이제 조용히 해주십시오. 그럼 숫도다나 폐하의 허락을 얻어 오늘의 법정을 개정하겠습니다. 농부 두 명이 소장을 가지고 폐하께 아랠 겁니다.
6: 폐하, 문안 올립니다.
3: 문제를 말해보라.
6: 폐하, 이 사람에 대해 고소할 게 있습니다. 그는 작년에 저한테 곡식을 빌려갔어요. 그리고 올해 그 곡식을 갚겠다고 약속했지요. 그런데 아직도 그 곡식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폐하.
7: 제가 어떻게 곡식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폐하? 지난 2년간 계속 추수가 좋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갚으란 말입니까?
6: 거짓말입니다, 폐하. 폐하의 병사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를 소환하러 갔을 때 그는 곡식에 기름을 묻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곡식을 자루 안에 넣었죠.
7: 폐하, 저한테는 단 두 자루의 곡식이 있을 뿐입니다. 그 두 자루의 곡식으로 앞으로 1년 동안 가족을 부양해야 합니다. 곡식에 기름을 발랐던 건 잘 보존해서 썩지 않도록 하려 했던 거죠. 그런 와중에 폐하의 병사들이 와서는 저를 여기로 데려왔습니다. 그 곡식을 갚아버리면 전 뭘 먹고 살아야 합니까?
6: 폐하, 곡식을 갚을 수 없다면 토지를 내놓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7: 지금 토지를 돌려드리면 구운 곡식을 다시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4: 각자의 상황을 폐하께 말씀드렸으니 이제 폐하께서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3: 시타르타 왕자. 데바다타?
8: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3: 좋다.
8: 폐하, 전 판결을 내릴 때 쿠샤트리아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쿠샤는 고리에게 도지를 반환해야 합니다.
7: 왕자 폐하, 제발 그런 판결을 내리지 마소서. 저는 몰락하게 됩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3: 시타르타 왕자, 네 판결을

태야,

0: 않습니까? 고리는 곡식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쿠샬에게 갚을 시간을 더 주어야 합니다.
1: 나는 데바라타의 결정에 찬성한다. 사업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나라 경제가 쇠락하게 된다. 그러므로 쿠샬은 고리에게 뭐든 줘야만 한다.
2: 용서해 주십시오. 배하, 제가 가진 동전을 다 고리에게 주었습니다.
3: 저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습니다.
2: 고리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3: 제가 무엇 때문에요?
0: 배하, 허락하신다면 제가 진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1: 시다르타, 어떻게 진실을 밝힌단 말이냐?
0: 고리, 동전을 내놓으라.
3: 왕자님, 이 동전들은 제 겁니다.

0: 하지만 이건 쿠샬의 동전입니다.
1: 그럼 쿠샬의 동전임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단 말이냐?
0: 쿠샬이 고리에게 동전을 주었을 때 동전에 기름을 묻혔기 때문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2: 용서해 주십시오, 배야. 용서하소서. 이 동전들을 쿠샬한테 받았습니다. 쿠샬 겁니다.
1: 이로써 쿠샬이 고리에게 동전을 주었음이 판명됐다. 쿠샬에게 아기가 없음도 판명됐다. 쿠샬에게 곡식을 갚을 시간을 더 주겠노라. 고리는 거짓말한 대가로 권장 10대를 때리도록 하라.
2: 안 됩니다, 배야.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바랍니다. 동전 10개가 탐이 나서 제가 그만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또다시 한다면 제가 가진 모든 곡식과 농지를 폐하께 드리겠습니다.
0: 폐하, 고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1: 고리, 용서해 주겠노라. 그러나 이 법정에 있는 누군가가 보증을 쓰는 경우에 한해서다.
2: 아, 알겠습니다, 배야.
3: 아니, 보증을 써. 이런 보증을 살 수가 없네.
4: 맞을 수 없지.
3: 어떻게 그런 책임을 지는 거야?
4: 책임질 수 없어.
3: 절대 안 돼. 절대 안 되지.
1: 고리 봐라. 아무도 너 대신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너는 벌을 받아야 한다.
0: 배야, 제가 고리를 책임지겠습니다. 이제부터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5: 스타르타! 넌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니? 고리가 또다시 거짓말을 하면 네가 벌을 받아야 돼.
0: 알아, 형. 하지만 고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 안 그래?
2: 시타르타 왕자님께 영광이 있기를!
6: 유라즈기! 유라즈기! 유라즈기! 유라즈기! 유라즈기! 유라즈기! 유라즈기!
7: 폐하께서 뭘 하셔도 아드님은 자라서 성인이 되실 겁니다.
8: 시타르타가 지혜롭다고 칭송이 자자합니다. 백성들이 기뻐해요. 무슨 근심이라도? 왜 그러세요? 아드님이 지혜로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얻었는데요.
1: 재판을 하는 건 크샤트리아라는 정표고, 지혜로운 판결을 내리는 건 학자라는 정표라고. 그러나 죄인을 책임지는 건 연민의 표식이지. 그런 연민과 자비로는 나라를 다스릴 수 없어요. 왕은 모름지기 강

0: 인해하, 죄인이 벌을 받을 때 왕은 죄인의 고통을 알아서는 안 돼요. 자신이 실행한 재판과 정의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느껴야 하는 거란 말이오.
1: 폐하, 왕자는 어린 소년입니다. 어린 마음은 언제나 미숙하기 마련이에요.
0: 이제 제대로 갈고 닦아야 할 때가 왔소, 바자 파티.
1: 맞습니다. 시타르타를 탁실라에 있는 학교에 보내죠.
0: 시타르타는 탁실라로 가지 않을 거예요.
1: 그렇다면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시겠다는 뜻인가요?
0: 여기에 왕자만을 위한 학교를 만들겠소. 내 감독하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겠소. 샤카 가문의 모든 소년들이 여기 카펠라 바스투에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2: 음식 때문에 화내지 말아 대받았다.
3: 왜 안 되는데요? 누구든 보면 마구 화가 나요. 이제 판결이 옳았어요. 베아조차도 동의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시타르타만 칭찬을 해요. 어째서죠?
4: 눈물을 닦아라 대받았다. 이렇게 울면 안 돼. 넌 이제 아기가 아니잖아.
3: 아버지가 베아보다 나이가 많았다면 제가 왕위를 물려받았을 거 아니에요.
4: 대받았다!
2: 맞는 말이네요. 얘가 형인데도 시타르타에게 허리를 굽혀야 해요. 당신은 아버지잖아요. 아이의 눈물이 아무렇지도 않나요?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게 뭐예요? 대받았다가 시타르타 뒤를 맴도는 거요? 당신이 폐하 뒤에서 맴돌듯이?
4: 만들라! 두고 보시오. 대바다타의 눈물에 누가 대가를 치르는지. 숫도다나 왕 아니면 시타르타 왕자.

0: 여기 있습니다. 아주 똑같이 만들었었죠. 비교해도 차이가 없어요.
1: 입 조심하게.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된다.
0: 입 막을 값을 잘 주시면, 예, 당연하지요.
1: 난 비치고 살지 않아.
2: 여기야, 여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여기야. 여기라니까. 여기, 여기, 여기, 여기야. 와.
3: 우리하고 같이 놀래?
4: 아니.
2: 여기, 여기, 여기라니까. 왕자, 왕자 여기야.
5: 거기는 가십니다. 안 됩니다. 왕자님이 놀고 계시는 곳입니다.
6: 비켜라. 가자.

0: 제가 그 소년이에요, 마마. 네 이름이 뭐니?
1: 잔나, 잔나라고 합니다.
0: 자네 아들인가, 수리야?
1: 예.
2: 이리 들어와.
3: 아닙니다, 왕자님. 여기가 좋아요.
0: 이 아이는 마부의 아들입니다. 안으로 들어와선 안 되죠.
2: 왜?
0: 낮은 카스트 계급이니까요. 몸이 닿으면 안 돼.

0: 있는 천민입니다.
1: 낮은 카스트? 카스트가 뭔가?
0: 예를 들면 왕자님은 왕자님이시고 저 아이는 마부의 아들입니다.
1: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거야?
0: 왕자님은 궁전에서 태어나셨고 그래서 왕자님이십니다. 찬나는 작은 집에 살고 있고 그래서 마부의 아들인 겁니다.
1: 그런 게 무슨 차이가 된단 말인가? 그 아이도 다치면 피가 나지 않는가?
0: 더 잘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1: 하지만 나는 지금 이해하고 싶네.

0: 안 돼요, 안 됩니다. 뭘 하시는 겁니까, 왕자님? 저희를 만지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낮은 카스트 사람들이라서 저희를 만지시면 죄가 됩니다.
1: 찬나가 오늘 나를 만지지 않았다면 나는 안전하지 못했을 거네. 심한 부상을 당했겠지.
0: 왕비마마,

0: 데바다탄 어떤가? 많이 다쳤다고 합니다. 그 얘길 지금 하다니. 어서 가자.
1: 데바다타, 폐하가 이 일을 알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기나 하니?
0: 데바다탄 좀 어떤가?
1: 아, 시타르타를 구하려다 말에서 그만 떨어졌다나요. 형제애가 남다르지 않습니까? 어우, 시타르타, 우리 왕자님은 괜찮으신가?
2: 저놈 때문이야! 여기서 당장 나가라고요! 저놈이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심이 흔들렸고 말에서 떨어졌다니까요! 저놈을 당장 내쫓아요! 천민 같은 일!
3: 얘는 나와 함께 있는데, 형.
2: 걔가 너와 함께 있다면 난 너와 함께 있지 않겠다!
1: 들받았다!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왕자님이시다!
0: 괜찮다네. 두 왕자가 모두 안전하니 내 마음이 놓인다네. 한 가지 당부할 게 있는데, 폐하는 이 사건을 모르셔야 하네. 혹시 아셨다간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실까 봐 그러네.
1: 나 역시 폐하께서 이 사건을 알게 되는 걸 원치 않는 바이다.
2: 오늘 좋은 기회를 놓쳐버렸어. 안 그랬다면 원하는 걸 가질 수도 있었는데.
4: 무언가를 가지고 싶다면 참을 줄도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멸하게 돼. 거리는 안 단.
5: 네. 저한테 명령이 왔습니까?

0: 어디로 가는 거예요?
1: 매년 열리는 농경제에 참석하러 간단다.
0: 아미타 고모님도 매년 오셨는데 올해도 오세요?
1: 그럼 오시지.
0: 그럼 야소다라도요?
1: 야소다라도 오지.

0: 배야, 여동생과 브라만에게 땅을 기부하시면 농주의 소출이 늘어 추수를 잘하시게 될 겁니다.
1: 그 여동생은 아직 대바다에서 오질 않고 있지 않소?

0: 야, 소다라, 이거 네 코끼리니?
1: 응, 이름은 쿤지야.
0: 쿤지도 내 친구가 돼줄까?
1: 그럼 당연하지.
2: 보통 아미타는 마차나 가마를 타고 왔었는데 올해는 어째서 코끼리를 타고 왔을까?
3: 단다파니 왕이 일부러 코끼리를 보내 우리를 욕보이는 겁니다. 자기가 우리보다 더 부유하다고 으스대고 싶은 거죠. 저기 있는 건 코끼리가 아니라 그의 자존심입니다.

0: 그건 제 딸을 사리로 감싸주셨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1: 뭔데요?
0: 이제부터 그 아이가 마마의 아이라는 거죠.
1: 야소다라가 남이라고 누가 그럽니까? 이 아이는 언제나 우리 딸입니다. 안 그러니?
0: 오라버니, 매년 그랬듯이 올해도 카필라바스트에 풍년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0: 역시 그 셔틀이야.
1: 유브라스키! 유브라스키! 유브라스키!

0: Yurashki! Yurashki! Yurashki! Yurashki!
1: 이제 내가 주사위를 던지겠다. 게임을 하는 동안에 앞에 앉아있는 사람 얼굴을 봐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의 손을 봐야 해. 속임수를 쓸 수도 있으니까. 오늘 코끼리에 박힌 가시를 본 것처럼 내 머리에도 가시가 보이느냐?
2: 네! 제가 뽑아드릴까요?
1: 그래, 뽑아다오. 좋지, 뽑아내렴.
2: 여기 보세요. 그런데 머리카락 색깔이 왜 다르죠?
3: 이제 폐하께서는 뭐라고 답을 해주실까? 흰머리가 노령을 의미한다는 걸 어떻게 설명하실까? 시따르타는 노령이 뭔지 모를 텐데.
1: 아, 왕자. 네 전니가 빠지고 이가 새로 났었지. 마찬가지로 머리카락도 색깔이 변해서 빠진단다. 그러면 그 자리에 새 머리카락이 나오는 거지.
2: 나뭇잎이 색깔이 변하는 것과 같은 이치군요.
1: 그래, 바로 그거야.
3: 때 맞추어 잘 왔다. 왕자가 졸음을 참고 있어. 데려가게.
1: 왕자는 작은 것도 놓치지 않고 알아차려. 매우 똑똑하고 관찰력도 뛰어난 아이군요.
3: 오늘은 용케 피해가셨지만 내일은요?
1: 내일 모두에게 고지를 할 참이요. 궁에 들어오는 사람은 모두 머리를 가리라고.
3: 여자들은요?
1: 해나 잎가루를 캐서 머리에 바르라고 하시오. 머리카락 색이 변할 테니.
3: 아니에요, 폐하. 시따르테에게 진실을 말해주세요.
1: 과거의 일을 말하다 보면 사람들은 슬퍼지기 마련이요. 미래를 생각하면 마음이 약해지고.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에 살아야 하오. 파자파티. 시따르타에게 삶의 진실된 면모를 보여주는 진리는 나한테는 진리가 아니란 말이오. 그러니 아침이 되면 시따르타를 깨우시오. 선생님들이 궁으로 올 거요. 왕자, 네 전니가 빠지고 이가 새로 났었지. 마찬가지로 머리카락도 색깔이 변해서 빠진단다.

0: 왕자, 브라만 사제님들께서는 베다의 해박한 지식을 얻으셨다. 쿤딜 구루는 경전을 가르쳐주실 거고, 아시아팔 구루는 승마를 가르쳐주실 거며, 아리아 구루는 정치를 가르쳐주실 거다. 또한 시를 지을 때 여기 계신 브라만 사제님들이 모두 앞으로 네 스승이 되신다. 스승님들 말씀을 잘 듣는 게 네 본분이다. 스승님들의 축복을 받거라. 너도 같이 배우기로 마음을 먹었구나, 데바라타. 시타르타 왕자와 같이 공부를 하라.
1: 예, 폐하. 시타르타 왕자가 공부하러 가는데 데바다타도 같이 공부하려고 결심을 한 듯합니다.

0: 태야, 코끼리와 소녀가 나타나는 건 상서로운 징조입니다. 왕자님은 분명 학식을 갖추실 겁니다.
1: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왕자는 학자가 아니라 위대한 왕이

0: 되어야만 합니다. 이전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전사가 말입니다.
1: 이게 뭔가?
2: 등불입니다.
1: 등불은 지식과 집중을 상징한다.
3: 어째서요?
1: 등불을 켜면 그 주위의 세상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등불을 지식의 상징이라 한다. 또한 등불을 켜면 모든 사람의 주의가 거기로 쏠리기 때문에 등불을 집중의 상징이라고 한다. 먼저 브라흐마 신의 소리로 공부를 시작하겠다. 다시 말해 옴을 염송한다는 의미다. 등불이 청정해질 때까지 모두가 함께 옴을 염송해야 한다.

0: 기다려 따는 내가 친 나무공이를 절대 못 찾을 거다. 밤새 찾아도 헛수고일걸.
1: 찾았다! 찾았어! 야! 시타르타가 절대 나무공이를 못 찾을 거라고 하더니 찾아냈네. 그러니 지금부터 눈을 감고 있어. 산나, 네 차례야.

0: 딸 따는 어떻게 빨리 찾을 수 있었지? 우릴 속인 게 분명해. 다른 나무공이를 우리한테 보여준 거야.
1: 아니야, 시타르타는 절대 거짓말 안 해.
0: 그럼 내가 거짓말 한다는 거냐? 내가 더 나이 많은 형이거든. 시타르타가 속임수를 쓴 거야. 떠나는 꼴을 봐도 알 수 있잖아.
2: 왜 그러니, 시타르타? 무슨 일이야?

당신 딸을 다 속임수를 써서 이긴 거야? 대왕께서 이 사실을 아셨다간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니? 네가 이럴 줄은 어미는 정말 몰랐다. 네가 진실을 말하고 그래서 졌다면 내 마음이 이렇게까지 슬프진 않았을 텐데. 마땅히 벌을 받아야지. 지금부터 너하고 말하지 않겠다.

0: 어머니, 어째 이리 울고 계십니까?
1: 아들, 네가 옳았는데 왜 어미한테 항변하지 않았니? 잘못한 건 네가 아니라 대받았다라고.
0: 어머니께서 윗사람을 존중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형님이 잘못했다는 걸 제가 어찌 증명하겠어요? 그걸 증명하면 형님이 벌을 받게 될 텐데.
1: 대신 네가 벌을 받았잖아. 속임수를 쓴 건 대받았단데 왜 아무 말도 안 해?
0: 제가 옳았기 때문에 잠자코 있었던 거죠. 진실은 자연히 드러나게 돼 있으니까요. 아무도 진실을 감출 수 없어요. 이 말씀은 제가 아니라 스승님이 해주셨어요.
1: 하지만 현실 세계에선 그렇지가 않단다. 각자가 자신을 구원해야 하는 법이야.
0: 그럼 제가 진실이 아닌 허위에 의지해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1: 아들, 순금은 다른 금속과 섞여야만 장신구를 만들 수 있어.
0: 명심할게요, 어머니.
1: 아, 그래. 이제 어미가 어떻게 참회할까? 까닭 없이 벌을 내렸으니

0: 당신의 비리 소리가 오늘따라 수심이 가득하구려. 마음이 슬픈 거요?
1: 예, 배아. 제 자식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보다 더 큰 슬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따르타가 80살 먹은 노인이고 전 8살 소녀가 된 기분입니다. 배아, 한 그루 나무 앞에 돌이 가로막으면 뿌리는 돌을 뚫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자신의 안위를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작은 이익조차 허용치 않지요.
0: 아이를 벌주고 나서 마음이 고통이 심하면 받아봤지.
1: 싸움을 가르치세요. 시따르타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치세요.
0: 걱정하지 말아요, 왕비. 내가 사는 이유는 시따르타를 이 나라의 위대한 황제로 만드는 거예요. 그 아이의 호칭은 고타마 시타르타 황제가 되어야만 하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 보세요.
0: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서 2027학년도 수능 100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강좌 선생 문집에 당대 문명자재들이 학업을 위해 모여든 것으로 기록된 흥천사. 이곳에서 학업 성취와 시험 합격, 소원 성취를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가평 대원사는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쌍미륵 부처님의 원력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 자녀의 앞날을 위한 기도, 좋은 인연을 바라는 간절한 발언까지 미륵세존의 자비 광명 아래 가평 대원사에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2-582-0477번입니다.
3: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4: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0: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0: 안녕하세요. 자연스님입니다. 불교의 불법을 가리키신 것은 부처님이지만 그것을 전달한 것은 아난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 보면 맨 앞에 서두에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에서의 내가 아난이잖아요. 자밤경의 아유광경 그리고 또 별본으로 있는 아유광전 같은 데 보면 부처님의 유적지를 참배하는 아쇼카 왕이 가장 크게 공양한 제자가 아난입니다. 아난에게 그렇게 특별히 더 많은 공양을 올렸던 이유는 아난이 불법을 전한 그 공덕이 높다라고 생각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불교 TV야말로 이 아난에 필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현대는 단순히 TV를 넘어서서 뉴미디어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바뀌어가는 상황에서는 조금씩의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콩 800에 7000번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공덕이 돼서 새로운 이러한 방송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주콩 800에 7000번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1: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인공이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찔러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2: 그때 임재의연 선사의 어록인 임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3: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2: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0: 장래 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1: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2: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0: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국토산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준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준에는 BTN 불국토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준 기간 동안 불국토상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준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1: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남녀 열상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 삼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나상도
3: 난공진의
2: 그럼 열전 소나시대에 살고 계시는 우리 팬 여러분들을 지금부터 네. 저희가 만나볼 텐데
4: 너무 모습이 단아하고 노래도 잘하시고
2: 우리 소나씨가 짧게 네. 선물로 라이브로 짧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5: 네, 불러볼까요?
2: 예.
5: 타네 타네 내 가슴이 비둘기 저 키읔 미음 디귿이 혹시 뭐죠? 아니 왜냐면 그때 그 비둘기 개인기 한번 하고 분위기 너무 안 좋아서
2: 네.
5: 제가 다짐을 했어요. 제가 두 번 네. 다시 이거 하면 안 되겠다.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중앙지검입니다. 박지환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4: 당했다!
5: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1: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4: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간 거야?
6: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0: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가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토크쇼 가피의 진행자 광우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기후 위기의 시대다라고도 말하죠. 이 기후 위기의 시대 속에서 소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기후 활동가 김보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림이라고 하고 청소년 기후 행동이라는 단체에서 지금 8년차 활동가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예, 이렇게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직접 인생 키워드 세 가지를 뽑아오셨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볼까요? 함께 만든 울림. 이게 첫 번째 키워드네요.

0: 네, 저희가 이야기를 진행하기 전에 축하할 일이 있죠? 예. 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환경 분야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우는 골드만 환경상을 수상하셨다 이야기 들었습니다.
1: 자신의 자리에서 운동을 만들어가는 모든 사람과 이 상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0: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 함께 만든 울림 첫 번째 키워드부터 시작해서 또 좋은 말씀 하나하나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함께 만든 울림인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1: 기후위기라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을 저는 계속 해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사람들의 힘이 모여서 그 작은 순간들이 그 일상적으로는 되게 사소할 수도 있는데요. 기후위기라는 문제에 뭔가 대응하고자 하는 마음들, 그래서 무언가를 행동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그 시간이 오래 쌓였을 때 큰 변화가 생긴다라는 걸 반복적으로 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골드만 환경상도 이게 단순히 어떤 개인의 어떤 성과를 이렇게 강조하는 상이라기보다는 기후위기라는 문제에 함께 대응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계속 차곡차곡 모이고 모여서 그게 오랜 시간 쌓여서 결과적으로는 헌법소원의 승소라는 결과까지 함께 만든 그 움직임의 의미를 저는 강조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만든 울림이라는 키워드를 처음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0: 우리가 혼자 가는 길도 아니고 혼자서 해결할 일도 아니다.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
1: 네.
0: 그리고 함께 만들어 가면서 그 울림이 세상을 변화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1: 네, 맞습니다.
0: 예. 그리고 금방 또 축하의 말씀을 드렸지만 골드만 환경상을 받게 되셨잖아요.
1: 네.
0: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생소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골드만 환경상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고 골드만 환경상을 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또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골드만 환경상은 골드만 부부가 있었는데 왜 환경 분야에는 노벨상이 없지라는 고민에서 시작을 한 상은 맞고요. 기후나 환경 문제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풀뿌리 활동가들을 전 세계에 있는 6개 대륙에서 선정을 해서 주는 상으로 지금 31년 정도 되었습니다.
0: 그러면 이번에 상을 받게 된 또 결정적인 어떤 성과라든가 계기가 있었나요?
1: 2019년부터 저는 활동을 시작을 했고 청소년들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진행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기후헌법소원이라는 걸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0: 기후헌법소원이요?
1: 네.
0: 예.
1: 국가를 상대로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는데요. 기후위기라는 문제가 단순히 어떤 환경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삶의 문제이고 권리의 문제이다라고 다루면서 우리의 삶을 충분히 보호할 만한 기후 정책을 만들라는 요구를 하는 과정 중에 하나였고요. 그 헌법 소원을 진행하면서 되게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모으고 사회적으로 계속 가시화하고 기후위기를 마주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크건 작건 어떤 조건 없이 계속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계속해왔고 그 결과 기후위기가 권리의 문제로 좀 더 다루어지게 되면서 2024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기후헌법소원을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0: 이야, 아시아 최초로요?
1: 네.
0: 이야, 큰일을 하셨네요. 그러면 이 청소년들과 함께 기후헌법소원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1: 거창한 계획을 가지고 뭔가 난 기후 활동가가 될 거야 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활동을 시작을 했었던 건 아니었고 기후위기라는 문제를 위험으로 인지를 한 사람들이 이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되는지를 고민하기 시작을 했고 뭐라도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리에 나가서 피켓이라도 들어보자라는 행동을 저희는 시작을 했었는데요. 거리에 피켓을 들고 나간다고 변화가 생기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더 뭔가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정책 의사 결정자들을 찾아가고 기후위기 대응을 계속

요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그런 활동들을 계속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기후위기라는 문제에 대한 어떤 국가의 의사결정이 전부 정책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의 그냥 마음에 그냥 달린 거였죠. 그러니까 한없이 후퇴하면 후퇴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기후위기라는 위험이 커질 때그 안에서 우리는 계속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충분히 보호되는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더라고요.

0: 표현하자면 좋게 좋게 얘기하니까 말을 안 들어주더라. 예? 이렇게 큰 어떤 기후 위기의 문제가 닥치고 있는데 좋게 좋게 평화적으로 얘기를 해도 관심을 안 가져주니까 과감하게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 그렇게 헌법소원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1: 네,
0: 되겠네요.
1: 맞습니다.
0: 근데 이야기 듣다 보니까 가장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렇게 기후 위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첫 시작이 무엇인지, 기후 활동가로 활동하게 된그 어떤 계기가 무엇인지, 그게 제가 갑자기 제일 궁금해져요. 좀 자세한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1: 저는 환경 문제에는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0: 어렸을
1: 네,
0: 때부터.
1: 그래서 뭐 과학관에서 기후위기나 지구온난화 전시하면 막 따라다니고 개인적인 실천도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 중에 한
0: 아,
1: 명이었는데요.
0: 원래 그냥 관심이 있었다.
1: 네, 그냥 왠지 모르게 마음에 관심이 계속 가는 영역이었어요. 근데
0: 불교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업이다.
1: 아
0: 네 업이다. 예, 그래서요?
1: 저는 그래서 환경 문제를 제가 되게 잘 알고 있고 잘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만큼은 뭐 아니었겠지만 2018년에 폭염이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서울에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저희 집이랑 비슷한 집에서 실내에서 잠을 자던 어르신이 온열 질환으로 뇌가 익어서 사망했다라는 뉴스를 보게 되었어요.
0: 그렇죠.
1: 근데 그 뉴스를 봤는데 저희 집에서도 밤에 새벽이 돼도 열기가 안 빠져나가는 상황이었고 에어컨이 없는 오래된 집에서 그 열기가 계속 후끈후끈한 채로 계속 며칠을 지내는 것들을 저도 경험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할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걸 깨달아 버린 거죠.
0: 진짜 이러다 죽겠다
1: 네.
0: 싶은 거죠.
1: 왜냐하면 전이 문제 되게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개인적 실천도 되게 열심히 해왔었는데 이 문제 앞에서 제가 엄마 한명못 지킨다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나는 지금 뭘한 거지?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뤘던 거지? 그 고민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게 사람이 그냥 일상적인 공간 안에서도 죽을 수 있는 문제이고, 누구나 취약해질 수 있고 위험해지는 문제이구나. 이게 단지 내가 개인의 실천을 한다고 해서, 내가 어떤 환경을 위하는 마음을 가진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라고 깨닫게 되면서, 뭐라도 진짜로 할수 있는 걸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0: 폭염 속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사유를 해본 거네요.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정작 내가 환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폭염, 당장 눈앞에 닥친 이 기후 위기 속에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되신 거네요. 결국은 어떤 과감한 활동을 통해서 헌법소원, 그리고 아시아 최초로 승소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참 대단한 활동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소송이 굉장히 길었다고 들었어요. 소송이 구체적으로 어떤 소송이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1: 그 기후위기 대응을 우리나라가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단지 이 문제를 계속 말한다가 아니고 결국에는 그 어떤 법에서 우리나라는 이만큼 기후위기 대응을 할 거고 그 과정은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을 할 거고 그 과정에는 사람들의 삶을 어떤 식으로 포함할 거야 같은 방향이 담기게 됩니다. 근데 그 가장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높은 목표 중에 하나가 너무 미흡해서 실제 우리의 삶이 안전하다라는 게 보장이 안 되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판결을 헌법재판소한테 요청을 했던 소송이었고 그 과정에서 국가가 기후위기 대응을 할때 국민의 안전한 삶이 보호될 수 있을 만한 우리가 기후위기 위험이 앞으로 계속 커진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최소한의 존엄은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보장될 수 있는 기후정책, 목표를 만들라라는 게 요지였었고 헌법소원의 결과가 한 4년 반 만에 나왔을 때,
0: 4년 반 만에요.
1: 네, 4년 반 정도 걸렸고요. 나왔을 때 헌법재판소에서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고 더 국민의 안전한 삶,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후 목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결과를 내면서 2031년부터 2050년까지의 국가의 목표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게 만들라라는 결정을 내게 되었습니다.
0: 이야, 뭐

0: 엄청 거창하네요. 생각했던 것보다. 야, 국가를 상대로 우리나라의 환경, 기후 위기 속에서 우리 시민들, 국민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될지 국가적으로 정책을 2050년까지 그걸 확실하게 체계화시켜 나라.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는 활동이었네요.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그 4년 반이면 굉장히 긴 소송이었는데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어려운 점이라든가 가장 기억에 남은 일들이 있다면 또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처음에는 할수 있는 거라도 찾자고 이 활동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헌법 소원을 진행하면서도 이게 계속해서 뭔가 정책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후위기에 대응하라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 과정에서, 뭔가 제 가족이 가지고 있는 그런 취약성 같은 것들이 기후위기의 위험 안에서 얼마나 위험한지를 자꾸 깨닫게 되는 순간, 도 있었고, 그런데 변화하지 않는 현실을 겪다 보니까 되게 많이 절망을 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그 과정에서 기후위기를 함께 감각하고 이 문제를 보고 뭐라도 우리가 그래도 해내자, 변화를 만들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계속 모일 때는 다시 조금씩 나아갈 수 있기도 했고, 변화가 실제로 조금씩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헌법 소원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예전이라면 나는 너무 작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너무 작아, 이렇게 멈췄을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계속 모이는 걸 저는 경험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혼자서의 목소리는 되게 작을 수 있지만 함께 모인다면 진짜 변화가 가능하겠구나. 기후위기 위험이 아무리 커진다고 해도 그래도 변화는 아직 가능하구나 같은 것들을 많이 찾는 과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말 그대로 함께 있는, 함께 모인 울림이네요. 참 좋습니다. 그러면 뭐 정책 얘기도 잠깐 나왔고 변화 이야기도 나왔는데 우리 기후 활동가 전문 분야에 있는 분으로서 앞으로 우리가 기후 위기를 통해서 지향해야 할 정책이 있거나 좀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또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1: 사실, 기후위기에 대한 의사결정을 진행할 때, 우리가 사회엔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삶의 형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만큼, 기후위기의 위험이 사회에 되게 커질 때, 사람들한테 닥치는 위험의 모습도 굉장히 다양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보통은 어떤 폭염 때,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사람들, 또는 침수로 물에 잠긴 집처럼,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만 취약계층이고 피해자이고 당사자인 것처럼 항상 다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적으로 우리의 삶이 위험해지는 것들이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을 보호할 수 있는 기후위기 대응보다는 그냥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산업의 부담, 아니면 근데 이렇게 변화하는 게 가능하겠어 같은 회의적인 태도로 기후위기 대응 논의가 멈추는 경우가 여전히 너무 많은 것
0: 야,
1: 같아요.
0: 그거 한다고 바뀌겠어?
1: 그런 논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같이 안전하게 살아가고 싶은 건데 그게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항상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는 기후위기라는 문제에서 정책이 바뀔 때, 이 문제가 우리의 사회에 그리고 개인의 삶들에 어떤 위험으로 닥치는지를 계속 들여다보고 그걸 계속 보호할 수 있게 더 많은 사람들이 기후위기의 위험이 커져도 함께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걸 계속 확인하는 방식으로 기후 정책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0: 결국은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 거네요. 예, 포기하지 않고, 뭐, 한다고 되겠어?가 아니라, 꾸준히 내할수 있는 부분만큼이라도 힘을 모으면서 바꿔나가야 된다. 근데, 우리가 한다고 되겠어? 이 말씀 하실 때딱 떠오른 장면이 있어요. 외국에, 뭐, 어느 나라인지 말하기는 좀 그렇고, 여러 나라예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뭐, 개발 도상국 같은 그런 나라에서 강물이나 바다에 쓰레기를 막몇 톤씩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막 버려버리니까 댓글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똑같은 얘기. 우리나라가 백날 분리수거 한다고 바뀌겠어? 우리가 분리수거 해봤자 저 나라에서는 그냥 다 그냥 갖다 버리는데.

0: 그런 회의적인 내용들만 나오더라고요. 보신 적 있죠?
1: 네.
0: 예. 그런데 아니다. 되든 안 되든 우리라도 할수 있는 만큼이라도 노력해야 된다. 우리까지 놓아버리면 어떡하겠냐. 그냥 꾸준히 할 뿐이다. 뭐 이런 또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겠네요.
1: 네.
0: 예. 그런데 저도 분리수거 좀 열심히 하거든요. 또 요새 분리수거 제대로 안 하면 혼나잖아요. 열심히 하는데 저도 그 영상 봤는데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너무하다. 어느 나라인지 솔직히 아시겠죠? 예, 보신 적이 저보다 더 전문가시니까 그 나라도 언젠가는 바뀌겠죠? 예. 자,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에서 이제 마무리 질문을 드리자면 골드만 환경상을 받으셨는데 이 수상이 오늘날 시민들에게 어떤 의미로 남겨지기를 바라는지 더 간단한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1: 사실 이상의 소식을 들었을 때왜 나한테 주지라는 생각을 되게
0: 오,
1: 많이 했거든요.
0: 겸손?
1: 겸손일 수도 있고,
0: 예.
1: 실제로 제가 하는 일이 이렇게 밖으로 많이 보이는 일은 아니기도 하고, 이게 뭔가를 인정받으려고 한 일도 아니었기 때문에
0: 그 말이 너무 멋있는데요? 인정받으려고 한 일도 아니었는데.
1: 그래서 그러니까 당연하게 계속 노력해왔던 일이다 보니까 이상이 왔을 때왜 나한테 줬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헌법소원 과정에 저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고 그럼에도 저한테 이상이 온 이유를 생각했을 때는 기후위기라는 문제 안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계속 모아왔던 그 가치에 좀더 힘을 실어준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상을 받았을 때도 제일 많이 왔던 연락이 그게 안될줄 알았는데 그 헌법소원 지켜보다가 안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되네?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게 계속 뭔가 변화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안될것 같은 순간들도 많지만 변화를 만들 수 있네? 라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걸 보고 아, 우리 사회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효능감을 다시 되찾아야겠구나. 그래도 우리가 무언가를 했을 때할수 있다라는 마음을 되찾아야겠구나. 라는 마음이 되게 많이 들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골드만 상이 사람들한테 어떤 누군가가 되게 큰 인정을 받았다. 이런 걸 넘어서 사람들이 내는 목소리가 변화를 실제 만들 수 있다라는 좀 희망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볼까요? 사람을 지키는 기후 행동. 야,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1: 사람을 지키는 기후 행동이라는 키워드인데, 전 사실 제가 하는 일이나 제가 어떤 내는 메시지가 스스로 납득되지 못하면 잘못 움직이는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행동을 계속 왜 하게 될까를 곱씹었을 때는 결국에는 기후위기라는 문제 안에서도 함께 안전하게 살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고, 그 배경을 개인적으로 더 파고들게 되면, 뭔가 내 가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나한테 너무 익숙했었던 그냥 삶 중에 하나이지만 기후위기의 위험이 닥쳤을 때 사회에서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이 삶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 그냥 배제될 수 있다라는 걸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행동을 통해서, 기후위기의 위험이 커지더라도 우리의 삶이 어떤 형태로 살아가든 간에 함께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바람이 이 운동을 지탱을 하는 힘 같기도 해서 이 단어를 선정했습니다.
0: 불교적으로 재해석하자면, 역시 좀 거창한 말일 수는 있지만, 불교적으로 해석해보자면 그 마음을 자비심이라고 표현해도 되겠네요. 예. 자비심 하면 거창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자비심의 기본적인 뜻이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구제해주겠다라는 마음이거든요. 이 기후위기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괴로움을 받거나, 혹은 괴로움을 당할 수 있는 앞으로의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의 괴로움을 조금이라도 좀 구제해주고자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을 자비심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까 제가 어떻게 이 기후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너무 궁금해서 먼저 질문을 드렸습니다.

0: 드렸었는데 그때 폭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이 더위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걸 진지하게 고민을 하면서 기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후 활동을 하면서 금방 폭염 문제하고도 같은 연장선상일 수 있는데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거대한 사회적인 문제잖아요. 또 이게 나 하나가 잘하고 나 하나가 잘못해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 혹은 이 거대한 세상의 시스템 속에서 물질 문명 속에서 이 기후 위기가 닥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사회 구조로 인해서 기후 위기가 생겼다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들의 삶, 특히 청년들의 삶에서 이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또 전문가 입장에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1: 보통 기후위기를 미래 세대의 문제라고 많이 칭하기는 하는데요.
0: 사실 지금도 힘든데
1: 네,
0: 미래
1: 맞아요.
0: 세대가 아니라 네. 벌써부터 위기잖아요.
1: 네. 예. 근데 미래 세대라는 말이 정책에서 기후위기를 표현할 때 쓰이면 항상 이 문제를 미래로 미루는 데 쓰이거든요.
0: 아, 말장난이 될 수 있겠네요.
1: 네, 그래서 청년들과 청소년들, 아동들을 앞으로 내세워서 기후위기를 대응하고 미래 세대를 지키겠습니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지금 우리의 삶도 안전하게 하는 정책을 결정을 내리지 않는 거죠. 다 뒤로 미루는 거고. 근데 청년들의 삶에서 이게 단순히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기후위기의 위험을 겪으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라고 정의하기에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더 불안정해지고 우리가 겪는 어떤 이렇게 재난 같은 것들은 사실 기후위기가 가시화된 하나의 모습 중에 하나일 뿐이지 이 위험이 닥치는 형태가 단지 폭염이 늘어나고 산불이 더 많아지고 홍수와 뭐 어떤 침수 피해가 더 늘어나고 뭐 산불이 났을 때 뭐 집이 실제로 위험에 처한다거나 이런 약간 재난을 넘어서 우리가 어느 집에 사느냐 또는 집이 없느냐 또는 냉방비를 충분히 낼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그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위험의 크기가 너무 차별적으로 커지는 문제이기도 해서 이게 근데 위험이 계속 커질 때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는 되담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후위기 대응을 하지 않게 되면 더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그걸 되담을 수는 없고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는 지구 온도를 계속 상승시키니까 결국에는 사회가 마주하는 재난의 속도를 더 빠르게 키운단 말이죠. 그럼 사회는 더 불안정해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은 더 불평등해지거나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단지 먼 미래의 기후위기에 어떤 파국적인 미래를 살아갈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그런 더 불안정성을 더 오랫동안 경험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영향 안에서 되게 큰 당사자다라고 말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0: 이 미래 세대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벌써 저도 뉴스에서 봤지만 유럽이라든가 외국, 뭐 프랑스 어마어마하게 지금 뭐 폭염 때문에 뭐 온열 환자 때문에 노인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이런 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 하더라고요. 미래 세대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의 문제다. 근데 사람들은 지금의 문제라는 걸 머리로 알면서도 당장 자기들이 충족해야 될 욕망에 더 끄달리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참 이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되겠죠.
1: 네.
0: 그러면 이제 청소년들과 함께 또 기후 활동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1: 네.
0: 저 이런 기후 위기라든가 이런 문제를 청소년이나 또 젊은 세대, 청년들의 바라보고 느끼는 감정은 어떤지 또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1: 저희는 자주 다양한 세대 중에서도 청소년, 청년 세대가 기후위기를 어떻게 마주하고 있는지를 되게 많이 모으는데요. 근데 이런 말들을 계속 모으게 되면 뭔가 집단적인 또는 사회적인 정서가 읽힐 때가 종종 생깁니다. 보통 그럴 땐 단순히 분노 뭐 이런 걸 넘어서 굉장히 불안을 우리는 공유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기후위기라는 문제 안에서 우리의 미래가 괜찮을까 같은 고민뿐만 아니라 그런 말을 하죠. 이렇게 오송 참사라던가 실제 폭염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들이라던가 근데 사회는 변화하지 않는

0: 모습이라던가 마치 재난을 계속 목격을 하지만 변화는 하지 않는 현실을 계속해서 목격을 하다 보니까 불안감 또는 뭔가 회의감? 변화하지 않을 거야. 이게 진짜로 가능해? 같은 마음이 계속 쌓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지쳐버리는 거죠.
0: 네.
1: 예. 그러면 이런 기후 위기 속에서 청소년과 청년들의 목소리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0: 제가 사실 올해 가장 많이 믿는 말 중에 하나가 감각하는 만큼 세상이 변한다라는 말이거든요.
1: 감각하는 만큼
0: 네,
1: 세상이
0: 감각하는
1: 변한다.
0: 만큼. 왜냐하면 정책 의사결정권을 가진 건 정말 소수의 사람들인데 그들이 기후위기의 위험의 다양한 형태를 감각하지 못하니까, 인지하지 못하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삶이 그 의사결정 안에 포함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뭔가 누군가 대변을 해주겠지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마주한 위기가 이것이야 라고 계속 말을 해야만 우리의 다양한 삶이 반영될 수 있다라는 걸 계속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 만큼 청소년이나 청년 세대들은 보통 의사결정 과정 안에서는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고려되지 않거든요.
1: 니들이 뭘 알아?
0: 네,
1: 이러죠.
0: 맞아요.
1: 니들이 뭘
0: 네,
1: 알아?
0: 그런 말로 항상 뒤로 미루고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해줄게라고 하면서 우리를 위한 결정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등장하고 의사결정 과정 안에도 들어올 수 있어야 우리가 마주한 위험을 되게 다양한 방면으로 보고 그래서 사회는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우리는 어떤 변화를 해야 되는지를 정말로 집단지성으로 모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어떻게 보면 진정한 미래 세대, 미래를 책임질 주역들인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목소리에 우리가 조금 더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예, 또그 말이 사실이고요. 예. 자,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의 힘만으로는 세상을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거대 기업, 나아가 이 정부에서도 함께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는데, 개인의 책임과 그리고 기업 정부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서로 어떤 연결을 해야 될지, 또 어떤 대안이 있을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결국에는 기후위기는, 단지, 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인간이 이기적이어서 생긴 거야. 이런 말도 많이 하긴 하지만,
1: 그 말도 살짝 사실이잖아요.
0: 네, 사실도 맞죠. 근데 이걸 조금 더, 이 원인을 분석하게 되면, 우리가 살아온 사회가 화석연료를 열심히 태우고 온실가스를 열심히 배출을 하는 사회로 살아왔기 때문이거든요.
1: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0: 네, 근데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결국 개인의 작은 행동들이 아니라 사회가 작동해왔던 방식들, 사회가 선택해왔던 그런 에너지 원 같은 것들을 다 바꿔야만 하죠. 그러다 보니 기업과 국가의 책임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동시에 그런 위험이 사회적으로 계속 확대가 되어 왔던 것이다 보니까 국가가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으면서도 사회가 어떻게 지속할지를 고민하는 책임을 더 많이 갖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뭔가 재난이 닥쳐도 그건 불행한 개인의 몫으로 항상 남더라고요. 그냥 아, 저 사람이 불쌍하네 이렇게 하고 항상 끝나지 폭염이 늘어나는 상황 자체가 우리가 여전히 변화하지 않고 있는 이 사회 때문이라는 거를 잘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도 뭔가 개인의 어떤 일상의 공간 안에서 실천을 하는 것들을 넘어서서 우리가 어떤 사회를 결국엔 선택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또 가끔은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계속 내는 것들을 해야만 그냥 일부의 사람들이 그냥 맘대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인 의사결정을 함께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다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아는 이야기지만 참 실천하기는 어려운.
0: 네.
1: 하지만 포기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우리가 꾸준하게 또 진행해야 할, 실천해야 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에서 봤는데 음모론이에요.
0: 네.
1: 음모론 좋아하세요? 별로 안 좋아하세요? 예.
0: 좋아합니다.
1: 좋아하세요? 음모론에 보면 그냥 음모론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는데 그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를 만들던 과학자들이 뭐 의문의 죽음을 당하고 그게 알고 봤더니

0: 거대 재벌, 거대 기업에서 새로운 환경친화적인 에너지가 나오면 뭐 석유 회사라든가 기존의 주도권을 가지는 회사들이 피해를 볼수 있으니까 뭐 환경 운동가라든가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를 만드는 과학자들을 이렇게 그들을 해치는 내용 그런 음모론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아 진짜 이럴까? 그럴까? 이렇게 약간 무서운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볼때 느끼는 게 아, 분명히 좋다는 걸 알고 이 좋은 걸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기존의 이익 세력들에 의해서 좋다는 걸 누구나 알면서도 그게 방해받는 경우가 있구나.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중생들의 어리석음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김보림 기후활동가님처럼 오랜 역사 속에서 지구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남들이 알아주든 말든 환경운동, 이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활동을 하신 분들에 의해서 그나마 우리 지구가 이 정도로까지 보존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또 활동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 니은, 디귿, 이응, 연결, 초성 퀴즈인데요.
1: 네.
0: 제가 이걸 자주 틀려요. 이번 제가 맞췄어요. 왜 맞췄냐면 대본에 보통 답이 안 나오거든요. 이번에 작가님이 살짝 조셨는지 답을 적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답을 봤는데 이거 뭐지 하고 연기할 순 없잖아요. 또 거짓말할 순 없잖아요. 제가 답을 이미 봤어요. 나다운 연결 맞죠?
1: 네,
0: 예,
1: 맞습니다.
0: 나다운 연결. 근데 제가 답을 안 봤으면 못 맞췄을 거예요. 뭐지? 니은, 디귿, 디귿. 그런데 나다운 연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그 불교 용어에 본래 면목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일을 계속 내가 왜 하게 될까? 그런 걸 고민했을 때 이게 타인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나도 뭔가 아까 자비심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그게 나도 안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하고 그리고 저는 이 활동을 하는 과정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만드는 변화에 힘을 믿는 만큼 그 과정을 함께 해온 나의 힘도 믿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내가 나를 존중하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계속 들여다보는 나다움을 찾는 과정 자체가 결국에는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을 그대로 존중하면서 우리가 함께 할수 있는 힘을 모으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0: 예, 나다운 연결. 어떻게 보면 지금 나답게 살아가고 있는 길이잖아요. 앞으로 이 길을 걸으면서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저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만들 수 있는 변화의 힘을 믿고, 그래서 기후위기라는 문제는 사실 모두가 알지만 너무 복잡한 문제거든요.
0: 복잡하죠.
1: 그리고 모두가 목소리를 낼수 있지만 그게 꼭 사회적으로 모여지진 않는 문제이기도 한것 같아요. 그래서 더 쉽게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접할 수 있게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인 공간에서 내는 이야기들이 실제 정책의 변화 과정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연결을 저는 계속 만들고 싶습니다.
0: 그러면 그런 사람과 사람 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서 이 기후 활동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구체적인 어떤 목표라든가 앞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있다면 또 소개 부탁드립니다.
1: 기후위기라는 문제를 이야기하다 보면 이게 단순히 위험하다, 권리를 지켜라 라는 이야기를 넘어서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제 어떻게 바뀌어야 할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때 전환이라는 말을 계속 말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사실 지금의 사회에서는 기후위기로부터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많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당장은 심각하다, 위험하다라는 외침만 계속 이렇게 공허하게 도는 거죠. 그래서 좀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회를 선택하고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를 함께 공론장을 만들고 도출을 하고 그걸 토대로 국가나 지역 안에서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걸 만들 수 있는 계획을 도출을 하는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

0: 마지막으로 갑자기 떠오른 질문인데요. 그러면 우리 같이 평범한 소시민들이 가정 속에서, 일상 속에서, 기후 위기 속에서 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꼭 이것만큼은 우리가 실천합시다 하는 우리가 일상에서 할수 있는 실천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1: 뭐 이미 분리수거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저탄소 생활 이런 거는 검색을 해서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고요. 저는 딱한 가지를 꼽자라고 하면은
0: 오,
1: 사실 태도에 관한 것인데요.
0: 태도.
1: 네. 기후위기라는 문제가 개인의 몫이다. 그러니까 재난의 위험이 나한테 온건 그냥 내가 불행해서다라는 마음을 갖는 게 아니고 사회가 바뀌어야 하는 문제라는 마음 하나는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0: 결국 태도, 우리가 지구를 사랑하고 환경을 사랑하고 기후 위기를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태도부터 가지자, 마음가짐, 이렇게
1: 네.
0: 이해해도 되겠네요.
1: 네. 그래야 고립되지 않고 진짜로 변화를 만드는 힘을 계속 연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나다운 연결,
1: 네.
0: 그리고 그것은 우리 지구를 보호하는 연결이 된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토크쇼 가피의 마지막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보림 기후활동가님, 가피란 무엇일까요?
1: 저에게 가피란 사람이에요.
0: 사람, 예.
1: 저는 사실 이 질문을 받고 조금 어려웠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자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나의 힘,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생각을 해봤었는데 나한테 가피란 무엇일까를 고민했을 땐 정의를 해본 적은 없더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사람이라는 답을 찾게 된 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만들고자 하는 변화를 계속 믿고 나아가는 건그 힘은 나한테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내가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고 어떤 사람들이 안전하길 바라고 그런 마음을 계속 발견하게 될 때는 가족의 취약성이라던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라던가 사람들과 함께 안전하게 존재하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라는 걸 발견을 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는 나아가는 사람이구나라고 정의를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0: 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렇죠. 홀로 살수 없는 세상이잖아요. 결국 사람들과 함께, 모두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들도 소중하고, 그리고 그 소중한 사람들이 바로 내가 생각하는 가피이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1: 네.
0: 예, 오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예.
1: 감사합니다.
0: 여러분,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소중한 기후활동가 김보리님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으셨죠? 우리가 앞으로도 더이 세상을, 이 기후를, 이 환경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할것 같습니다. 여러분, 토크쇼 가피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관심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060-800에 7000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하루하루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겉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겉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0: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3: 아이 할멈, 이제 속이 좀 후련해요.
4: 아이고 그럼요. 오늘 데려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3: 항상 만불사 만불사 하더니 드디어 소원 풀었네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4: 영천 만불사 불교 장묘공원에서는 큰 스님만 사용하던 부도 탐묘를 왕생 탐묘로 우리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3: 그거 좋네. 좋아.
4: 아,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벌초나 제사까지도 대신 관리해 준다고 해요.
3: 제사까지도?
4: 네. 그러니 얼른 와서 전망 좋은 자리 미리 잡아두고 싶어서 그렇게 보챈 거죠.
3: 잘했네요. 우리 생애 마지막을 걱정 없게 도와주는 이 아미타 하우스
4: 고맙습니다.

0: 대한불교 조계종 제주 선덕사에서는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사업 빛나는 사경의 길 특별강연을 오는 8월 14일 개최합니다. 국가무형유산 사경장 다길 김경호 선생과 함께 사경을 통해 수행과 깨달음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64-732-7677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2: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9일에는 수진 스님을 모시고 선명상의 대중화 방법을 주제로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 승보공양 원만성취 발원,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바라납니다. 거룩한 승방 신축불사에도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 가평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갈까는 자연 속 진

0: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붓다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일주문 사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2026년 12월 총본산 조계사를 수호하는 사천왕께서 오색찬란한 단청의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나투십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1: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를 즐겼지.

0: 오랜만이다, 여기. 와, 그러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난 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뭐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래?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밥은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믹스커피가.
0: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0: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고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부르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이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2: 괜찮은 척 하루를 보내고 혼자 있을 때야 비로소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왜 이렇게 힘든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오래전 우리와 같은 질문을 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26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어쩌면 지금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삶의 방향을 찾고 있는 당신에게 시타르타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드라마 붓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장민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와 인공관절 수술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무릎이나 어깨처럼 일상에 많이 쓰이는 관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이 관절 통증은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없이 지내다 보면 통증은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술 없이 통증을 완화하고 또 기능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세 시대 무릎 어깨 관절 질환의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관절 건강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도 들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은 정말 관절 쪽에서 가장 최신 지경과 함께 우리 환자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제일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 똑똑한 AI 인공지능으로 무릎 검사도 할 수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 MC님은 어떤 사진이신 것 같아요?
0: 엑스레이 사진인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은 단순한 엑스레이 사진이 아니라 네. 엑스레이를 우리 AI가 판독한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AI

0: AI가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은 우리 알파고가 의사가 되었다라고
1: 네.
0: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그림이나 고양이 사진 같은 걸 만장을 보여주면서 애한테 이거는 고양이야라고 가르쳐 주듯이 AI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판독을 만장 이상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무릎 사진이 이렇게 이런 거야라고 하면서 학습된 프로그램인데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 판독 시스템은 정형외과 전문의 특히나 이 명의들이 판독한 이 퇴행성 관절염은 요건 1기야, 요거는 2기야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한 그 AI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엑스레이 영상이 입력이 되면 우리가 이제 뼈의 윤곽선은 어떤 건지
1: 네.
0: 또 연골이 얼마나 남아서 간격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또는 다리가 얼마나 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된 인공지능이 단 10초 만에 판독을 해서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수 있습니다.
1: 네. 예전에 바둑계 알파고가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제 의료계에도 AI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수만 명 넘는 환자들의 케이스를 학습한 AI가 내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판독해준다는 거죠.
0: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마치 수만 명의 명의들이 내 엑스레이를 보고 판독해주는 이러한 비슷한 효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1: 네. 갑자기 제 무릎 주치의가 수만 명이 생긴 든든한 기분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베테랑 의사들의 경험과 노하우, 촉이라는 게 있는데, 과연 AI가 이런 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0: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진은 경험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은 컨디션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에 100명이라는 환자를 봤을 때 초기에는 이제 집중과 피로가 없지만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마지막에 보려고 할 때는
1: 네.
0: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피로도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사람은 피로와 집중력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판단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과 달리 피로를 느끼지가 않고요. 집중력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사람의 눈으로는 판독하기 힘든 0.1mm의 차이나 0.1도의 각도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이나 감 같은 느낌이 아니라 숫자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이 사람과 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라는 병원에서 진료보는 것과 또 B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봤을 때 똑같은 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차이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굳이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고민하고 또 비용과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어느 병원을 가도 동일한 검진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점이 더 이상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무릎 건강 검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엑스레이 검사랑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0: 네, 우리가 환자분이 겪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따로 번거롭게 더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되거나 이런 건 없지만 병원에 오셔서 이 엑스레이를 찍고 1, 2분만 딱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분석의 깊이가 완전히 다른데요. 우리가 검진은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고 괜찮습니다. 뭐 진료를 보고 나서 괜찮네요. 뭐 별일이 있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기억도 안 나고 그러지만
1: 네.
0: 인공지능 검진은 내 무릎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일종의 내 몸의 설계도를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대기 시간 후에 너무나도 짧은 진료 시간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진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진료 시간 안에 내 무릎의 상태를 결정하고 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정확한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가 빛을 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아주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진단에서 감이나 촉,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리의 정렬입니다. 다리가 바르게 똑바른지 아니면 O자형 다리인지 X자형 다리인지를 구별해 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의 정도, 남아있는 정도의 관절 사이의 간격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무릎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측정해서 이게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골극이라고 해서 뼈의 변형이 된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뼈 끝에 가시처럼 도단한 부분이 얼마나 심한

0: 질을 꼼꼼하게 0.01mm까지도 체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해서 내 무릎 상태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또는 관절염이 몇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숫자로 한눈에 볼 수 있게 검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원장님 설명을 천천히 듣고 보니까 저도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자 입장에서 아, 나 이거 받기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0: 으로 아, 내가 이거를 이제 결과지를 예를 들면 관절의 신호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결과지에 초록색이면은 괜찮은 상태, 그리고 노란색이면은 주의를 해야 되고 예방하고 관리받아야 되는 상태, 또는 빨간색에 위험지수에 들어가게 되면 신호등이 아, 난 정말 위험한 상태구나. 빨리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색깔별로 해서 초록, 노랑, 빨강으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신호등처럼 이제 색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인공지능으로 내 무릎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수 있는 AI 관절 신호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려온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연세부터 여쭤볼게요.
2: 원래 60 하나예요.
1: 아, 60대 초반이시고 어디가
2: 예.
1: 불편하신지 스튜디오에 양혁재 원장이 나와 계시니까요. 통화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2: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0: 예,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2: 오른쪽 무릎이
0: 예.
2: 한 15년 됐다 하는데 수술했는데
0: 아.
2: 연골이 너덜너덜해가 그거 정리해가 이사 주는 수술을
0: 아이고,
2: 했는데
0: 네네네.
2: 원장님, 갑자기 아파가 계단도 못 내려가겠고 막 통증이 심해서 잠도 못 자고 그래갖고 MRI를 한번 찍어봤는데
0: 네네네네.
2: 수술했는 자리가
0: 네.
2: 연골이고 앞에 오른쪽에 안쪽에 고가 연골이 다 다름없다 하더라고요.
0: 아이고, 이제 연골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시죠?
2: 예,
0: 예.
2: 그죠. 근데 인공 연골을 반 정도
0: 네.
2: 뭐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0: 아, 예. 하여튼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어머님. 지금
2: 예.
0: 상황을 보니까 이제 연골판이 15년 전에 찢어졌다가 그걸 이제 다듬는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연골판이. 그
2: 예.
0: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위아래 연골이 이제 그나마 완충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 15년의 세월을 못 견디고 연골마저도 다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 예.
0: 이런 경우는 이제 관절염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사기, 우리가 이제 연골 상태가 뼈가 드러날 정도로 해서 심한 사기 정도 됐다는 얘기인데요. 요거를 이제 어머니 연세가 아직은 61세셔서 인공관절은 보통 우리가 65세 때부터 보통 권하는데 61세는 어머니 나이는 너무 젊으세요.
2: 그러니까요. 예.
0: 그래서 잘못 또 인공관절을 섣불리 얹어 있다가는 잘못돼서 또 혹시나 너무 고생하시면 또 남은 여생을 또 계속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바로 덥석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내 무릎 상태를 그대로 좀 살려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나라는 또 이제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인공관절 말고도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연골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아직 어머니 나이 때는 인공관절보다는 줄기세포를 먼저 권할 것 같습니다. 네.
1: 네, 어머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2: 그 연골 주사를 3번 맞았는데 그거 맞고 나니까
0: 네.
2: 걷는 데는 괜찮은데 계단 내려갈 때가 아파요.
0: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줄기세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연골살 맞았으면은 조금 효과를 봤다는 거는 내 무릎 안에 연골이 좀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좀더 더, 경험한 의료진을 찾아보시면 아마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
1: 네.
2: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0: 네, 어머니 힘내세요.
1: 네. 우리 어머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권유를 받으셨는데 아직 60대 초반이세요. 벌써 인공관절 수술하시기엔 좀 너무 이른 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이게
1: 네.
0: 너무 섣불리 인공관절을 했다가는 이게 이제 수술이 잘못되거나 또 젊은 나이 때 했으면은 남은 여생의 한 20년이나 30년 뒤에 또 잘못돼가지고 또 수술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수술을 하나를 하더라도 항상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경험을 여러 사람 의사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1: 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수술을 권유받으셨을 정도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신 단계로 보이는데 저희가 앞서 살펴본 AI 건강검진 시스템으로 만약에 관리를 하셨다면 이렇게까지 안 오셨겠죠?
0: 맞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어머님 나이가 61세시면 이제 40대나 50대 때부터 미리미리 AI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체크하고 관리받으셨다고 하면 이제 아마 여태까지 이게 수술까지 갈 정도의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1: 네. 어머님께서는 아직 6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줄기세포 이식술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화 연결 계속됩니다. 네, 원장님, 나이 들수록 피해갈 수 없는 게

0: 네, 주름, 그리고 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다 같은 관절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진행 단계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우리가 관절염의 단계는요, 보통 1기부터 4기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상 관절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안쪽과 바깥쪽 우리가 이제 관절 간격이 일정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우리가 이제 2기나 3기가 되는 것은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정상보다도 한50% 감소되거나 75%까지 감소되는 것을 2기랑 3기라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0: 네.
1: 이때가 정말 골든타임,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잘 관리를 하시게 되면 수술까지 안 가면서 평생 내가 건강한 내 무릎을 그대로 쓸수 있는 단계고요. 이때 잘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아플 때 오시게 되면은 4기까지 만들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아플 때 오시게 되면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결국은 이 뼈와 뼈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까지 가는 인공관절 같은 이런 큰 수술, 아픈 수술을 하게 되니까요. 초기 단계에 빨리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 볼수 있겠습니다.
0: 네. 이렇게 나도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된다고 하면 치료를 시작하셔야 될 텐데, 요새는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담 없이 접근해 볼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은 분들에게 주사치료가 될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증식 주사치료는 어떤 치료법인지부터 알아볼까요?
1: 네, 증식주사라는 것은요, 무릎관절이든 어깨관절이든 모든 관절은 인대라는 조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0: 네.
1: 근데 그 증식주사에 따른 말로는 인대 강화주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인대를 이제 재생을 통해서 인대를 회복시키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대는 무릎 관절도 아주 복잡다단하게 여러 인대들이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통해서 초반에 어느 쪽 인대가 내 통증을 유발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제 주입을 아픈 부위에 정확하게 주입하고 나면 한 2, 3일 정도는 약간 염증 반응으로 약간 뻐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면역 반응이, 새로운 조직이 증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1회에만 그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시행됐을 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고 오랫동안 재발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0: 그렇다면 증식주사 치료 뭐 입원해서 받아야 하는 건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건지 많은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특징들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1: 네, 증식주사의 치료의 주로 특징은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상생활하면서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릎이 갑작스럽게 불청객처럼 통증이 와서 다음날 일할 거를 걱정하게 되는 분들이 갑자기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계라가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통증 때문에 일을 못할까봐 걱정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한테 이 증식주사는 간단하게 당일날 치료하고, 통원으로 갈수 있는 가장 치료법이라 할수 있겠고요. 흉터가 없고 주사 치료이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 붓기나 이런 상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 2, 3일 뒤부터 샤워가 가능하고요. 안정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비교적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든 간에 혹시나 만 명당 한 명꼴이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 그 치료는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이 증식주사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해 준다는 것이 또 그런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네. 수술 통보를 받았다가 이렇게 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지시면 너무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대혈 줄기세포가 뭘까요?
1: 네, 이 제대혈이라는 건요, 앞에 우리 증식주사랑은 달리 없는 연고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의료 기술이 생기면서 우리가 애기 탯줄, 태반에서 뽑은 성체 줄기세포가 있는데요. 이 성체 줄기세포는 사람과 사람, 내 몸이 아닌 신생아에서 뽑은 거지만 타인과에도 면역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 조혈 모세포라는 성체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배양을 해가지고 이게 특화돼서 인대랑 연골, 뼈로 재생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준비가 땅돼 있는 줄기세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찾아가서 재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제한이 없고 내가 나이가 70대, 80대, 90대라 하더라도 이 제대로 해서 뽑은 줄기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나이에 제한 없이 또 손상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이 넣게 되면은 재생을 유도해 볼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네.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술 그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될지 역시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무릎 아프시면 연골주사부터 맞아보시잖아요. 점점점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거 느낄 수 있거든요.
1: 네,
0: 이분도
1: 맞습니다.
0: 그러신 경우 같아요.
1: 네, 여기 어머님도 이게 연골사를 열심히 나는 진짜 몇 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관리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0: 했는데 점점 치료 효과가 이게 6개월도 안 가고 한 2, 3개월도 안 가고 점점 이제 2, 3주도 안 가서 일주일도 안 가서 이제 무릎이 아프고 밤에 통증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아프다 보니까 계단은 더더구나 오르기 힘들고 야,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이제 좀더큰 병원에 오셔서 치료 방법을 찾으셨던 분인데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정밀하게 카메라를 보면서 관절경을 보게 되면
1: 네.
0: 연골이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렇게 뼈가
1: 벗겨졌어.
0: 드러난 부분들이 보입니다.
1: 네.
0: 이제 이런 부분들이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아무래도 불편감을 유발하다 보니까 연골 주사로는 효과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이식 수술을 권했고요. 그래서 이식을 통해서 아직은 나이가 60대니까 줄기세포를 통해서 내 무릎을 그대로 살려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다 말씀드리고 시술을 시행했고요. 18개월 뒤에 이제 경과를 보러 오셨는데 1년 반이 지났더니 기존에 무릎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기존에 불그스름했던 부분이 기존 더 하얗게
1: 네.
0: 기존에 없던 연골보다 이게 더 새롭게 자란 연골들을 볼 수가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 확실히 달라진 결과도 너무 좋고 만족하고 잘 지내신 그래서 나중에 휴에 인공관절까지 안 가게 할수 있던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지금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2: 저요?
1: 네.
2: 49년생.
0: 49년생.
1: 49년생이시고,
0: 네.
1: 어디가 불편하신지 양혁재 원장님과 통화 나눠볼까요?
0: 네,
2: 네.
0: 안녕하세요, 어머님.
2: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0: 네.
2: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워요.
0: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목소리만 들으면 안 아프실 것 같은데,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네.
2: 아니, 저기, 뭐야, 무릎을 한쪽 다리는 네 번을 수술했어요.
0: 네 번을요?
2: 네. 아니, 두
0: 아이고,
2: 번은 다뤄서 다시 한번한 거고요.
0: 네.
2: 또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으스러져갖고.
0: 아이고, 네.
2: 그래서 네 번을 수술했는데, 그 다리는 안 아프, 그 다리는
0: 안
2: 수술을
0: 아프고,
2: 안 아픈데,
0: 네.
2: 이쪽 다리가,
0: 반대쪽 다리가, 네.
2: 아파요. 그래가지고.
0: 이게 이제 수술을
2: 아니,
0: 여러 번,
2: 병원에는
0: 네.
2: 그냥 뭐 수술해라 막 이런 소리는 안 들었어요. 그냥
0: 네.
2: 병원에 가서 그냥 주사만
1: 가벼운
2: 맞고
1: 치료만 받고 계신
2: 물도
1: 상황이고,
2: 빼고
1: 네. 물도 빼고,
0: 네.
2: 또 저기 여기 영양제를
0: 네.
2: 저기
0: 주사를
2: 일주일에 한
0: 맞으셨어요?
2: 번씩 맞는 거
0: 네.
2: 그거 맞고요.
0: 네. 어때요?
2: 그리고는
0: 근데 뭐 주사 효과가 있나요, 어머님?
2: 근데 맞을 때한 달은 효과가 있어요.
0: 아, 한
1: 네, 한
0: 달은.
1: 달.
2: 예. 네.
0: 한 달은
1: 그렇게 짧은 것
0: 조금 너무
1: 같아요.
0: 짧은 것 같은데, 이게
2: 네.
0: 보통은 뭐, 그래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2, 3개월에서 한 5, 6개월은 가야 되는데, 이게 한 달밖에 안 가고, 이게 점점 또 이제 더 악화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뭐 일주일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아무래도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님 진찰을 해봐야 알겠지만, 수술을 네 번이나 했던 다리 쪽을 아끼려다 보면 아무래도 의식적으로 반대쪽 다리를 쓰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에 못 이겨서 이 반대쪽 다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관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아마 연골 주사나 이런 거에도 효과가 한 달밖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관절염이 한 3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2기나 3기 정도의 단계에서는 어머니 동네에서 이제 간단한 연골수나 이런 게 맞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릎에 좋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술적인 재생을 유도해 줄수 있는 주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머님이 동네에서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좀더 전문병원이나 큰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네.
1: 네.
2: 그러지 않아도, 아유,
0: 네.
2: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서,
0: 아, 예.
2: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0: 네.
2: 전화 먼저 보내도 드리고,
0: 아,
2: 이번에도,
0: 예.
1: 네, 전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2: 네.
1: 오히려 이 아픈 다리를 위해서 희생한 멀쩡한 다리에 이제 통증이 찾아오신 상태인 건데, 또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 등이 도움이 될수 있다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주사 치료에도 종류가 굉장히
0: 네,
1: 다양하더라고요.
0: 맞습니다.
1: 어머님 맞으시는 연골 주사랑 또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주사랑은 차이점이
0: 네.
1: 큰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1: 네.
0: 이게 연골사를 많이들 맞고 오시는데요. 실제로 이 연골사는 영양제, 우리가 이제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할 때 관리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연골사만 맞는다고 해서 내가 연골이 좋아지거나 없는 연골이 생성되는 건 아니라서 윤활 역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혹시나 연골사 맞고도 안 좋

0: 좋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반드시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재생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증식 주사나 여러 가지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결과도 좋고 수술까지 가는 걸 예방해 볼 수도 있습니다.
1: 네. 어머니 다행히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빨리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치료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여러분들의 건강 지킴이, 여러분들의 건강 내비게이터 유정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0: 자, 우리 민정 씨. 네. 아, 요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앙!
1: 네.
0: 들어보셨습니까? 요거 요소리 KTX 아닙니다. SRT 아닙니다. 바로 이만큼 열차처럼 빠른 게 바로 세월 아니겠습니까?
1: 아, 맞습니다. 야,
0: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정말.
1: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각종 퇴행성 질환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0: 그래서 네. 오늘 제가 듣기로는 척추질환이 굉장히 그 치료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 맞습니다. 맞습니까? 척추질환은요, 완쾌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다른 어떤 치료가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척추를 책임져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입니다. 해마다 척추 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통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특히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허리와 척추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우선 우리 신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자세히 살펴보면요.
1: 네.
2: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가 디스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신경이 팔과 다리로 연결되어 우리 몸을 움직여주게 됩니다.
1: 네.
0: 저 원장님, 사실 여기 척추 질환에도 뭐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척추 질환은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한 가지가 협착증이고 한 가지가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협착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추 내로 신경이 나뉘는 한 가지 통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통로들이 퇴행성 변화 때문에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이 눌리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왼쪽의 두 MRI 영상은 정상적인 신경 통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영상이 이제 좁아진 신경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 특히 걸으실 때 허리나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1: 네.
2: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래서 조금만 걷다가도 앉아서 쉬고 싶은 그런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터져 나온 신경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 부위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들이 잔뜩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는데,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무척 힘들어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1: 성현 씨, 조금 전에 네. 허리 약간 통증이 있는 것 같다, 협착증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0: 네.
1: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병원에 빨리 갈수록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원장님,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2: 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가면 시술이나 수술을 무조건 권한다고 오해하고 계신데요.
1: 네.
2: 절대 아닙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단계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일찍 내원하시면

0: 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치유해서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단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단계 비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신경성형술 그리고 증식주사 치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아무리 거듭받아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 척추 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1: 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를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라고 하면 바로 대표적으로 뭐 주사 치료가 있을 텐데요. 원장님, 증식 주사 치료법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와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아서 그것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통증이 되고 그것이 만성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내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2: 네, 보통 허리 통증 하면 엄청 뭐 크고 부담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가 그렇죠. 주사 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좋다. 좀 편해지는 것 같은데 이 증식주사 치료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0: 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은 그 염증 반응을 이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치유를 거쳐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이 탄탄하게 강화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점 튼튼해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1: 자, 통증 완화는 뭐 기본이고요. 물론 뭐 기능성까지 개선된다는 증식 주사 치료. 자,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0: 네, 수술 없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인데요. 간단한 치료로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이용한 치료이기 때문에 흉터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서 안정성이 높은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고요. 치료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경추와 흉추, 요추, 그리고 여러 관절에 대해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치용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보니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2: 네, 그렇다면 실제 이 증식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원래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셨고 얼마나 네. 좋아졌는지 그 예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사례가 67세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이분께서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사실 이 치료, 저 치료 다 받아보셨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증식주사 치료가 잘 맞으셨나 봐요.
0: 네, 67세 여자분이신데요.
2: 네.
0: 한쪽 팔과 팔이 너무 아프고 저려서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경추 MRI상에서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던 분인데요. 약을 아무리 세게 먹어도 신경차단술을 받아도 그리고 심지어는 신경성형술까지 받아도 증상이 지속되어서 너무 힘들었던 분인데요. 수술을 권유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치료에 여러 단계가 있는 걸 꼭 명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분은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네. 그 문제를 해결했던 분입니다. 치료를 거듭거듭 받으면서 통증이 정말 계단처럼 단계단계 적어지게 되었고요. 6회 치료를 마친 이후에는 처음 통증이 정말 씻은 듯이 좋아져서 지금은 일상적인 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수술을 받지 않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그러니까. 무척 만족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2: 네. 자,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들 만나봤고요. 오늘은 김욱하 원장님과 허리 통증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1: 네.
2: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3: 네네.
2: 네, 어머니 연세부터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3: 50년 5.28요.
2: 50년생이시고?
3: 네네.
2: 네, 저희 김우카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

0: 아니요, 어머니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1: 지금 허리가 네,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저기 드렸습니다.
2: 안녕하세요, 어머니.
1: 네네.
2: 네, 걸을 때 허리만 아프세요?
1: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제 이렇게 뭐 주저앉아야 될 정도로 200m 정도를 못 걸어요.
2: 아, 네. 혹시
1: 서서 일을 할 때도
2: 네네.
1: 너무 힘들어서 서서 일하기가
2: 네. 혹시 그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은 동반되진 않고요?
1: 네네.
2: 아,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는 허리가 아프세요?
1: 앉아 있을 때 괜찮아요.
2: 누워 계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네요.
1: 누워 있을 때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이제 잠잘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서 있을 때 하고 그 걸을 때가 제일 네네. 힘들어서.
2: 어머니 그럼 걸으실 때요.
1: 네.
2: 처음에 딱 일어서서 처음 걸으면 그때부터 아프세요? 아니면 좀 걷다 보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나요?
1: 네네네. 좀 있다가.
2: 아 그렇죠. 아 네. 어머니 혹시 이게 저기 척추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1: 네네.
2: 협착증이라는 말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1: 이제 저거를 찍어 보니까
2: 네.
1: 허리가 이렇게 뭐 휴 있다 그러더라고요. 에스타로.
2: 네네네네.
1: 그래서 뭐 디스크도 조금 보이고.
2: 네.
1: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2: 어머님 혹시 정밀 검사 받아보셨어요?
1: 네, 검사를 하고 주사를 한 14, 5만 원짜리를 몇 번 이렇게 한 달에 한 뭐 2주일에 한 번씩 맞아본 적이 있어요.
2: 최근에 맞진 않으셨고요.
1: 그러니까는 그 맞은 지가 딱 9년 요맘때 같아요.
2: 아, 1년쯤 되셨네요. 네, 어머니 네, 그 네. 주사 맞고는 좀 괜찮으셨어요?
1: 주사 맞고 크게 이제 이렇게 저기 그 네 번째 맞았을 때까지도 그러니까 없어서
2: 네.
1: 이제 그 어디죠? 서울 그 병원을 가봤어요.
2: 네.
1: 근데 그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앞에 보신 선생님이 잘 보셨습니다 하시면서
3: 네.
1: 수술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아 이제 근육을 많이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3: 근육을 키워라.
2: 네네네.
1: 근데 허리 아프니까 운동을 할 수 없었어요.
2: 어머니 그 저기 그 허리가 이제 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측만증이 좀 있다는 얘긴데요. 측만증 때문에도 당연히 뭐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어머님의 지금 핵심은 협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바뀔 것 같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뭐 측만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이제 협착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주사 치료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2단계 치료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운동은 너무 당연히 계속 하셔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어머님께서는 그 2단계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셔야지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 네.
2: 자료 영상을 좀 챙기시고요.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병원을 좀 찾아가셔서 어머님의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듣고 어머님한테 꼭 맞는 좀 다른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 그런 치료를 받아서 지금 느끼시는 그런 통증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0: 근육을 키워라라는 답변이 조금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4: 많이 답답하죠.
0: 네, 그래서 아마 어떤 다른 치료를 받으실까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치료도 있을까요?
2: 네, 이 협착증 때문에 이제 아니면 또 이제 측만증 때문에도 힘들어하실 때,
0: 네.
2: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1단계 치료를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요. 2단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실 텐데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는 증식주사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척추의 약화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님께서도 이런 증식주사 치료나 아니면 또 2단계 치료 중에서 다른 방법들이 또 적절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에서 다시 좀 면담을 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그런 치료를 받

0: 드셔서 통증을 좀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1: 자, 방금 우리 김국환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저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아, 굉장히 뭔가 귀에 뭔가 느낌이 왔거든요. 네. 왠지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희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0: 네. 치료와 연관된 통증을 줄이고요. 오. 정밀함을 무척 높인 최소 침습 치료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되겠습니다. 한쪽 방향을 통해서는 40배가량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고요.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세밀하게 조작이 가능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의 여러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2: 네, 우리 성현 씨 말대로 네. 아프지 않은 치료법이었고.
1: 아, 아픈 거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
2: 네. 네. 또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0: 네, 절개를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근육과 인대 손상을 최소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에 통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에 복귀도 빠르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특히 여러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고령인분 그리고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2: 네.
1: 양방향 내시경술은 물론 뭐 통증도 좋고 그리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근본적인 치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최고의 치료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어떤 환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0: 네.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협착증과 디스크를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나 만성질환을 여러 가지고 계신 분들이 수술을 받기 힘드실 텐데요. 네. 이런 분들한테도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척추 수술을 받은 이후에 문제가 재발한 경우에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네. 그렇다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실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좋아지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실로 사례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 80대 초반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5년 동안이나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0: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께서는 요추 3번과 4번 사이 그리고 4번과 5번 사이 협착증으로 고생하셨는데요.
2: 네.
0: 예, 처음에는 이제 1단계 치료를 받았지만 받으면서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점점 이제 그 치료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제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신경성형술까지 받았지만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져서 정말 힘들었던 분입니다. 걷는 게 너무 안 되니까 이제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럴 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좁아졌던 신경 통로가 넓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걸으실 때의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의 저림감이 거의 씻은 듯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2: 네, 연세가 수술 받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잘 해결해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3: 예, 예.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3: 저요?
1: 네.
3: 67이야.
1: 어허.
2: 60대 후반.
1: 자, 60대 후반이시면 참 이렇게 뭐 집안 일부터 하시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 네. 자, 어떤 이유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3: 아니, 허리가 39에 제가 척추 수술을 했는데요.
2: 오, 네. 39살에.
3: 네, 지금 한 30년 거쯤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걸음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1: 어허.
3: 한 5분 정도를 걷기가 힘들어요.
1: 야.
2: 네, 5분 정도도 걷기가 힘드신데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0: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3: 예, 네, 안녕하세요.
0: 혹시 걸으실 때 뭐 어디가 아프신가요?
3: 예, 허리가 아파요. 많이 아프고 이 오른쪽으로 이 엉치 쪽으로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5분 정도를 못 가고 주저앉고 그러거든요.
0: 어머님, 그럼 저기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도 허리가 아프세요?
3: 예, 앉아있는 거는 조금 나아요. 근데 걷기가 힘들고.
0: 네네.
3: 저기 왜 허리에 차는 거.
0: 네.
3: 그거 아니면은 걷기가 더 힘들고.
2: 보조기 채우시고. 네.
3: 예,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눕지를 못해요.
0: 허리가 아파서요, 어머니?
3: 예, 예. 그 전에.

0: 제가 세 번을 했었거든요, 허리를.
1: 네. 시술을요?
0: 예, 예.
2: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걸으실 때 이제는 5분밖에 못 걷는다 그러시는데 이게.
0: 예, 5분도 못 걸어요.
1: 예. 아이고. 너무 젊으신데.
2: 더 많이 심해지신 거죠, 이게?
0: 예, 예.
2: 그 최근에 혹시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셨을까요?
0: 아니, 검사 안 해봤어요.
2: 아, 왜 안 하셨어요?
0: 옛날에 하던 병원을 가야 되는데. 거기 원장님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1: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셔서.
0: 예,
1: 그렇죠.
0: 네. 예, 그래서 딴 데는 가기 싫죠.
2: 근데 어머님 지금 이제 나이가 67세밖에 예. 안 됐는데 예. 5분 걷는 것도 힘들다 그러시면 앞으로 이게 그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1: 그러니까요. 네.
0: 예, 예.
2: 예, 그래서 병을 더 키우시는 것보다는
0: 예.
2: 하루라도 빨리 상황 파악을 해서 예. 치료를 받아서 잘 다니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머님.
0: 예.
2: 그래서 물론 이제 어머님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까운 전문병원을 좀 찾아가셔서요.
0: 예.
2: 정밀 검사를 받으시고요.
0: 예.
2: 아마도 이전에 치료받았던 그 부위의 주변 부위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0: 예.
2: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을 유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머님.
0: 예.
2: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를 찾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처럼 수술을 꼭 하지 않고도
0: 예.
2: 어머님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0: 예.
2: 수술에 대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0: 네.
2: 꼭 가까운 전문병원을 더 놓치지 마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0: 근데 그때 원장님,
2: 네.
0: 지금은 수술 안 하고 그냥 치료를 할 수 있는.
1: 수술 없이.
0: 세 번 이상 허리를 하지 말라고.
1: 그러니까요.
2: 네네. 어머님, 그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0: 네.
2: 척추질환, 뭐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척추질환을 수술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질환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정말 수술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을 꼭 가십시오. 그래서 1단계 치료도 있고 2단계 치료도 있기 때문에 3단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치료를 통해서 어머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꼭 가까운 전문병원 찾아가십시오, 어머님.
1: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4: 뇌종양입니다.
5: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6: 선생님, 이 사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5: 기적이 찾아왔고 희망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4: 여보, 절에 같이 갑시다.
5: 기도와 보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대구 산모사주지 동훈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M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0: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 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용주사에서 법당 환경개선 불사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개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전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2: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사님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반 열반경을 진행하는 부타빠라입니다.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 공덕이 첫 번째입니다. 보시 공덕은 좋은 인연은 맺게 해주고 나쁜 인연은 빚게 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영상으로 전파하는 BTN 불교 TV에 여러분들의 작은 보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60-800-7000번으로 전화 한 통화 해주시면 영상으로 포교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는 이 길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아는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장례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

0: 북한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언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준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준에는 BTN 불국토 3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준 기간 동안 불국토 3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준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1: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2: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1: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3: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4: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군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사부 대중은 과거 천년 이래 천년 천년을 세우다 원력을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명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과거 천년을 세워 희망의 미래 천년을 여는 것이며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군융창으로 세상 모든 이들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0: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원망하는 마음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디서든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디서든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디서든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경철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0: 매달 10,000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다회.
1: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2: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부따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돋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내게 가장 소중한 부모, 형제, 자식의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와 고인의 유택을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생전에 탄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조상의 묘지를 이장하여 후손에게 부담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전화 문의는 054-336-9004로 연락 바랍니다.

0: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1: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 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소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5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국회 정각회 민주당 의원들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사찰 관련 규제 법안 개선을 당부하고 불자 의원들은 선명상 대중화에 무게중심을 실었습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민주주의를 위한 기도를 주제로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민주화운동에서 고난의 길을 함께 걸었던 불교와 기독교 등 종교계의 발걸음을 함께 되돌아봤습니다. 제2회 한일불교 청소년 교류대회가 일본 진원종 지산파 대본산인 카와사키 다이시 헤이켄지에서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청소년 참가자들은 일본 밀교 전통인 호마법회에 동참했습니다. 불교 중앙박물관 개관 이후 최다 관람객을 기록한 선운사 특별전이 막을 내렸습니다. 전시는 5만여 명의 관람객을 모으며 지역 성보를 수도권에서 대중 중심으로 재조명했습니다. 경주 아란야 명상센터가 세계 각국에서 수집한 다구 등을 지역사회와 나누는 자선 바자회를 마련했습니다. 판매 수익금 전액은 인도 불교인재 양성과 보육원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회 정각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불자 의원들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전통 문화유산을 수호해온 불교계의 역사적 공헌을 강조하며 시대에 뒤처진 사찰 관련 각종 규제 법안에 조속한 개선을 당부했는데요. 불자 의원들은 현대사회의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치유할 핵심 대안으로 선명상 대중화를 꼽으며 국회 차원의 제도적 지원 방안에 무게중심을 실었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1: 국회 정각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9월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지난 3일 봉은사 구생원을 찾았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전통사찰과 불교 관련 이중규제 등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우 스님은 국보와 보물 등 국가 지정 문화유산의 절반 이상을 불교계가 스스로 보존해온 현실을 짚으며 정부와 정치권에 종교를 넘어 전통문화유산으로 인식전환을 당부했습니다. 사찰이 국가 예산을 시혜적으로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해야 할 공적 관리 책무를 스님과 불교계가 대신 수행해왔다는 지적입니다.
2: 불교에다가 뭘 지원을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국가 유산을 국가에서 이렇게 저걸 한다고 생각을 해줘야 지원하는 것도 이제 당연한 것이다.
1: 이런 인식 전환과 함께 전통 사찰 보존법, 문화유산 보존 활용 등 전통 문화 발전과 향유를 방해하는 각종 규제

0: 개선을 당부하며 시급한 현황과 개선안을 공유했습니다.
1: 이런 법안 또 불교 문화유산과 관련된 여러 관련된 예산들은 또 저희가 꼼꼼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0: 이어 예방 주제는 현대사회의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한 조계종의 선명상 대중화 사업으로 이어졌습니다.
2: 인류가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선명상을 체계화시키셔서 또 세계화하고 이래서 불교계가 제대로 중심을 잡고 현대 AI 시대를 맞이해서 그러한 거를 잘 적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고 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또 너무 방향이 잘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민병덕 의원과 김영배 의원은 누구보다 정치인에게 명상이 필요하다며 국회 내 선명상 포럼과 체험 프로그램 도입을 비롯해 정부 정책과 연계한 범국민 마음건강 사업으로 발전시킬 구체적 대안을 주고받았습니다.
3: 다른 종교도 좀 모시고 해서 명상 포럼을 좀 만들어보면 어떨까. 우리 불교 의원을 좀 주도해가지고.
4: 자기 스스로의 이제 다스리는 힘을 이제 내면으로부터 길러야 될 텐데 저희들도 이제 스스로 배워야 되지만 또 선명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제 구체적 방법들을 통해서 국민들하고 함께 이런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는 그런 이제 저희들도 굉장히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인천공항 인근 사찰을 중심으로 템플스테이를 접목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급증한 외국인 관광 수요 대안도 논의됐습니다.
5: 각 사찰마다 자율적으로 그 선명상을 운영하는 사찰들이 점점 이제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거기에 참여할 수 이제 있게 됐고 앞으로 또 더 늘려 나갈 겁니다.
0: 진우 스님과 정각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사찰의 노력에 걸맞은 규제 합리화와 국민 정신건강을 위한 노력이 입법 성과와 사회적 치유의 결실로 이어지도록 적극 협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6: 민주화 운동하면 정치인과 학생, 노동자들의 투쟁이 떠오르는데요. 시대적 아픔을 함께한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당시 민주화 운동에 함께한 불교 수행자뿐만 아니라 천주교와 개신교 성직자들의 피와 땀이 묻어있는 전시가 마련됐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7: 1987년 6월 10일,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 종탑에 올라 국민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문을 낭독할 당시 지선 스님이 착용했던 염주와 두루마기입니다. 모든 중생이 아픔으로 나도 아프다는 유마경의 구절에 깊은 감명을 받아 시대의 아픔을 어루만지겠다는 원력으로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지선 스님. 이 일로 지선 스님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고 내란 음모죄가 적용돼 서울 서대문 구치소에서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8: 성당 그 대중들 앉아서 집회하는데 미안해서 그 내가 기도 축원하고 왔지. 국가에 중대한 일이 돼서 여지없이 성당 꼭대기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기도를 했죠.
7: 군사정권에 저항하는 의미를 담은 잡지 CR의 소리에 실린 무소유 법정 스님의 시 어느 몰지각자의 노래도 눈길을 끌고 1987년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경찰의 물고문으로 사망한 박종철 열사의 시체 검안서 김수환 추기경이 미사를 올릴 때 입었던 장백의도 보입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지난 3일 서울 민주화운동 기념관에서 개막을 알린 전시, 가장 낮은 곳에서 울린 종소리, 민주주의를 위한 기도. 주로 정치인과 학생, 노동자 중심으로 기록된 민주화운동에서 시대적 아픔 속 고난의 길을 함께 걸었던 종교계 발걸음을 되돌아보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9: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1987년 6월 항쟁까지의 시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천주교, 개신교, 불교를 중심으로 해서 각각의 그 종교들이 함께 연대하고 각각의 목소리를 내고 하면서 함께 울렸던 그 울림의 발걸음을 되돌아보는 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7: 1987년 5월 말 불교 탄압을 규탄하며 무기한 단식 기도에 참가한 스님들이 법명이 적혀있는 메모도 보이고 12.7 범란 당시 조계종 소속 152명의 스님들이 서명한 시국 선언문에서 민주주의를 외쳤던 당시의 간절함이 엿보입니다. 불교와 천주교, 개신교 각각 종교는 다르지만 민주주의라는 단어 아래 국가와 국민을 위해 뭉쳤던 역사를 고스란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먼저 발전하신, 먼저 알고 이끌어주시고 해주신 우리 천주교 기독교 목사님들한테 진짜 늘 감사를 드립니다.
11: 정말 한국의 민주주의가 좀 일상화되어서 다시는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도록 하는데 종교인들의 힘이 더 필요하다.
7: 당시 운동가처럼 진실을 알리는 정의의 선언문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도 마련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전 씨는 오는 10월 4일까지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 M1 중앙홀에서 만나볼 수

0: 현지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한국의 청소년 참가자들은 첫 일정으로 일본 밀교의 고유 전통인 호마법회에 동참해 국경을 넘어 마음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지수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1: 웅장한 북소리와 함께 호마단 위로 붉은 불길이 세차게 솟아오릅니다. 목욕 재계를 마친 진원종 스님들이 염원을 담은 호마목을 타오르는 불 속으로 차례로 쌓아 올립니다. 지혜의 불꽃으로 모든 번뇌를 태워 없애고 소원을 기원하는 일본 밀교의 대표 의식 호마법회 현장입니다. 한일 양국 불교계가 연대하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한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가 지난 3일부터 3박 4일간 도쿄에서 제2회 한일불교 청소년 교류대회를 마련했습니다. 참가 청소년들은 첫날 첫 일정으로 일본 진원종 지산파 대본산인 카와사키 다이시 헤이켄지를 방문해 호마법당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2: 아도와 타이코, 돈돈 타이코가 나って 오교를 연대, そういう姿は, お経は 日本語でわからない難しいかと思いますけど何かこう直接火を間近に見ることと法要を間近にすることで何か感じるものがあるのかなと思います。
1: 이란 불교교류협의 회장인 후지타 류조 스님이 주석하는 카와사키 다이시 헤이켄지는 일본 내에서도 액마기 기도로 가장 명성 높은 도량입니다. 태워 없앤다는 뜻을 지닌 호마기도는 화로에 호마목을 불태우며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를 기원하는 의식입니다. 한국 청소년들은 국내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일본 밀교 문화를 가까이서 경험하며 불교를 바라보는 안목을 한층 넓혔습니다.
3: 굉장히 웅장하고 한국에서 보는 법회랑 예불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서 새로운 체험을 해보게 된 것 같아요.
4: 한국에서 불교를 좋아해도 못 보는 것이 여기서 볼 수 있어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5: 같은 불길 앞에서 함께한 호마법회는 한국 청소년들이 일본 불교 문화를 이해하는 첫걸음이 됐습니다. 일본 도쿄 가와사키에서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0: 불교 중앙박물관 개관 이후 최다 관람객을 기록한 선운사 특별전이 막을 내렸습니다. 선운사 본말사의 성보 157점을 한자리에 모아 선보인 이번 전시는 관람객 5만여 명이 발길을 모으며 불교 문화유산에 대한 대중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는데요. 현대인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했던 전시를 이지윤 기자가 되돌아봤습니다.
6: 불교중앙박물관 전시실 앞을 가득 메운 관람객들. 평일에도 하루 최대 1,990여 명이 찾을 만큼 높은 관심을 받은 도설산 선운사 특별전이 지난달 31일 막을 내렸습니다. 전북 고창 선운사를 직접 찾아야만 볼 수 있었던 국보와 보물급 성보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희소성이 대중의 발길을 이끌었고 3개월의 전시 기간, 개관 이래 최대 규모인 5만여 명의 관람객을 불러 모았습니다.
7: 수치적인 기록도 뜻깊지만은 이번 전시의 가장 큰 성과는 지방 성보 문화유산의 진정한 가치를 수도권과 대중의 중심에서 재조명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오랜 세월 지켜온 소중한 성보들이 박물관이라는 공간을 통해 대중의 삶 속으로 깊숙이 다가갔습니다.
6: 이처럼 관람객의 마음을 사로잡은 비결은 성보에 담긴 천년의 역사와 선조들의 간절한 기도 이야기를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냈기 때문입니다. 선운사 지장보금과 참장암, 도솔암 내원궁의 삼지장보살상을 한자리에 선보인 것은 물론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불법 반출됐다 환수한 금동지장보살상의 사연도 함께 소개해 관람객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관람객들은 단순히 유물을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성보 앞에서 기도를 올리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사유와 치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7: 불교 문화유산이 단순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유물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여전히 깊은 감동과 위로를 주는 살아 숨쉬는 문화임을 증명한 것이 이번 전시의 가장 큰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6: 전시와 함께 열린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도 열기를 더했습니다. 도솔산 선운사, 성보를 잇는 1500년의 역사를 주제로 한 불교 문화 강좌는 회당 정원 80명을 훨씬 뛰어넘는 매회 180명 안팎이 신청할 만큼 대중의 호응이 뜨거웠습니다. 또 선운사의 전해 내려오는 보음념 설화에서 착안한 보은의 벽에는 가족의 건강과 자녀의 성취, 마음의 평안을 바라는 소원지 마녀장이 빽빽하게 채워졌습니다.
7: 이 시대의 현대인들이 얼마나 따뜻한 위로와 의지처를 필요로 하는지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6: 올 하반기에도 새로운 특별전을 준비하고 있는 불교

0: 국립중앙박물관은 가상현실과 미디어 아트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전시 콘텐츠를 더 많이 확대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전국에 숨겨진 교구본사의 송보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알리는 한편 현대인들이 언제든 찾아와 마음을 쉬어갈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입니다.
1: 박물관이 유물 연구의 공간을 넘어 지친 현대인들이 언제든 찾아와 마음을 쉬어갈 수 있는 열린 복합문화 공간이자 정신적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정진하겠습니다.
0: 천년 성보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으며 대중과 깊은 공감을 끌어낸 불교중앙박물관.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마음의 안식처이자 살아있는 문화의 장으로 한 걸음 더 도약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2: 경주 아라냐 명상센터가 세계 각국에서 수집한 다구 등을 지역사회와 나누는 특별한 자선 바자회를 마련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세계 곳곳을 누비며 모아온 찻잔 하나, 다관 하나엔 사람과 문화, 수행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판매 수익금 전액은 인도의 불교 인재 양성과 보육원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나눔과 보시의 현장을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 다관 곡선의 아름다움이 경주 아라냐 명상센터 공간을 가득 메우고 저마다의 이야기를 품은 다구들이 방문객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아라냐 명상센터 원장 보윤스님이 오랜 세월 중국과 일본, 티베트와 동아시아 등을 다니며 한 점 한 점 정성껏 수집해온 다구 등 차와 관련한 물품들을 한자리에 선보이는 특별한 바자회를 마련했습니다.
4: 잘못됐던 그 습관들, 생각들을 멈추고 새로운 곳으로 채워지는데 비춤이에요. 밝은 것으로 비춰진 지혜의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세계를 바로 비추는 것이 반조, 해강 반조라고 하는.
3: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다관과 찻잔, 희귀한 차문화 용품들은 단순한 수집품을 넘어 각 나라의 전통과 정신, 차문화의 깊이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바자회는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를 넘어 불교의 자비와 보시정신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나눔의 장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를 더합니다. 보윤스님은 차 한 잔이 사람의 마음을 잇듯 이번 바자회가 따뜻한 나눔의 인연을 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4: 인도에 내가 수행하고 다닐 때 그 어려운 인도인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 중에서 과온에 좀 장애도 있고 다만 걔들이 작은 도움이 걔들한테 그 작은 씨앗이 됐다면 그걸로 족하죠.
3: 특히 이번 바자회에서 마련된 수익금 전액은 인도 티루반나발라이에 있는 보육원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기부금은 인도 미래 불교를 이끌어갈 어린 아이들을 위한 장학사업과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복지기금으로 사용돼 또 다른 희망의 씨앗을 심게 될 예정입니다. 보윤스님은 예전 인도 수행 당시 어린이들의 생활 환경과 교육 환경이 어렵다는 것을 절감했기 때문에 선뜻 손을 내밀었습니다.
5: 부족한 게 너무 많죠. 뭐 아이들이 먹을 거, 자기 발에 맞는 신발들을 신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고요. 조그만 성의들이 그 아이들이 크면서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를.
3: 방문객들은 세계 각국의 차 문화를 직접 만나고 오래된 다구에 담긴 시간의 가치를 느끼는 동시에 물품 하나를 구매하는 것만으로도 교육을 후원하는 뜻깊은 보시에 동참하게 됩니다. 한 잔의 차가 마음을 맑게 하고 작은 나눔이 더 큰 희망으로 이어지는 자리. 아라냐 명상센터의 이번 특별 바자회는 차 문화와 자비행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뜻깊은 행사로 지역사회는 물론 불교계 안팎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2: 동국대 이사 원명 스님과 종호 스님이 학교 발전에 힘을 보탰습니다. 어제 동국대 로터스홀에서 열린 제367회 이사회에서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이 로터스관 건립 법인 발전 기금 1억 원을 이사장 돈관 스님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어 종호 스님은 로터스관 건립과 의료원 부지 매입, YG 캠퍼스 발전 기금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돈관 스님은 소중한 삼보정제를 전해준 스님들께 감사를 전하고 학교 발전에 더 많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는 9월 17일 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될 초대형 수계법석 영캠프에 현재까지 7천여 학생들이 신청했다며 이사 스님들의 동참을 독려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이 순천 서남사측 간 영월보덕사 해우소,

합천 해인사 국이람 해우소 등 사찰 해우소 세 곳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해우소가 승가 공동체의 생활 규범과 수행 문화가 반영된 사찰의 생활 민속을 잘 보여주는 공간으로 세 곳 모두 100년 넘게 원형을 유지하며 실제로 사용되고 있어 역사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분뇨를 왕겨와 낙엽 등과 함께 발효시켜 밭에 거름으로 되돌리는 전통 방식은 자원 순화의 지혜를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통 방식의 해우소가 빠르게 자취를 감추고 있는 만큼 새 해우소는 소멸 위기에 처한 희소성 있는 사찰 생활 유산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지정 예고는 대웅전과 탑 등 사찰의 신앙적 공간뿐 아니라 수행 공동체의 생활 문화가 담긴 공간까지 국가유산의 보존과 관리의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동해 신불사 신도회가 지난 2일 학예 수련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에는 신불사 신도와 지역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해 함께 점심 공양을 하고 경품 추첨 행사 등을 진행하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불사 주지 법조스님은 법문을 통해 무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잘 돌보고 부처님의 중도 가르침에 따라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법회에 앞서 신불사는 이정학 동해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사찰 내 쌍사자 석 등에 대한 문헌 연구에 착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피로가 쌓이기 쉬운 요즘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으로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8월 5일 수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처님 교화 공원이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화성 신흥사. 6년의 고행을 끝내고 고요한 선정 속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노교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후 인생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소년 야사를 제도해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야사의 친구들도 출가해 아라한과를 얻게 하셨죠. 그리고 56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부촉을 선언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그대들 또한 그러하니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세상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화성신흥사 백인의 전법사단은 조전 법륜을 재현하며 새로운 전법 포교의 원력을 함께 나눕니다. 부처님 11분, 존자님 7분, 교화 제자 등 총 1250여 명의 여법한 모습이 당신을 맞이하는 곳.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한 번만 걸어보십시오. 부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4: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불자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좋아하는 민족사의 베스트셀러 선물용 경전세트를 소개합니다. 늘 휴대하고 다니며 읽을 수 있도록 작은 판형으로 제작했습니다. 경전세트 1은 법구경과 수타니파타, 화엄경. 경전세트 2는 유마경, 아함경, 금강경. 경전세트 3은 극락의 경전, 효행의 경전으로 구성됐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읽고 독송하는 공덕과 아울러 최상의 공덕인 법보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눠보세요. 전국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문의는 민족사 02732-2403번입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고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대승 십선계 불도 수행을 성취하고자 하면 계와 정과 해 사막을 겸해 닦아야 하나니 계의 그릇이 온당해야 선정의 물이 담기고 선정의 물이 맑고 고요해야 지혜의 달이 나타날세.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기로서 스승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제일 불살생이니 산 목숨을 죽이지 말라. 제2 불투도니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제삼 불사음이니 사음을 하지 말라. 제사 불망언이 거짓말을 하지 말라. 제오 불기언이 음탕하고 상스러운 말을 하지 말라. 제육 불양설이니 이간하는 말을 하지 말라. 제7 불악군이 악한 말을 하지 말라. 제8 불탐욕이니 탐욕심을 내지 말라. 제9 불진애니 진심을 내지 말라. 제10 불사견이니 어리석고 삿된 견해를 갖지 말라. 첫째, 살생을 하지 말아라. 산 목숨을 죽이지 말라 하는 것은 불법의 목적이 나 스스로도 생사 없는 도리를 깨닫고 나아가서 일체 중생을 해탈도로 인도하는 생사 해탈을 하게 하는 그러한 자비의 가르침인데 어떻게 산 목숨을 죽일 수가 있느냐? 하물며 모든 중생이 다 우리의 선망 부모예요. 무량겁을 지내오면서 한 번, 두 번 이상 모든 중생의 몸을 의지해서 우리가 태어나고 태어났다 또 죽고 또 다른 부모를 의지해서 태어나고 그러니 모든 중생이 따지고 보면 다 전생의 부모였으니 어떻게 전생의 부모였던 모든 중생을 죽일 수가 있느냐?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일체 동물까지라도 우리가 그 산 목숨을 죽여서는 안 된다. 둘째, 불투도니 불법은 나의 것을 남에게 보시를 할지언정 어찌 남의 물건을 승낙 없이 훔칠 수가 있느냐? 내 것을 남에게 널리 보시해서 다른 사람, 배고픈 사람, 옷이 없는 사람, 약이 없는 사람, 돈이 없어 학교를 못 다닌 사람, 그런 사람을 내 재물을 보시하고 내 것을 보시해서 널리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데 하물며 남의 것을 훔칠 수가 있느냐? 셋째, 불사음이니 자기의 아내, 자기 남편 아닌 사람과 교통을 하지 말아라. 불법은 내 몸도 청정히 가지고 나의 마음도 청정하게 가져야 하는데 어찌 그런 사음을 행해가지고 몸도 더럽히고 마음도 더럽혀서 될 것이냐? 넷째는 불망언이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불법은 진실해야만 그 진실한 마음으로 도를 닦아야 도도 이루는 것인데 거짓말을 해가지고 나의 진실한 마음을 파괴해가지고 어떻게 도를 닦으며 도를 이룬 뒤에는 일체 중생을 제도해야 하는데 거짓말을 해서 자기의 진실한 마음을 파괴해가지고 누가 그 사람 말을 믿을까 보냐? 다섯째는 불기연이 음탕하고 상스러운 말을 함부로 해버릇하면 부처님 제자로서 위를 손괴하고 실답지 못하고 그러니 수행자로서 그래서는 안 될 것이다. 여섯째, 불량설, 이간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 해가지고 싸움을 붙이

가정에서 그 이간질을 하는 사람이시면 온 집안이 밤낮 조용할 날이 없고 이웃 형제간이나 이웃집 친구간이라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간질을 하고 되면은 뭐 다 그걸로 인해서 화합이 깨트려져. 그래서 이간질을 하지 말아라. 일곱째, 불악꾼이 악한 말이라 하는 것은 욕을 하는 것인데 한마디 욕, 자기 자식에 대해든지 친구간이든지 일가간이든지 이웃간에 말을 악한 말을 함부로 하면 그 말로 인해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고 남을 상처를 두고 난과 둔과 동시에 또 자기의 마음도 상하게 되는 것이야. 말 한마디가 별것이 아닌 것 같지만은 그 한마디 아주 악한 욕 한마디가 결과적으로는 무서운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거고 원수를 맺게 되는 것이고 화합을 깨뜨리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욕을 하지 말아라. 여덟 번째는 탐욕심을 내지 마라. 탐욕심이라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을 불이 훨훨 타오르게 만들어. 탐욕의 불이 일어나면 상식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게 되고 탐욕심이 발동을 하면 금방 돌아서서 법에 걸려서 진역을 가게 되고 나아가서는 사람을 죽이게도 되고 일생을 감옥에서 살다가 사형을 받기도 하는 것이에요. 탐욕이라는 것은 성낭불 한 개비가 온 들판을 다 태우고 온 도시를 다 태우고 큰 공장도 다 태우듯이 탐욕심이 한번 발동을 하면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친구 돈이고 또는 회사의 돈이고 공금까지라도 막고 은행 직원이 탐욕심을 내면 은행의 돈을 몇십억씩 빼가지고 외국으로 도망간다. 그게 다 탐욕심으로 인해서 그런 무서운 행동을 저지르게 된다. 탐욕을 내가지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고를 내게, 진심을 내게 되는 것인데 그 진심이라 하는 것은 그동안에 쌓은 자기의 모든 공덕, 모든 인격,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마는 것이다. 그러니 진심을 내지 말아라. 진심을 내버렸으면 그것도 질이 나서 차츰차츰 내서는 안 될 만한, 안 내도 괜찮을 만한 진심도 계속 내게 돼가지고 흥분을 해가지고 큰 일을 저지르게 된 것이다. 불자로서 어찌 탐욕심을 내며 불자로서 어찌 진심을 낼까 보냐. 열 번째는 사견을 내지 마라. 사견이란 게 무엇이냐? 어리석고 삿된 견해를 일으키는 것인데 어리석고 삿된 견해가 한량이 없이 많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 인과법을 믿지 아니요.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나는 것이 자작자수.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 것이고 자기가 씨를 뿌려가지고 자기가 거둔 것은 동서, 고금, 천지 간에 바꾸지 못할 진리인데 그 인과법을 믿지 않고서는 참다운 인격을 이룰 수도 없고 하물며 어찌 불법을 믿는 불자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사견을 내가지고 인과법을 부인하고 마구잡이 말하고 마구잡이 행동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어찌 그 사람을 불법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 이상서

계란 10가지 개, 이것을 잘 지키면 이것을 십선계라고 그러고,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마구잡이 행하면 이것이 십악이라 하는 것인데, 십악이 따로 있고 십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나 이것을 행하는 것도 입과 몸과 마음으로 행하는 거고, 이것을 어기는 것도 입과 몸과 마음으로 어기는 거예요. 지키고 어기는 것이 다 신구의 삼업으로 행하는 것인데, 살생, 투도, 사음 세 가지는 몸으로 행하는 업이고, 망어, 기어, 양설, 악구는 입으로 짓는 구업이고, 탐진, 사견은 이 마음으로 짓는, 뜻으로 짓는 의업이요. 의업인데, 낱낱이 구체적으로 가리니까 이렇게 열 가지로 나누어지지만은, 이 열 가지가 근본은 한 생각 일으킨 뒤에서 그 한 생각을 어떻게 단속을 하느냐, 그 한 가지 하나를 단속하지 않고 내팽가치느냐에 따라서 십악이 되기도 하고 십선이 되기도 한 것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 열 가지를 잘 지키려면 일어나는 한 생각을 잘 단속을 하고, 무슨 생각이 일어나든지 그 한 생각을 딱 일어나자마자 그 생각을 다른 데로 번져가지 않도록 거기서 단속을 하면은 십악을 저지를 까닭이 없는 것이야. 그 한 생각 단속하는 법이 무엇이냐 하면은 참선법이다 하는 것이야. 우리는 눈 뜨자마자 무슨 생각이 일어나든지 일어나요. 귀로 뭔 소리를 들어도 일어나고, 눈으로 뭔 말을, 무엇을 보아도 생각이 일어나고, 행주, 좌와 어묵, 동정 간에 하루에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생각이 거기서 일어나는데, 대부분 사람들, 정법을 믿지 아니하고 참선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일어나는 생각이 동서사방으로 날뛴 대로 내버려 둔다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수없는 신업과 구업과 의업을 지어서 그칠 줄을 모르는데, 다행히 불법을 믿고 불법 가운데에서도 최상승법을 믿고서 참선을 실천하는 사람은 일어나는 그 생각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일어나려고 하자마자 바로 거기에서 잡두리를 하기 때문에 큰 죄를 지으려야 지을 수도 없어. 들을 태우고 그 넓은 산을 태우고 온 불이 처음에 일어날 때에는 성냥개비 하나, 담뱃불 하나, 조그마한 불이 커가지고 그렇게 엄청난 큰 불로 번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한 생각에서 일어나는 그 한 생각을 단속을 못해가지고 살인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사음도 하고 역정도 하고 사기도 치고 저도 죽고 남도 죽이고, 그래서 형무소가 가득 차게 되는 거고, 결국은 금생에 사형받고 내생에는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끝없는 죄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진짜 이 한 생각 단속하는 최상승법이라 하는 것이 얼마나 중대하고도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이상설한 십선대에게는 불자로서 능히 잘 지켜야 할 바니
능히 잘 지키겠는가.

가 이상스란 십선대계는 불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소중한 계목이니 능히 잘 지키겠는가? 이상스란 십선대계는 불자로서 자성을 깨닫고 삼학도를 면하고 나아가서는 영원한 행복을 얻고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도록 지도할 수 있는 훌륭한 불자가 되는 길이고 견성성불하는 길이니 그 길의 근본이니 능히 잘 지키겠는가?

성불피타득이라.

철수학의 별시춘이요. 쇠철수, 쇠나무라는 것은 고목나무. 겨울철에 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것이 마치 녹슬은 쇠와 같이 다 죽은 것 같이 보이는 나무에 봄이 돌아오니 울긋불긋 여기저기 꽃이 피었다고, 흰 꽃도 피고 빨간 꽃도 피고 노란 꽃도 피었다고. 사해 향풍이 종착이다. 사해의 향내 나는 바람이 이것으로조차 일어나. 입춘호수, 지금 오늘이 청명날인데, 입춘호수 경첩 춘분 청명고우 이렇게 해서 지금 한참 엊그제 눈이 오기는 왔어도 청명의 계절이 왔어. 그래서 도처가 개나리도 피고 목련도 피고 진즉 매화꽃이 다 피었고 지금 벚나무도 여기저기 피었다고. 그런 꽃이 피어서 바람이 여기로 쫓아 일어났다. 이것으로 쫓아 일어났다. 아무리 엄동설하니 그렇게 뼈에 사무치도록 춥고 산화 돼지가 꽁꽁 얼어붙어 소환대한 추위가 그랬었지만 입춘이 지나고 우수가 지내고 경첩 춘분이 지나고 청명이 돌아오니 얼음도 녹고 눈도 녹고 해서 시냇물이 졸졸 흘러나고 여기저기서 꽃이 피고 만발했다고 말입니다. 중생이 업을 짓고 육도윤회를

하는데 지은 업에 따라서 사막도에 떨어져서 한없이 고통을 받을 때에는 말로서 그 고통을 형언할 수가 없어. 그러나 다행히 금생에 사람 몸을 받아놔가지고 세계 인구가 지금 60억이라 그러는데 세계 180여 개국 가운데 대한민국에 우리 태어났고 대한민국 국민 6천 명이라든가 그 가운데 이 불법을 믿는 사람이 1500 내지 2천 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다행히 불법을 만났다고 말이야. 불법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지은 업에 따라서 착한 일을 하면 천당에도 가고 또 사람으로도 태어나고 또 축생으로도 태어나고 수라나 악귀 지옥에도 떨어지는데 사람으로 태어나서 불법을 만날 수 있게 지금 되었다면은 빈부를 막론하고 그것만으로도 대단히 감사하고 전생에 우리가 선업 공덕을 많이 지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대단히 난국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가 부도가 나느냐? 우리 국민이 각계각층에서 각자 자기의 직업과 자기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가지고 나라를 살리려고 하는 충성심, 애국심을 발동을 하면 우리는 다시 회생을 해서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선진국 대열에도 나아갈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탐진치 삼독심으로 저만 잘 살려고 그러고 남이야 죽거나 말거나 돌아보지 않냐고 나라야 망하거나 흥하거나 돌아보지 않고 제욕심만 챙긴다면 우리나라는 아주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세계에 고약한 아주 망한 나라, 창피한 나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럴 때 무엇이 필요하냐? 탐심, 진심, 치심. 탐진치 삼독 때문에 우리나라 꼴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탐심과 진심과 치심의 불이 속에서 훨훨 타오르면 부모도 안 보이고 형제도 안 보이고 가문도 안 보이고 회사도 안 보이고 나라도 안 보이고 세계도 안 보이고 자기가 인간이라고 한 것까지 망각 그거 많은 것입니다. 탐욕과 진심의 불이라는 것이 처음에 일어날 때는 눈에도 보이지도 않고 별것이 아니지만 저 죽이고 집안 망하고 나라 망하고 인류를 멸망하는 그런 무서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 꼴이 이렇게 돼야도 그 원인을 분명하게 밝힌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이것은 다른 사람이 잘못해갖고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잘못이 없고 정치가는 정치가대로 실업가는 실업가대로 모든 사람이 자기한테 원인이 있다고는 안 생각합니다.
전부 자기는 상관이 없고 잘못이 없고.

전부 다른 사람이 잘못해갖고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서로 책임을 전가함으로 해서 근본을 분명해야 뼈 아프게 느끼지를 못하고 서로 남에게만 떠밀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서 일생 동안 수많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병을 앓고 시달리고 있는데 근본 원인을 확실히 알면 약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원을 모르기 때문에 대증요법만 써가지고 약국에서 그저 뭐 좋다 하니까 그것만 먹는다고 해서 병이 혹 잠시 통증을 완화할 수는 있어도 근본 치료는 그 약 좀 먹는다고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치료를 해서 근원을 다스림으로써 모든 병이 근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 근원은 정치적으로도 근원을 찾을 수가 있고 경제적으로도 그 근원을 찾아서 다스려야겠지만은 정치나 경제나 교육이나 모든 병폐는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속에 탐욕심, 진심, 어리석은 마음,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가 그런 탐진치 삼독으로 꽉 쩔어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하면 정치를 망하는 거고, 경제 실업을 다루면 경제 실업을 망하는 거고, 탐진치 삼독으로 꽉 쩔어 있는 인간이 교육을 하면 교육계를 망하는 거고, 탐진치 삼독으로 쩔어 있는 인간이 의술을 다루면 제대로 병원이나 환자를 제대로 다스려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병은 마음에서 일어난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한 마음이 깨끗하면, 일심이 청정하면 온 우주 법계가 청정하느니라, 법계가 청정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용케도 부처님께서는 3000년 전에 말세가 되면은 탐진치 삼독으로 쩔은 인간들이 자기를 망하고 가정을 망하고 국가를 망하고 세계를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 84,000 묘법을 설하셨어. 마음을 깨끗이 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마음을 깨끗이 하는 법이 염불을 한다든지 경을 읽는다든지 주력을 한다든지 팔정도를 행하고 사제법을 행하고 육바라밀을 행하고 12년법을 행하고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 그 근본은 마음을 깨달아서 마음을 청정히 하는 것이 근본이고 다른 모든 법은 방편설이에요. 방편설이라고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방편이라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필요한 단계예요. 마치 큰 강을 건너가는 데는 배나 떼나 그런 배를 타야 타고 물을 건너가고 물을 건너간 다음에는 그 배를 그다 놔두고 가야 하는 거죠. 물을 걷는 데는 절대적으로 배가 필요하기는 하나 배라고 하는 것은 물을 건너가는 데 필요한 것이다.

84,000 모든 방편법은 자기 마음을 깨달아서 붙여가지고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정법에 의지해서 마음을 깨달아가지고 생사를 해탈케 하는 것이 불법의 근원이다. 자기 마음을 깨달은 데에는 아까 말한 살생, 산 목숨을 죽이지 말 것이며, 도둑질을 하지 말 것이며, 사음을 하지 말 것이며, 망어 기어 양설 악구를 하지 말 것이며, 탐심과 진심과 치심을 내지 말아라. 이런 열 가지의 십선계가 필요한 건데, 요새는 어떤 세상이 되었냐 하면은, 끄떡하면 사람을 죽여. 이리 죽이고 저리 죽이고 또 교통사고로 죽고 뭐 화재로 죽고 이리 죽고 저리 죽고 또 요새는 직장에서 쫓겨나고 벌어먹을 길이 없으니까 스스로 뛰어내려서 죽고 약을 먹어서 죽고 이리 죽고 저리 죽는다. 그리고 공무원이나 회사나 은행이나 도처에서 보다 도둑질을 해서 거액을 가지고 국고금 은행의 돈을 가지고 외국으로 도망. 남녀간에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이 아닌 사람과 예사로 연애를 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 그때그때 그저 둘러맞히고 거짓말하고 거짓말을 직업으로 삼고 사기를 친다고. 음탕한 소리는 입을 벌렸다 하면은 음담 폐설로 세월을 보내고 남을 웃기고 자기도 웃고 아주 여기 가서 이 말 저 말 이간질 붙여서 싸움 붙이고 입을 벌렸다 하면은 입에 못 담을 무서운 욕을 함부로 하고 탐심 진심을 내 가지고 삼강 오륜이니 인륜 도덕이니 한 것은 일찌감치 다 버려부르고 우리나라에는 지금 서양의 모든 문화 문명을 이 물밀듯이 뭐다 이 빌어닥쳐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분별 없이 받아들여 가지고 문명이라고 할까 여러 가지로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로 편리하고 편리한 점은 있다고 하나 인간성을 상실해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대단히 살기 어렵게 되어가고 실업자가 생기고 이렇게 되어도 근본 정신이 썩어 문드러져 있기 때문에 초련이 바로잡을 수가 없어. 지금이라도 각자 그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고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한다면 경제 문제고 정치 문제고 교육이고 기타 모든 방면에서 엄동설안이 입춘을 수 경첩 춘분을 지내면서 봄바람이 불면은 꽃이 피듯이 얼마든지 회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몸의 병도 근원을 알면 병을 고칠 수가 있듯이 우리도 원인을 자기에서 찾고 자기 먼저 나라를 살릴 생각을 한다면 반드시 회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 혼자 힘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정부의 모든 장관, 모든 차관, 모든 국장, 과장, 계장, 지방 관청에서도 전부가 하룻밤 사이에 한마음 한뜻으로 싹 생각만 바꾼다면 정치 경제적으로 새봄이 우리는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은 대번에 고치기 어렵습니다. 한강이나 낙동강, 영산강 이런 강물이 한번 더러워지면 아무리 애를 쓴다 해도

몇십 년 걸려야 강물이 맑아집니다. 병도 중병이 걸린 것이 하루아침에 태번에 건강한 사람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찰나간에 살인 강도가 착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을 가지고 악한 행동을 하던 사람

0: 인도를 통일한 아쇼카 왕, 아유가 왕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아쇼카 왕이 수백 명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자 부왕이 돌아가자 큰 형이 그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그 말을 듣고 부하들을 통솔해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형부터 때려죽이고 모든 왕족을 수백 명 다 때려주고 자기에게 항거하는 사람들 다 때려주겠습니다. 그리고서 국권을 장악해가지고 이웃 크고 작은 모든 나라를 다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명을 때려죽여가지고 인도를 통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스님의 법문을 듣고 하루 사이에 참여를 하고 그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대전륜성왕이 되어가지고 불법으로서 인도를 통치를 해서 역사적으로 아쇼카 왕을 추앙하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는 언젠가는 자기가 지은 만큼은 피할 수는 없겠지만 그 마음은 그런 포악한 왕이 성군이 될 수가 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생각 돌이키면 한 1초 전의 악행이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그 죄는 미워할지언정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지은 죄는 그야 당연히 미워해야 하고 지은 죄만큼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그 마음 하나만 고쳐버린다면 착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사세 왕도 자기 부왕을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지은 죄에 대해서 무한히 고통을 받고 그래가지고 온 전신 만신창이가 되어가지고 고통을 받다가 기파 대감의 권고로 부처님께 참여를 하고서 그 병도 낫고 불법에 의해서 아주 좋은 정치를 해가지고 불법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부처님의 법에 의지해서 정치도 올바르게 했을 뿐만 아니라 불사도 많이 하고 칠엽굴에서 제1회 결집을 할 때 불경을 결집을 할 때 그 500성승에 대한 의복과 약과 음식과 모든 비용을 다 대고 제1회 결집을 하는데 절대적인 공덕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사세 왕은 죽자마자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부왕을 죽이고 했으니까 오역죄를 범했으니까 지옥에 떨어졌는데 부처님께 참여를 하고 그 마음을 고치고서 성군으로서 정치를 잘했고 불법을 철저히 믿고 불법을 널리 홍포하는 데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자마자 바로 천상에 가서 태어났습니다. 경전에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십선계를 받고 또 이 참선을 왜 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하며 왜 그것을 꼭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명과 화두에 대한 개첩은 이 법회가 끝난 다음에 차례차례 다 논하드릴 것입니다. 개첩을 받으시거든 액자에다 넣어서 거실에다 딱 걸어놓고 매일 한 번씩 읽어보시고 이걸 읽음으로 해서 이목구를 더 열심히 하시게 될 것입니다.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0: 정해선원 하남 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성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1: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당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2: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서 2027학년도 수능 100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강좌 선생 문집에 당대 문명자재들이 학업을 위해 모여든 것으로 기록된 흥천사. 이곳에서 학업 성취와 시험 합격, 소원 성취를 발원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가평 대원사는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쌍미륵 부처님의 원력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 자녀의 앞날을 위한 기도, 좋은 인연을 바라는 간절한 발언까지 미륵 세존의 자비 광명 아래 가평 대원사에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2-582-0477번입니다.
3: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4: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2: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0: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2: 장례포교의 진신.

0: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1: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2: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4: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은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마음으로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6: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5: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6: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5: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갑피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7: 우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8: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 광명, 자비 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 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 드리옵니다.
9: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10: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11: 모든 인류시여 라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념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10: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12: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0: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글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계속 윤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빨리 삼사라, 받자 라고 하고요. 윤회라고 하면은 씨앗에 부처님들 비유를 많이 하셨고, 씨앗이 조건을 갖추면, 씨앗 뿌릴 때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씨 뿌리죠. 그래서 조건을 갖추면 과가 열린다, 결과가 온다. 이런데 이는 보통 직접적인 조건이 되고, 연은 간접적인 연이라 그렇게 또 나누죠. 보통 인과라고 말씀들 하는데, 저는 가운데다 연자를 넣어가지고 씨앗을, 좋은 씨앗을 좋은 땅에 뿌리고, 간접적인 조건이라는 건 땅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온도도, 태양의 빛도 있어야지 장마만 뭐 한 달 동안 있으면 안 되겠죠. 온도, 태양에 대한 그런 비, 적당한 비, 그 다음에 물, 물이 이제 비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공기, 우리가 얘기하는 공기. 그 다음에 이제 농부가 농사를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풍년도 되고 흉년도 되고, 농부가 부지런하고 불도 매주고 거름도 주고 이러한 걸로 해서 이제 풍년이 되냐 안 되냐 하는 것은 농부 손에도 달렸다. 그러면 결과를 이제 거기에 따라서 온다. 그래서 인연과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윤회에 대해서 씨앗에 비유한다는 것이, 좋은 씨앗을 자기가 좋은 참 착하고 그러한 인격을 갖춘 그런 분으로서, 또 조건이 주위의 공부하는 환경이나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스승님이나 도반들이나 좋은 분을 잘 만나서 잘 인생을 참 토대 위에, 좋은 토대 위에 잘 꾸어 갈 때, 자기가 수행해 갈 때, 공부를 해 갈 때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다라는 것에 해서 윤회는 씨앗의 비유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는 일체심자에서 마음이란 얘기, 의식, 마음, 마음심자, 불교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음심자 하나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것이 업이 된다, 선업이 되고 악업이 된다. 업은 순간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순간 악한 마음을 먹었다가 순한 마음을 먹었다가 독한 마음을 먹었다가 또 자비의 마음을 먹고 순간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지만, 업이 가진 잠재력, 업이 우리가 순간적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잠재

세력인 업력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일거수일투족 모든 생한 생각이 일어나고 없어지는 것이 전부 잠재력인 업력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책임질 수 없는 말을 금방 잘못했다고 용서할 수 있는 말을 거르지 않고 상대가 누군지에 따라서 말을 순화시켜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다. 업이 결과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이 구족되면은 업의 잠재적 가능성. 잠재적 가능성이라는 것은 어떠한 그런 토양을 만나냐, 여러 가지 만나냐에 따라서 업력이 작용해서 열매. 열매라는 건 과죠, 결과. 뭐, 인과 응보. 선인 선과 악인 악과. 락이 맺게 된다. 마음의 조건에 따라 생멸한다. 그렇죠. 환경에 따라 상대 말할 때도 조건에 따라 마음이 아침부터 예를 들어서 뭐 일을 해야 돼. 밖에 행사를 해야 되겠는데 비가 온다. 그럼 조건에 따라서 생멸하면서 그 마음이 어떠한 즐거운 마음이냐, 자비스러운 마음이냐. 짜증나는 마음이냐, 뭐, 좀, 화나는 마음이냐, 따라서 업이 형성된다. 업력에 의해 업의 결과가 이루어진다. 업력이라는 것을 우리 불자들은 이 업의 힘,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데 힘으로 살아갑니다. 나의 몸의 건강에서 면역력이 강해야 온갖 그 전염병이나 그런 병균들이 불침한다. 업력. 선근종자 심은 업력이 강하냐? 악근종자 심은 업력이 강하냐? 응? 이거 중요하죠? 업력. 어느 힘이 힘쓰는 놈 이기거든요? 싸워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선근종자를 많이 심으면 악한 종자가 힘을 못 쓰고, 악한 일을 많이 하면은 좋은 일이 있어도 그 힘을 못 쓴다. 세력론입니다. 여기서 업력에 의해 업의 결과가 이루어진다. 업력, 업의 행위와 결과를 받는 것도 마음이다. 업의 행위, 내가 신구의 삼업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게 행위라. 그것도 마음이 하고, 결과를 받는 것도 마음이 한다라는 말씀. 윤회, 초기불교에서는 자라는 이야기나 진화라는 이야기를 잘안 합니다. 자나 진화. 제법 무아, 삼법인에서 설명을 많이 했듯이, 무아를 부처님은 말씀했지, 자나 진화. 윤회도요, 그 힌두교, 브라흐만, 바라문교에서의 윤회는 자아윤회인데, 부처님은 무아윤회를 말씀했다는 것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자아나 진아를 이야기하는 것은 초기 불전에서는 사견이다, 유신견이다, 몸이 있다라고, 고정불면한 실체가 있다라고 고집하는 것이 유신견이에요. 그래서 힌두교 윤회는 유신견이 고정불변한 실체가 내가 있어서 그것이 윤회해. 근데 불교는 아니야. 고정적인 실체가 없는 무아가 윤회를 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설명을 깊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나를 찾는다는 것은 뭐냐, 그럼? 그럼 나를 찾는 거는 뭐야? 아이, 보통, 뭐, 가짜나, 이것은 뭐, 자기가 참나가 아니니까 그냥 뭐, 번뇌덩어리로 놔두고, 그럼 나를 찾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 삼독심이 스며들지 않고 빛발해서 삼독심이 소멸된
청정심을 찾는 것이지 무엇인가 있어서 찾는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서요, 중요한 얘기는, 자, 그러면 나를 찾는다고 해서 삼독심의 나를, 108번뇌의 나를, 문명의 나이가 사라진 청정심을 찾는 것이지 무엇인가 있어서 찾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할 때, 이 중요한 얘기는, 원래 우리가 그러잖아요. 원래 그 사람이 이제 살아오면서 이제 멀리 떨어져 살다 보니까 또 같이 만나서 같이 살고 만나다 뭐 이렇게 사귀다 보면은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가 아, 제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왜 그러지? 이런 거. 제가 왜 저렇게 되었지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가 없는 것을 새로 창조하고 찾는다가 아니고,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근본의 본래, 그런, 본체의 문제, 본래 면목자리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살았던 근본 본래, 고향을 떠나서 서울 복잡한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나의 근본 자리를 잊어버리고 살아서 내가 근본 자리, 고향에 가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이게 이제 불교에서 부처님 말씀하신 청정심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없는 것을 새로 짜서 만들어서, 무엇을 내놓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무언가 있는 걸내 진화나 참나나 이걸 찾는다는 게 아니라 본래 근본심을 본체에 자기의 내 생명 무량공덕 생명 저는 뭐 그렇게 쓰거든요. 내 생명은 무량공덕 생명이다. 내 생명은 무량한 공덕의 생명이다. 내 생명은 무량한 공덕의 생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열등의식을 갖지 말고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안 돼. 다른 사람 다 되는데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 계속 그 사람은 골짜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 무량공덕 생명을 내는 내 생명은 무량한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참 사람인데 이렇게 저 환경에 모든 조건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부처님 말씀하신 나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이나 행복한 마음이나 내 마음 안에서 있는 걸 찾아내는 게 아니고 뭐 말씀 한두 번 드렸습니다마는 이조 회가 스님이 달마 스님한테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마음에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 가져와 내가 치료해 줄게. 그거 뭐 간단해 가져와 봐. 그랬더니 막 찾아봤어. 불안한 마음이 어딨냐고. 없어. 그래서 스승님 찾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너는 회복됐느니라 불안한 마음이 없느니라 다 치유됐느니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삼조 회가한테 또 이조 승찬한테 회가 스님이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저 승찬 스님이 약간 문둥병 그게 뭐야 그런 그게 조금 알았는데 마음이 좀 어둡고 그렇습니다 하니까 그 어두움만 가져와봐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뭐 없습니다 찾아봐도 그러니까 똑같은 달마 스님처럼. 없는 것이다. 불안한 마음은. 그러면 행복한 마음도 내 마음에서 찾아내야 되느냐 했을 때, 부처님 초기 밀전 말씀으로 된다면은, 행복이라는 것도 내 마음 안에서 찾으라고 하면 못 찾는다. 그러니까 내 생명, 무량공덕 생명. 내 생명은 본래 무량공덕 생명이야. 환경에 좋은 조건을 못 만나서, 좋은 사람을 못 만나서, 이렇게 물들어서 더러워졌을 뿐이야. 행복한 마음이고, 불안한 마음이고, 이제 본래 찾을 게 없이 본래 구족되어 있어라는 것을 인지하신다면 불교 오는데 상당히 부처님 공부에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행복한 마음이나 불안한 마음이나 내 마음은 있는 걸 어디서 밖에서 안에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잊어버리고 살았던 환경에 의해서 더럽혀진 백발백내로 덮여 있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연기 법칙인데 연기 얘기는 제가 이제 윤희 얘기 앞으로 좀 본을 종종 본 본론에 들어가서 많이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윤회를 설명하려면 연기를 알지 못하면 윤회가 설명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삼법인에서 줄곧 얘기했던 무아, 제법무아, 무아. 그래서 연기, 무아, 윤회다라는 것을 같이 엮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건 제가 심도 있게 우리 불자님들한테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연기 법칙은 항상 얘기지만 연기는 부처님이 깨달은 게 뭐냐면 연기라고 하면 맞다 그랬어. 연기. 그래서 부처님은 연기는 내가 오기 전에도 연기란 진리는 있었고 내가 간 뒤에도 진리해. 앞으로 1억 년 지나도 연기란 법칙은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진리야. 진리는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랬듯이 연기 법칙은 모든 존재는 서로 상이상관, 서로 의지하고 관련지에서 존재한다. 혼자 서지 못한다는 거요. 볕단을 갖다 혼자 하나 세워봐라. 바람만 보면 북 쓰러지지. 이렇게 엮어서 같이 의지해서 세워놔야 볕단도 쓴다. 세 가지 갈 때도 이렇게 세 가지 같이 삼각으로 세워야 쓰지. 하나 세우려면 쓰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고집 피우고 자기 이념이라고 하고 자기의 확증 편향 이런 얘기 고집 피우면 안 돼요. 연기법에서 하는 불자들은. 서로 의지하고 서로 관련돼서 존재한다. 그걸 인드라망이라고도 하죠. 제망차례라는 얘기도 그래요. 모든 건다 금을 얽히듯 인드라망으로 관련돼서 존재한다. 차유고 연기에 대해서 진리가 차유고 피우 차밀고 피멸. 이것이 있는 거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어진 거로 저것이 없어진다. 연생연멸 인연에 따라서 일어났다. 이런 인연이 닿으면 소멸된다. 이 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거든요. 고정불변한 실체가 실체인 내가 있다는 것은 불교가 아니다. 그래서 자기 고집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공이라는 얘기도 규정 짓지 마라. 너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규정 짓지 마라. 라는 얘기는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고 진화가 아니고 무아다. 부처님 말씀하신 건 진화라는 말씀을 쓰신 게 아니라 항상 무아다. 그래서 나는 누구이냐? 그러니까 나는 오운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색수생시 오운이다. 오운을 누가 진화라고 참나라고 그래요? 가짜나지. 무아다. 실체가 없는 거다. 고정적인 규정 짓지 마라. 억과 업의 결과는 부처님만이 아는 지혜다. 이건 제가 제 심력에서 제가 제 설명해 드릴게요. 업과 업의 결과. 네가 무슨 업을 줬고 무슨 결과가 올 거냐는 문제는 부처님만이 아시는 지혜다. 부처님은 오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업에 의해서 어떠한 결과가 오는지를 아는 분은 부처님밖에 없다.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정체성, 부처님만이 가지고 있는 게 상당히 많은데 일체의 지혜를 구족했다.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는 육안 가지고 다 판단해요. 조금 안목이 높은 분은 아마 천안 정도 눈이 떴다 할까. 그런데 아라한도 뜨지 못한 부처님 오안을 가지고 있다. 육안은 다 가지고 있는 거고 천안과 해안과 법안과 불안을 가지고 있다. 라는 말씀. 지혜인은 진리에는 부처님의 눈을 구족하고 있다. 그래서 부처님만이 알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걸 예례심력 한번 전에 소개한 게 있어서 그래도 이 부처님만이 알수 있는 능력 그거에 대해서 다시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심령만 가지고도 한 시간 해도 모질러고 두 시간 해도 모질러요. 그래서 이 제1번은 초 비처지력인데
이것은 도리와 도리의 반응 모든 것이 발현하는 능력.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저희가 설명하고자 하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업 이숙지력. 과거, 현재, 미래에 걸친 행위와 그 응보와의 인간관계를 바르게 아는 능력인데, 그 응보와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에 걸친 너의 행위, 너의 응보와의 인간관계를 바르게 알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거 2번을 이숙지력이라는 것은 뒤에 다섯 번째도 나오지만, 네가 오늘 말하고 행동하고 행위하는 것은 CCTV에 찍히듯 찍힌다고 얘기하는 건 부처님이 오한으로 보면은 천안과 세안과 세안 법안과 불안으로 보면은 다알수 있다. 그래서 네가 그러한 업을 지면 어떤 결과를 윤회에서 지옥아의 축생 인간수라 천상에서 윤회하는데 뭐가 될거 아니? 부처님은 다 알고 계시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너무 막 부처님한테 뭐 소원 막안 빌어도 부처님은 네가 지금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행동하기 때문에 무슨 소원인지 다 알아. 그런데 자꾸 욕심만 부리고 기도하면은 조건을 갖추지 않고 부처님 지혜를 모르고 기도하면은 너는 그 욕심만 가지고 기도하면은 기도가 안 돼. 부처님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막이나 그게 소개되기 때문에 뒤에 말씀드릴 게 많기 때문에 빨리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큰 상아지력이라는 건네 번째. 세 번째는 선에서 수행하는데 일어나는 순차적인 경계와 심천 아리게 등의 능력이라는 것은 참선을 하는데 어디까지 내가 공부가 잘 되어 있고 모르고 예 모르고 이런 건 부처님은 다 아는데 본인들은 모른다. 그래서 혼자 공부할 때 반드시 선지식에 따라 선 지도에 따라서 선을 하고 점검을 받고 해야 공부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근 상아지력인 건 근기 능력이 우리를 바르게 아는 것이라는 건데. 뭐냐면요, 능력이나 그 사람 근기나 우열을 바르게 아는 능력인데, 그건 상근기, 하근기 얘기예요. 법성계대로 얘기한다면은 우보익생 만오공 중생숙이 등리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부처님의 법의비가 쭉 평등하게 내리는데, 아니 비추는 것 없이 부처님의 제비광명이 법비가 내려오는데, 우보, 법의 감로수 법비가, 가뭄에. 중생숙이 등리에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아는 능력,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근기냐 하근기에 따라서 부처님 법문을 듣던 어떤 어려움이 닥치든 조그만 일이 닥치든 근기에 따라서 받아들여요. 상근기는 애지간한 수탄이 바타 나오는 듯이 토깽이는 도투리 하나 얻어맞아도 지진 났다고 도망가고, 사자는 지진이 나도 그 어느 소리에도 놀라지 않고, 그런 근기에 따라서, 그런데 부처님은 상하지 모든 그 근기를 다 알고 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존중 승의지력이란 건 중생의 판단을 바르게 아는 능력이다. 여섯 번째, 종종계 지력, 중생의 생과 행위를 바르게 아는 능력. 네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네가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어떤 어플을 갖추고 있는지를 바르게 아는 능력이다라는 것. 변치 행지력. 사람이나 천등의 여러 가지 세계에 받는 생과 그 행위 인과를 바르게 아는 능력. 그러니까 거의 다 비슷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천상계의 신들이나 인간들이 여러 가지 세계에 받는, 윤회에 받는 생과 그 윤회 안으로 돌아가면서 받는 그런 과보, 그 행위의 인이나 씨 뿌리는 거나 과를 부처님은 다 알고, 바르게 알고 계시다. 그것을 제가 지혜광명, 자비광명으로 CCTV에 예?
찍어댄다는 거 아니요. CCTV는 의업은 생각하는 업은 찍지 못해. 현상만 움직이는 현상만 찍어 모양만. 그런데 부처님은 CCTV에 내 생각하는 업까지 다 찍어댄다. 그런 말씀. 숙주 수념지력. 전생의 온갖 일을 상기하여 바르게 하는 능력. 부처님은 네가 전생에 어떻게 살았나 다 안다. 이 전생에 어떻게 살았나 할 때 아는 것은요. 미국에 그런 의학자, 아주 심리학자, 유명하게 한 에디가 계시나, 영국의 캐논 같은 사람은요. 이 생에서 병이 났는데 안 나으면은 전생에 무슨 병을 앓고 죽었지? 하고서 생때 실험이 들어가서 그걸 다 드러내서, 아, 이 사람이 이 병을 앓고 갔구나. 그래서 MRI고 찍고 하지만 안 나타나는 건 그걸 위해서 약을 써서 병을 다 치료했다는 말씀 제가 다음 생에 이때 말씀드리기 있는데, 그리고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 생사지력, 중생이 죽을 때와 태어날 때를 바르게 알고 내세 받는 선악의 세계와 선악의 행위 완성을 바르게 하는 능력. 아홉 번째. 여러분들의 죽을 때와 태어날 때를 바르게 알고 내세 받을 선악의 세계, 선이냐 악이냐, 지옥이냐 축생이냐 아수라 세계냐 악의 세계냐, 선악의 세계와 선악의 행위 완성을 등 바르게 아는 능력. 이러기 때문에 부처님한테 불수념, 법수념 해서 부처님의 말씀과 부처님에 따라서 우리는 신앙심으로 공경하고 우러러 받들고 예배하고 찬탄하고 그렇게 해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의 불교는 구원이요, 종교요, 신앙이요, 구원이요, 가피요, 가후지 묘력이다 이거요. 얘가 이런 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자꾸 강조할 때는. 9번 생사지력. 누진지의 마지막 열 번째. 스스로의 번뇌가 없어져 다시는 윤회의 세계에 태어나지 않음을 바르게 알고 또 다른 사람의 번뇌가 끊기는 것도 바르게 알아. 그르침이 없는 능력을 부처님은 가지고 계시다. 라는 말씀. 열의 심력 같은 것도 외우세요. 이런 것은 전부 강의 이제 들으면서, 법문 들으면서 사진도 찍든지 어떻게 해서 또 요즘 뭐 찾으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어느 이런 힘을 있는 걸 부처님의 불가사한 의실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육안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의시로 판단할 수 없는 세계 있다는 걸 알고 신화하는 거와 부처님한테 귀의하는 거와 모르고 하는 거와 누가 한번 절하면 좋대, 사경하면 좋대, 응? 면불하면 좋대 하고 믿고 하지 말고. 그래서 그런 말씀 올리고. 자, 재미나고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데, 사리불존자, 그런 게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서 지혜제일인 사리불존자, 이제 부처님이 다 나라 정치도 대통령이 다 판단 못하고 장관들 해서 장관들이 맡아서 자기 분야에서 자기 전문가 입장에서 처리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든 제자들을 이제 지도할 때 지혜제일인 사리불존자가 이제 부처님의 이제 그 말씀에 따라서 수행자들이 부제자들이 들어오면 시도를 해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사리불존자가 부정관을 이제 한사 제자한테 수행을 하라고 지도를 했어. 부정관이라는 건 내 몸은 아름답고 깨끗하고 뭐 이런 관이 아니라 눈에서는 눈물, 코에서는 콧물, 입에서는 침, 등등 뭐 대소변 이런 것을 묶어놓은 존재다라고 보는 게 부정관이라고 간단히 설명할게요. 그랬더니 수행 진전이 없어. 부정관을 하면은 나에 대한 집착이 없을 거 아니오. 나는 그렇게 깨끗한 존재가 아니라 더러운, 그렇게 뭐 눈, 콧물 나오는 그런 그 자다가 침이나 흘리고 그런 인간의 존재라고 하면은 수행이 될 거 아니오. 자기에 대한 집착이 없으니까, 욕심이 없으니까. 자기에 대한 집착이 없으면 욕심이 없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진전이 없으니까 사리불존자 부처님한테 이제 그 사실을 얘기하니까
이 수행자를 부처님이 전생을 안다고 열의 심리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전생에 500생 동안 어떻게 보니까

현생을 이제 보니까 지혜심으로 불가사 위신력으로 금세공업자였어. 금세공업자라는 건 아름다운 것만 금으로 제작하고 만들고 막 팔찌도 만들고 예를 들어서 귀걸이도 만들고 막 했을 거 아니오. 응? 근데 화려함을 좋아하는 것만 익히고 산 사람한테 부정관을 더럽고 막 그런 것만 해서 수행이 되겠냐 이거요. 그래서 수행이 불편했어. 그래서 그 수행이 이제 될 수가 없어요. 부정관 가지고는. 맞지 아니 그 사람한테 맞춤형 수행법이 아니었어. 근데 저는 스님 어떻게 저는 뭘 해야 좋겠어요? 수행 방편이 많잖아요. 성교 방편이. 근데 저는 뭐 너는 이거 해라 저기 해라 이런 얘기들을 한다고 그러는데 잘안 맞아요. 그건. 당신이 수행해 보니까 잘 되는 거 하다. 잘 되는 걸 전생에 한 것이 그거야. 절수행, 사경수행, 염불수행, 응? 많잖아요. 독경수행, 뭐 참선, 명상 등등. 응? 그랬을 때잘 되는 거, 집중되는 거, 몰입되는 걸 해라. 그게 전생에 한 것이다. 지금 이 사리불존자와 그런 전생의 부처님 말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수행을 이제 부처님이 이제 그런 부정관을 치우고 자마금이라는 건금 중에서 최고의 좋은 금을 황금색 연꽃 자마금으로써 황금 연꽃을 만들었어. 황금색으로 연꽃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걸 쳐다보고 너는 금세공업자니까 집중 수행해라. 그러니까 삼매를 관해 가지고 부정관할 때 마음은 다 바꿔져서 마음이 안정되어서 세 개의 사성정 삼매로 지혜 수행으로 전환이 됐다라는 말씀. 그래서 근데 부처님께서 신통으로 자마금 연꽃을 이제 만들어서 수행이 돼서 안정권이 지혜가 들어 제대로 공부가 되니까 그 자마금을 다시 시들게 해버렸어. 그 아름다운 그 금세공업자 수행자한테 시들게 부처님의 신통이 하니까 거기서 이제 이분이 깨달아요. 수행자가 아, 모든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은 무상하다. 그렇게 아름답던 자마금으로 만든 황금 연꽃이 시들어버리니 무상함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아라한과를 증득하죠. 근데 우리는 아름다운 보고 좋은 것을 수지하면은 변하지 말고 이대로 있어줘. 내 몸도 변하지 말고 이렇게 있어줘. 하고 집착하다가, 응? 하니까 괴로움인 거예요. 재행무상을 모르고. 항상 했으면 좋겠는 거. 재행무상. 세상은 변하고 무상한데 요대 요 모양으로 있어줘.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든 뭐든 도망가지 말고 사기당한 요대로만 있어줘 하고 근데 무상하게 흘러간다 이거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혜제일인 사리불존자도 중생의 업의 원인이나 업의 결과를 알지 못하고 수행지도를 했다. 참된 선지식 만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원자를 제대로 만나기도 힘들고, 선지식 만나기도 아주 힘들어요. 좋은 절, 좋은 도량, 좋은 선지식 만나는 건 여러분이 복에 따라 만날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 택법각지라고 삼시질 조두품이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 보면은 택법각지에는 공부할 때잘 되는 걸 골라서 택법 선택해라. 진리의 법을 공부하는 방법을 선택해라. 그래서 깨달아서 그것을 깨달게 된다. 택법각지. 그래서 제가 택법각지라는 말씀으로써 내가 잘 되는 걸 해라. 그게 전생에 한 것이다. 해온 것이다. 전생에 해온 것이 잘 되는 것이니 그걸 해야 너는 깨달음의 구호의 구원의 갑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를 지도를 하는 거예요. 신도들한테. 아무따라니까에 생각할 수 없은 경이 나오는 말씀. 범부 중생은 아무리 알려고 해도 노력해도 알수 없는 것네 가지. 부처님의 공덕을 헤아릴 수 없어. 육안 가지고는. 불가사는 의실력도 헤아릴 수 없어. 선정에 든 사람의 마음도 알 수가 없어. 업과 업의 결과를 알수 없어. 무슨 업을 지었고 너는 그 업이 없지 어떤 결과가 올 건지 윤회를 해서 지옥아이 축생 인간수라 축생 여섯 군데 어디에 갈지
결과를 알 수가 없어. 일반인들은 부처님만이

알수 있는 것. 세상에 대한 사색. 세상에 대한 사색이라는 건 세간에, 부처님의 열의 10포에서 나오는 세간에, 세상의 모든 진리를 남김없이 다 아는 지혜. 세상에 대한 지혜는 범무중생을 아무리 알려해도 알 수가 없다. 라는 말씀. 업은 숙명이 아니고, 조건이다라는 말씀인데, 금생의 삶은 전생의 업 때문에 온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삼세 양중 인과, 전생에 지은 업이 이 생에, 금생에 지은 업이 다음 생에. 그런데 금생에 지은 것이 금생에 다 받고, 그렇게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전생에 지은 것이 금생에 받을 수 있고, 다음 생에 받을 수 있고, 이생에 지은 업이 좋은 업이든 나쁜 업이든 금생에 받을 수 있고, 다음 생에 받을, 그 다음 생에 받을 수도 있다. 부처님은 500생 동안 부처님 수업을 닦아가지고 부처님이 되었듯이, 업이라는 건한 생에서 한 생에 받는 게 끝난 게 아니다. 그걸 삼세 양주 인과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금생의 업 때문과 연기적 생멸 조건을 위해 일어난다. 이것도 중요한 얘기인데, 참, 연기적 생멸, 연기적으로 서로 실체가 없이 일어났다, 멸했다는 조건에 의지해서 일어난다는 것이 윤회의 조건인데, 이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의도된 행위와 여타 조건에 의한 것이다. 금생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사건과 이 일은 전생에 아니면 이생에 의도적으로 지은 행위, 업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때는 업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다. 크게 작용한다. 전생에서 금생으로 옮겨와 금생이 시작되는 그 순간에는 그 업이 결정적인 조건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음 전생에서 내가 죽어서 다음 생에 받을 때 임명종시 죽을 무렵의 생각이 상당히 무거운 업이고 그 종자는 다음 생에 아주 100% 가져가요. 그래서 임종 때 다다라 지은 업이 임종시에 기억나는 업, 임종시에 생각한 업, 과거에 살았던 행동, 그것이 나쁜 행동이 제일 많이 난다고 그러죠. 나쁜 일을 많이 했던 걸. 임종에 가까운 사람이 그 업을 기억할 수 있다. 임종에 가까운 사람이 그 업을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태어난다. 임종시의 마음이 극락과 지옥을 가른다. 그러니까 죽을 때 마음이 극락과 지옥을 가른다는 얘기는 평생에 어떤 생을 살았냐, 선근 종자를 많이 심었냐, 악근 종자를 많이 심었냐에 따라서 임종시에 다 필름이 파노라마로 흘러 나온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강한 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생으로 가서 태어난다. 불교, 업은 숙명론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지니는데, 자, 살생을 많이 한 사람은 단명해요. 그건 정확합니다. 성냄이 많은 사람은 이생에 용모가 추해서 미인으로 태어날 수가 없어. 짜증 많이 내고 성냄이 많은, 화를 많이 낸 사람은. 살생 많이 한 사람은 단명합니다. 이렇게 하면 항상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항상 저렇게 된다는 것은 100%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지만 그래서 업은 숙명론이라는 얘기를 제목을 붙였고 그래서 과업은 하나의 조건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조건만 가지고 전생의 업만 가지고 100% 결정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인연들에 의해서 화합돼서 조건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게 과보로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안구따라 니까에 나오는 소금덩이 말씀인데, 같은 악업을 지었어. 소금덩이 개에 나온 말씀, 초기 불전에. 악업을 지었는데, 왜 어떤 사람은 무거운 과보를 받고, 어떤 사람은 가벼운 과보를 받는지에 대한 부처님 말씀. 똑같은 업을 지었는데 누구는 무거운 과보, 누구는 가벼운 과보라는 말씀. 그래서

여기에서 부처님 말씀이 조그만 컵에 담긴 물에 소금 한 줌을 넣으면 그물은 너무 짜서 마실 수가 없어. 조그만 선한 종자가 조금 있는데 소금이 많이 넣으면 물이 소금을 많이 넣으면 짜서 못 먹어. 하지만 강물에 소금 한 줌을 집어

사소한 악업으로도 다음 생에 악체에 갈수 있느니라. 그게 아까 질문이 소금덩이경. 같은 업을 지었는데 어떤 사람은 과보가 크고 어떤 사람은 과보가 적습니까? 그러니까 이 생에서 보시도 안 하고 계도 지키지 않고 수행도 안 하고 살았다면 사소한 악업으로도 저기 다음 생에 나쁜 곳에 지옥아이 축생에 갈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똑같은 노아내가 악을 지었더라도 보시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자비심으로 계도 잘 지키고 수행도 열심히 했다면 악체에는 가지 않는다. 그래서 업은 서로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동일한 업을 지었더라도 꼭 같은 결과가 오는 것은 아니다. 중재 악업을 지었으면 남은 삶의 기간에 성군종자를 많이 심자. 강물도 성군종자를 심으면 소금의 짠맛과 같은 악업을 희석시켜. 강물이 많은 소금을 넣으면 희석시켜 짜지 않아. 악근종, 저게 나쁜 곳에 가지 않아. 그 악업의 과보가 약해진다라는 말씀. 자, 마지막 말씀 간단히 정리하면 왜 똑같은 업을 지었는데 누구는 잘 사고 쟤는 잘 나는 못 사느냐는 얘기는 성군 저뿐 같은 업을 지었더라도 성군종자 많이 싣고 보시 많이 하고 그러면은 소금을 물에 타서 적당히 하면은 맛있는 음식을 먹듯이 행복이 오고, 예? 그렇지 않고 좋은 일은 조금 하고 소금이 많으면 짜서 못 무는 업보가 온다. 그러니 누구는 같은 업을 졌는데 업보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말씀으로 오늘 강의를 줄이겠습니다. 오늘 또제 강의의 진행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ARS 060-800의 7000번을 정성스럽게 눌러서 향상일로의 삶의 보탬이 되기를 기도 올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불교는 씨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농부가 기린님 땅에 씨 뿌려 풍년의 결실을 거두듯이 지혜나 복덕을 닦는 불자님들도 공덕 중에 최고의 보시는 법보시라는 부처님 말씀과 같이 BTN 불교 TV의 RS060800의 7000번을 복되게 누르시면 더 다양한 신행 프로그램 제작과 질 좋은 법문 강의의 밑거름이 되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작은 정성이 모여 전 세계의 자비의 등불을 밝히는 큰 복전이 되어서 불자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큰 공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공돈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0: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1: 오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3: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대한불교 조계종 제주 선덕사에서는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사업 빛나는 사경의 길 특별강연을 오는 8월 14일 개최합니다. 국가무형유산 사경장 닭일 김경호 선생과 함께 사경을 통해 수행과 깨달음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64-732-7677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2: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9일에는 수진 스님을 모시고 선명상의 대중화 방법을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 승보공양 원만성취 발원,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발원합니다. 거룩한 승방 신축불사에도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 가평대원사 참가

0: 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전로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붓다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일주문 사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2026년 12월 총본산 조계사를 수호하는 사천왕께서 오색찬란한 단청의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나투십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1: 깨달음은 어디에서 머무는가? 말 속에 있을까? 형상 속에 있을까? 아니면 가장 단순한 삶의 자리 속에 있을까? 깨달음의 상징, 의발. 한 벌의 옷, 가사. 그리고 한 개의 그릇, 바루. 이 두 가지는 수행자의 삶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도구이자 불교 수행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가사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세속의 장식을 내려놓고 청정과 절제의 삶을 선택했다는 증표. 해지고 기워진 조각들이 이어져 만들어진 가사에는 버려진 것마저도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입는다는 것은 곧 다짐입니다. 욕망을 덜어내고 삶을 단순하게 하겠다는 서원. 그리고 바루. 한 끼의 공양을 담는 이 작은 그릇은 탐욕을 절제하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겠다는 수행의 그릇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충만. 바루에 담긴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세상과 이어지는 인연의 결과이며 감사와 성찰의 시간입니다. 가사와 바루, 의발은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신을 전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가르침. 그래서 의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잇는 증표로 여겨집니다. 가장 적게 지니면서도 가장 깊은 것을 품는 삶. 그 단순함 속에서 비로소 드러난 본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발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덜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진정으로 지니고 있는가?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0: 장래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1: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2: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상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4: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남녀 10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 스님들은 법문을 해서도 신도들을 포기하지만 그 음식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1: 사찰 음식이 단순한 그런 먹거리가 아니라 저는 하나의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 저는 사찰 음식이 기도고 수행입니다.
3: 음식이 굉장히 그냥 단순하지만은 않다. 수행을 이어나가는 그 연장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 생명이죠.
5: 생명.
4: 삶의 근본이고 삶의 바탕이 음식이잖아요. 내 몸이 자연이잖아요. 삶이잖아요.

0: 저는 H기업의 9개 브랜드 23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영석 셰프라고 합니다. 뭐 그냥 막연했어요. 그냥 사찰 음식이란 개념이
1: 동양이 뭔지 모른데.
0: 동양이 네, 뭔지 정확한 몰라? 의미는 모르지만 네. 스님한테 처음 뵙는 자리라서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사실 처음에는 조금 무서웠어요.
2: 스님 이거 볶을 때 이렇게 팬을 이렇게 돌려도 됩니까?
3: 그러면 안 돼요.
2: 죄송합니다. 네,
4: 네. 어우 잘 쓰신다.
5: 셰프인데요.
4: 어우
1: 오 전문가 스킬 나오네.
6: 미쳤습니다 진짜 미쳤습니다 진짜. 네.
0: 좀 더 사찰 음식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7: 일단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명장 스님들 중에서 유일하게 비구 스님이죠. 고문헌에 나와 있는 이 사찰 음식을 그대로 체계화시켜서 현대화시키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8: 느티도 풍성하게.
0: 스포츠 예. 듬뿍. 예.
8: 지금은 이제 묵두부전.
0: 앞뒤로 해주면 되는 예, 거죠? 예. 묵을 전으로 부쳐먹는 게 저는 너무 새롭습니다. 예, 예.
8: 무미의 맛이라고 황혜수 교수님 말씀하셨어요.
7: 절밥 한 끼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8: 060-800-7000번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방송 포교에 큰 힘이 됩니다.

0: 이 자리는 네. 스님이 그 저 유튜브 찍는 자리예요.
1: BJ 정문 스님.
0: 그렇습니다.
1: 아, 그거 너무 귀여우시던데요. 그거 막 모자 안경도 엄청 귀여운 네. 거 쓰시고 네. 그런 컨셉은 누가 정한 거예요?
0: 당연히 아, 제가 하죠.
1: 아, 네. 정문 스님이랑 지금 방송을 촬영해 보니까 네. 너무 귀여우십니다. 죄송스럽지만.
0: 예. 치나물 술 완자탕을 할 건데요.
1: 완자탕 너무 기대가 됩니다.
0: 예. 치나물이 가지고 있는 양리작용 중에서 이 칼륨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1: 두부에는 따로 간을 하지 않고 그냥 으깨 놓은 상태인 거죠?
0: 예.
1: 소금 한 꼬집 넣고
0: 찹쌀가루를 좀 넣을 것이거든요.
1: 네.
0: 후춧가루도 넣어서 네. 오늘 제목이? 지금 하는 요리 제목이?
1: 완자탕
0: 치나물 쑥 아, 완자탕
1: 치나물 쑥 네. 완자탕 죄송합니다 네. 네.
0: 지금 네. 스님 하고 있는 요리 제목을 환기시키는 이유가 네, 네, 네. 완자를 만들어야지 찹쌀가루 넣으라고 하니까 왕창 넣어가지고 옹시 만들어 오면 씹어야 돼요
1: 맞습니다
0: 스님 오늘 요거 그 발현한 그 요리는 입에 완자가 딱 들어가면 치와 쑥이 지금 이렇게 다져가지고 넣었기 때문에 이게 입에 번지면서 착 퍼지면서 향이... 봄내음을 마음껏 줄기라 이건... 이런 컨셉이에요 지금 이건... 이 요리는 그리고 이제 이게 전복가루
1: 전복가루 넣고
0: 전복가루에다 공굴리게 할 것이거든요
1: 네네네 이제
0: 예. 같이 이제 완자를
1: 아, 그 안에다가
0: 김유 셰프가 나오고
1: 네네
0: 마음 이신전심으로 통하면
1: 네
0: 완자 사이즈가 비스무리하게 나올 아, 것이고
1: 네
0: 서로 각각 포처를 해버리면 사이즈가 틀릴 아, 것이고
1: 잠시만요 사이즈를 네. 어떻게 재볼까요?
0: 아니 그냥 해 그냥
1: 선생님 이거 같이 했는데
0: 네, 네, 네.
1: 아, 제가 약간 좀 큰 것 같습니다

0: 아까 이게 채소 물레건 남은 거잖아요.
1: 네네네.
0: 이 고명으로 써야 돼요.
1: 아, 고명으로. 스님 그 BJ 정문 유튜브 보니까
0: 네.
1: 자식이 있으시다고 자녀가 한 네 분 정도 있으시다고 하시는데
0: 아니 네 분이 아니고
1: 네 분
0: 일곱 놈.
1: 네.
2: 대빵 왔다. 아빠 왔다.
1: 그럼 스님 네. 딱 보면은 다 얼굴이 다른가요? 네? 다 알아보세요?
0: 다 알아보지.
1: 아.
2: 더다미 누리 나래 얼치
1: 강아지들이랑 이렇게 밥도 주시고
0: 네.
1: 같이 하는 모습이 너무
0: 미역에다가 다 시켜
1: 즐거워 보이시더라고요.
0: 자 이제 넣고
1: 와.
0: 포글포글 올라오죠 이제.
1: 네네. 네. 와 장을 간장을 넣으니까 그 양식에 이제 콘소메라고 있거든요.
0: 네.
1: 고기 이제 맑은 육수인데 그거랑 색깔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와 전분기가 올라와서 그런지 국물이 농도가 짙어지게 나오네요. 네. 와, 이렇게 두부 무칠 때는 다 깨질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깨지네요.
0: 아니 전복가루 해가지고 공골로 해서 했기 때문에
1: 와 표고 향이 엄청 좋습니다.
0: 네.
1: 고명으로
0: 네. 신화벌 쑥 안자탕 완성됐습니다.

0: 소화 흡수율이 뛰어난 두부, 쑥, 취나물로 빚은 취나물 쑥 완자탕은 완자 중심의 고소한 잣 두세 알을 숨겨놓은 디테일이 돋보였고 단백질과 비타민의 밸런스가 완벽한 이 한 그릇을 보며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정성과 섬세한 배려가 가장 자비로운 치유의 레시피가 될 수 있음을 배웠다.
1: 스님 마지막 네. 만들어주실 공양 음식은 어떤 거죠?
2: 음나물 일전병 무침. 아.

0: 반죽의 농도는 어떻게 맞추세요?
1: 아무래도 밀접병을 해야 되니까 네네. 너무 묽으면 안 되죠.
0: 네, 네. 어느 농도 있게.
1: 예. 걸러 주시라고.
2: 네.
0: 선생님 그 고 문안이 진짜 예. 많이 보셨잖아요.
1: 예.
0: 그 중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조리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진짜 특이하다.
1: 특별히 뭐 그런 건 없고요.
0: 네네.
1: 다만 이제 배고팠던 시절,
0: 네네.
1: 사후 경제가 어려웠던
0: 네네.
1: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0: 네.
1: 그때 어린 마음에도 야 참 건방하다. 그 낭비가 없이.
0: 네.
1: 낭비가 없다는 것은 그 식재료를 어떻게 관리하는가에서 금방 알 수가 있어. 예. 그래서 그런 유명한 예로가 있어요. 계곡물에서 배추를 다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0: 배추 한 쪼가리가 떠내려가는 거예요.
1: 네.
0: 노수님이 그걸 쫓아서 개구물 빠르잖아요, 이렇게.
1: 네네.
0: 끝까지 가가지고 그걸 집어갔다는 게 이게 참 그 어린 나이에도 그 대목을 이렇게 보면서 뭉클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도처에 널려 있어요. 어떤 레시피가 됐든지. 그럼 넣어서 이제 건져 주실래요?
2: 그럴까요?
0: 네.
2: 살짝만 데치겠습니다.
0: 네.
2: 한번 익으니까 색깔이 점점 진해지고 있어요.
0: 네.
2: 또 초록초록해지고 있습니다.

0: 아까 이 칼집을 안 넣고 넣어버렸구나.
1: 10자로 칼집을 낼까요?
0: 예. 어차피 이거 찢어야 되거든요.
1: 찢어서. 아, 그래야지 이제 붙여지니까요.
0: 그래서 이제.
1: 고추장.
0: 넣고. 그리고 식초 넣습니다, 식초.
1: 식초. 양념장에 두릅은
0: 이렇게 따로 조금씩 양념을 네네. 조금씩 이렇게 따로 떼어서 네. 하거든요. 왕창 넣고 하는 게 아니고
1: 네네. 그냥 간을 골고루 베게 하기 예, 위해서 이렇게 예. 조금 조금씩 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예. 네. 아, 어떻게 완성이 될지 나 저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전병에다 그냥 두릅 올려가지고 마무리할 줄 알았는데 또 그게 아니네요. 예, 예. 아, 그걸 또 와, 양념장을 밀전병에다도 묻히시고 두릅에다도 묻히시고 예, 예. 아, 그 위에다가
0: 그 통깨를 좀 위에다 좀 처리 좀 해주실래요? 저 이제 밀전병이 위로 올라갔는데요. 이번에는 두릅이 이제 또 두릅이 여기 올라와서 예, 이렇게 싸먹는 개념으로 두릅 밀전병 완성됐습니다.

0: 끓는 물에 소금을 약간 넣고 엄나무순을 살짝 데쳐내어 특유의 쌉싸름한 향과 아삭한 식감을 가두는 타이밍은 채소의 본질을 극대화하는 섬세한 방법이었다. 그리고 짧게 숙성시켜 감칠맛을 깊게 살려주는 청장으로 묻혀낸 엄나무순 밀 전병 무침을 통해 인공 조미료가 아닌 시간을 양념으로 담는 법을 배웠다.
1: 절밥 한 끼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2: 060-800-7000번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방송 포기에 큰 힘이 됩니다. 공양제,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도움을 이루고자 이 음식을 받습니다.
3: 좋겠습니다. 예. 이게 원효대사의 깨달음이 머문 이 장소에서 이렇게 스님이 직접 해주신 사찰 음식을 맛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느티떡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와, 느티나무 이파리가 사이사이 불로

와, 이거 배고플 때 먹으면 엄청난 에너지 보충식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느티나무의 향이 그냥 생으로 먹었을 때는 별로 안 났었는데.

0: 한번 수분으로 증기로 익히니까 또 네. 향이 살아나네요.
1: 네, 예, 예. 역시 우리 현 그램푸드의 김영식 셰프다운 멘트였습니다.
0: 아, 너무 좋습니다. 아, 너무 맛있습니다. 예,
1: 그 다음에는 이제.
0: 묵두부전. 아, 와, 이거 정말 예, 기대가 됩니다. 네. 예. 집간장으로 양념을 해서 간 밸런스도 굉장히 맞고, 요 세 가지의 맛이 조금 조금씩 다르면서 그 밸런스를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1: 저는 이제 황희도 교수님 만난 게 꽤 돼요. 근데 그분이 왜 무미의 맛이라고 했을까? 그렇다면은 그 무게 그 벌레적인 맛,
0: 벌레의
1: 그걸 맛, 네. 예, 말씀하지 않았을까 하거든요.

0: 아, 맛있네. 야, 야, 이 국물이 그냥 그.
1: 와, 이 국물이 맑으면서도 이 농도가 잡혀 있으니까 네, 네. 뭔가 묵직한 느낌이 들고 친나물이랑 쑥 향이 굉장하네요. 전체적으로 감싸주는.
0: 근데 이걸 내가 아까 찢어서 넣는가 안 찢어서 넣는가 그걸 갑자기 생각나는데 아니 이 완자를
1: 찜게 안 찢었어요.
0: 야 그걸 한 단계 근데 삐어버렸네.
1: 그래도 말씀하실 때는 찐다고 하셨는데 같이 넣고 끓이셨거든요.
0: 아이고 우리 BTN 죄송합니다. 약간 떨어지네 식감이 확실히
1: 이게 중간중간에 이게 수분이 좀 더 침투가 돼서 찌는 것보다는 조금 쫀득함이 좀 덜한 거 맞죠?
0: 안 퍼진 것만 정말 다행이네. 원래 다 퍼져버리는데 야, 그나저나 맛있다. 네. 아 완자는 좀 맛있네.
1: 마지막 엄나무순 밀 전병 무침
0: 예, 예, 예.
1: 드셔보시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0: 진짜 맛이 어떻게 이렇게 다르죠? 엄나무 순이 많을수록 훨씬 더 맛있네요. 이게 바로 저기서 바로 따가지고 데쳐서 이렇게 만들다 보니 훨씬 더 이 음식이 더 가깝게 느껴지고 깊이 있게 느껴집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선생님. 그 사찰 음식 명장 타이틀이라는 게 스님한테는 엄청난 무게감이 느껴지실 텐데 이 현대인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좀 던져주고 싶은지 궁금하거든요.
1: 사찰 음식이라는 것은 현대인들에게 사찰 음식은 몸과 마음을 맑고 뭔가 건강한 음식. 왜 그러냐면 치문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대학으로 따지면은 한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인데 거기 치문이라는 과목 안에 장려 자각선사의 자격문이라는 대목이 나와요. 네. 거기에 이제 음식하는 스님들 또 음식을 공양하는 스님들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삼덕과 육미의 조화가 나와요. 네네. 삼덕은 청정 유연 여법 이것을 말씀을 그 하셨던 것이고 육미는 단맛 쓴맛 매맛 짠맛 신맛 그리고 삼수하변에 위아래로 불화자를 쓰게 되면 한자가 담자가 되는데 담백할 담자예요. 담백한. 그래서 다섯 가지 맛은 육체와를 건강하게 한다 그러면 담백한 맛은 정신을 맑게 해주는. 네. 맑게 한다는 것은 자비심을 길러주는. 그렇다고 보면 사찰 음식은 현대인들에게 당연히 몸을 건강히 하고 그러면서 마음을 맑게 해주는 네네. 그런 음식으로 다가야 되지 않겠는가.
0: 아, 맞습니다.
1: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0: 스님께서 이제 고문원을 통해서 네. 사찰 음식을 체계화하셨잖아요. 네. 지금 그 중에서 그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 자비롭거나 뭐 치유의 개념인 그런 레시피 중에 한 가지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1: 그 수행자들은 스스로가 치유하고 스스로가 갈무리를 몸뚱아리를 잘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몸뚱아리 자빠져 버리면 나의 어떤 미천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불할 때까지는 나의 몸뚱아리를 잘 갈무리를 잘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단방약에 가까운 단방약. 그런 것도 있고 네. 네. 스님들은 특히 큰 스님일수록 서평에 투철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상비약이라고 그럴까 또 비상약이라고 그럴까 또 단방 처방약이라고 할까

0: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1: 그 수도사의 사찰 음식이 다른 사찰 음식과의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0: 아무래도 그 원효대사의 발심 수행자 이것은 빠뜨릴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성불의 음식을 말씀하셨고 또 열반의 음식을 말씀하셨어요. 법성계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생사 열반 상공화, 상과 죽음이 함께 더불어서 조화를 이룬다. 네.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네. 그래서 이 음식을 통해서 삶의 진면목, 죽음의 진면목, 그리고 삶이 죽음이요, 죽음이 삶이라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어떤 장광서를 이렇게 펼칠 수 있는 사찰 음식 박물관.
1: 박물관.
0: 정문이한테는 이제 마지막 꿈이 사찰 음식 박물관 건립하는 거예요. 반드시 지을 겁니다.
1: 네. 반드시.
0: 박수 한번 쳐주세요.
1: 짓기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 사찰 음식이라는 게 저도 뭐 6개월 동안 배우긴 했지만 일반인들은 사실 쉽게 다가가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거든요. 조금 더 쉽게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0: 바로 절의 텃밭. 또 요즘 그 뭐 주말 농장인가 현대인들이 조금만 땅대기를 갖다 분양받아가지고 거기 직접 음식을 그 식재료를 재배하고 채취하는 그런 쪽으로 직접 손발을 움직여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게 바로 사찰 음식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거든요. 이렇게 자의식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은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노력하고 본인이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주체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야만이 자기의 어떤 사찰 음식이 될 수가 있거든요.
1: 아, 맞습니다. 저 이제 마지막 공식 질문. 정문 스님에게 사찰 음식이란?
0: 저는 그 사찰 음식을 통해 가지고 그리움과 이 그리움과 추억, 그리고 행복 이것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고 싶습니다.

정문스님께 사찰 음식은 몸을 건강하게 하고 담백한 맛을 통해 정신을 맑게 해주는 본지림을 배웠다. 사찰 음식에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간편한 맛을 추구하기보다 자연과 소통하며 정성과 배려로 시간의 흐름을 함께하는 마음과 자세가 어떻게 음식으로 전해지는지 조금은 깨달은 하루였다.

0: 뇌종양입니다.
1: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2: 선생님, 이 사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1: 기적이 찾아왔고 희망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0: 여보, 절에 같이 갑시다.
1: 기도와 보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3: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4: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

0: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안녕하세요. 자연스님입니다. 불교의 불법을 가르치신 것은 부처님이지만 그것을 전달한 것은 아난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 보면 맨 앞에 서두에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에서의 내가 아난이잖아요. 자밤경의 아유광경 그리고 또 별본으로 있는 아유광전 같은 데 보면 부처님의 유적지를 참배하는 아쇼카 왕이 가장 크게 공양한 제자가 아난입니다. 아난에게 그렇게 특별히 더 많은 공양을 올렸던 이유는 아난이 불법을 전한 그 공덕이 높다라고 생각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불교TV야말로 이 아난에 필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현대는 단순히 TV를 넘어서서 뉴미디어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바뀌어가는 상황에서는 조금씩의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60-800에 7000번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공덕이 돼서 새로운 이러한 방송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60-800에 7000번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0: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합니다. 국회 정각회 민주당 의원들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사찰 관련 규제 법안 개선을 당부하고 불자 의원들은 선명상 대중화에 무게중심을 실었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민주주의를 위한 기도를 주제로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민주화운동에서 고난의 길을 함께 걸었던 불교와 기독교 등 종교계의 발걸음을 함께 되돌아봤습니다. 제2회 한일불교 청소년 교류대회가 일본 진원종 지산파 대본산인 카와사키 다이시 헤이켄지에서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청소년 참가자들은 일본 밀교 전통인 호마법회에 동참했습니다. 불교 중앙박물관 개관 이후 최다 관람객을 기록한 선운사 특별전이 막을 내렸습니다. 전시는 5만여 명의 관람객을 모으며 지역 성보를 수도권에서 대중 중심으로 재조명했습니다. 경주 아라냐 명상센터가 세계 각국에서 수집한 다구 등을 지역사회와 나누는 자선 바자회를 마련했습니다. 판매 수익금 전액은 인도 불교 인재 양성과 보육원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회 정각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불자 의원들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전통 문화유산을 수호해온 불교계의 역사적 공헌을 강조하며 시대에 뒤처진 사찰 관련 각종 규제 법안에 조속한 개선을 당부했는데요. 불자 의원들은 현대사회의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치유할 핵심 대안으로 선명상 대중화를 꼽으며 국회 차원의 제도적 지원 방안에 무게중심을 실었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1: 국회 정각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9월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지난 3일 봉은사 구생원을 찾았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전통사찰과 불교 관련 이중규제 등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우 스님은 국보와 보물 등 국가 지정 문화유산의 절반 이상을 불교계가 스스로 보존해온 현실을 짚으며 정부와 정치권에 종교를 넘어 전통 문화유산으로 인식 전환을 당부했습니다. 사찰이 국가 예산을 시혜적으로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해야 할 공적 관리 책무를 스님과 불교계가 대신 수행해왔다는 지적입니다.
2: 불교에다가 뭘 지원을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국가 유산을 국가에서 이렇게 저걸 한다고 생각을 해줘야 지원하는 것도 이제 당연한 것이다.
1: 이런 인식 전환과 함께 전통사찰 보존법, 문화유산 보존 활용 등 전통문화 발전과 향유를 방해하는 각종 규제 개선을 당부하며 시급한 현안과 개선안을 공유했습니다.
3: 이런 법안 또 불교 문화유산과 관련된 여러 관련된 예산들은 또 저희가 꼼꼼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1: 이어 예방 주제는 현대사회의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한 조계종의 선명상 대중화 사업으로 이어졌습니다.
4: 인류가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선명상을 체계화시키셔서 또 세계화하고 네. 이래서 불교계가 제대로 중심을 잡고 현대 AI 시대를 맞이해서 그러한 거를 잘 적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고 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또 너무 방향이 잘 맞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 민병덕 의원과 김영배 의원은 누구보다 정치인에게 명상이 필요하다며 국회 내 선명상 포럼과 체험 프로그램 도입을 비롯해 정부 정책과 연계한 범국민 마음건강 사업으로 발전시킬 구체적 대안을 주고받았습니다.
5: 다른 종교도 좀 모시고 해서 명상 포럼을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우리 불교 의원을 좀 주도해가지고.
6: 자기 스스로의 이제 다스리는 힘을 이제 내면으로부터 길러야 될 텐데 저희들도 이제 스스로 배워야 되지만 또 선명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제 구체적 방법들을 통해서 국민들하고 함께 이런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는 그런 이제 저희들도 굉장히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인천공항 인근 사찰을 중심으로 템플스테이를 접목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급증한 외국인 관광 수요 대안도 논의됐습니다.
2: 각 사찰마다 자율적으로 그 선명상을 운영하는 사찰들이 점점 이제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거기에 참여할 수 이제 있게 됐고 앞으로 또 더 늘어 나갈 겁니다.
1: 진우 스님과

0: 정각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사찰의 노력에 걸맞은 규제 합리화와 국민 정신건강을 위한 노력이 입법 성과와 사회적 치유의 결실로 이어지도록 적극 협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1: 민주화 운동하면 정치인과 학생, 노동자들의 투쟁이 떠오르는데요. 시대적 아픔을 함께한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당시 민주화 운동에 함께한 불교 수행자뿐만 아니라 천주교와 개신교 성직자들의 피와 땀이 묻어있는 전시가 마련됐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 1987년 6월 10일, 대한성공회 서울대 성당 종탑에 올라 국민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문을 낭독할 당시 지선 스님이 착용했던 염주와 두루마기입니다. 모든 중생이 아픔으로 나도 아프다는 유마경의 구절에 깊은 감명을 받아 시대의 아픔을 어루만지겠다는 원력으로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지선 스님. 이 일로 지선 스님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고 내란 음모죄가 적용돼 서울 서대문 구치소에서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3: 성당 그 대중들 앉아서 집회하는데 미안해서 그 내가 기도 축원하고 왔지. 국가에 중대한 일이 돼서 연습실 성당 꼭대기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기도를 했죠.
2: 군사정권에 저항하는 의미를 담은 잡지 CR의 소리에 실린 무소유 법정 스님의 시 어느 몰지각자의 노래도 눈길을 끌고 1987년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경찰의 물고문으로 사망한 박종철 열사의 시체 검안서 김수환 추기경이 미사를 올릴 때 입었던 장백의도 보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지난 3일 서울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개막을 알린 전시, 가장 낮은 곳에서 울린 종소리, 민주주의를 위한 기도. 주로 정치인과 학생, 노동자 중심으로 기록된 민주화운동에서 시대적 아픔 속 고난의 길을 함께 걸었던 종교계 발걸음을 되돌아보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4: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1987년 6월 항쟁까지의 시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천주교, 개신교, 불교를 중심으로 해서 각각의 그 종교들이 함께 연대하고 각각의 목소리를 내고 하면서 함께 울렸던 그 울림의 발걸음을 되돌아보는 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1987년 5월 말 불교 탄압을 규탄하며 무기한 단식 기도에 참가한 스님들이 법명이 적혀있는 메모도 보이고 12.7 범란 당시 조계종 소속 152명의 스님들이 서명한 시국 선언문에서 민주주의를 외쳤던 당시의 간절함이 엿보입니다. 불교와 천주교, 개신교 각각 종교는 다르지만 민주주의라는 단어 아래 국가와 국민을 위해 뭉쳤던 역사를 고스란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먼저 발전하신, 먼저 알고 이끌어주시고 해주신 우리 천주교 기독교 목사님들한테 진짜 늘 감사를 드립니다.
6: 정말 한국의 민주주의가 좀 일상화되어서 다시는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도록 하는데 종교인들의 힘이 더 필요하다.
2: 당시 운동가처럼 진실을 알리는 정의의 선언문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도 마련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전시는 오는 10월 4일까지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 M1 중앙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1: 제2회 한일불교 청소년 교류대회가 일본 진원종 지산파 대본산인 카와사키 다이시 헤이켄지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한국의 청소년 참가자들은 첫 일정으로 일본 밀교의 고유 전통인 호마법회에 동참해 국경을 넘어 마음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지수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7: 웅장한 북소리와 함께 호마단 위로 붉은 불길이 세차게 솟아오릅니다. 목욕 재계를 마친 진원종 스님들이 염원을 담은 호마목을 타오르는 불 속으로 차례로 쌓아 올립니다. 지혜의 불꽃으로 모든 번뇌를 태워 없애고 소원을 기원하는 일본 밀교의 대표 의식 호마법회 현장입니다. 한일 양국 불교계가 연대하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한 한일불교 문화교류협의회. 한일불교 문화교류협의회가 지난 3일부터 3박 4일간 도쿄에서 제2회 한일불교 청소년 교류대회를 마련했습니다. 참가 청소년들은 첫날 첫 일정으로 일본 진원종 지산파 대본산인 카와사키 다이시 헤이켄지를 방문해 호마법당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8: 아도와 타이코, 돈돈 타이코가 났대 오교를 연대, 소유스가타와 오교와 일본어로 와からない 難しいかと思いますけど 何かこう 直接火を間近に見ること 法要を間近にすることで 何か感じるものがあるのかなと思います。

0: 불교교류협의회장인 후지타 류조 스님이 주석하는 카와사키 다이시 헤이켄지는 일본 내에서도 액마기 기도로 가장 명성 높은 도량입니다.
1: 태워 없앤다는 뜻을 지닌 호마기도는 화로에 호마목을 불태우며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를 기원하는 의식입니다. 한국 청소년들은 국

0: 앞에랑 예불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서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된 것 같아요.
1: 한국에서 불교를 좋아해도 못 보는 것이 여기선 볼 수 있어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2: 같은 불길 앞에서 함께한 호마법회는 한국 청소년들이 일본 불교 문화를 이해하는 첫걸음이 됐습니다. 일본 도쿄 가와사키에서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3: 불교 중앙박물관 개관 이후 최다 관람객을 기록한 선운사 특별전이 막을 내렸습니다. 선운사 본말사의 성보 157점을 한자리에 모아 선보인 이번 전시는 관람객 5만여 명이 발길을 모으며 불교 문화유산에 대한 대중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는데요. 현대인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했던 전시를 이지윤 기자가 되돌아봤습니다.
4: 불교중앙박물관 전시실 앞을 가득 메운 관람객들. 평일에도 하루 최대 1,990여 명이 찾을 만큼 높은 관심을 받은 도설산 선운사 특별전이 지난달 31일 막을 내렸습니다. 전북 고창 선운사를 직접 찾아야만 볼 수 있었던 국보와 보물급 성보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희소성이 대중의 발길을 이끌었고 3개월의 전시기간, 개관일에 최대 규모인 5만여 명의 관람객을 불러모았습니다.
5: 수치적인 기록도 뜻깊지만은 이번 전시의 가장 큰 성과는 지방 성보 문화유산의 진정한 가치를 수도권과 대중의 중심에서 재조명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오랜 세월 지켜온 소중한 성보들이 박물관이라는 공간을 통해 대중의 삶 속으로 깊숙이 다가갔습니다.
4: 이처럼 관람객의 마음을 사로잡은 비결은 성보에 담긴 천년의 역사와 선조들의 간절한 기도 이야기를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냈기 때문입니다. 선운사 지장보궁과 참당암, 도소람 내원궁의 삼지장보살상을 한자리에 선보인 것은 물론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불법 반출됐다 환수한 금동지장보살상의 사연도 함께 소개해 관람객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관람객들은 단순히 유물을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성보 앞에서 기도를 올리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사유와 치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5: 불교 문화유산이 단순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유물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여전히 깊은 감동과 위로를 주는 살아 숨쉬는 문화임을 증명한 것이 이번 전시의 가장 큰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4: 전시와 함께 열린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도 열기를 더했습니다. 도솔산 선운사, 성보를 잇는 1500년의 역사를 주제로 한 불교 문화 강좌는 회당 정원 80명을 훨씬 뛰어넘는 매회 180명 안팎이 신청할 만큼 대중의 호응이 뜨거웠습니다. 또 선운사의 전해 내려오는 보음념 설화에서 착안한 보은의 벽에는 가족의 건강과 자녀의 성취, 마음의 평안을 바라는 소원지 마녀장이 빽빽하게 채워졌습니다.
5: 이 시대의 현대인들이 얼마나 따뜻한 위로와 의지처를 필요로 하는지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4: 올 하반기에도 새로운 특별전을 준비하고 있는 불교중앙박물관은 가상현실과 미디어 아트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전시 콘텐츠를 더 많이 확대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전국에 숨겨진 교구본사의 성보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알리는 한편 현대인들이 언제든 찾아와 마음을 쉬어갈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입니다.
5: 박물관이 유물 연구의 공간을 넘어 지친 현대인들이 언제든 찾아와 마음을 쉬어갈 수 있는 열린 복합 문화 공간이자 정신적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정리하겠습니다.
4: 천년 성보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으며 대중과 깊은 공감을 끌어낸 불교중앙박물관.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마음의 안식처이자 살아있는 문화의 장으로 한 걸음 더 도약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3: 경주 아란야 명상센터가 세계 각국에서 수집한 다구 등을 지역사회와 나누는 특별한 자선 바자회를 마련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세계 곳곳을 누비며 모아온 찻잔 하나, 다관 하나엔 사람과 문화, 수행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판매 수익금 전액은 인도의 불교 인재 양성과 보육원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나눔과 보시의 현장을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6: 다관 곡선의 아름다움이 경주 아란야 명상센터 공간을 가득 메우고 저마다의 이야기를 품은 다구들이 방문객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아란야 명상센터 원장 보윤스님이 오랜 세월 중국과 일본, 티베트와 동아시아 등을 다니며 한 점 한 점 정성껏 수집해온 다구 등 차와 관련한 물품들을 한자리에 선보이는 특별한 바자회를 마련했습니다.
7: 잘못됐던 그 습관들, 생각들을 멈추고 새로운 곳으로 채워지는데
8: 예,

0: 비춤이에요. 밝은 것으로 비춰진 지혜의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세계를 바로 비추는 것이 반조, 해강 반조라고 하는.
1: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다강과 찻잔, 희귀한 차문화 용품들은 단순한 수집품을 넘어 각 나라의 전통과 정신, 차문화의 깊이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바자회는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를 넘어 불교의 자비와 보시 정신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나눔의 장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를 더합니다. 보윤스님은 차 한 잔이 사람의 마음을 잇듯 이번 바자회가 따뜻한 나눔의 인연을 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0: 인도에 내가 수행하고 다닐 때 그 어려운 인도인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 중에서 과온에 좀 장애도 있고 다만 걔들이 작은 도움이 걔들한테 그 작은 씨앗이 됐다면 그걸로 족하죠.
1: 특히 이번 바자회에서 마련된 수익급 전액은 인도 티루반나발라이에 있는 보육원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기부금은 인도 미래 불교를 이끌어갈 어린 아이들을 위한 장학사업과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복지기금으로 사용돼 또 다른 희망의 씨앗을 심게 될 예정입니다. 보윤스님은 예전 인도 수행 당시 어린이들의 생활 환경과 교육 환경이 어렵다는 것을 절감했기 때문에 선뜻 손을 내밀었습니다.
2: 부족한 게 너무 많죠. 뭐 아이들이 먹을 거, 자기 발에 맞는 신발들을 신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고요. 조그만 성의들이 그 아이들이 크면서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를.
1: 방문객들은 세계 각국의 차 문화를 직접 만나고 오래된 다구에 담긴 시간의 가치를 느끼는 동시에 물품 하나를 구매하는 것만으로도 교육을 후원하는 뜻깊은 보시에 동참하게 됩니다. 한 잔의 차가 마음을 맑게 하고 작은 나눔이 더 큰 희망으로 이어지는 자리. 아라냐 명상센터의 이번 특별 바자회는 차 문화와 자비행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뜻깊은 행사로 지역사회는 물론 불교계 안팎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3: 동국대 이사 원명 스님과 종호 스님이 학교 발전에 힘을 보탰습니다. 어제 동국대 로터스홀에서 열린 제367회 이사회에서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이 로터스관 건립 법인 발전 기금 1억 원을 이사장 돈관 스님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어 종호 스님은 로터스관 건립과 의료원 부지 매입, YG 캠퍼스 발전 기금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동관 스님은 소중한 삼보정제를 전해준 스님들께 감사를 전하고 학교 발전에 더 많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는 9월 17일 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될 초대형 수계법석 영캠프에 현재까지 7천여 학생들이 신청했다며 이사 스님들의 동참을 독려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이 순천 서남사측간 영월보덕사 해우소, 합천해인사 구기람 해우소 등 사찰 해우소 3곳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해우소가 승가공동체의 생활규범과 수행문화가 반영된 사찰의 생활민속을 잘 보여주는 공간으로 3곳 모두 100년 넘게 원형을 유지하며 실제로 사용되고 있어 역사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분뇨를 왕겨와 낙엽 등과 함께 발효시켜 밭에 거름으로 되돌리는 전통 방식은 자원 순화의 지혜를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통 방식의 해우소가 빠르게 자취를 감추고 있는 만큼 새 해우소는 소멸 위기에 처한 희소성 있는 사찰 생활 유산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지정 예고는 대웅전과 탑 등 사찰의 신앙적 공간뿐 아니라 수행 공동체의 생활 문화가 담긴 공간까지 국가유산의 보존과 관리의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동해 신불사 신도회가 지난 2일 학예 수련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에는 신불사 신도와 지역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해 함께 점심 공양을 하고 경품 추첨 행사 등을 진행하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불사 주지 법조 스님은 법문을 통해 무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잘 돌보고 부처님의 중도 가르침에 따라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법회에 앞서 신불사는 이정학 동해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사찰 내 쌍사자 석 등에 대한 문헌 연구에 착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피로가 쌓이기 쉬운 요즘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으로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8월 5일 수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1: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0: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2: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 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 전법사, 명상 지도사, 불교 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개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전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0: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생짜 한잔 드시면서 근대팀을 보시네. 아버지가 절에를 안 다니셨는데 언젠가부터 불교 TV를 틀어놓고 열심히 들으시더래요. 따님 입장에서는 아 우리 아버지가 부처님 가르침하고 인연 맺나 보다 너무 좋게 생각했는데 한 가지 눈에 자꾸 걸리는 게 있더래요. 뭐냐면 꼭 소주 한 잔 드시면서 불교 TV를 보신다고. 아버지 스님들이 술 마시지 말라 계율을 지켜라 이러는데 아 왜 이렇게 소주 드시면서 불교 TV 보시냐고. 근데 아버지가 그냥 안 들으신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두셔라. 그냥 두셔라. 그래도 아버지가 잔소리 때문에 신경질 나셔서 불교 TV 안 보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냥 두십시오. 뒤로라도 자꾸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 법문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좋은 인연을 심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0: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남녀 10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분수에 알맞은 곳에 일찍이 공덕을 쌓고 스스로 바른 서원을 하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0: 이 도량이 도량 이름이 무슨 뭐십니까? 예? 통도사지. 예. 통도사 뭐 하는 데입니까? 함살림 하는 데라. 통도사는 통만법 도중생이라 만법을 통달해서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도량입니다. 통도사가. 알겠습니까?
1: 예.
0: 이번에 뭐 하러 왔습니까? 이번에 여 뭐 하려고 모았습니까? 뭐 있습니까? 어? 함살림에 참여하러 왔지요. 함살림은 뭐 하는 것입니까? 오늘이 며칠 째입니까? 49일 동안 함살림 한 번도 안 빠진 사람도 있겠고 또 혹시 빠진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다수 다 빠지지 않고 충실히 참여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함살림 법문을 잘 들었다고 봅니다. 환경은 그 내용이 누구의 말입니까?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우리들에게 고구정령하게 일러주신 분들이 누굽니까? 화엄법사. 매주마다 화엄법사 스님들이 와서 함경을 설했지요. 그래서 화엄경 내용을 물론 후에 제자들이 결집을 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부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화엄경을 설해가지고 우리 중생들에게 눈을 뜨게 했다. 이래서 부처님에게 감사한 합장, 법사님들이 고구정령하고 우리에게 화엄경을 설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합장. 통도사의 도량에 주지 현득심으로부터 해서 여러 스님들이 우리의 이 법회를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잘 해양하도록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연초에 신년 인사가 있었는데 그 주된 것이 뭐냐, 금년 신년에는 병원여 해가 말띠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금년에 태어난 사람이 전부 말이고 지금 금년에 살고 있는 사람도 전부 다 말이라. 올해는 전부 말이라. 말. 그래서 양마 겸편의 주풍천리라. 양마는 채찍 그림자만 보고도 손살같이 천리를 띄어본다 그러거든요. 둔마는 어떻게 되냐, 엉덩이 막 두드리 맞아야 근거

0: 가거든. 그래서 양마가 될 거냐 돈마가 될 거냐 이래서 금년에는 우리 종단에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사부대중 전부가 다 양마가 돼 가지고 각자 뭐 두드리 맞을 것도 없고 각자 알아서 다 하는 그런 해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했거든요. 신년 인사에 잘 됐습니까 못 됐습니까? 이제 신년 인사에는 전부 양마가 대략 했는데 오늘도 양마가 대략 하고 말까? 오늘은 전원이 부처가 되라 이 말입니다. 부처가 될 수 있겠지요?
1: 예.
0: 예. 예. 이 도량이 통만법 도중생이라 만법을 통달해서 중생을 제도하는 도량이다 이랬는데 이 도량은 내가 통도사뿐 아니고 각 중국이고 일본이고 다른 나라에도 전부 다 다는 사사치는 다 못 가봤지만은 되게 이 불교의 사원에 한번 예 참배를 하고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통도사만큼 가람미 구조가 정말 화엄도량으로 딱 갖춰진 것은 다른 데서는 크게 많이 못 봤다 이거래요. 왜 그러냐? 화엄도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대자연을 이 도량에 축소해 가지고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는 게 아니고 통도사에는 상로전이 법당세체, 중로전이 법당세체, 한오전이 법당세체 이래서 333, 33은 얼마입니까? 339지요. 그래서 구품연대의 도량이라. 구품, 인간이 제일 사는데 제일 좋은 데가 어딥니까? 구중궁궐이라. 인간으로서 제일 높은 사람, 귀중한 사람 사는 데가 이제 구중궁궐인데, 부처님은 어디에 삽니까? 구품연대라, 구품연대. 구품연대에 부처님 계시거든요. 그래서 구품연대를 제대로 표현한 데는 가람으로서 통도사입니다. 그래서 통도사에는 구품연대이기도 하지만은 또 구룡이 유명합니다. 구룡. 아홉룡. 예, 구룡, 구룡의 도량이라. 구품연대에 한품 한품마다 전부 다 용이 다 있어가지고 구룡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부처님이 주할 수 있는 곳이다. 구품연대를 다 같이 왔거든요. 구품연대는 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게 이제 부처님이 주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내가 부처를 뭐 내가 만들어서 만들겠나마는 부처인 것을 내가 증명해 준다 이 말이야. 그래 시시하게 선방치 갖고 이 부처가 되는 이 선물이 보통 선물이잖아. 그래 시시하게 네. 그러니까 이번 아까 말했잖아 신년에 양마가 되라 하는 걸 했고 오늘은 전부 부처로 만들어준다 이 말이거든. 근데 내가 그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이제 확신을 못할까 봐 조금 못하지만은 지금 증명을 합니다. 상로전 삼법당, 중로전 삼법당, 한오전 삼법당 이래서

삼삼은 구지요. 구품 연대로 했지요. 여러분들이 시아리 보세요. 하나, 둘, 서이, 너이, 다섯, 여섯, 일곱 개 보이지요? 그 다음에 없나? 네.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두 개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구품연대입니다. 이것이 구중근골이고 부처님도 석가모니 부처님도 아마 그럴 것이고 아마 예수도 그랬을 것이고 우리도 그렇고 각자가 다 그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미래 사람이나 전부 다 사람은 다 구품연대를 타고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부처님은 무엇입니까? 마음이라 이거거든. 내가 구품연대를 다 갖춰 있는데 여기에 마음이 주하지 않으면 부처님이 없다 이거든. 부처님이 떠났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그 구품연대에 각자가 자기 마음을 딱 챙기고 있으면은 그대로 부처다 이 말이야. 됐나 안 됐나? 그래서 이제 뭐 봤나? 환경을 봤나? 환경을 들었나? 이거잖아요. 그래 환경을 보고 듣는 건 했지요? 안 했습니까? 환경을 먹었나? 하면 왜 됩니까?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안 먹었어. 말을 똑똑히 해봐. 환경을 먹었나? 안 먹었나? 그래서 여기 이제 문제라. 이 음식도 먹고 뭣도 먹고 그림도 보고 뭐 보고 듣고 다 했잖아요 하는데 먹음이 없이 먹는 것이 뭐냐? 마음 먹었다 이 말이거든. 마음 먹는데 내 물건 먹었나? 국수 먹었나? 마음 먹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환경을 다 고고정량하게 법사선생님께서 다 설했잖아요. 들어가지고 나가보면 어찌 됩니까? 거기서 듣기까지는 잘했는데 마음 먹기까지는 덜 했다 이 말이거든. 나는 간단해. 그거만 가르쳐주면 바로 부처 되는 거라. 부처가 따로 없어. 여러분들이 구품연대를 다가 있겠다. 마음도 있겠다. 그런데 있는데 먹어야 된다 이 말이야. 마음 먹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 마음 먹는 거 알겠습니까? 이제 법문이 시원찮으니까 박수로 쳐가지고 법문도 좀 덜 들으려고 하는 거라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통도사 하음사님에는 하음사님 법문을 전부 다 마음 먹었다 그렇게 하면은 바로 부처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부처를 만들어준다는 것이 그거 가르쳐준다는 그거라. 만들어 뭐 어떻게 내가 만들어. 그러니까 구품연대는 다 가 있잖아요. 가시니까 그게 마음만 먹어버리면 바로 그 부처가 되거든. 그래서 금년에 우리 여기 모인 분들은 운이 좋아가지고 전부 다 부처가 되는데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부처... 예, 그래서

자, 오늘 제일 선물 중에 큽니까 적습니까? 바로 부처되는 선물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아시고, 부처님은 중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애민적자, 애민중생 여적자, 이걸 봐야 되겠다. 애민중생 여적자 시고 악음 공경.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들을 갖다가 여러분들 애기 키워봤지요. 애민 중생 여적자라 중생을 사랑하고 의협하기를 어린 애와같이 생각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때문에 시고왕금 공연해라 그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부처님에게 공경하기 예를 올립니다. 부처님에게 예를 올리는 것은 그 뜻입니다. 우리 중생들을 어린애처럼 항상 아끼고 사랑하고 돌봐주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에게 항상 공경하게 예의를 올립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덕이야말로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다 이거라요. 그래서 허고 가량 풍각이라도 무릉 진설 불보

허공을 헤아리고 이 허공이 면적이 얼마다 이렇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허공을 헤아리고 부는 바람을 묶어 매놓는 기술이 있더라도 말이거든. 부처님 공덕은 다 말할 수 없다. 부처님 공덕은 한량이 없어요. 어떤 재주로도 부처님 공덕을 다 말할 수가 없다 이거래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을 잘 믿고 부처님 법을 따른다 이거거든요. 막담, 망담, 피단하고 상대의 남의 단점을 말하지 말고 미시기장하라. 자기의 장점만 믿고 까불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망담 피단하고 미시기장하라. 남의 허물만 자꾸 말하고 그래서 이 세상이 시끄러워요. 그래서 남의 짧은 것을 너무 말하지 말고 자신의 장기를 너무 믿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교는 이 사회의 국가에 존재하는데 어떤 걸 해야 되냐. 너무 종교는 집단화하고 세력화하는 것을 하면 안 된다 이걸. 우리는 부처님 법을 배워서 그저 수행해서 견성성불을 목적으로 하면 그 나머지에는 자연덕화로 봄바람이 불면은 어떻게 되나 자연이 꽃이 피거든. 그래서 봄바람

0: 어떤 바람이냐? 화풍이라, 화풍. 화한 바람, 화목한 바람. 화목한 바람이 불면은 나무에 꽃이 피듯이 우리가 화목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자기 얼굴도, 야, 어느 사람 전부 다 얼굴이 참 좋아요. 얼굴이. 얼굴이 화목한 마음에 화풍이 화목한 거 있으면 얼굴이 밝아지고 마음에 상풍, 서리바람, 눈바람 그게 마음에 속에 있으면 얼굴이 상호가 찡그려집니다. 그래서 상호에 다 나타나요. 그래서 화풍을 불면 이 세상이 내 마음이 편하고 내 가정이 편하고 내 사회가 편하다. 그런 부처님 법을 우리는 믿고 이행하도록 하지 절대 엉뚱한 짓은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예. 오늘 그래도 전부 다 우리 대중들을 갖다가 다 부처를 만들었으니까 나도 한몫했지요.
1: 예. 예.
0: 근데 내한테 박수가 좀 적다. 예. 예. 예. 예. 그래서 금년에는 양마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개개성불이라 각자가 다 부처가 되는 것을 오늘 허락합니다.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를 즐겼지.

0: 오랜만이다, 여기. 그러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난 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어,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래?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넌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그러니까.
0: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0: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싫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0: 부모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안돼!
3: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4: 당했다!
5: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6: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1: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7: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남산 내가 오래 살아서 그런가 이렇게 깊이 산을 안 경우는 처음이잖아요. 다른 이제 중노릇의 반을 여기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깊이 나랑

이 화강암이 굉장히 단단한 돌이란 말이에요. 그 많은 정지를 수천 번 수만 번의 정지를 해야 이 부처님이 이렇게 높은 도들새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위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그 많은 고통, 어려움을 견뎌내야 부처가 될 수 있어요.

신라 사람들은 여기 남산이 불국토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탑과 불상을 조성할 때 별길, 달길, 물길, 소나무 이 모든 자연과 어우러져서 이렇게 불상을 조성하거나 탑을 조성한 것 같아요.

남산이 다 이 화강암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강암에 돌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성질이 달 빛에 의해서 그냥 확 그 몸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더 빛을.

0: 비워야 채워진다. 다 비워야 채워지죠. 이 가을은 비움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비움을 준비하다가 결국에는 다 비워내고 들판의 곡식도 베어내고 나뭇잎도 다 떨어질 때 드디어 비로소 채워진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해서 또 봄을 준비하잖아요. 할매 부처님이라고 해요. 네.
1: 바위 속에 이렇게 푹 들어간 그 은은함으로 이렇게 반겨 안는.
0: 그래서 여기 오면은 마음이 많이 쉬어져요. 인심전심. 할머니는 제 얼굴만 봐도, 표정만 봐도 벌써 다 알아요. 제 모습만 봐도. 그래서 다 아실 것 같은데. 예, 네, 닮았다고 합니다. 진짜 닮은 것 같으세요?

서랍을 전체를 절로 보면 남산은 하나의 법당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을은 가장 단청이 아름답게 된 여기 남산은

소나무 단층이 그냥 천년을 이어서 변함없이 된 곳인 것 같아요. 하늘하늘한 봄빛의 유혹에도 그냥 그대로 늘 푸른빛이고, 뜨거운 햇살, 여름 폭우에도 이 소나무는 그대로 이렇게 푸른빛이고, 겨울에 어떤 매서운 추위에도

보통 계절이 변화하면은 모든 자연 만물이 다 변하잖아요. 그렇지만 남산은 그냥 여여한 것 같아요. 그냥 항상 여여한 그 자리, 그곳이 남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 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설 목종쌤의 선 클래스 목종입니다. 여러분 잘 계셨죠?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조사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조사선은 쉽다. 즉 조사선은 보통 어렵다, 힘들다 이런 선입견에서 벗어나는 법입니다. 자, 조사선 하면, 조사선 하면 우리가 잘 감이 안 오면 여러분 참선 하시죠, 보통. 참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힘들다, 힘들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에게 참선을 하자고 해서 참선반을 개설을 하고 하면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호기심으로 함께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30명이 함께 시작했다면 일주일 지나면 20명

0: 10명으로 줄고 또 한 달쯤 지나면 10명으로 줍니다. 그래서 왜 안 하시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말씀이 하고는 싶은데 너무 다리가 아프대요. 맞죠?
1: 네.
0: 다리가 왜 아파요? 앉아있으니까. 자복에 가부좌로 앉아있는 그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또 우리 불자님들은 이제 지금 좀 많이 연세가 드셔가지고 바닥에 이렇게 앉는 걸 되게 힘들어 하십니다. 그런데 조사선은 꼭 앉는 거와 앉는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앉는 것이 앉는 참선의 방법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꼭 필수 불가결하게 앉아서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참선하면 이제 처음에 입문할 때 대부분이 앉는 자세 연습을 합니다. 그죠? 참선하는 자세. 그래서 자복에 뒤에 받침을 놓고 앉아서 허리를 펴고 그다음에 그 턱을 담기고 그리고 나서 시선은 코끝을 보고 손은 선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호흡은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고 그리고 호흡에 집중을 해서 마음을 번뇌망상의 마음을 편안히 하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화두를 하든지 혹은 뭔가 주제를 가지고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앉는 것에 이제 많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앉는 것 때문에 처음부터 난관인 거예요. 그래서 고정관념이 뭐냐? 참선은 힘들다, 힘들다. 힘들다, 왜 힘드냐? 앉는 게 힘들다. 앉는 걸 이제 충분히 연습을 해서 그게 하루아침에 연습되는 게 아니거든요. 잘하는 사람도 1년 이상 연습을 해야 1시간 정도 앉는데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래도 또 2시간씩 앉거나 하면 또 힘들죠. 그래서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참선의 첫걸음이 좌선, 앉는 것이었을까? 그 이유는 마음의 고요함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고요함을 얻는 것이 이제 조신, 조식, 조심 이 세 단계를 거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음, 이제 몸을 고요히 하는 겁니다. 몸이 움직이면 우리는 끊임없이 몸이 움직임에 대한 감각을 통해서 알아차리려고 하거든요. 끊임없이 이 안, 입이, 설신의 감각이 검색을 합니다. 혹시 내 몸이 다치지 않을까?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끊임없이 검색을 하거든요. 그럼 내 마음을 집중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선 몸의 움직임을 정지시켜 놓는 겁니다. 그러면 몸의 움직임이 정지되니까 검색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걸어가거나 등산을 하면 항상 눈앞에 있는 것들을 계속 감지해야 되죠. 어떤 것이 나에게 불편함을 줄 건지 혹은 어떤 것이 나에게 위험인지를 계속 검색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감지해서 위험이 있으면 피해가고 또 편안한 곳이 있으면 그로 돌아가야 되죠. 그런데 몸을 정지시켜 놓으면 일단 그 검색 과정에서 내가 편안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이 조식입니다. 이 조식은 호흡을 내가 집중하는 겁니다. 호흡을 집중하는 이유는 호흡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에 관심을 두면 마음이 다른 데로 도망을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거나 움직일 때 계속 주위를 전방을 검색하는 이유도 몸이 다칠까 봐 혹시 위험할까 봐 끊임없이 검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몸을 정지시키면 이제 검색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 두 번째는 이제 그러한 검색의 연장선에서 마음이 일어나는데

0: 그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몸을, 예, 호흡을 집중하는 겁니다. 호흡을 집중해 놓으면 마음이 도망을 안 가고 항상 혹시라도 내게 위험이 있나 싶어서 호흡이 따라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그러면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감고 자, 호흡을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보세요. 자, 그러다가 편안해지면 호흡을 참아보세요. 조금 더 참습니다. 자, 눈을 떠보세요. 호흡을 참으니까 온 신경이 어디로 가나요? 에, 호흡으로 돌아오죠. 왜 그러냐 하면 몸이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조신, 조식 이 원리를 이용해서 마음이 번뇌망상으로 따라다니지 않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이 고요해지면 이제 조심, 네. 그 본래 내가 집중하고 싶었던 주제를 가지고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 원리는 어디에 비롯됐느냐? 마음을 고요히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좌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북송시대에 종색 스님이라는 분이 지으신 책인데 그것에 이제 이런 방법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또 천태소지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수나라 때 지의대사가 쓴 건데 그 천태소지관에서 지관수행 방법을 설명해 놨는데 그 지관수행 방법의 자세에 대해 설명해 놨습니다. 이것이 훗날 조사선의 기본 자세로 많이 적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앉아있고 호흡을 고르고 그 다음에 좌선을 하는 이게 전통적인 것처럼 그 더 나아가서는 참선의 기본 모습인 것처럼 인식이 됐죠. 근데 참 조사선은 목적이 뭐냐면 주인의 자성을 깨닫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앉아있을 때 앉아있다는 걸 누가 아는 거죠?
1: 내가.
0: 서 있을 때 서 있다는 걸 누가 아는 거예요?
1: 내가.
0: 걸어갈 때 누가 알죠?
1: 내가.
0: 누워 있을 때 누가 알아요?
1: 내가.
0: 말할 때 누가 알죠?
1: 내가.
0: 침묵할 때
1: 내가.
0: 마음이 움직이는 거 누가 알죠?
1: 내가.
0: 마음이 고요한 거 누가 알아요?
1: 내가.
0: 그 아는 주인을 우리가 알아차리는 겁니다. 알아차리고 머무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굳이 앉아있을 필요는 없다. 앉아있는 것이 불필요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굳이 앉아서만 할 필요는 없다. 서서 해도 되고 걸어가도 되고 이것을 행주좌와 어묵동정. 그래서 또 앉아있던 것이 옛날에는 앉아있는 자세가 제일 편안한 자세이기도 했습니다. 누워있으면 자고 서 있으면 오래 있기 어렵고 힘들고 그러니까 앉아 있는 거죠. 그냥 모든 생활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사를 할 때나 혹은 누군가 차로 마실 때나 함께 혹은 대화를 할 때도 다 바닥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앉아 있는 자세가 아주 편안한 자세였는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다 의자에서 앉아 있잖아요. 힘들죠. 그래서 자복에 앉아 있기 어려우면 의자에서 앉아 있어도 된다. 그래서 조사도 힘들다, 어렵다. 이 문제는 앉아있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마음의 고요함을 구하기 위한 방법이었고 조사선의 핵심은 주인이 자성을 깨닫는 거라서 앉아있든 머물든 누워있든 말하든 즉 행주자와 어묵동정의 주인은 항상 나임으로 관계가 없다. 그래서 내가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그리고 일상에서도 가능하다. 자, 이게 조사선의 모습입니다. 자, 다음을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조사선은 더디고 어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참선을 시작은 하는데, 목적지인 해탈 열반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었다, 도를 깨달았다 하는 분들은 쉽지 않죠. 더구나 오래도록 수행에 전념하신 스님들조차도 깨달음을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역대 선지식을 근래 선지식도 이렇게 한번 보면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루에 10시간 혹은 뭐 12시간, 옛날 같으면 거의 그냥 16시간씩 선방에서 좌선을 하시거든요. 참선을 합니다. 그런 분들도 깨달음을 얻기가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것도 1, 2년 한 게 아니라 10년, 20년, 30년, 평생을 출가해서 참선에 매달려도 깨달음을 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조사선이 진짜로 본래 그렇게 깨달음을 얻기 어려운 수행 방법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조사선은 힘들고 어렵다, 깨달음 얻기가 어렵다 라고 우리가 고정관념을 갖게 됐냐 하면, 선정을 먼저 구하고 나서 깨달음 얻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선정을 얻고 나서 그 다음에 선정의 주인인 자성을 깨달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 방법도 틀린 방법은 아닙니다. 필요하기도 합니다, 일부. 그렇지만 선정을 꼭 얻어야만이 자성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은 마음의 주인이거든요. 자, 산란한 마음의 주인 누구죠? 고요한 마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러면 고요한 마음이 선정이라면, 고요함도 정도에 따라서 일심선정 혹은 무심선정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산란한 마음, 매 순간 순간 하루 종일 누구 마음이다? 그 중에서 한 번쯤은 고요할 때 있죠. 마음이 편안할 때 누구 마음이다? 그리고 그 고요함의 일심까지 놓아버린 무심의 상태도 역시 누구 마음이다? 내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를 찾는 것이, 깨닫는 것이 조사선의 근본이라면, 얻기 어려운 마음을 고요히 해서 선정을 얻고 나서 그리고 나를 깨닫는 것 쉽지 않죠. 왜? 선정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참선이 어렵다는 이유는 두 번째는 선정을 얻기가 어렵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참선에 실천을 하고 있지만 몰입이 돼서 선정을 얻는 경험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드물죠. 또 두 번째는 선정은 얻기도 어렵지만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주위에서 누군가가 부스럭 소리를 낸다든지 혹은 뭔가 이렇게 변화가 있으면, 경계가 오면 바로 제자리로 와버리거든요, 이게. 그리고 선정을 얻었는데 선정이 처음에 낮은 선정을 얻어놓으면 금세 깨어나니까, 아, 선정이 부족하구나, 더 깊은 선정이 필요해 라고 더 깊은 선정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1분보다는 10분이, 10분보다는 1시간이, 1시간보다는 2시간. 그럼 2시간 하면 깨달음 얻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정을 얻고 나서 다음에 자성을 깨달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자성은, 즉 나는 본래 있었습니까? 선정을 구하니까, 선정을 얻어지니까 생깁니까? 본래 있던 거잖아요. 본래 있다면 그 본래 있는 일상사에서 항상 있는 나를 깨닫는 것이 훨씬 수월하죠. 그리고 선정을 구하고 나서 깨달음 얻으려고 하면 선정을 얻기도 어렵지만 선정이 꼭 한 다음에 깨달음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선정을 경험하지 않고는 진여자성이 나를 찾을 수 없어, 이런 고정관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항상 언제 어디에서나 수행을 하든 수행을 하지 않든 참선을 하든 참선하지 않든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참선하기 전에 나의 마음과 나의 몸이고요, 참선하고 나서도 주인이 누구? 나잖아요.

0: 주인은 바뀌지 않죠. 그래서 일상에서 주인을 찾는 법. 이게 조사선의 모습입니다. 일상에서 어떻게 찾느냐. 자, 내가, 자, 저희들, 자, 여러분들, 자, 죽비를 보세요. 누가 보고 있죠? 그러면 죽비를 보는 순간에, 아, 이걸 보고하는 주인이 나구나. 이렇게 돌이키는 겁니다. 자, 소리를, 자, 눈을 감고 소리를 들어보세요. 자, 이 소리를 누가 듣죠? 자,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이 소리를 누가 듣고 알죠?
1: 내가.
0: 그러면 소리를 듣는 순간에 소리를 듣고 알아차리는 나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냄새 맡는 것, 맛보는 것, 또 감촉으로 느끼는 것. 이럴 때마다 주인은 누구죠?
1: 아,
0: 네. 에, 나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 하느냐? 회광 반조. 중생들은 소리가 들리면 소리 쪽으로 마음이 갑니다. 무슨 소리지? 왜 났지? 저게 뭐야? 라고 찾아가죠. 보이면 저게 뭐지? 저게 나한테 필요할까? 내게 도움이 될까? 이런 식으로 분별해서 계속 따라갑니다. 그런데 밖으로 따라가지 말고 보이면 그 보고하는 주인으로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들리면 듣고 알아차린 주인으로 돌아오고, 이것을 회광 반조라 한다. 그렇다면은 내가 좌참선을 해서 번뇌망상을 다 버리고 선정을 얻어서, 또 선정도 더 깊은 선정, 나아가서 무심선정을 얻어서 깨달음을 얻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언제 어디서나 대상을 통해서 보고하는 주인인 알아차린 자성으로 돌아오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쉬울까요? 대상을 통해서 자성으로 오는 방식은 언제 어디서나 내가 할 수 있잖아요. 참선은 특별한 공간이 필요하고 특별한 시간이 필요하고, 왜냐? 번뇌망상을 버리고 선정을 얻으려고 하면 일상의 감각이 계속 들어오면 내가 선정을 얻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고요한 얻을 수 있는 적정처가 필요하고요. 또 일상을 내려놓고 참선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조사선은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초기에 번뇌망상을 버리고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본래 목적은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차리는 주인인 자성을 깨닫는 거다. 이 자성은 언제 어디서나 나의 일상사에서 항상 존재한다. 자, 그 다음을 또 볼까요? 예, 조사선, 완전한 깨달음. 예, 이 이야기는 조사선과 다른 수행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예, 이 우리가 깨달음을 구하려는 목적은 해탈, 열반을 얻으려는 겁니다. 그런데 조사선 외에 다른 수행들은 우선 마음의 고요함을 구합니다. 그래서 선정을 구하죠. 선정을 얻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무심에서 무아와 무상을 깨닫게 됩니다. 그 말은 내 몸과 마음이 실체가 아님을 알게 되죠. 그래서 구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데, 그 구하는 마음이 사라진 상태를 우리는 무심이라 하고, 이제 그 상태에서 머물러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구하는 마음이 생기면 다시 몸이 필요하다 여기게 되고, 그러면 다시 생사윤회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선정을 얻고 나서 무심을 얻어서 무아를 깨달아서 무심의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즉 무심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 열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사서는 어떠냐? 자성을 깨닫는 것이거든요. 자성을 깨달아도 무심의 상태가 됩니다. 즉 무심이란 마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괴로운 마음에서 즐거움을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사라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열반이라 하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는 괴로운 마음에서 즐거운 마음을 구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없애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 방식이 입바사나와 사마타를 통해서 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괴로운 마음과 즐거운 마음의 주인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주인은 동일합니다. 동일하니까 괴로운 마음에서 즐거운 마음을 구하든 혹은 구하지 못했든 혹은 하루에 10번쯤 구하든 하루에 100번쯤 구하든 주인은 그냥 나입니다. 동일하죠. 그러므로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또 그 할 필요가 없는 자성을 딱 깨달으면 괴로운 마음도 내 마음이고 즐거운 마음도 내 마음입니다. 괴로운 마음도 즐거운 마음을 구하는 마음도 내 마음이죠. 그럼 우리가 하루 종일 하는 일이 괴로운 마음을 버리고 즐거운 마음을 얻기 위해서 몸을 통해서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인은 항상 같습니다. 같으면은 그 주인을 알아차리는 방식은 어떨까요? 하루 종일 해도 되죠. 하루 종일 그 일이기 때문이에요. 따로의 장소나 따로의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선정을 얻어서, 선정을 얻기도 어렵지만 선정을 얻고 나서 더 깊은 선정인 무심정을 얻어서 무아와 무상을 깨닫고 그 상태에 머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또 그 상태에 머물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사서는 한번 자성을 깨달으면 이 자성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여자성이고요. 그런데 열반에 머무는, 즉 무심선정에 머무는 건 어떨까요? 자극이 와서 내가 깨어나면, 경계가 와서 마음이 흔들리면 그것은 되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자성을 한번 딱 깨닫기만 하면 다시는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니 완전한 깨달음이죠. 그걸 이제 부처님이 완전한 깨달음을 표현한 겁니다. 아뉴다라 삼맥삼보리 무상정등 정각이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없는 선정을 내가 구하는 것 방식입니다. 우리는 보통 끊임없이 번뇌망상이 계속 흘러다닙니다. 이게 우리 중생들의 마음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래 물처럼 흘러다니는 것이 모습입니다. 근본입니다. 근데 모든 그 흐르는 마음, 하루 종일 내 마음이 끊임없이 흐르는데 그 흐르는 마음의 주인은 누구죠? 나죠. 내 마음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 나는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서 구하는 겁니까? 지금도 있나요?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있는 나를 깨닫는 거거든요. 훨씬 쉽죠. 본래 흘러다니는 마음의 본성을 내가 인위적으로 정지시키고 그리고 번뇌망상을 다 버려서 선정을 얻고 더 나아가서 선정의 주제까지 놓아버린 무심선정을 얻어야만이 그래서 거기서 무아와 무상을 깨닫고 해탈 열반을 이루는데 그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항상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왜? 지금 여기라는 말이 지금은 시간을 말하고 여기는 공간을 말하는데 중생들이 말하는 지금 여기는 육신이 있는 곳입니다. 현재 육신이 있는 곳을 지금 여기라고 그것도 그것을 우리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지금 여기에 있죠.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성불이라 했고요.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있는 주인인 자성을 깨닫는 것이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조사서는

온전한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불자님들, 또 여기 함께 계신 분들, 이 중요한 부처님의 진리가 널리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060-800-7000번. 060-800-7000번.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배운 대로 한번 참선을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과 마음을 편안히 하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지금 앉아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 누가 보고 알죠? 예, 내가 보고 압니다. 그 보고 아는 주인이 바로 나의 본성이고 진여 자성입니다.

자, 이제 소리를 들어봅니다. 이 소리를 듣는 것을 누가 알죠? 예. 네. 이 소리를 듣는 주인이 나입니다. 듣고 알아차린 주인이 바로 나의 자성입니다. 자, 그 자세로 저를 쳐다봅니다. 자, 제 손에 뭐가 있죠? 이 죽비를 보고 있는 주인이 누구죠? 예, 나입니다. 죽비를 보고하는 주인이 바로 나죠.

자, 이제 손을 비벼 봅니다. 천천히. 이 느낌을 누가 보고 알죠? 예.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알아차리는 그 주인 바로 나입니다. 내가 보고 아는구나. 자, 이제 마음으로 텅 빈 허공에 예, BTN 예, 스튜디오가 있고 나와 도반들이 앉아서 좌선을 하고 있습니다. 내 몸, BTN 스튜디오 전체를 떠올려 봅니다.

마치 공중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내 몸을 포함해서 지금 감지할 수 있는 이 공간을 전체를 바라봅니다. 보고하는 주인이 누구죠? 네, 나입니다. 이 나는 처음에 소리를 들은 나, 죽비를 보고하는 나, 손의 촉감을 느끼고 하는 나, 지금 내 몸과 이 전체의 모습을 보고하는 나, 나는 같은가요? 다른가요? 예, 그 나는 동일합니다. 그 동일한 나가 변하지 않는 나, 진여 자성입니다. 통빈호공의 BTN 스튜디오가 있고 나와 도반들이 앉아서 좌선을 하고 있습니다. 내 몸을 포함해서 이 공간 전체를 그대로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차립니다. 그 알아차린 주인이 바로 진여 자성, 나의 본성입니다.

자, 이제 다리를 펴고 편안히 앉아봅니다. 지켜보는 건 그대로 지켜봅니다. 다리를 펴고 앉아있는 건 누가 보고 알죠? 예. 보고하는 알아차린 주인이 바로 나입니다.

그대로 내 몸과 이 공간 전체를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차리면서 천천히 일어나 봅니다. 자리에서. 그리고 차수하고 그대로 서서 알아차립니다. 이 서서 알아차리는 이 모습을 입선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합장하고 왼쪽으로 돌아서 천천히 걸어갑니다. 동면호공에 이 공간이 있고 공간 속에 내 몸과 모든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알아차리는 나. 나는 합장하고 내 몸은 천천히 걷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선이라고 합니다. 나와 도반들이 지금 행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멈춥니다. 나와 도반들이 행선을 하다가 잠시 멈춰서 입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차리는 나 주인은 항상 동일합니다. 자, 이제 손을 편안하게 내리고 천천히 다시 행선을 합니다.

자신의 자리가 오면 그 앞에 섭니다. 그대로 지켜보고 알아차리면서 천천히 다시 앉습니다.

총민호공의 이 BTN 스튜디오 공간이 있고 나와 도반들이 앉아서 좌선을 하고 있습니다. 내 몸을 포함해서 이 공간 전체를 그대로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차립니다. 그 알아차리는 주인이 바로 나의 자성입니다.

이제 손을 선정인에도 풀어서 천천히 무릎 쪽으로 옮겨갑니다. 오른손을 오른쪽 무릎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들어봅니다. 앞으로 어깨 높이까지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보고 알아차립니다. 천천히 내리고 무릎에서 다시 천천히 선정인을 짓습니다. 왼손도 역시 천천히 움직여서 왼쪽 무릎에 올려놓고 왼손을 천천히 들어서 어깨 높이까지 올려봅니다. 멈추고 천천히 내려서 다시 왼쪽 무릎에 올려놓고 다시 왼손을 천천히 앞으로 가져와서 선정인을 짓습니다.

이 공간에서 들리는 소리, 보이는 것, 냄새, 맛, 촉감, 내 몸, 내 마음. 항상 매 순간에 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차리는 나, 그 주인이 바로 자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설, 목종 스님의 선 클래스를 진행하는 목종입니다. 나를 찾는 조사선. 조사선은 누구나 해탈 열반을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완전한 수행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요. 이 귀중한 진리가 나와 내 주위의 가족 또 내 주위의 모든 분들이 함께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프로그램 제작과 많은 사람들이 물교TV를 시청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 유세존 불설여시 신신경경아종성례소득의 아미진 등문여시 지경세존 약구유인 등문시경

아소공양 지불공덕백군불겁이 천만억군내지 산수비여소 불능급 수불의 약선 남다선 여호말사

생각을 한 곳에 모아 욕심이 동하게 하지 말고 뜨거운 쇳덩이를 입에 머금고 목이 타는 괴로움을 스스로 만들지 말라.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안돼!
4: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3: 당했다!
5: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1: 아,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3: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6: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가피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가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토크쇼 가피의 진행자 광우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기후 위기의 시대다라고도 말하죠. 이 기후 위기의 시대 속에서 소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기후 활동가 김보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림이라고 하고 청소년 기후행동이라는 단체에서 지금 8년차 활동가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예, 이렇게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직접 인생 키워드 세 가지를 뽑아오셨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볼까요? 함께 만든 울림. 이게 첫 번째 키워드네요. 네, 저희가 이야기를 진행하기 전에 축하할 일이 있죠? 예. 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환경 분야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우는 골드만 환경상을 수상하셨다 이야기 들었습니다.
2: 자신의 자리에서 운동을 만들어가는 모든 사람과 이 상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예.
0: 그러면 우리 함께 만든 울림 첫 번째 키워드부터 시작해서 또 좋은 말씀 하나하나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함께 만든 울림인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1: 기후위기라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을 저는 계속 해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사람들의 힘이 모여서 그 작은 순간들이 그 일상적으로는 되게 사소할 수도 있는데요. 기후위기라는 문제에 뭔가 대응하고자 하는 마음들, 그래서 무언가를 행동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그 시간이 오래 쌓였을 때 큰 변화가 생긴다라는 걸 반복적으로 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골드만 환경상도 이게 단순히 어떤 개인의 어떤 성과를 이렇게 강조하는 상이라기보다는 기후위기라는 문제에 함께 대응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계속 차곡차곡 모이고 모여서 그게 오랜 시간 쌓여서 결과적으로는 헌법소원의 승소라는 결과까지 함께 만든 그 움직임의 의미를 저는 강조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만든 울림이라는 키워드를 처음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0: 우리가 혼자 가는 길도 아니고 혼자서 해결할 일도 아니다.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
1: 네.
0: 그리고 함께 만들어 가면서 그 울림이 세상을 변화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1: 네, 맞습니다.
0: 예. 그리고 금방 또 축하의 말씀을 드렸지만 골드만 환경상을 받게 되셨잖아요.
1: 네.
0: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생소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골드만 환경상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고 골드만 환경상을 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또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골드만 환경상은 골드만 부부가 있었는데 왜 환경 분야에는 노벨상이 없지라는 고민에서 시작을 한 상은 맞고요. 기후나 환경 문제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풀뿌리 활동가들을 전 세계에 있는 6개 대륙에서 선정을 해서 주는 상으로 지금 31년 정도 되었습니다.
0: 그러면 이번에 상을 받게 된 또 결정적인 어떤 성과라든가 계기가 있었나요?
1: 2019년부터 저는 활동을 시작을 했고 청소년들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진행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기후헌법소원이라는 걸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0: 기후헌법소원이요?
1: 네.
0: 예.
1: 국가를 상대로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는데요. 기후위기라는 문제가 단순히 어떤 환경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삶의 문제이고 권리의 문제이다라고 다루면서 우리의 삶을 충분히 보호할 만한 기후정책을 만들라는 요구를 하는 과정 중에 하나였고요. 그 헌법소원을 진행하면서 되게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모으고 사회적으로 계속 가시화하고 기후위기를 마주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크건 작건 어떤 조건 없이 계속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계속해왔고 그 결과 기후위기가 권리의 문제로 좀 더 다루어지게 되면서 2024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기후헌법소원을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0: 이야, 아시아 최초로요?
1: 네.
0: 야, 큰일을 하셨네요. 그러면 이 청소년들과 함께 기후 헌법소원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1: 거창한 계획을 가지고 뭔가 난 기후 활동가가 될 거야 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활동을 시작을 했었던 건 아니었고 기후위기라는 문제를 위험으로 인지를 한 사람들이 이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되는지를 고민하기 시작을 했고 뭐라도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리에 나가서 피켓이라도 들어보자라는 행동을 저희는 시작을 했었는데요. 거리에 피켓을 들고 나간다고 변화가 생기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더 뭔가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정책 의사결정자들을 찾아가고 기후위기 대응을 계속 요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그런 활동들을 계속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기후위기라는 문제에 대한 어떤 국가의 의사결정이 전부 정책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의 그냥 마음에 그냥 달린 거였죠. 그러니까 한없이 후퇴하면 후퇴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기후위기라는 위험이 커질 때 그 안에서 우리는 계속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충분히 보호되는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권리의 문제로 이 문제를 더 깊게 접근을 했고 그 과정에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0: 그냥 좀 쉽게

0: 좀 재밌게 표현하자면 좋게 좋게 얘기하니까 말을 안 들어주더라. 예? 이렇게 큰 어떤 기후 위기의 문제가 닥치고 있는데 좋게 좋게 평화적으로 얘기를 해도 관심을 안 가져주니까 과감하게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 그렇게 헌법소원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1: 네,
0: 되겠네요.
1: 맞습니다.
0: 근데 이야기 듣다 보니까 가장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렇게 기후 위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첫 시작이 무엇인지, 기후 활동가로 활동하게 된그 어떤 계기가 무엇인지, 그게 제가 갑자기 제일 궁금해져요. 좀 자세한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1: 저는 환경 문제에는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0: 어렸을
1: 네,
0: 때부터,
1: 그래서 뭐 과학관에서 기후위기나 지구온난화 전시하면 막 따라다니고 개인적인 실천도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0: 원래 그냥 관심이 있었다.
1: 네, 그냥 왠지 모르게 마음에 관심이 계속 가는 영역이었어요.
0: 분류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업이다. 이렇게 네 업이다. 예, 그래서요?
1: 저는 그래서 환경 문제를 제가 되게 잘 알고 있고 잘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만큼은 뭐 아니었겠지만 2018년에 폭염이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서울에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저희 집이랑 비슷한 곳에서 비슷한 집에서 실내에서 잠을 자던 어르신이 온열 질환으로 뇌가 익어서 사망했다라는 뉴스를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뉴스를 봤는데 저희 집에서도 밤에 새벽이 돼도 열기가 안 빠져나가는 상황이었고 에어컨이 없는 오래된 집에서 그 열기가 계속 후끈후끈한 채로 계속 며칠을 지내는 것들을 저도 경험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할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걸 깨달아 버린 거죠.
0: 진짜 이러다 죽겠다
1: 네.
0: 싶은 거죠.
1: 왜냐하면 전이 문제 되게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개인적 실천도 되게 열심히 해왔었는데 이 문제 앞에서 제가 엄마 한명못 지킨다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나는 지금 뭘한 거지?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뤘던 거지? 그 고민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게 사람이 그냥 일상적인 공간 안에서도 죽을 수 있는 문제이고, 누구나 취약해질 수 있고 위험해지는 문제이구나. 이게 단지 내가 개인의 실천을 한다고 해서, 내가 어떤 환경을 위하는 마음을 가진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라고 깨닫게 되면서, 뭐라도 진짜로 할수 있는 걸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0: 폭염 속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사유를 해본 거네요.
1: 네.
0: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정작 내가 환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폭염, 당장 눈앞에 닥친 이 기후 위기 속에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되신 거네요.
1: 네.
0: 결국은 어떤 과감한 활동을 통해서 헌법소원, 그리고 아시아 최초로 승소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참 대단한 활동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소송이 굉장히 길었다고 들었어요.
1: 네.
0: 그 소송이 구체적으로 어떤 소송이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1: 그 기후위기 대응을 우리나라가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단지 이 문제를 계속 말한다가 아니고 결국에는 그 어떤 법에서 우리나라는 이만큼 기후위기 대응을 할 거고 그 과정은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을 할 거고 그 과정에는 사람들의 삶을 어떤 식으로 포함할 거야 같은 방향이 담기게 됩니다. 근데 그 가장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높은 목표 중에 하나가 너무 미흡해서 실제 우리의 삶이 안전하다라는 게 보장이 안 되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판결을 헌법재판소한테 요청을 했던 소송이었고 그 과정에서 국가가 기후위기 대응을 할때 국민의 안전한 삶이 보호될 수 있을 만한 우리가 기후위기 위험이 앞으로 계속 커진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최소한의 존엄은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보장될 수 있는 기후정책, 목표를 만들라라는 게 요지였었고 헌법소원의 결과가 한 4년 반 만에 나왔을 때,
0: 4년 반 만에요.
1: 네, 4년 반 정도 걸렸고요. 나왔을 때 헌법재판소에서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고 더 국민의 안전한 삶,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후 목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결과를 내면서 2031년부터 2050년까지의 국가의 목표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게 만들라라는 결정을 내게 되었습니다.
0: 이야.

0: 뭐 엄청 거창하네요. 생각했던 것보다. 야, 국가를 상대로 우리나라의 환경, 기후 위기 속에서 우리 시민들, 국민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될지 국가적으로 정책을 2050년까지 그걸 확실하게 체계화시켜 놔라.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는 활동이었네요.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그 4년 반이면 굉장히 긴 소송이었는데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어려운 점이라든가 가장 기억에 남은 일들이 있다면 또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처음에는 할수 있는 거라도 찾자고 이 활동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헌법소원을 진행하면서도 이게 계속해서 뭔가 정책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후위기에 대응하라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 과정에서, 뭔가 제 가족이 가지고 있는 그런 취약성 같은 것들이 기후위기의 위험 안에서 얼마나 위험한지를 자꾸 깨닫게 되는 순간, 또 있었고, 그런데 변화하지 않는 현실을 겪다 보니까 되게 많이 절망을 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그 과정에서 기후위기를 함께 감각하고 이 문제를 보고 뭐라도 우리가 그래도 해내자, 변화를 만들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계속 모일 때는 다시 조금씩 나아갈 수 있기도 했고, 변화가 실제로 조금씩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헌법소원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예전이라면 나는 너무 작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너무 작아, 이렇게 멈췄을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계속 모이는 걸 저는 경험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혼자서의 목소리는 되게 작을 수 있지만 함께 모인다면 진짜 변화가 가능하겠구나, 기후위기 위험이 아무리 커진다고 해도 그래도 변화는 아직 가능하구나 같은 것들을 많이 찾는 과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말 그대로 함께 있는, 함께 모인 울림이네요. 참 좋습니다. 그러면 뭐 정책 얘기도 잠깐 나왔고 변화 이야기도 나왔는데 우리 기후 활동가 전문 분야에 있는 분으로서 앞으로 우리가 기후 위기를 통해서 지향해야 할 정책이 있거나 좀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또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1: 사실 기후위기에 대한 의사결정을 진행할 때 우리가 사회엔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삶의 형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만큼 기후위기의 위험이 사회에 되게 커질 때 사람들한테 닥치는 위험의 모습도 굉장히 다양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보통은 어떤 폭염 때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사람들 또는 침수로 물에 잠긴 집처럼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만 취약계층이고 피해자이고 당사자인 것처럼 항상 다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적으로 우리의 삶이 위험해지는 것들이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을 보호할 수 있는 기후위기 대응보다는 그냥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산업의 부담, 아니면 근데 이렇게 변화하는 게 가능하겠어 같은 회의적인 태도로 기후위기 대응 논의가 멈추는 경우가 여전히 너무 많은 것
0: 야,
1: 같아요.
0: 그거 한다고 바뀌겠어?
1: 네. 그런 논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같이 안전하게 살아가고 싶은 건데 그게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항상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는 기후위기라는 문제에서 정책이 바뀔 때, 이 문제가 우리의 사회에 그리고 개인의 삶들에 어떤 위험으로 닥치는지를 계속 들여다보고 그걸 계속 보호할 수 있게 더 많은 사람들이 기후위기의 위험이 커져도 함께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걸 계속 확인하는 방식으로 기후 정책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0: 결국은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 거네요. 예, 포기하지 않고, 뭐, 한다고 되겠어?가 아니라, 꾸준히 내할수 있는 부분만큼이라도 힘을 모으면서 바꿔나가야 된다. 근데, 우리가 한다고 되겠어? 이 말씀 하실 때딱 떠오른 장면이 있어요. 외국에, 뭐, 어느 나라인지 말하기는 좀 그렇고, 여러 나라예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뭐, 개발 도상국 같은 그런 나라에서, 강물이나 바다에 쓰레기를 막몇 톤씩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막 버려버리니까 댓글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똑같은 얘기. 우리나라가 백날 분리수거한다고 바뀌겠어? 우리가 분리수거 해봤자 저 나라에서는 그냥 다 그냥 갖다 버리는데

0: 막 그런 회의적인 내용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보신 적 있죠?
1: 네.
0: 예. 그런데 아니다. 되든 안 되든 우리라도 할수 있는 만큼이라도 노력해야 된다. 우리까지 놓아버리면 어떡하겠냐. 그냥 꾸준히 할 뿐이다. 뭐 이런 또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겠네요.
1: 네.
0: 예. 그런데 저도 분리수거 좀 열심히 하거든요. 또 요새 분리수거 제대로 안 하면 혼나잖아요. 열심히 하는데 저도 그 영상 봤는데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하다. 어느 나라인지 솔직히 아시겠죠? 예, 보신 적이 저보다 더 전문가시니까 그 나라도 언젠가는 바뀌겠죠? 예. 자,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에서 이제 마무리 질문을 드리자면 골드만 환경상을 받으셨는데 이 수상이 오늘날 시민들에게 어떤 의미로 남겨지기를 바라는지 더 간단한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1: 사실 이상의 소식을 들었을 때왜 나한테 주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0: 겸손?
1: 겸손일 수도 있고, 실제로 제가 하는 일이 이렇게 밖으로 많이 보이는 일은 아니기도 하고, 이게 뭔가 인정받으려고 한 일도 아니었기 때문에
0: 그 말이 너무 멋있는데요? 인정받으려고 한 일도 아니었는데.
1: 그래서 그러니까 당연하게 계속 노력해왔던 일이다 보니까 이상이 왔을 때왜 나한테 줬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헌법소원 과정에 저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고 그럼에도 저한테 이상이 온 이유를 생각했을 때는 기후위기라는 문제 안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계속 모아왔던 그 가치에 좀더 힘을 실어준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상을 받았을 때도 제일 많이 왔던 연락이 그게 안될줄 알았는데 그 헌법소원 지켜보다가 안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되네?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게 계속 뭔가 변화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안될것 같은 순간들도 많지만 변화를 만들 수 있네? 라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걸 보고 아, 우리 사회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효능감을 다시 되찾아야겠구나. 그래도 우리가 무언가를 했을 때할수 있다라는 마음을 되찾아야겠구나. 라는 마음이 되게 많이 들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골드만 상이 사람들한테 어떤 누군가가 되게 큰 인정을 받았다. 이런 걸 넘어서 사람들이 내는 목소리가 변화를 실제 만들 수 있다라는 좀 희망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볼까요? 사람을 지키는 기후 행동.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1: 사람을 지키는 기후 행동이라는 키워드인데, 전 사실 제가 하는 일이나 제가 어떤 내는 메시지가 스스로 납득되지 못하면 잘못 움직이는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행동을 계속 왜 하게 될까를 곱씹었을 때는 결국에는 기후위기라는 문제 안에서도 함께 안전하게 살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고, 그 배경을 개인적으로 더 파고들게 되면, 뭔가 내 가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나한테 너무 익숙했었던 그냥 삶 중에 하나이지만 기후위기의 위험이 닥쳤을 때 사회에서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이 삶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 그냥 배제될 수 있다라는 걸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행동을 통해서 기후위기의 위험이 커지더라도 우리의 삶이 어떤 형태로 살아가든 간에 함께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바램이 이 운동을 지탱을 하는 힘 같기도 해서 이 단어를 선정했습니다.
0: 불교적으로 재해석하자면 역시 좀 거창한 말일 수는 있지만 불교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그 마음을 자비심이라고 표현해도 되겠네요. 예. 자비심 하면 거창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자비심의 기본적인 뜻이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구제해주겠다라는 마음이거든요. 이 기후 위기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괴로움을 받거나 혹은 괴로움을 당할 수 있는 앞으로의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의 괴로움을 조금이라도 좀 구제해주고자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을 자비심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까 제가 어떻게 이 기후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너무 궁금해서 먼저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때 폭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이 더위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라는 걸 진지하게 고민을 하면서 기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후 활동을 하면서 금방 폭염 문제하고도 같은 연장선상일 수 있는데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거대한 사회적인 문제잖아요. 또 이게 나 하나가 잘하고 나 하나가 잘못해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 혹은 이 거대한 세상의 시스템 속에서 물질 문명 속에서 이 기후 위기가 닥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사회 구조로 인해서 기후 위기가 생겼다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들의 삶, 특히 청년들의 삶에서 이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또 전문가 입장에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1: 보통 기후위기를 미래 세대의 문제라고 많이 칭하기는 하는데요.
0: 사실 지금도 힘든데
1: 네,
0: 미래
1: 맞아요.
0: 세대가 아니라 벌써부터 위기잖아요.
1: 네. 근데 미래 세대라는 말이 정책에서 기후위기를 표현할 때 쓰이면 항상 이 문제를 미래로 미루는 데 쓰이거든요.
0: 아, 말장난이 될수 있겠네요.
1: 네. 그래서 청년들과 청소년들, 아동들을 앞으로 내세워서 기후위기를 대응하고 미래 세대를 지키겠습니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지금 우리의 삶도 안전하게 하는 정책을 결정을 내리지 않는 거죠. 다 뒤로 미루는 거고. 근데 청년들의 삶에서 이게 단순히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기후위기의 위험을 겪으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라고 정의하기에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더 불안정해지고 우리가 겪는 어떤 이렇게 재난 같은 것들은 사실 기후위기가 가시화된 하나의 모습 중에 하나일 뿐이지 이 위험이 닥치는 형태가 단지 폭염이 늘어나고 산불이 더 많아지고 홍수와 뭐 어떤 침수 피해가 더 늘어나고 뭐 산불이 났을 때뭐 집이 실제로 위험에 처한다거나 이런 약간 재난을 넘어서 우리가 어느 집에 사느냐 또는 집이 없느냐 또는 냉방비를 충분히 낼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에 그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위험의 크기가 너무 차별적으로 커지는 문제이기도 해서 이게 근데 위험이 계속 커질 때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는 되담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후위기 대응을 하지 않게 되면 더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그걸 되담을 순 없고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는 지구 온도를 계속 상승시키니까 결국에는 사회가 마주하는 재난의 속도를 더 빠르게 키운단 말이죠. 그럼 사회는 더 불안정해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은 더 불평등해지거나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단지 먼 미래의 기후위기에 어떤 파국적인 미래를 살아갈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그런 더 불안정성을 더 오랫동안 경험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영향 안에서 되게 큰 당사자다라고 말은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0: 이 미래 세대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벌써 저도 뉴스에서 봤지만 유럽이라든가 외국,
1: 맞아요.
0: 프랑스 어마어마하게 지금 뭐 폭염 때문에 뭐 온열 환자 때문에 노인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이런 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 하더라고요. 미래 세대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의 문제다. 근데 사람들은 지금의 문제라는 걸 머리로 알면서도 당장 자기들이 충족해야 될 욕망에 더 끄달리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참이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되겠죠.
1: 네.
0: 그러면 이제 청소년들과 함께 또 기후 활동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저 이런 기후 위기라든가 이런 문제를 청소년이나 또 젊은 세대, 청년들의 바라보고 느끼는 감정은 어떤지 또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1: 저희는 자주 다양한 세대 중에서도 청소년, 청년 세대 가 기후위기를 어떻게 마주하고 있는지를 되게 많이 모으는데요. 근데 이런 말들을 계속 모으게 되면 뭔가 집단적인 또는 사회적인 정서가 읽힐 때가 종종 생깁니다. 보통 그럴 땐 단순히 분노 뭐 이런 걸 넘어서 굉장히 불안을 우리는 공유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기후위기라는 문제 안에서 우리의 미래가 괜찮을까 같은 고민뿐만 아니라 그런 말을 하죠. 이렇게 뭐 오송 참사라던가 실제 폭염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들이라던가 근데 사회는 변

0: 변하지 않는 모습이라던가 마치 재난에 계속 목격을 하지만 변화는 하지 않는 현실을 계속해서 목격을 하다 보니까 불안감 또는 뭔가 회의감? 변화하지 않을 거야. 이게 진짜로 가능해? 같은 마음이 계속 쌓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지쳐버리는 거죠.
0: 네.
1: 예. 그러면 이런 기후 위기 속에서 청소년과 청년들의 목소리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0: 제가 사실 올해 가장 많이 믿는 말 중에 하나가 감각하는 만큼 세상이 변한다라는 말이거든요.
1: 감각하는 만큼
0: 네,
1: 세상이
0: 감각하는
1: 변한다.
0: 만큼. 왜냐하면 정책 의사결정권을 가진 건 정말 소수의 사람들인데 그들이 기후위기의 위험의 다양한 형태를 감각하지 못하니까, 인지하지 못하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삶이 그 의사결정 안에 포함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뭔가 누군가 대변을 해주겠지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마주한 위기가 이것이야 라고 계속 말을 해야만 우리의 다양한 삶이 반영될 수 있다라는 걸 계속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 만큼 청소년이나 청년 세대들은 보통 의사결정 과정 안에서는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고려되지 않거든요.
1: 니들이 뭘 알아?
0: 네,
1: 이러죠.
0: 맞아요.
1: 니들이 뭘
0: 네,
1: 알아?
0: 그런 말로 항상 뒤로 미루고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해줄게라고 하면서 우리를 위한 결정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등장하고 의사결정 과정 안에도 들어올 수 있어야 우리가 마주한 위험을 되게 다양한 방면으로 보고 그래서 사회는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우리는 어떤 변화를 해야 되는지를 정말로 집단지성으로 모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어떻게 보면 진정한 미래 세대, 미래를 책임질 주역들인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목소리에 우리가 조금 더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예, 또그 말이 사실이고요. 예. 자,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의 힘만으로는 세상을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거대 기업, 나아가 이 정부에서도 함께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는데, 개인의 책임과 그리고 기업 정부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서로 어떤 연결을 해야 될지, 또 어떤 대안이 있을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결국에는 기후위기는, 단지, 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인간이 이기적이어서 생긴 거야. 이런 말도 많이 하긴 하지만,
1: 그 말도 살짝 사실이잖아요.
0: 네, 사실도 맞죠. 근데 이걸 조금 더, 이 원인을 분석하게 되면, 우리가 살아온 사회가 화석연료를 열심히 태우고, 온실가스를 열심히 배출을 하는 사회로 살아왔기 때문이거든요.
1: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0: 네, 근데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결국 개인의 작은 행동들이 아니라 사회가 작동해왔던 방식들, 사회가 선택해왔던 그런 에너지 원 같은 것들을 다 바꿔야만 하죠. 그러다 보니 기업과 국가의 책임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동시에 그런 위험이 사회적으로 계속 확대가 되어 왔던 것이다 보니까 국가가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으면서도 사회가 어떻게 지속할지를 고민하는 책임을 더 많이 갖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뭔가 재난이 닥쳐도 그건 불행한 개인의 몫으로 항상 남더라고요. 그냥 아, 저 사람이 불쌍하네 이렇게 하고 항상 끝나지 폭염이 늘어나는 상황 자체가 우리가 여전히 변화하지 않고 있는 이 사회 때문이라는 거를 잘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도 뭔가 개인의 어떤 일상의 공간 안에서 실천을 하는 것들을 넘어서서 우리가 어떤 사회를 결국엔 선택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또 가끔은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계속 내는 것들을 해야만 그냥 일부의 사람들이 그냥 맘대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인 의사결정을 함께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다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아는 이야기지만 참 실천하기는 어려운.
0: 네.
1: 하지만 포기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우리가 꾸준하게 또 진행해야 할, 실천해야 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에서 봤는데 음모론이에요.
0: 네.
1: 음모론 좋아하세요? 별로 안 좋아하세요?
0: 좋아합니다.
1: 좋아하세요?
0: 네.
1: 음모론에 보면 그냥 음모론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는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를 만들던 과학자들이 뭐 의문의 죽음을 당하고

읽어봤더니 거대 재벌, 거대 기업에서 새로운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가 나오면 뭐 석유 회사라든가 기존의 주도권을 가지는 회사들이 피해를 볼수 있으니까 뭐 환경 운동가라든가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를 만드는 과학자들을 이렇게 그들을 해치는 내용, 그런 음모론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아 진짜

0: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기존의 이익 세력들에 의해서 좋다는 걸 누구나 알면서도 그게 방해받는 경우가 있구나.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중생들의 어리석음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김보림 기후활동가님처럼 오랜 역사 속에서 지구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남들이 알아주든 말든 환경운동, 이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활동을 하신 분들에 의해서 그나마 우리 지구가 이 정도로까지 보존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또 활동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 니은, 디은, 이은, 연결, 초성 퀴즈인데요.
1: 네.
0: 제가 이걸 자주 틀려요. 이번 제가 맞췄어요. 왜 맞췄냐면 대본에 보통 답이 안 나오거든요. 이번에 작가님이 살짝 조셨는지 답을 적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답을 봤는데 이거 뭐지 하고 연기할 순 없잖아요. 또 거짓말할 순 없잖아요. 제가 답을 이미 봤어요. 나다운 연결 맞죠?
1: 네,
0: 예,
1: 맞습니다.
0: 나다운 연결. 근데 제가 답을 안 봤으면 못 맞췄을 거예요. 뭐지? 니은, 디귿, 디귿? 그런데 나다운 연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그 불교 용어에 본래 면목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일을 계속 내가 왜 하게 될까, 그런 걸 고민했을 때 이게 타인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나도 뭔가 아까 자비심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그게 나도 안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하고 그리고 저는 이 활동을 하는 과정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만드는 변화에 힘을 믿는 만큼 그 과정을 함께 해온 나의 힘도 믿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내가 나를 존중하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계속 들여다보는 나다움을 찾는 과정 자체가 결국에는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을 그대로 존중하면서 우리가 함께 할수 있는 힘을 모으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0: 예, 나다운 연결. 어떻게 보면 지금 나답게 살아가고 있는 길이잖아요. 앞으로 이 길을 걸으면서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저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만들 수 있는 변화의 힘을 믿고, 그래서 기후위기라는 문제는 사실 모두가 알지만 너무 복잡한 문제거든요.
0: 복잡하죠.
1: 네. 그리고 모두가 목소리를 낼수 있지만 그게 꼭 사회적으로 모여지진 않는 문제이기도 한것 같아요. 그래서 더 쉽게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접할 수 있게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인 공간에서 내는 이야기들이 실제 정책의 변화 과정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연결을 저는 계속 만들고 싶습니다.
0: 그러면 그런 사람과 사람 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서 이 기후 활동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구체적인 어떤 목표라든가 앞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있다면 또 소개 부탁드립니다.
1: 기후위기라는 문제를 이야기하다 보면 이게 단순히 위험하다, 권리를 지켜라 라는 이야기를 넘어서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제 어떻게 바뀌어야 할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때 전환이라는 말을 계속 말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사실 지금의 사회에서는 기후위기로부터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많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심각하다, 위험하다라는 외침만 계속 이렇게 공허하게 도는 거죠. 그래서 좀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회를 선택하고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를 함께 공론장을 만들고 도출을 하고 그걸 토대로 국가나 지역 안에서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걸 만들 수 있는 계획을 도출을 하는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 마지막으로 갑자기 떠오른 질문인데요. 그러면 우리 같이 평범한 소시민들이 가정 속에서, 일상 속에서, 기후 위기 속에서 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꼭 이것만큼은 우리가 실천합시다 하는 우리가 일상에서 할수 있는 실천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1: 뭐, 이미 분리수거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저탄소 생활 이런 거는 검색을 해서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고요.

0: 저는 딱한 가지를 꼽자라고 하면은
1: 오.
0: 사실 태도에 관한 것인데요.
1: 태도.
0: 네. 기후위기라는 문제가 개인의 몫이다. 그러니까 재난의 위험이 나한테 온건 그냥 내가 불행해서다라는 마음을 갖는 게 아니고 사회가 바뀌어야 하는 문제라는 마음 하나는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1: 결국 태도, 우리가 지구를 사랑하고 환경을 사랑하고 기후 위기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태도부터 가지자. 마음가짐. 이렇게
0: 네.
1: 이해해도 되겠네요.
0: 네, 그래야
1: 예.
0: 고립되지 않고 진짜로 변화를 만드는 힘을 계속 연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나다운 연결.
0: 네.
1: 그리고 그것은 우리 지구를 보호하는 연결이 된다.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토크쇼 가피의 마지막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보림 기후활동가님, 가피란 무엇일까요?
0: 저에게 가피란 사람인가요?
1: 사람, 예.
0: 저는 사실 이 질문을 받고 조금 어려웠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자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나의 힘,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생각을 해봤었는데 나한테 가피란 무엇일까를 고민했을 땐 정의를 해본 적은 없더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사람이라는 답을 찾게 된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만들고자 하는 변화를 계속 믿고 나아가는 건그 힘은 나한테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내가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고 어떤 사람들이 안전하길 바라고 그런 마음을 계속 발견하게 될 때는 가족의 취약성이라던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라던가 사람들과 함께 안전하게 존재하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라는 걸 발견을 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는 나아가는 사람이구나라고 정의를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1: 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렇죠. 홀로 살수 없는 세상이잖아요. 결국 사람들과 함께, 모두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들도 소중하고, 그리고 그 소중한 사람들이 바로 내가 생각하는 가피이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0: 네.
1: 예, 오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예.
0: 감사합니다.
1: 여러분,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소중한 기후활동가 김보리님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으셨죠? 우리가 앞으로도 더이 세상을, 이 기후를, 이 환경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할것 같습니다. 여러분, 토크쇼 가피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관심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060-800에 7000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하루하루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0: 오로지 오늘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 땀 흘려 노력하라. 그 누구인들 내일 죽음이 있음을 알겠는가?
1: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전에 축원 올립니다.

0: 나상도
1: 남궁진의
0: 그럼 열전. 소나시대에 살고 계시는 우리 팬 여러분들을 지금부터 네. 저희가 만나볼 텐데
2: 너무 모습이 단아하고 노래도 잘하시고
0: 우리 소나씨가 짧게 네. 선물로 라이브로 짧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3: 불러볼까요?
0: 예.

비둘기. 조, 키, 미음, 디귿, 스윗이 뭐죠? 아니, 왜냐면 그때 그 비둘기 개인기 한번 하고 분위기 너무 안 좋아서 네. 아 제가 다짐을 했어요. 제가 두 번 네. 다시 이거 하면 안 되겠다.

내 이름은 시타르타. 모든 걸 가진 한 나라의 왕자. 그런데 그만뒀습니다. 사람들은 가출이라 했고 훗날 그것은 출가가 되었습니다. 모든 걸 가졌지만 삶의 답은 몰랐던 나. 제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당신이 찾던 답, 어쩌면 제 이야기 안에 있습니다. 드라마 붓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질문 하나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은 일어났어야 하는 인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인연법이라는 것은, 연기법이라는 것은 운명론과 같은 거 아닐까요? 다르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좋은 질문이에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일어날 것은 일어난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이런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 일어날 뿐이라면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운명론? 모든 것은 다 정해져 있다. 그럼 운명론과 같은 거 아니냐? 불교도 그러면 그 운명론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해하기 쉽단 말이에요. 보통 이제 운명론 이러면 어떤 진리나 신이나 어떤 질서가, 우주적 질서 같은 것이 아예 딱 세팅이 돼 있어가지고 정해져 있어서 사람의 자유의지가 아예 불가능하다. 자유의지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다. 참회할 필요도 없고, 또 열심히 애쓸 필요도 없고, 또 수행을 해서 깨달을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생각들을 보통 이제 운명론이라 그래요. 불교 부처님 당시에도 마칼리 고살라라고 육사외도 중에 한 사람이 이 운명론적인 생각을 했어요. 모든 건 그냥 다 정해져 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하면서 이 마칼리 고살라는 840억 만년 이후인가가 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누구나 840만 겁이 지나면 누구나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다 해탈한대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야지 해탈하는 거지, 딱 요 시간이 지나 해탈하지, 그전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해탈할 수 없고 너희들이 아무리 공부를 해도 부처가 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외도다라고, 올바른 견해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타파하셨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보면은 이제 그 이런 게 나온다래요. 모이라라고 해서 우주적인 할당량이 모든 존재들에게 다 주어져 있다. 그래서 그 우주적인 진리의 할당량, 그 법칙성, 이것을 어기면 안 된다.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일리아드라는 그것에 보면 제우스가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모이라를 어기면 우주적인 질서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그 헤라의 경고의 소리를 듣고 어쩔 수 없이 아들을 구하지도 않았다, 그런 이야기가 있다래요. 그러니까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면 어떻게든 뛰어들어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 저 죽어가는 것도 운명이다, 꿈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형편이 되는 거죠. 또 이슬람교에서도 까다르라는 게 있다래요. 그래서 신에 의해서 신의 결정에 모든 것이 다 신이 결정하는 거다,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을 이제 신앙이라고 그렇게 했던 생각이죠. 다른 종교에서도 이렇게 그 신의 뜻대로 뭐 된다, 뭐 이렇게 믿게 된다면 그건 정해졌다고 생각하는 운명론이에요. 그래서 운명론도 여러 가지 이제 층위들이, 이제 다양한 해석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인간의 자유의지 같은 것 들을 좀 부정하면서 그냥 정해진 것은 이미 정해지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다, 그것을 믿는다면 어떠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애써서 노력하고 열심히 뭐 잘 살려고 하고 그러겠어요? 아무도 안 할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나 열심히 하지 않으나 다 정해져 있는데 뭐하러 열심히 해?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 따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운명론이 아닌 것이, 불교는 이렇게 말하죠.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래서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라고 하죠. 내가 자식이 위기에 처했으면 구하고,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고, 마음을 낸단 말이에요. 마음을 내지 마라. 운명론이면 너가 마음을 낼 건 아무것도 없다, 세상은 그냥 다 정해진 대로 돌아갈 거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는 무엇이든 최선을 다해 마음을 내고 자유의지를 써서 마음을 내고 산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마음을 내되 그 마음을 낸 거에 과도하게 집착하지만 말라는 거지.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니까 집착하지 말라는 거지 마음까지 내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함의 없이 모든 것을 한다 하래요. 결과는 인연에 내맡긴 채. 왜냐하면 운명론은 그냥 딱 결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법, 인연법은 뭐냐 하면 정해져 있다기보단 과거의 인연에 따라서 지금에 일어날 것이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는데 그것이 운명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 했던 어떤 조건에 따라 지금 어떤 게 벌어질지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현실이 드러날 때 과거의 인연이란 조건에 따라서 지금 괴로운 일이 벌어질 때 지금 그 괴로운 일이 벌어지는 건 인연 따라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 벌어질 때 내가 어떤 새로운 조건을 가지냐에 따라서 지금 벌어지는 것 자체도 또 다르게 바뀔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불교 연기법은 인연 따라 조건에 따라 끊임없이 무상하게 변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행 무상. 무상하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악업이 많아서 악업에 대한 과보를 지금 받는다 할지라도 실제 사람들 그렇잖아요.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길 때 어차피 다 끝난 일이구나 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고 끝났다고 해서 이게 진짜 끝난 걸까? 나쁘다고 해석된다고 해서 그게 진짜 나쁜 걸까?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죠. 다르게 바라볼 수도 있죠.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 사람도 있죠. 괴로운 일이 생길 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무너지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오히려 이게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힘이 되고 배움과 깨달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힘

힘들고 괴로운 것을 오히려 더 다른 긍정적인 반면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겠죠. 그럼 그 사람은 지금 눈앞에서 새로운 조건을 만들어낸 거예요. 조건이 또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지금 내가 어떻게 마음을 쓰냐라는 자유의지, 그 조건에 따라. 즉, 과거의 어떤 인연이 지금 과보로서 벌어질 때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으나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할지는 내 자유의지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유의지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에 따라서 지금을 바꿈으로써 지금과 이후의 삶을 또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어떤 얘기냐면, 연기법이라는 게, 인과법이라는 것 자체가 이 선에서 말하는 이 법, 진리, 불성, 불이법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한마음 주인공 뭐 불성하는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실 세계가 어떻게 펼쳐지는지에 대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법은 비인비과다 이러잖아요. 인과가 아니다 이러잖아요. 비인비과. 그러니까 깨달음은 인과가 아니에요. 비인비과. 원인도 아니고 결과도 아니다. 다른 세상의 모든 것은 원인을 제공하면 어떤 조건을 제공하면 그에 따른 결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를 살 때는 그렇게 인연 따라 결과가 펼쳐지니까 끊임없이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조건을 새롭게 바꾸면 다음에 결과는 또 달라진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인과를 얘기하고 있어요. 즉, 모양의 세계의 법칙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방편으로는 모양의 세계에 맞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스님, 불교에서 인연 따라 펼쳐진다고 하면 운명론 아니에요? 운명론이 아닙니다. 지금 또 새로운 조건을 주고, 또 지금 내가 마음을 바꾸고, 지금 내가 어떻게 그 괴로운 현실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될 수도 있고, 이 괴로움을 통해 내가 더 많은 걸 배우고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운명론이라고 정해놓고 거기에 굴하지 말고 지금 내 스스로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층위가 연기법을, 인과법을 방편으로 이 모양의 세계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법문으로 설할 수 있는 기초 방편의 가르침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모양으로 질문했으니까 모양으로 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운명론과는 다르죠. 운명론은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할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방편으로 얘기했을 땐, 아, 내 자유의지가 있어서 내 분별의식을 가지고 좀더 긍정적으로 써서 새로운 조건을 만들어서 내 삶을 바꿀 수 있구나. 이렇게 새로운 관점으로 전환이 된단 말이에요. 머물러 있지 않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방편으로 설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것만을 불교라고 생각하면, 이것만을, 이 방편만을 불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불교는 자유의지가 있는 종교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살라고 하는 종교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업도 짓고 복도 짓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라고 하는 종교다. 요렇게 믿어요.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불교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사는 종교다.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또 스님들이 하는 법문을 듣다 보면 여러분들 헷갈릴 거예요. 불교는 이 마칼리 고살라 같은 외도들이 말한 운명론을 부정하고 자유의지를 내세운 분이 부처님인데, 스님은 왜 자유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운명을 개척하며 살아야 되는데, 왜 스님은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하세요? 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쓸 필요가 없다고 하세요? 무위법이라고 하면서 애쓸 것도 없다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이제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죠. 그게 궁금할 수밖에 없죠. 이건 이제 방편의 층위에서 한 단계 넘어서는 지혜의 층위로 답을 한 거예요. 방편으로 알아듣는 사람들한테는 방편으로 얘기를 해서, 아, 열심히 노력하고 했으면 운명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운명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 힘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아, 나에게 그런 힘이 있구나. 내 운명을 개척할 수 있구나. 나 같은 중생이 깨달아 부처도 될수 있구나. 이렇게 이제 희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게 선에서 말하는 1구, 2구, 3구 법문 있잖아요. 1구 법문과 비슷해요. 좋은 걸 주는 법문이에요. 운명론 아니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밝은 업을 짓고, 복을 짓고, 계율을 잘 지키고, 열심히 실천해서 살고, 참회하고, 이렇게 하면 삶이 더 밝아지고 아름다워지고 좋아집니다. 이렇게 좋은 걸 선물해 주는 거예요. 1구 법문에서. 근데 1구 법문으로 그렇게 주기만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때부터 이제 이 1구 법문만 아는 사람, 방편 법문만 아는 사람들은 뭐를 하겠어요? 절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수행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갈고 닦고, 열심히 하는 것밖에 안 해요. 그러면 신도님들 사이에 이제 계급이 나뉘어요. 열심히 수행한 사람과 수행하지 않은 사람,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한 사람과 성취하지 못한 사람, 절에 오래 다닌 사람, 오래 안 다닌 사람. 불교는 차별이 없는 가르침이잖아요. 근데 불교에 이렇게 신도님들 사이에 계급이 나뉜단 말이죠. 물론 방편으로는 그렇게 할수 있겠죠. 그런데 불교의 근본은 불이법이잖아요. 분별할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상을 깨는 게 불교잖아요.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이 뭐예요? 아상을 깨는 거잖아요. 근데 이 1단계의 가르침, 방편의 가르침에서는 내가 노력해야 되잖아요. 내가 잘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 내가 조건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되고, 삶을 더 밝은 인생으로 바꾸려고 내가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내가 살아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나라는 게 아상과 에고가 살아서 내가 수행하는 공부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와 비슷하냐면,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절에 가면 제일 처음에 이 방편불교를 배워요. 그래서 불교는 자유의지를 얘기하는 종교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하고 정진하세요. 요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기도하고 수행하고 정진하고 노력하고 계율 지키고 엄청난 노력을 해요. 그게 이제 1단계 수행이란 말이에요. 방편의 가르침이에요. 거기서만 멈추면 이 공부는 이제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요. 근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즉 선에서 말하는 1구 법문, 좋은 걸 주어요. 열심히 하라고 수행 방법, 공부 방법을 주었다가, 불교 교리도 주고 다 주었다가, 입구에서 그걸 다시 뺏어줘야 바른 스승이고, 바른 가르침이고, 우리가 한 단계 넘어서는 지혜로 접근할 수 있는, 공부를 할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에 가서는 내가 노력하잖아요. 그 나를 뺏어버려요. 아상을 깨뜨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절에 오면, 스님, 제가 절에 다녔더니 더 행복해진 것 같아요. 더 편안해지고요. 사는 게좀 편안해졌어요. 힘든 것도 좀 없어진 것 같아요. 괴로움도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사는 게 이렇게 가벼운 줄 몰랐어요. 화도 안 내요. 그러면서 기뻐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수행을 했더니 수행이 잘 되는 내가 돼가지고, 수행 안 되는 내가 수행 잘 되는 나로 바뀌어가지고 내가 기쁜 거예요. 그걸 수행으로 삼고 있단 말이에요, 불자들이. 그것도 수행인데, 그건 아직 방편에 1단계 수행밖에 안 돼요. 1구 법문에 공부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공부가 잘 돼가지고 불교를 공부했더니 참 좋네요. 좋은 일인데 그게 전부가 돼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공부를 나아가야 될까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공부가 잘 돼요. 수행했더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근데 영혼이 편안하지 않아요. 영혼이 괴롭지 않지 않거든요. 또 괴로운 일이 생겨요. 그러면 곧장 이 1단계에 있는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스님, 제가 공부를 잘하는 줄 알았는데 막상 큰 괴로움이 오니까 힘을 못 쓰겠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또 어마어마한 공부를 해요. 수행을 하고 정진을 하고 그러면서 싸워 이기려고 해요. 그 경계를 수행으로 싸워 이기려고 하는 노력을 더 열심히 하는 일을 끊임없이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무리 반복을 한들 수행하는 나, 공부하는 나라는 아상이 더 강해질 뿐이에요. 근데 공부가 좀더된 사람은 어떠겠어요? 세
생활이 좋아진 거, 삶이 좋아진 거, 내가 수행을 많이 해가지고 좀 편안해진 거, 그걸 수행으로 삼지 않아요. 내가 사라지는 걸 수행으로 삼아요. 내가 있으니까 괴롭다 즐겁다가 있고, 괴로운 내가 즐거운 나로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그 괴로운 나, 즐거운 나, 그 괴로움과 즐거움이라는 것을 싹, 내가 사라지면 괴롭다 즐겁다가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아상을 깨는 공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즉, 내가 열심히 노력하다가 그 노력도 깨뜨리고, 나도 깨뜨리고, 다 빼앗아 준단 말이에요. 열심히 노력했던 것을.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모든 것은, 일어날 것은 일어난다. 그랬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일어날 건 일어나지만 너가 지금 또 어떤 마음을 쓰냐에 따라 삶을 바꿀 수 있어 해서 바꾸도록 해요. 근데 두 번째 단계에서는 거기서 내가 삶을 조작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그 욕망, 그 아상, 에고, 아집, 그것조차 내려놓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내가 사라졌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머무는 법 없이 무엇이든 하는데 거기 나를 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삶을 최선을 다해 바꾸려고 노력해가지고 1단계에서는 노력해서 수행을 통해 노력한 게 되면 잘했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2단계 공부가 되면 어떠겠어요? 내가 사라지고 내 인생을 내 뜻대로 통제 조작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게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현실을 바꾸려고 노력은 해요. 그런데 결과를 문제 삼지 않아요. 내가 사라지니까 이게 좋게 되든 나쁘게 되든 그거에 대해서 괴로워하지 않아요. 어떻게 돼도 괜찮아요. 그리고 나에게 달린 게 아니라 인연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인연법을 완전히 법에 내맡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첫 번째랑 똑같이 열심히 노력은 해요. 할 만큼 다 해요. 근데 결과에 대한 집착이 완전히 사라진 채로, 또 내가 노력한다는 생각이 사라진 채로. 그러니까 여기서 노력을 하는데 내가 하는 노력이 아니에요. 내가 한다는 생각이 없어요. 인연 따라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자연스럽게 반응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게 저절로 흘러가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런 단계의 또 인연의 내맡김이 있어요. 근데 또 이것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내가 사라지잖아요. 내가 사라지고 나서 이제 보세요. 1구 법문, 2구 법문을 했어요. 그 3구 법문이 있단 말이에요. 3구 법문은 따로 법문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2구 법문처럼 내가 여태까지 하던 유의 조작의 노력이나 애씀이나 자아, 나라는 의식, 이것을 싹 뺏고 나면 저절로 탁 내려놓아지잖아요. 그러다가 그렇게,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나 아님. 무아, 내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다라는 게 입구 법문인데, 입구 법문에서 깨닫는데, 그걸 깨닫고 나면, 내가 사라진다는 걸 다르게 말하면, 법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불성이 드러난다는 거를 얘기를 할수 있어요. 또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거기서 공부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공부를 계속해서 보임이라는 수행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드디어 자기 스스로에게서 삼구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뭐랄까 최상의 단계인 불이법의 온전한 법문이 이제 온전히 이렇구나 저렇구나가 아니라 그냥 삶 자체가 불이법이 돼버리는 그런 전환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 전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현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아, 이걸 인연이니까 받아들이자? 아니면 내가 바꾸자? 이것도 아니고, 2단계로, 아, 내가 저절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나도 없으니까? 탁, 내려놓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현실이 좋든 나쁘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현실 그대로가 진실이에요. 현실 그대로가 불이법이에요. 괴로운 것, 즐거운 것이 둘이 아니에요. 완전히 불이법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계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한다, 저떻게 한다 하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모든 게 자기 위해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좀 쉽게 말하면, 이건 이해가 좀안될 수도 있어요. 이 쉽게 말하면 이럴 수 있는 거죠. 1구, 2구와는 다르게 이 3구에서는 마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생각조차 없이 저절로 움직이는 거예요. 인연 따라.

그냥 인연따라 저절로 삶을 살아갈 뿐이에요, 그냥. 근데 저절로 할건다 해요. 할건다 하고 하지 않을 건 하지 않고. 그런데 반드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저렇게 공부해야 된다. 삶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 저렇게 바꿔야 된다. 그런 생각 자체가 없이 삶 전체가 통으로 작이고. 다시 말하면, 좋고 나쁜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있음 하나가 늘 여여부동하게 있는 거예요. 삶이 통으로 언제나 여여부동한 하나의 진실밖에 없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해서 얘기를 해봤지만,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제가 법회를 할 때도 일어날 것은 인연따라 일어납니다. 과도하게 집착할 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걸 이 말만 듣고, 아, 운명론이네. 이렇게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자유의지로 열심히 살아야 되네?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에 머물러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하고 20대 때막 불교 공부하다가 그 기억이 나요. 그때 좀 헷갈렸던 기억이 나요. 불교하니까 불교는 자유의지를 중요시하는 종교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불교에서는 중요한 게 자유의지야.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너가 열심히 수행을 해서 깨달아야 돼. 너가 참여해야 되고, 너가 노력해야 되고, 너가 있어서 삶을 바꿔야 돼. 너가 노력하면 부처도 될수 있어. 그게 불교의 핵심이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유의지? 그 방편으로 한 소리지. 불교가 왜 자유의지의 종교야? 자유의지라는 것도 없어, 내지는. 자유의지를 누가 부릴 건데? 누구의 자유의지야? 무한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뭐지?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불교가 틀린 건가? 이런 헷갈림 있잖아요. 불교는 언제나 이래요. 방편과 본질을 구분하지 못하면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헷갈려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님들한테 질문할 때 대부분의 질문이 여기서 헷갈린 질문이에요. 불교는 이런 거라고 배웠는데, 방편으로 배웠는데, 왜 그게 아니라고 하세요? 이 교리에선 이렇다고 했다가 저 교리에선 또 저렇다고 하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 사상에서도 그러죠? 세속제와 승의제. 불교의 진리에는 세속제. 세속 사람들이, 중생들이 알아듣기 쉽게 모양의 세계, 분별의 세계에서 하는 답변이 있어요. 방편의 답이 있고, 근본법, 이 진리에서 입각해서 하는 법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의미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 이것이 운명론과 다르죠. 운명론은 뭐할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근데 연기법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해요. 그러나 집착 없이, 하되 함의 없이 하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층위에서 그 깊이가 다를 뿐 전부 다 최선을 다해 무엇이든 한단 말이에요. 자유주의를 가지고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머무는 바가 없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한다는 생각이 있다가 나중에 가면 자유의지라는 생각도 없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한다는 생각도 없어지는 것뿐이지. 이렇게 공부의 깊이가 깊어갈수록 이 연기법을 바라보는 어떤 견해도 조금씩 이제 다른 안목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죠.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지난 시간에 보던 지황비구의 이야기를 좀더 보겠습니다. 선정이 무엇인지를 현책이 지황비구에게 설명해 주는 장면이었어요. 진짜 선정은 묘하고 맑고 원만하고 고요하며, 선정은 뭐가 선정이라 그랬어요? 이 자기의 근본, 자기의 본성. 이건 언제나 늘 있는 거거든요. 언제나 늘 있는 성성적적한 자기의 이 본성. 이게 선정이에요. 이거는 왜 선정일까요? 늘 고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듯이 늘 맑고 원만하고 고요하기 때문에. 근데 왜 묘하다고 했느냐?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귀로 소리를 들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묘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언어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묘하다는 표현을 써요. 이건 그냥 깨달아야만 알 일일 뿐, 달리할 수 없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죠. 체와 용이 여여하며, 이 본체, 이 본체를 깨닫는 거, 이걸 본체라고 돼요. 자기 불성을. 이 본체에서
모든 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쓰임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0: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길을 걷고 살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모든 게이 마음을 써서 좋으니 나쁘니 성공했니 실패했니 부자니 가난하니 행복하니 불행하니 하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조작하고 삶을 살아가는 모든 모양, 그걸 상이라 그래요. 상, 체상용 이러잖아요. 이 본체 위에서, 본체라는 바다 위에서 파도라는 상, 모양이 일어나고요. 파도가 이렇게도 치고 저렇게도 치고 막 움직이는 활동, 그걸 용이라고 해요. 쓸 용자를 써서 이 상을 빼고 그냥 체와 용 이렇게만 설명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즉 우리가 깨닫기 전에는 내가 분별을 쓰니까 분별 망상을 써서 잘 살아야 돼, 못 살아야 돼, 못 살면 안 돼, 이건 취하고 저건 버리고 모양 따라다니면서 울고 웃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본래 선정을 깨닫게 된다면, 본래 선정의 자리에 있게 되면 이 현책이, 지황비구가 지금까지 닦았던 선정은 뭐였냐면, 좌선하고 앉아가지고 오랫동안 특정한 수행을 하면 고요함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 고요하구나 하고 알다가 선정에서 나오면 또 시끄러운 거예요. 이걸 선정이라고 알고 이 고요한 선정을 닦았단 말이에요, 지황비구는. 그런데 여기서 말하듯이 체화용이 여여한 게 진짜 선정이다. 이 무슨 말이냐면, 너가 가만히 앉아 있는 걸 쓰든, 움직이는 걸 쓰든, 말을 하는 걸 쓰든, 성공 쓰든, 실패를 쓰든, 어떤 작용을 하든, 삶의 모든 모습에서, 모든 상과 용에서, 전부 다 언제나 늘 여여한 본체 자리에서 상과 용을 쓰고 있다. 체상용이 다르지 않다. 여여부동한 둘이 아닌 하나다. 이 소리예요.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말을 할 때도 선정이다. 너는 참선해서 참선 상태가 돼야지만 선정이라고 생각했지? 그거 아니야. 말을 할 때도 선정이고, 길을 걸을 때도 선정이고, 화가 날 때도 선정이고. 실제 이런 질문을 많이들 해요. 이제 자기 성품을 내가 일별을 한 것 같다. 한 3년 전에, 2년 전에 일별을 했습니다. 자기 성품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품을 보고 보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분들이 와서 질문하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뭔데요? 물어보면, 아, 뭔가 이 자리에 대해서는 정말 점점 확고한 것 같고, 정말 여기에 대한 믿음이 더 가고, 정말 아, 이것뿐이구나라는 마음이 있긴 있는데, 그런데 자꾸 휘둘려요. 그래서 뭐에 휘둘려요? 이러면 뭔가 좋은 거 보면 욕심도 나고,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보면 화도 나고, 상황 따라 경계 따라서 내가 자꾸 휘둘린다는 거예요. 경계 따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공부가 제대로 된 사람은 화도 안 나고 욕심도 안 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 아직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식이 좋은 대학 가려면 학원 좋은 데 보내주세요 하면, 아, 보내주고 싶은 생각도 들고, 좀더 좋은 집에 가 살고 싶은 생각도 들고, 이게 탐심인 것 같은데, 근데 내가 비정상인 거 아니에요? 공부 제대로 하면 이렇게 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묻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진짜 선은 고요해야지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이 탐심, 탄심치, 삼독이 아예 없는 게 공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교리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탐진치의 소멸이 열반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탐진치가 소멸이 안된것 같단 말이야. 그러면 죽을 때까지 탐진치가 완전히 소멸되기를 추구하게 되면 이 사람은 탐진치가 아예 일어나지 않는 걸 향해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 노력 이루어질까요? 죽기 전에? 하다못해 부처님도 제자들이 잘못하면 호통을 치고 혼을 냈단 말이에요. 화를 냈단 말이에요. 부처님 감정이 하나도 없는 분일까요? 언제나 여여부동에서 사리불과 목건년이 먼저 죽었을 때이 절에 스님들이 이렇게 많지만 이 절이 텅빈것 같다. 내 상수 제자였던 사리불과 목건년이 먼저 떠나고 나니까 이렇게 외로울 수가 없구나. 이랬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어떻게 외로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또 오해할까봐 부처님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텅빈것 같고 외롭구나. 외로운데 외로운 바가 없고 없고 텅 빈 듯 텅 빈 것이 없고 이런 식의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즉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거예요. 부처님에게 그런 마음, 느낌, 분별이 아예 없다는 게 아니에요. 분별하는데 분별한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화나는 일이 있으면 누가 나를 막 괴롭히거나 누가 우리 사람들을 괴롭힌다? 그러면 괴롭히지 못하게 단호하게 얘기해야죠. 호구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이 공부하는 사람은 무조건 자비로우니까 그 사람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에게도 이용당해주는 그게 자비심이 아니에요. 단호하게 똑부러져 얘기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하고 얘기도 하고 화를 내야 될 때는 화를 내기도 하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화에 얽매이지 않는 것뿐이에요. 즉 번뇌 생각이 없는 분별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게 아니고 분별을 하는데 분별에 끌려가지 않고 분별의 뿌리가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을 하는데 이 근본 본체 자리에서 분별심이 일어났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바다는 바다 위에 파도는 파도만 자기인 줄 알아요. 근데 언제나 파도가 언제나 바다라는 그 자각이 있는 상태에서 파도를 쳐도 바다고 파도를 안 쳐도 바다가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여여부동한 것이고 진짜 선정이죠. 그래서 이 현책 스님은 지황비구에게 이 진정한 선정을 말하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선정이 아니라 언제나 어떤 마음을 쓰더라도 선정을 이루기 위해서 왜 마음을 못 쓰냐. 무슨 마음도 다 쓸 수 있다. 그러나 이 본체 자리에서 이 체의 자리에서 용이 쓰여지면 이 본체 자리에서 이 마음 자리에서 화도 내고 이 자리에서 일도 하고 이 자리에서 대화도 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선정은 이렇게 체와 용이 여여하고 한결같은 이게 진짜 선정이다. 또 오온이 본래 공하고 육진이 있지도 않으며 자기 내가 선정에 들어가고 나오잖아요. 내가 이렇게 계속 오온이라는 나 내가 자꾸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 오온이 본래 공해서 선정에 들어오고 나갈 자기가 없어요. 그게 진짜 선정이에요. 내가 있을 때는 오온이 난 줄 알 때는 몸과 마음이 난 줄 알 때는 내가 노력해서 선정에 들어갔다 나왔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르게 깨달으면 오온 개공 도 일체 고액을 깨달아요.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게 선정이에요. 오온이 공한 걸 깨닫는 게 그게 선정이에요. 그러면 그 오온이 뭔 짓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다 공한데 공한 가운데 일어났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육진이 있지도 않으며 바깥 티끌 경계에 따라서 막 끌려다니잖아요. 우리 마음이. 근데 경계가 있는데 경계가 없어요. 바깥 경계가 있는데 경계에 끌려다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육진이 있는데 육진에 휘말리지 않아요. 근데 육진이 분명히 있는데 육진이 없다고도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가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선정에 들어갔다 선정에 나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안정된 것도 산란한 것도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보통 일구법문, 방편법문만 아는 사람은 선정은 고요한 거야 이렇게 알아요. 선정은 고요한 걸까요? 아니에요. 나이트클럽에 가서 최신 무슨 노래가 있어요. 무슨 최신 힙합 노래에 맞춰서 춤을 둥실둥실 춤을 추고 있는 동안도 선정이에요. 진짜 선정이면. 그래서 그걸 비유해서 옛날 비유로 육조 스님은 전쟁터에서 전쟁이 나는 그 도떼기 시장 같은 그 막 절체절명의 순간에조차 그래서 적군을 향해 칼을 들고 쫓아가는 순간에조차 선정이 깨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때도 선정이라 했단 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나이트클럽에 춤추고 있을 때도 선정이란 말이에요. 특정한 게 선정이 아니거든요. 산란한 가운데 산란함이 없을 때 그게 진짜 선정이에요. 그래서 유마경에 보면 바른 도를 깨달으려고 하면 게으려서 하지 말라는 건다 해야 된다 그래요. 악마의 소굴도 들어가서 같이 도둑질도 해야 되고 사생한 사람과 함께 모두 해야 되고 이제 몸을 파는 여인 집에 가서 같이 뭐도 해야 되고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들을 막 해요. 그런 얘기를 언뜻 보면 뭐지? 불교가 이렇게 타락한 종교였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유마경은 불이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불이법을 설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의 일반 상식으로 유마경을 만나면 오해를 할수 있어요. 근데 불이 본문을 하는 거예요. 불생불멸 불구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러운 곳이 따로 있고 깨끗한 곳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나쁜 놈이 따로 있고 좋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참된 불이법을 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선의 본성은 머무름이 없으니 어디도 머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현책은 지금까지 지황비구는 지금까지 어디 머물렀어요? 선종에 머물러서 선종에 들어갔다 나가는 게 있고 선종에 머무르고 선종 아닌 거는 없앨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의 본성은 머무름이 어디에도 머무르는 게 없어요. 머무름을 떠난 것이 선의 고요함이다. 어디도 머무르지 않는 그게 진짜 고요함이에요. 고요한데 틀어 앉아가지고 머무르는 게 그게 선정이 아니란 말이죠. 선의 본성은 생겨남이 없으니 생겨남을 떠난 것이 선의 생각이다. 생멸 생멸 생멸 생멸하고 생겨났다 사라지는 모든 것들을 따라서 생겨난 것을 좋으면 쫓아가서 집착하고 싫으면 거부하고 없애려고 하고 또 생겨난 모든 것들을 싹 없애가지고 조용히 만들면 그때 선정이 되는 것 같고 그건 진짜 선정이 아니에요. 생겨났는데 생겨난 게 없고 사라졌는데 사라짐도 없는 생겨나고 사라지는 게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생도 없고 멸도 없는 불생불멸의 자리 그게 진정한 선정이에요. 마음은 허공과 같지만 또한 허공이라는 헤아림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마음은 텅 비어서 뭐라고 붙잡을 게 없어요. 허공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냄새 맡을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잖아요, 어지간해서는. 이 허공은 또 생각을 허공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허공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허공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떻게 해요? 허공과 같다 이러면 사람들이, 아, 불성은 허공과 같구나 해서 허공을 머리로 딱 쥐어가지고 거기에 머물러서 이게 불성이야 이렇게 붙잡아요. 허공의 모양을 그림 그려서 불성으로 붙잡는단 말이에요.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음은 허공과 같기는 하지만 허공이라는 헤아림도 없다. 허공이라고 헤아려 버리면 그건 벌써 마음이 아니다. 허공성이 부처예요. 이러고 자꾸 허공성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불교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불성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말할 수도 없는. 그건 네가 깨달은 불성이 뭐야? 이러면 허공성이고요. 이렇게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한참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좀 의심스러운 거예요. 허공이라고 헤아려서 붙잡고 있는 게 아닌지. 그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냥 앞에 있는 뭘 하나를 번쩍 들어도 불성이고, 이렇게도 불성인데, 그 뭐하러 그렇게 설명을 하라고 애를 쓰느냐 말이죠. 그걸 드러내고자 한다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이제 현책 스님이 지황에게 바른 선종은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 말을 듣고, 곧바로 육조 스님을 찾아 뵈었어요. 그리고 조사 스님, 육조 스님께 이 지황비구가 가서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조사 스님이 먼저 이렇게 오는 걸 보고 먼저 물었어요. 스님은 어디서 왔어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황이 지금까지 있었던 인연을 말한 거예요. 기차저차에서 제가 선정을 닦았고, 현책을 만나가지고 같이 이렇게 오게 됐어요.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진실로 현책이 말한 바와 같다. 현책이 지금까지 육조 스님이 말한 선정이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예, 요 이제 개정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
1: ARS에 동참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설악산 닥터왕 인터내셔널에서 해양심층수 TNTN 정혈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2: TV BT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육조단경과 마음공부를 강의하고 있는 법상입니다. 절에서 보통 불사를 한다고 많이 하는데 진정한 불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법하는 게 불사겠죠. 그런 점에서 BTN 불교TV를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 불사 중에 불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동안 몇년 BTN을 바라보고 옆에서 이렇게 어깨 너머로 지켜보면서 느낀 점이요. 와, 정말 정말 열심히 하시고 막 열정을

다 하시고 끊임없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또 훌륭한 스님들을 발굴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아마 유튜브 100만 명을 넘게 된 것도 그런 열정과 그 포교에 대한 어떤 집념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지금 이제 BTN은 100만 명이지만 정말 1000만 명 이상 되도록 해서 전 세계에 부처님 가르침이 이제 전파가 되도록 그런 불사를 하려면 우리가 BTN 불교 TV를 우리 모두 함께 후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불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모두 BTN 불교 TV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하십시오.

은혜로 베풀라. 부드럽게 말을 건네라. 이롭게 행동하라. 행동을 함께하라. 그러면 대중들은 그대의 편이 되리라.

이 세상은 덧없는 것. 정신을 차리지 못하여 어두운 곳에 떨어지지 말라. 마땅히 배워서 마음을 스스로 닦아 지혜를 구하라. 온갖 번뇌의 때를 벗고 지혜의 촛불을 들고 길을 바라보라.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남녀 열상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 삼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선불교에서 스님이 했던 얘기나 질문을 보통 화두라고 불러요. 무문관이라는 책을 제가 딱 고른 이유는 화두가 그 선문답이 48개가 있어요. 48개. 짧잖아, 생각보다. 무문관의 이 관문을 통과하는 안내인, 가이드예요, 가이드 저는.

오늘은 뭐 짧은, 아주 짧은 화두인데, 그뭐 하기 전에 이 화두부터 먼저 너무 짧으니까 한번 볼게요. 예. 이게 무문관에서는 네 번째, 그러니까 무문관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저희가 하는 순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48개의 순서를 제가 바꿔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문관이라는 책이 나왔을 때는 그 지금 저희가 읽는 게네 번째 4챕터 48개 화두 중에 네 번째 화두에 해당하는 거고, 저는 이제 요 사이에 넣은 거죠. 시대가 다르니까. 아주 짧은 화두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네. 호감 화상이 말했다. 서쪽에서 온 달마는 무슨 이유로 수염이 없는가? 와, 이렇게 뭐 짧은 화두는 이거는 사실은 참 당혹스럽죠. 우리 동양고전 중에 논어 있죠. 논어의 첫 편이 학이편인데, 자활, 학이시습지면 불역여로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공자가 말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공자가 말했어요, 그냥. 근데 사실은 그게 왜 심각한 거냐면, 누군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질문을 했기 때문에 공자가 어떤 대답을 한 거란 말이야. 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대답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대는 선생님들이 강의를 할때 제자들이 필기를 하죠. 필기하면 안 돼요, 옛날에는. 왜냐하면 필기하는 순간 자기 필기하는 거에 집중하느라고 필기하는 순간 스승의 말을 못 듣기가 쉬워.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대학에서 강의할 때 A 얘기하고 B 얘기하고 C 얘기하는데 B 얘기가 핵심이야, 나한테는. A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애들이 메모를 해요. 막 필기를 해. B 얘기를 지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스승 앞에서 스승의 말을 바로잡지 못했어요. 어떻게 했는 거냐면 끝나고 나서 기억을 해가지고 적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런데 질문한 사람들은 알잖아요. 제자는. 공자한테 질문한 사람은. 대화를 알잖아. 그랬더니 인상적인 내 선생님.

공자의 대답은 이거였어. 그래서 자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록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10년 지나면 본인이 기록을 했지만 내가 무슨 질문을 했길래 이 대답을 했을지가 아리까리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10년 정도 지나면. 그래가지고 논어를 읽을 때 보면은 공자가 죽고 나서 제자들한테 다 모여봐. 지금까지 선생님이랑 대화하고 질의응답하고 배웠을 때 메모했던 거다뭐 가지고 와. 이렇게 해서 묶은 게 논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공자가 대답했을 때좀 부지런한 제자는 내가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공자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 있으면 딱 문맥이 잡히잖아. 그런데 논어를 보면은 자로가 이렇게 질문했다. 안현이 이렇게 질문했다. 제자들 이름이 나오고 질문 내용이 나오고 공자의 대답이 나오는 거. 그거 먼저부터 읽어야 돼요. 그냥 자활로 시작되는 얘기 있잖아요. 그건 막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논어 읽을 때 보면은 학이편 처음이 왜 학이편이라 부르냐면 자활 학이시습지면 이렇게 시작하니까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뭐라고 질문했길래 공자가 이렇게 대응했을까? 막 그러면 혼자 막 사변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동양 고전 같은 거 읽을 때 항상 그렇게 편찬이 되기 때문에 논어를 읽을 때도 그냥 자활로 시작되는 구절로 그냥 끝나는 그런 것들은 먼저 보지 마시고 명기가 돼야 돼. 질문이 뭔지, 제자의 질문이 뭔지, 대답이 뭔지 그것부터 다 읽은 다음에 자활로 시작되는 거 있죠. 짐작을 해봐야 되는 거지. 아, 공자라면 이런 대답을 한 이유는 제자가 이런 질문을 했기 때문이야. 제가 왜이 얘기를 하는 거냐면, 논어나 공자 가지고 떠드는 사람들 보면은 막 너무 지 생각대로 해석을 해. 그거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논어 같은 경우만 읽을 때도 사실은, 무슨 주제로 대화를 하고 있는지 명확한 것. 제자가 무슨 질문을 했길래 공자가 이런 대답을 했을까 이렇게 찾는 것. 오늘도 읽었었던 것들도 이게 참 당혹스러운 거예요. 왜이 하두가 나왔을까? 번역을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겠죠? 서쪽에 온 달마라고 했지만 이것도 사실은 번역이 제가 좀 많이 한 거야. 호자거든요. 그래서 번역을 할때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거는 뭐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은 좀 부드럽게 가자. 왜 수염이 없는가? 뭐 이렇게 지금 나온 거예요. 달마 그림 아직도 있죠? 수염 기억나시죠? 이렇게. 이 동양의 이상한 전통인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수염이 없는 존재는 이 황간, 내시 아니면 미숙하다. 어린아이들 수염이 없잖아. 그러니까 뭔가 지금도 그런 전통이 있잖아요. 아들이 있는데 중학교 정도 됐더니 애가 콧수염도 나고 털도 나면 큰거 같잖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수염이 난다라는 의미는 전 세계도 마찬가지일 거야. 젊은이들이 수염을 기르는 이유는 어른 되어 보이려고 기른다고, 사실은. 정확하게는. 그 바닥에는. 그리고 뭔가 가부장적 전통도 있어요. 여성들은 수염이 잘안 나니까. 난 남자야. 나 이렇게 수염 나. 막 이런 게 어른이 어린애보다 수염이 잘 나고. 그쵸? 그러면 어른과 어린애의 위계가 있잖아. 요거를 남자와 여자의 위계에 매치를 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남자가 수염을 기르고 있다. 그럼 가부장적 인간일 가능성 굉장히 많은 거야, 일단은. 여자를 무시할 것 같다. 심지어는 외국 영화 보면은 가슴에 털! 막 노출해서 보여주잖아. 어쨌든지 간에 그런 거고, 달마도 그렇게 이미지가 그렇게 사실 그려져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달마상 이렇게 기억나죠? 머리 이렇게 하고, 짙은 이렇게 수염 있고, 그 뭐예요? 그 동양화, 그 먹으로 그냥 하나로 하니까 막 쉽게 그리잖아. 그래서 다 알아. 닮아는 수염이 트레이드 마크잖아, 이렇게 쫙. 요새도 그거 하나? 수맥? 수맥에 달마도를 놓으면은 괜찮다. 우리 10년 전인가 진짜 유행했어요.
어쨌든 달마라는 사람은

아니, 중국에서도 유명하죠. 그러니까 이 화두에서 딱 보면 누군가한테 물어보고, 제자들한테 물어보고, 제자한테 화두를 던진 거죠. 서쪽에서 온 달마는 무슨 이유로 수염이 없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뭐, 화두죠, 뭐. 그, 뭐, 우리 생각에는 뭐 쉽죠? 야, 뭔 수염이 없어? 뭐, 이렇게 들어가고, 아마 막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고, 또, 1차적으로 뭐냐면, 달마를 서쪽에서 온 호자, 오랑캐 호자와 놈자자, 새끼자자 써서. 그래서 이 스승이 얘기할 때는 뭐 쉽게 풀면은 그렇게도 풀 수도 있죠. 네가 더 중요한 거야. 부처라는 건 마른 똥막대기야. 너 부처 말을 계속 듣게 되면 너는 주인이 못돼 삶에. 네가 부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쉽게 풀 수도 있어요. 이거 자체는 이미 그냥 막그 도전적으로 나온 거 아니야. 네가 더 중요하다. 네가 부처가 되는 거다. 근데 네가 부처가 되는 건 네가 네 삶의 주인이 되는 건데, 그럴 거면 네가 다른 사람 말을 계속 듣고 그 말에 따라 살게 되면 노예로 사는 거잖아. 남의 말을 듣고 사니까. 그럼 당연히 달마를 쫓아가면 안 되는 거잖아. 우리 임제스님 얘기했잖아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예?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여기 조사 중에 일조가 달마니까, 달마를 만나면 달마를 죽여야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서부터 제가 맛을 들인 게 자꾸 필기를 하게 된다. 예. 그래도 이거는 좀 해야 될것 같아요.

프라마나라는 산스크리트어를 한자로 번역한 건데 프람이란 말이 제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진리의 기준, 인식의 기준, 인도 얘기예요. 지금 동아시아 불교의 한국 불교, 선불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불교가 있었던 인도에서 가장 중요한 지금 그 개념들이야. 이 말을 많이 썼어요. 혈량, 비량, 비유량, 성언량 외워두셔도 돼요. 이거를. 이게 뭐냐면 어떤 거를 했을 때 내가 직접 본 거야. 혈량은 내가 경험하고 감각했던 범위 내에서 어머 바람이 시원해 내가 느끼잖아. 어머 이 꽃은 예쁘네 이런 거. 애기가 너무 예쁘네 이런 것들. 어머 음식이 맛있네 이런 것들. 그냥 감각하고 아 보이네 정도가 아니라 판단까지 다 들어가요. 내가 보고 있는 범위 내에서. 비량은 어떤 거냐면 내가 보고 있는 범위를 토대로 내가 지금 현재 보고 있지 않은 것 까지 찾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서양에서 이성이야, 1 더하기 1은 2야, 논리 계산하고 이런 거랑은 달라요. 인도에서는 경험이라는 거 이런 게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산에 연기가 나잖아. 연기는 보여. 연기는 혈량이야. 혈량의 대상이야. 그런데 그러면은 추리할 수 있죠. 불이 났어. 근데 불은 지금 안 보여. 이걸 비량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비량의 핵심이 뭔지 아시겠죠? 일단은 내가 혈량으로 나와 있는 것, 내가 보고 있는 건데 보이지 않는 어떤 거를 추리하는 것, 그걸 비량, 그러니까 우리 추리라고 번역을 하고. 비유량은 뭐냐면요, 이런 거 있어요. 삭 보셨어요? 삭? 삭 못 봤지? 삭 못 본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우리가 설명할 수 있잖아. 야, 산에 들어가면 고양이스러운데 약간 동글동글하고 수염이 이렇게 나고 귀 끄트머리에 이렇게 털이 올라온 고양인데 고양이 같지 않은 무언가가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잖아.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떤 사람이 산에 딱 들어가서 고양이는 아닌 그거를 딱 볼 때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사기다! 이런 걸 비유량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야! 그 처음 가본 친구한테 야 거기 가면은 이런 데에서 이렇게 그런 카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죠. 나는 내가 말하는 사람은 알아 그 카페를. 근데 그 들은 사람이 그걸 듣고 그 카페를 찾아갈 수 있잖아. 야 여기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비유량이라고 이렇게 제가 동인시라고 얘기했던 건

거야. 그 사람이 말했던 동일한 거를 식별하는 거. 동일시가 더 어렵나요?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얘기하면 돼. 그거를 정확하게 구별해 주는 거야. 아, 그건 그거다. 성언 양은 뭔지 알죠? 경전이나 성인의 말이야. 경전의 말. 성언이라는 말이 성인의 말이라는 소리. 이것도 기준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요게 인도에서 주장하는 네 가지, 기본적인 상식적인 네 가지의 진리야. 그런데, 재밌는 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복잡하니까 요거 지울게요. 불교에서는 우리 동아시아에서 현장이 삼장법사가 손오공 기억나시죠? 중국에서 인도로 가서 경전을 가지고 올 때 안 가져온 전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몇몇 사람들만 알아요. 불교를 철학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만 아는 이름. 법칭이라고 부르는 다르마키트라고, 이 사람은 뭐냐면 불교 논리학, 불교 인식론이라고 그래. 이 전통까지는 들어올까 말까 거의 못 들어왔어요. 재밌는 건 일부분 들어와가지고 원효까지 그 자료가 와서 원효 스님의 유명한 책 제목 판비량론이라는 게 있어. 판비량론. 비량 얘기했죠? 판이라는 게 판단하다라는 소리야. 비량에 대해서 판단하는 논이 판비량론이라는 글을 썼어요. 지금은 그게 제대로 남아있지도 않아.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 이 다르마키리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불교 인식론이라고 부르는데 인도로서는 한 5, 6세기 5 내지 6세기에서 12세기까지 가는 굉장히 강력한 전통이에요. 그런데 삼장법사가 5, 6세기 전후 때 책 가지고 오고 안 가요, 그쪽에. 그러니까 5, 6세기쯤에 걸리는 책 한두 권만 지금 한문으로 번역돼 있고 그 일부분이 신라까지 와가지고 원효의 판비량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일부분밖에 안 남아있어. 왜냐하면 우리 이쪽 중국이랑 한국이랑 일본은 관심이 없으니까, 전통이 안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보존을 안 하는 거야. 원효 스님이 썼던 대승기신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읽고 주석도 달고 보존이 되는데 판비량론이라는 딱 책 제목이 이거랑 관련되거든요. 원효 스님이 비량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해서 쓴 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요게 인도에서 딱 얘기를 하는데 불교에서는 달마키르트나 불교인식론에서 요 두 가지만 진리의 기준으로 인정을 해요. 뭔지 아시겠죠? 내가 보고 있는 거, 여기서 보고 있는 것, 산에서 보이는 연기, 아 연기가 나, 아 이 사람은 예뻐, 바람이 불어, 인정해요. 이것도 인정한다니까. 우리 예를 들면은 산에 연기가 보여. 그러면 불이 났어.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연기가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인정하고 이 두 가지는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는 다 비량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요. 이거를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불교에서는 요 두 가지만 불교 인식론에서 진리로 받아들이고, 요거는 여기다 다 넣어버린다고. 현량은 내가 살아갈 때 감각도 경험하고 사유도 하고, 우리 사유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사유한 것들은 다 생각한 것들은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야. 아, 이 꼬맹이 예쁘네. 아, 이 꼬맹이 남자 같아 보였는데 여자아이네. 뭐 무슨 말인지 알죠? 이 꽃은 희네. 이 동물은 곧 지금 아파 보이네. 이런 판단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량과 비량의 특징은 제가 어떤 아시겠죠? 내가 비량 같은 경우 연기가 보인다. 그 다음에 아 저긴 불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 핵심은 뭐예요? 연기가 나한테 보인다라는 거야. 나한테.
내가

보고 있다라는 거야. 불교 인식론에서도 굉장히 재밌는 게 내가 중요한 거야. 비유량만 해도 제가 기억내죠. 사객이.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삭을 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삭은 보소, 아, 그 산에 들어가면, 근데 나는 삭을 못 봤어요. 이 사람이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게 약간 토동토동한 것이, 그게 고양이스러워 보이는데, 고양이 울음소리가 야옹 이런 건 아니까, 이런 소리 좀 비슷하게라고 막 설명을 해. 그러면 우리가 딱 가가지고 고양이 아닌 것이 그런 비스무리하면 이게 사기인가 보다 했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문제가 벌어지지. 사기 아닐 수도 있잖아. 다른 짐승인데 내가 사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비유량서부터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내가 들어오죠. 내가 확신을 못해.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쪽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한다. 선불교 전통에서 내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그랬잖아. 불교에서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원량 봐요. 인도에서는 우파니샤드라든가 베다 이런 게 있잖아. 그거 절대 진리로 봅니다. 그럼 불교에서는 어떻게 될까? 우리 교종에서는 경전을 강조하죠. 불교에서. 그러면 인도랑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정확하게. 그냥 그건 진리야. 부처님 말이니까 진리야. 우린 따라야 돼. 그걸 진리 기준으로 봐야 돼. 진리라고 봐야 돼라고 하는 순간 불교 전통이랑 먼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도 않았던 건데.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선불교가 발달하면서 불린 문자 그랬잖아요. 남이 만들어 온 문자에 지배받지 말고 경전엔 이렇게 쓰였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매뉴얼대로 살아가는 거를 싫어했잖아. 내가 중요하다, 내 마음이. 동아시아에서 선불교가 발달한 거랑 5, 6세기, 12세기까지 인도의 불교 인식론이 발달하면서 비유량, 성원량 자체는 진리 기준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전통이 있었다는 거는 거의 같아요. 이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우리는 초월적인 거에 빠져들어가요. 다른 사람에게. 비유량도 봐요. 삭 경험했던 사람 말 듣는 거 아니에요? 그 카페를 먼저 갔던 사람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너 거기 가서 조금 걷다 보면 이러저러한 집이 있고 카페 문을 열면은 기묘한 향수가 나는 데가 있어. 향기가. 그게 내가 가서 그 집에서 먹었던 커피가 진짜 맛있어. 그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보니까 문 여니까 향기가 나잖아. 이 집인가 보다. 확실해요? 모르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랑 같이 와야지 확실한 거잖아. 근데 그 사람이 이 카페 문을 열면은 향기가 좋아. 그 집에 커피가 맛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착각할 수도 있잖아. 심지어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어버리면. 그렇게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쓴 책이 경전이면. 불교는 애초부터 그렇게 출발합니다. 현량과 비량. 내가 느꼈느냐? 내가 판단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도전적이지 않아요? 아함경, 뭐, 법구경, 그런 경전이 다 있어도, 무슨 말인지 알죠? 그건 나한텐 참조수단일 뿐이야. 지금도 보면, 우리 불교 신자들이나 스님들 중에서, 경전은 절대적이야. 부처님은 절대적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진짜 신뢰할 만한 사람이어야지 비유량은 확립되는 거 아니에요? 그쪽 동네에 가면, 문을 열면, 아니면 그 카페 옆을 지나가다 보면, 근사한 향이 날 거야. 그집 커피가 맛있어. 우리는 그곳을 찾아가는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람을 신뢰하는 거잖아. 신뢰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해. 근데 내가 확인한 그 카페가 그 사람이 얘기한 카페일까는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이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어떤 불교 이론가나 철학자나 스님이 부처님 말대로 살아야 돼. 부처님이 거기 커피가 맛있댔어. 그리고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과 모든 지침들과 어느 카페가 좋아, 뭐가 좋아, 뭐가 좋아는 경전에 다 있어. 그거 믿고 살면 돼. 라고 한다면 불교 전통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비량, 현량으로 육박해 들어갈까? 요게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인도 불교의 자

재료들 다르마키르티라든가 디그나가라든가 목사칼리굽타라든가 이 사람들은 번역도 안돼 있어요. 우리가 번역하잖아. 나가르주나 그러면 나가르가 용. 그러니까 한자로 번역하잖아요. 수가 아르주나라는 말이 나무니까 용수, 용의 나무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다르마키르티까지는 번역이 돼 있어요. 다르마가 법이거든. 법. 키르티라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 칭찬하다, 칭송하다야. 그래서 법칭까지 번역된다고요. 법칭. 그러나 그 밑에 있는 이제 중국이나 이런 쪽에 안 들어오잖아. 라트나 크라상띠라는 그 스님은 뭐로 번역됐냐? 번역 없어요. 목사 칼리쿠프타라는 그 이론가도 번역이 없어. 근데 재밌는 게 동아시아에서도 계속 이렇게 지내오고 한국이랑 중국에서도 선불교가 발달하잖아. 내가 중요한 거야? 내가 느끼는 게 중요한 거야? 내 마음이 중요한 거야? 1000년 전그 사람 말이 뭐가 중요해? 그 사람 말 듣고 카페 찾아가? 그 사람 말 들을 필요 뭐 있어요? 내가 몇번 시행착오해서 이 집이 맛있네 그러면 되잖아. 근데 경전에서는 어떤 유명한 사람은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집 커피만 먹어. 그럼 난 뭐예요?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재밌는 게 이거는 인도에서 다 받아들입니다. 혈량, 비량, 비유량, 성언량이 진리의 기준이야. 그런데 불교 인식론 전통에서는 이거 자체는 아무 근거가 없다. 잘해봤자 내 비량에 들어올 뿐이야. 내가 불교 경전 있다가 이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밑줄 짓는 전통이야. 그런데 내가 추리를 해봐도, 아유, 연기의 법칙은 맞아.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인연이 화합돼서 생긴 게 맞아를 내가 현량해서 내가 추론을 해도 확인되면 오케이 받아들이는 거야. 경전을 그리 읽어야 됩니다. 불경들을. 내 현량이 뭐가 중요해? 내가 추리하는 게 뭐가 중요해? 그러니까 여기서의 기준은 나라는 게 아주 강하게 들어가죠. 여기서는 뭐예요? 나보다 먼저 경험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그 타인, 부처 같은 게더 강해지는 거야. 선불교는 이 전통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가르침을 제대로 내리면 이런 거야. 야, 얘야, 이렇게. 선생님, 저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살아가 아니라. 야! 네 생각을 해. 네가 느껴. 네가 추리해. 왜 자꾸 나한테 물어? 커피집이 어디 맛있는지? 네가 찾아. 이게 선불교의 정신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는 거죠. 인도에서 예를 들면은 브라만교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니아야 학파라든가 바이세스카 학파 무슨 뭐 여러 가지 학파들 이거 다 받아들입니다. 혈량, 비량, 비유량, 성원량. 그런데 불교와 반대되는 브라만교 쪽은 성원량이 더 셉니다. 베다는 무조건 외우고 가야 돼요. 이 전통이 아직도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진원종 같이 주문 외우는 전통이 있어요. 그 주문을 외우면 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거의 그거는 브라만교랑 구별이 안 됩니다. 그것까지도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 때 불교가 그 양파 같은 거에 중에게 혈량이 가장 안에 있고 그 다음 껍질이 비량이 있고 이렇다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한테는 다 카페를 갈 필요는 없잖아. 어떤 사람한테는 이 카페가 좋아라는 얘기가 도움이 될 때가 있단 말이야. 끝내는 자기 카페를 찾아야 되지만 자기가 먹어보고. 그래서 불교라든가 이런 데에서 성원량이나 비유량을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대하는 사람의 그 앞사람, 내 제자라든가 그 사람만의 혈량과 비량을 부정한다. 그럼 불교 아닙니다. 내말 들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요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돌아보니 그러네? 선불교가 일본에서, 중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발달했을 때, 인도에서는 불교 인식론이라는 어떤 전통, 이 전통이 있었고, 그 전통의 대표 주자가

다르마키리트라는 그 사람, 법칭이라는 스님의 이름으로 알려지는데, 그가 주장했던 것도 현량과 비량이다. 불교는 현량과 비량만 가지고 갑니다. 이 전통.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나. 다시 봅시다.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 아,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아니면 그 카페 별로야. 뭐야 해도 내가 그 카페에 가서 커피 마실 때 맛있잖아. 그럼 내가 맛있는 거예요. 이거를 강조할 수 있을까? 나의 현량, 나의 비량. 현량 기억나죠? 그렇게 판단하고. 비량도 기억나죠? 핵심이 뭐예요? 내가 지금 내 눈에 연기가 보이는 거야. 그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불이 났어, 저 집에. 라는 얘기까지 하는 거야. 여기까지는 다 받아들인다고. 여기까지는. 그래도 비량이 오류의 여지가 있죠. 아, 무슨 말인지 알죠? 오류의 여지가 있어요. 왜냐면 안 보이는 걸 추론하니까. 그런데 이 현량을 부정하진 않아요. 이건 바닥입니다. 내가 느끼고 내가 다본 거야. 아까 얘기했죠. 연기가 나니까 불이 난다. 불은 안 보이는데 불을 추론한 거잖아. 그건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렇죠. 불도 피할 수도 있고 불 꺼야 돼. 이것도 되잖아. 그런데 내 눈에 불이 보인다면 그냥 끄면 되잖아. 그러니까 비량이라는 것만 하더라도 현량, 비량까지는 나의 세계, 나한테 이렇게 보이는 세계, 내가 있으니까 보이는 세계, 나의 세계가 긍정이 되고 있다고 해요. 비량과 성혼양서부터는 이미 넘어가요. 내 경험을 넘어가는 거야. 나는 삭을 본 적이 없고 나는 그 카페에서 먹은 적이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좀 해둬야 된다. 제가 왜이 얘기를 하냐면, 호자무수라는 이 단순한 화두에 그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 서쪽에 온 달마를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누구도. 수염이 났나라는 걸본 적도 없어. 달마도 본 적도 없는 사람이. 그냥 남들이 수염이 났대. 수염난 달마 그림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호가마상이 던지는 거 아닌가요? 우리한테? 서쪽에 온 달마. 사실 이것도 서쪽에서 온 오랑캐라는 소리잖아. 이것도 파격적인 거야. 근데 흔들고 싶은 거야. 너 달마 본적 있어? 너 달마 본적 있어? 너삭본적 있니? 이거 던지는 거예요, 지금. 야, 네가 지금 스스로 네가 느끼는 너의 세계의 주인이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보이지도 않은 달마 가지고 숭배하고 있고 달마도 걸어놓고 너 이러고 있니?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닌가. 심지어는 뭐라고 물어봤어요? 네가 알고 있는 달마 그림, 아, 달마는 이럴 거야. 실질적으로요, 달마라는 사람은 두 가지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달마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에 나와 있는 중국화된 성인의 이미지가 있고, 또 하나가 진짜 객관적인 전설이 되기 전에 달마는 페르시아에서 온 남쪽의 인도양을 거쳐서 온 까무잡잡한 탄 진짜 페르시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중국에 와가지고 사찰이나 그 지붕이 금색으로 도금된 걸 보고 감동했던 막 그런 어떤 약간의 인도 쪽, 계열 쪽의 사람이었던 거야. 그런 사람이에요. 막그 전설에 따라 보면. 다시 되묻는 거죠. 너 달마 본적 있어? 달마는 수염이 났다고? 본적 있니? 세지 않아요? 서쪽에 온 오랑캐는 무슨 이유로 수염이 없는가? 달마라고 옮겨도 돼요. 달마는 무슨 이유로 수염이 없는가? 달마도 본 적도 없는데 수염 얘기를 해서 뭐해? 이렇게 질문을 해도 되죠? 달마에게는 왜 수염이 있는가? 뭐라고 대답할 거야? 뭘로 대답할 거야? 에? 삭에 대해서 뭐라고 발언할, 삭도 못본 사람이 뭐라고 발언을 할 거야? 그 카페를 못 갔던 사람한테 왜그 카페에는 피카소의 그림이 없니? 라고 물어보는 건. 무슨 말인지 알죠? 안 가봤는데? 뭘 강조를 할까? 너 비유량 성혼량에 빠져 있는 거 아니야? 네가 보지도 못했던 거 달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했던 거 그렇게 만든 거에 빠져서 이게 달마야
방에도 달마도 걸어놓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냐, 너? 수염이 났는지 안 났는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하나만 얘기할까요? 달마의 수염은 자랍니다. 있어도. 어느 때는 깎을 수도 있고요. 내가 오늘 어떤 사람 수염 난걸 본다고 하더라도 수염 난걸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수염이 있어. 내 현량에는. 내가 그렇게 보여. 라고 얘기하잖아. 그런데 나랑 헤어졌을 때그 사람 집에 가서 수염 깎을 수 있잖아. 이해되죠? 그런 거예요. 수염을 딱 깎았어. 저는 보여. 이두 사람이 만났을 때이 사람이 수염을 길렀고, 이두 사람이 헤어진 다음에 수염 길렀던 사람이 집에 가서 수염을 깎은 것도 봤어. 예? 제가 본다고 합시다. 그것도 생각을 해봐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헤어진 다음에 수염이 있어, 그 사람은. 무슨 헛소리라는 거예요. 본 적도 없으면서. 어떤 사람을 만났다가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를 현량, 비량을 통해서 알죠. 아까 제가 불이 나면, 아니, 연기가 나면 불이 나서를 추론하듯이 저 사람이 울고 있으면 추론할 수 있잖아. 그걸 토대로. 안 좋은 일이 있나 보다. 추론할 수 있잖아. 그쵸? 오케이. 그런데 그 사람과 헤어지고 나서 추론하지 맙시다. 내가 보지 못하는 거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현량과 비량을 통해서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그로부터 헤어지고 5년 뒤, 10년 뒤에 만나서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완전 달라져 있으니까. 그런 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 사이에 다른 복잡한 인연 때문에 그 사람은 너무나 많이 변했으니까. 잘 해봤자 이런 거에 지배받는 것밖에 지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화두, 네 번째 화두, 호자무술을 보면서. 어? 달마에게는 왜? 왜? 수염이 없는가? 참, 이 화두, 재밌는 화두죠. 다 달마를 안다고 생각한다고. 본 적도 없으면서. 삭이라는 단어를 계속 보면서 삭을 안다고 생각을 해. 달마 찾아봐라, 그러면 찾아보지도 못할 거면서. 삭 찾아봐라, 그러면 찾아보지도 못할 거면서. 불교의 하나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다르마키리트랑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쪽으로 육박해 들어가야 됩니다. 불교 경전을 읽었더니 나를 돌아보게 됐어. 이렇게 돼야지 경전을 잘 읽은 거예요. 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그걸 경험하도록 만들어야 좋은 불경인 거야. 그래서 그건 괜찮죠. 그쪽에 가서 그 거리에 가서 향기가 잘 나는 문만 열면 향기가 나는 그 카페 커피가 맛있어. 이런 얘기들은 도움이 돼요. 왜냐면 내가 가서 먹어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확신은 못하죠. 그 사람이 말한 그 카페가 그 카페인지는 몰라요. 여전히. 그래서 현량과 비량, 나 사이와 미리 경험한 사람, 성인, 부따. 이런 사람들이 생각한 거에 간격은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의 핵심은 인도에서도 그렇지만 나의 현량, 나의 비량, 내가 느끼고 내가 한 것, 내가 추론할 수 있는 것. 아까 비량을 추리 추론이라고 그랬잖아. 핵심은 뭐라고요? 연기 나는 거는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현량 경험하고 있다는 걸 까먹으면 안 됩니다. 그거를 보고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을 추론하는 걸 출이라고 불러요. 여기까지는 나의 현량이 들어옵니다. 제가 언뜻 그런 얘기 했죠. 시타르타가 아난 가르쳤을 때, 아난한테, 아난이 참선하러 수행하러 간대. 그랬더니 시타르타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앞에 아난을 세워놓고, 아난도 보이는 거고, 시타르타도 보이는 거고, 부처도 보이는 거예요. 아난아, 이꽃 예쁘지? 제가 좀 풀면. 예쁘지? 예, 예쁩니다. 아름답습니다. 얘기하겠지. 아난도 그리 느껴지니까. 그리고 질문한 거야. 이 꽃은 무상하니? 무상하지 않니? 그러니까, 영원한 거니? 영원하지 않는 거니? 영원하지 않죠? 지죠. 그랬더니, 아난이 얘기하죠. 무상합니다. 시타르타가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무상한 것은 괴로운 거니? 즐거운 거니? 괴로운 겁니다. 여기서 안 하는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무상하기 때문에 이쁜 건데. 무상이라 고통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것까지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참선하러 간다, 수행하러 간다, 그러니까. 삭에 대해서 얘기 안 합니다. 시타르타는 삭을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쪽에 가까워요. 아나나, 이꽃 예쁘지? 이 꽃은 무상하니? 무상한 건 괴로운 거니? 아나나한테 다 대답을 듣는다고. 네. 시타르타는 그런 사람이에요. 뭐 알로 봐요, 그거를? 내말 들어. 꽃은 무상해, 외워. 모든 것은 무상해. 니들 눈앞에 보는 것만 무상한 게 아니야.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무상해. 라고 강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 안 해. 모든이라는 말을 어떻게 함부로 써? 우리가 죽어가면서 죽을 때까지 모든 것다 봐요. 모든 여자는 이래. 헛소리 하지 마세요. 모든 남자는 그래. 헛소리 하지 마세요. 모든 남자 다 봤어요? 모든 여자 다 봤어? 거기서 폭력 생기잖아. 시타르타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데려 손잡고 데리고 나가. 방 안에서 꽃안 보이는 데서 그러지 않아요. 데리고 나가서. 조금 이따 나 떠나서 수행한다고 그러니까. 아나나 꽃 보이니? 네. 이꽃 예쁘니? 네. 대답을 들어. 하나씩 하나씩. 그러면 아나니 나중에 참선하러 수행하러 갈때 자기의 혈량, 자기의 비량, 이거 키웁니다. 외워! 모든 것은 무상해! 이러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게 불교의 전통입니다. 간혹 가다가 이런 얘기를 해줄 때도 있어. 그 사람이 아직 경험 못했던 거면. 그곳에 가봐. 그곳에 가면 근사한 카페가 있을 거야. 그 산에 가봐. 고양이 비스무리한데 통통하고 다리 짧고 얼굴 큰 고양이스러운데 고양이스럽지 않은 그런 게 있어라고 얘기해 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얘기도 어떤 얘기예요? 그 산에 가봐. 그게 사기거든. 근데 여전히 모르죠. 내가 오늘 본 요놈이 그때 선생님이 했던 사기인지 새로운 이상한 고양이를 내가 발견한 건지 모른다고. 그래서 요 얘기는 기억을 해두면 될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불교는 인도에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혈량, 비량, 비유량, 성언량. 이건 어쩌면 지금도 우리한테도 적용될지도 몰라. 아, 강신주 선생이 얘기한 거니까 진리일 거야. 이러는 사람이 성언량 아니에요. 아, 강신주 선생님이 그 사찰에 가보라 그랬어. 가봐서 이게 그때 얘기했었던 그 탱아인가? 뭐 이럴 수도 있잖아. 이거 다 적용됩니다. 서구의 논리적 사유 뭐 이런 것들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그래. 맞다. 혈량, 비량, 비유량, 성언량이 있다. 근데 불교는 나의 혈량. 내가 경험하고 판단하는 것. 그리고 내가 경험하는데 지금 직접 경험하지 못한 것. 내 눈에는 불만 보인다. 아예 연기만 보인다. 하지만 거기에서 불을 추론하는 것까지. 왜냐면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산에서 피할 수 있고 집에서 피할 수 있잖아. 그래서 불교는 저쪽으로 갑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불교 인식론에서는 그래요. 네 가지 보통 진리를 얘기하는데 우리 불교는 혈량과 비량으로 가고 비유량과 성언량을 굳이 주장하지만 독자적이지는 않고 다 비량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요 전통이랑 선불교에서 불림 문자. 야, 경전을 매뉴얼처럼 생각하지 마. 경전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는 이 전통과 상당히 같은 어떤 발전 과정을 겪는 것 같아요. 다시 또 칠판에다가 이런 거뭐 써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날씨가 더워져가지고 귀찮으니까 불림 문자가 아니라 림 문자를 하고 있어요. 자꾸 문자를 써서 강연을 들으시면, 아, 강신주가 많이 하는가 보다. 똑똑해 보이는가 보다 이러는 것 같아. 날씨가 덥다라고 생각하시고 요 화두만 이렇게 좀 많이 썼다고 생각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그 제자의 말, 달마를 본 적도 없지만 달마는 이런 모양일 거야라고 생각했던 제자의 입장에서 들으면 요게 의미가 있을 거예요. 호가마상이 말했다. 서쪽에서 온 달마는 무슨 이유로 수염이 없는가? 있다고도 대답할 수 없고, 없다고도 대답할 수 없다.
본 적이 없으니까.

있다고 대답하면 남 얘기 그냥 듣는다고 듣는 거고 없다고 대답할 수도 없죠. 본 적이 없는데. 뭐 이런 화두. 그래서 혈량과 비량이라는 요 감수성이 좀 있어야. 그리고 내 경험, 내 사유 이런 거에 대한 감수성이 있어야 어렵지 않은 네, 그런 화두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이 없고 곡식보다 더 귀한 재물이 없으며 지혜보다 더 밝은 것이 없고 생각보다 더 빨리 변하는 것은 없다.

중병에 걸리면 편안하지 않은 것처럼 산란한 마음도 그러하여 여러 일을 견디지 못한다. 마음이 산란하여 안정되지 않으면 듣고 사유하고 관찰하라. 그릇에서 물이 새면 물은 채워지지 않는다.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소주 한잔 드시면서 근래 TV를 보시는 아버지가 절에를 안 다니셨는데 언젠가부터 불교 TV를 틀어놓고 열심히 들으시더래요. 따님 입장에서는 아 우리 아버지가 부처님 가르침하고 인연 맺나 보다 너무 좋게 생각했는데 한 가지 눈에 자꾸 걸리는 게 있더래요. 뭐냐면 꼭 소주 한잔 드시면서 불교 TV를 보신다. 아버지 스님들이 술 마시지 말라 계율을 지켜라 이러는데 아 왜 이렇게 소주 드시면서 불교 TV 보시냐고. 근데 아버지가 그냥 안 들으신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두셔라. 그냥 두셔라. 그래도 아버지가 잔소리 때문에 신경질 나셔서 불교 TV 안 보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냥 두십시오. 뒤로라도 자꾸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 법문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좋은 인연을 심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0: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1: 저는 오늘 사찰에 온 게 맞나 싶습니다. 와.
2: 모든 게 좋아하거든요. 적절하게 보합관계.
3: 와, 너무 맛있습니다.
4: 아, 천지이시지 않으면 이 요리를 하실 수가 없겠구나라는.
2: 대중이 반가워하지 않는 음식은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3: 맞습니다.
2: 밥으로 남에게 밥 한 그릇이라도 편안하게 주는 것이 큰 공덕이란 걸 알게 됐죠, 어려서부터. 궁금하시면 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국학 SA의 문광희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학 SA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국인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한국, 우리의 한국의 문사철, 이 모든 유불선, 이런 모든 부분을 한번 불교적 시각에서 그리고 한국학과 세계에 지금 퍼지고 있는 한류학을 함께 병행해서 보고 있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는 종교지리학이라고 해서 한국의 땅과 한국의 이 특징, 그 다음에 한국인의 정신이 어떻게 이러한 땅에서 형성되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다각적으로 살펴봤고요. 이번에 두 번째 챕터는 한국 선학인데요. 선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선문 염송에서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선의 본질적인 내용을 떠나서 조금 이제 그 주변부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에세이적 형태로 만나고 있는데, 한국학 에세이에서 한국 선학을 다룬다고 했을 때 반드시 다루어야 될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직지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직지심경이라고 얘기를 했으나 요즘은 직지심체요절이라고 얘기하고 줄여서 직지라고 하고 있죠. 세계에서 지금 남아있는 문헌 가운데 가장 오래된 최고의 금속활자본이 직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의 책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우리 문화유산이 세계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실제로 이 직지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직지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한국인 가운데 이 직지라는 책을 실제로 읽어본 사람은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요? 한국인은 과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이라고 하는 이 직지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우리는 특히 이 불교 신자라고 하는 분, 우리들, 그 다음에 스님들마저도 직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직지 안에 있는, 담고 있는 내용은 도대체 뭔지 금속활자만 알았지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지에 관해서 두 편에 걸쳐서 우리 한국학 에세이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직지라는 책이 발견되고 그 의미가 어떠한 것이며 어떠한 과정에서 이 프랑스, 지금 이 책이 말이죠. 프랑스의 국립도서관에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프랑스 도서관에 보관이 되어 있는 데까지 가게 됐느냐, 이런 과정들, 여러 가지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는 또 한국과 에세이니까 조금 그 에세이적인 측면을 가미해 본다고 했을 때 이 직지

씨는 말이죠. 특별히 이 우리 여성과 인연이 굉장히 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직지와 여성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또 한번 이 직지 텍스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2편째에서는 직지 심체 요절의 내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지는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이면서 안에 있는 담고 있는 내용

이 직지라고 하는 책을 한번 보시죠. 2023년 4월 13일에 프랑스에서 50년 만에 이 도서관에서 대중들에게 공개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큐도 많이 나오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 프랑스에 이 직지라는 책이 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있는데 금속활자본 직지를 소장한 도서관인데요. 작년에 말이죠. 2024년에 프랑스에서 파리 올림픽이 열렸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4년에 그 파리에서 올림픽이 100년 만에 다시 열렸는데요. 이때 여러분들 그 한번 개막식을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개막식을 보면 경기장에서 올림픽 스타디움 이런 데서 하지 않고 개막식을 센 강변에서 쭉 배를 타고 선수단이 입장하는 그런 특이한 프랑스적인 굉장히 그 미학적이고 예술적인 그런 개막식을 했었는데요. 그 강변으로 쭉 흘러가는 가운데 거기에 바로 이 직지가 소장되어 있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저는 작년부터 이렇게 직지 강의를 많이 여러 번 했는데 이 프랑스 파리 올림픽과 더불어서 직지를 한번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 파리에 이 직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어떤 양상이 펼쳐졌느냐라고 하는 그런 연기법도 한번 살펴보자 해서 프랑스 파리 올림픽부터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프랑스 이게 빨간색, 흰색, 파란색 그 국기가 있죠. 이게 이제 그 프랑스의 피의 상징입니다. 혁명. 이렇게 해서 100년 만에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렸는데요. 이렇게 아주 장엄해서 이렇게 쭉 나왔는데 프랑스는 굉장히 센강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학을 이 주변에 있는 건물들, 역사와 전통 그리고 이 모든 컨텐츠와 이 속에 있는 내용들을 다 스토리텔링을 담아서 이 개회식을 이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기도 했었는데 근데 굉장히 그 난해했어요. 이 루팡, 궤도 루팡, 도둑이라고 하는 루팡이 나와서 성화를 들고 나오고 그다음에 뭔가 난해하고 그다음에 파격의 미학이 있었어요. 이게 개막식인지 하나의 오페라 장르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재미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는데 특히 이런 부분이죠. 이 인류에겐 여전히 난해한 프랑스다라고 했는데 이 지금 이 목을 단두대에서 이렇게 죽음을 당한 이 왕비의 모습, 마리 앙뚜아네트의 모습을 상징하는 이런 모습들을 기괴하게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 장면으로 막 심어 담아 가지고 이 공간 하나하나에 전부 저렇게 목을 들고 있는 마리 앙뚜아네트의 모습을 다 해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이렇게 빨간색으로 팍 이렇게 터져 나오는 모습을 하면서 이게 피를 상징하는 프랑스 깃발에 하나에 담겨 있는 그 이 프랑스 혁명 빨간색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분홍색으로 쫙 이렇게 승화되는 모습을 그려주면서 프랑스의 혁명의 미학을 아주 창조적인 파괴와 어떤 그 피의 승화라는 측면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을 봤어요. 굉장히 좀 아직까지 여전히 난해하고 그로테스크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까지 프랑스는 저희들이 젊었을 때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뭐 누벨 이마주, 뉴 이미지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난해한 영화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유럽에서도 가장 독특한 나라 중에 하나고 프랑스 철학이 굉장히 기존의 영국이나 독일 철학하고 다르게 미국 철학하고도 다르고요. 프랑스 철학이 굉장히 그 특별한 철학들이 굉장히 많죠. 말하자면 뭐 푸코라든지 데리다라든지 이런 그런 서양 철학자들이 가운데 이 프랑스가 굉장히 독특한 사상사를 가지고 있고 문화를 가지고 있고 프랑스어의 언어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나라인데요. 자, 지금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에펠탑에서 이 그 성화를 점화하면서 마지막 장면에서 그 사랑의 찬가를 이렇게 부르는 모습으로 좀 그로테스크하고 난해했던 모든 그 개막식이 마지막에 굉장히 멋있게
피날레를 장식했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셀린 디온이 막 근육이 잘안 움직이는 그런 그 투병을 겪어내고 캐나다의 퀘벡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프랑스를 그 네이티브식으로 잘하니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셀린 디온이 노래를 해서 에디트 피아프의 사랑의 찬가를 부르는 모습으로 아주 멋지게 피날레를 장식해서 다 해낸 거죠. 근데 이게 여기 이제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이렇게 마지막 이 모습들의 여성이 등장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이런 걸 보았죠. 이게 보면은 여성을 상징하는 파리 올림픽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계적인 명품으로 유명하잖아요. 에르메스라고 유명한 그 회사에서 제작한 포스터라는 거예요. 이두 편을 제작해서 장애인 올림픽과 패럴림픽과 함께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제작을 다 했답니다. 마치 뭐어그 예술 작품처럼 포스터를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파리 올림픽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이게 횃불인데 보면은 입술이 있죠. 여성의 입술이고 커트머리한 여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프랑스 파리 올림픽이 100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여성들이 참가해서 메달리스트도 나오고 해서 여성을 상징하는 그런 그 의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봤듯이 왕비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사랑의 찬가라든지 포스터라든지 그 다음에 그 올림픽 마크라든지 이런 것 전체가 여성을 상징하고 그렇게 해서 올림픽 그뭐 전체 종목이나 이런 것도 남녀를 평등하게 만들고 이런 어떤 상징적으로 이런 것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 파리의 센 강벽의 이 국립도서관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우리나라의 고려시대 때의 직지가 보관되어 있다. 이제 이 직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때가 됐다고 봅니다. 이 바깥에 있는 내용, 세계 최고로 오래된 금속활자의 텍스트가 남아있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텍스트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내용이 무엇이며 어떻게 이 책이 프랑스까지 가게 됐으며 그 책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성과 굉장히 관련이 깊다. 먼저 두 갈식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렇다는 거죠. 직지는 왜 갑자기 20세기 프랑스에서 갑자기 등장을 했는가? 그동안은 왜 모르고 있었느냐? 그 다음에 이 직지 한 권으로 구텐베르그의 금속활자보다 빠른 금속활자본이 출현해서 출판의 역사가 바뀌었는데 프랑스에서 보관되어 있었던 장점은 과연 무엇일까? 그냥 단적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만약 이 직지가 독일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 구텐베르그의 금속활자보다 이게 더 오래된 것입니다라고 해서 활발하게 전 세계에 알렸겠느냐 이겁니다. 프랑스이기 때문에 독일 니네들이 가지고 있는 금속활자본보다 더 오래된 텍스트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았겠냐 이거죠. 여기서 프랑스에 가 있었던 그런 텍스트. 그다음에 만약에 이것이 그냥 우리 땅에 있었다면 한국에 있어 가지고 조용하게 그냥 이야기 됐다면 이렇게 대서특필돼서 전 세계에 알려졌겠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왜 그러냐 하면 이 직지라고 하는 텍스트는 태고, 보우, 나옹, 해근 이 연말 3대 화상 가운데 이세분 가운데 인지도가 제일 떨어졌던 백운 경안선사예요. 백운 스님이 20세기에 지난 세기에 다시 세상에 대두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직지라는 책은 어떤 책이길래 지금 다시 대두됐을 때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직지의 내용을 제대로 아는 한국인이 과연 얼마가 될까? 한국 불교계는 이 직지를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다시 한번 우리가 성찰해 봐야 된다는 의미를 여기서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자, 먼저 직지심체 요절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제목이 백운화상 초록 불조 직지심체 요절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직지심체 요절이라고 하는 걸로 보통 책을 이름을 하는데 내용은 그렇죠. 불조 부처님과 역대 조사 스님들이 마음의 본체를 심체를 직지 곧바로 지적한 것들을 모아놓은 것을 요절 핵심만 간추렸다. 근데 우리나라 고려시대 백운화상이 초록했다. 그걸 가지고 이

엮었다는 거예요. 엮었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 책 제목만 보셔도 백운화상이 책을 직접 만들지는 못했다고 보여지죠. 백운화상이 입적하시고 난 다음에 그 후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책 이름이 붙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직지심체 요절 혹은 직지 이렇게 줄여서 지금 설명했던 책입니다. 이 책은 백운경안선사는 태고보우 나홍해군과 함께 고려말의 대표적 고승이다. 자, 보세요. 근데 태고보우 스님이 1301년생이고 백운경안이 1298년생이에요. 나홍스님은 훨씬 그 뒤에고. 그러니까 여말 3대 화상 가운데 백운경안선사가 백운스님이 백운화상이 가장 연세가 많았어요. 우리는 태고보우를 가장 고려말에 공민왕 때부터 시작해서 국사 왕사를 지내셨으니까 나홍스님도 왕사를 지냈지만 가장 많이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가장 백운스님이 가장 연대가 높았다는 거예요. 1200년대뿐이에요. 유일하게. 자, 그러면 이 백운의 직지는 백운화상 자신의 깨달음과 역대 불조의 견성에 관련된 부분들을 역대의 선호록에서 제기되는 핵심 구절들을 골라서 167조, 그러니까 조목이 167조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두 권으로 편성해서 상권, 하권으로 편성해서 선의 정수를 드러낸 선서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이거는 조사어록이라는 거예요. 조사어록. 부처님 시대부터 쭉 흘러온 선에 관련된 조사어록입니다. 불조의 직지니까. 직지인심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선을 직지인심. 불림문자. 선어록이에요. 교학의 책 텍스트가 아니라 선어록입니다. 근데 이 텍스트를 이와 같이 이제 그 이 백운화상이 추려 가지고 요약을 정리를 한 겁니다. 딱 두 권으로. 자, 그러면 지금 이 책은 어떤 거냐? 1377년에 청주 흥덕사에서 세계 최고봉 금속활자본으로 인쇄되었고 그 다음 해인 1378년에 취암사에서 목판본으로 간행되었다. 그래서 1년 차이를 두고 이제 직지가 책이 만들어졌는데요. 한번 보시면 백운경안선사가 1374년에 입적하셨어요. 그죠? 1374년에 입적하시고 그러고 나서 1377년에 금속활자본이 나오고 78년에 목판본이 나왔다. 지금 이거는 무슨 말을 의미하느냐 이걸 아셔야 돼요. 금속활자본은 빨리 책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목판본은 많이 제작해서 널리 유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지금 컴퓨터로 워드 타이핑을 해서 책을 내는 데는 굉장히 편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활자를 기억나십니까? 옛날 책들 그리고 옛날 신문 활자를 이렇게 글자를 한 글자 한 글자 가지고 와서 조합을 했잖아요. 조합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모아놓고 이렇게 찍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있는 활자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다 찍고 나면 다시 원위치로 활자를 놔두고 또 필요한 걸 활자를 뽑아가지고 찍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직지가 1377년에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본으로 인쇄될 때 이미 금속활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377년이 금속활자 직지책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고려시대 때 이미 금속활자들은 이미 그전에부터 항상 쓰이고 있었다고 봐야죠. 그걸로 찍은 텍스트가 지금 제 가장 오래된 게 직지로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금속활자본으로 빨리 책을 찍어내면 이걸로 찍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목판본으로 간행을 했어요. 목판본은 뭡니까? 글자를 다 써야죠. 고려대장경처럼. 글자를 다 쓰고 난 다음에 그걸 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목판을 만들려면 두 페이지 나오는 화면을 책의 그 이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목판 하나가 필요하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들고 경비가 많이 듭니다. 돈이 많이 들겠죠. 근데 1년 만에 목판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금속활자본으로 이렇게 찍었느냐? 그것은 이 백운경안 스님의 어떤 일생에 살아왔던 그 상황과 그분의 사상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백운경안 스님의 마지막 임종계가 뭐였냐? 임종계의 마지막 이 생에 남긴 제일 마지막 말이 뭐냐면
백운하상의 마지막 이생에 남긴 마지막 말씀이 물 좀 다놀지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모든 남겨야 될 건 하나도 없다. 비석도 세우지 말고 사리탑도 만들지 말고 다놀의 땅을 점유하지 말아라.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다놀의 땅을 점유하지 말아라. 절에 있는 땅들도 시주를 받아가지고 했는 땅이니까 이걸 점유하지 마라. 나는 사리탑이니 비석이니 이런 거 남기는 걸 원치 않는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그냥 화장해서 다 뿌려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백운화상은 사리탑도 없고 비석도 보이지 않아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대로 따랐어요. 제자들이. 대신에 백운화상 초록이라고 하는 직지심체 요절 책을 만드는 거예요. 오로지 이 책을 남기는 것이 백운화상의 가장 큰 유지였어요. 마지막 유시란 말이에요.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금속활자본으로 인쇄를 해서 빨리 이 책을 세상에 알리는 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사리탑 만들고 뭐 문집 만들고 행장 만들어가지고 큰 행사하고 뭐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있는 활자 가지고 금속 활자 가지고 뽑아가지고 빨리 책 만들어서 금속 활자본 찍어가지고 백운 스님이 입적하셨는데 스님의 사상이 이것입니다. 이걸 보라고 하셨어요. 라고 해서 빨리 알리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먼저 딱 하면서 같이 진행했겠죠. 1년 뒤에 목판본으로 나왔다는 거는 이미 그 글자를 활자본으로 다 해서 금속 활자본으로 만들면서 그걸 다 정리가 다 됐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목판에다가 글씨를 써가지고 직접 목을 새겨가지고 책을 출판했어요. 목판본은 한번 찍으면 대량으로 찍을 수 있잖아요. 돈도 많이 드니까 비용도 경비도 이 화주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글로 써서 새기는 시간도 필요했을 테니까 뭔가 그 전에 금속활자본으로 먼저 만들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백운화상의 제자분들 인연 있는 단월들 모든 이 출제가의 모든 제자들은 오로지 스님의 이 남기신 이 책을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명감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거 일체 하지 않고 여기에 그냥 말하자면 올인하셨다. 자, 근데 이 책이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라고 보세요. 이 책이 처음으로 프랑스로 가게 된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그 주한 프랑스 공사로 왔던 빅토르 프랑시라고 하는 이 분이 있는데 굉장히 30대 젊은 어떤 그 이 고서적 수집광인데 프랑스에서 이미 중국어를 배웠어요. 한문을 다 배우고 동방학교라고 하는 곳을 다니면서 동양학의 대가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30대 프랑스의 공사로서 중국에 갔다가 그다음에 한국에 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미 굉장히 많은 책을 수집을 했어요. 책을 많이 수집을 해가지고 이미 쫙 보니까 책을 보니까 사서삼경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수집도 하지 않아요. 이미 책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게 없는 건 다시 수집하지 않고 중국에 없는 책들, 그다음 특별한 책들을 이 플랑시라고 하는 공사가 수집을 했어요. 거기에서 직지라는 텍스트를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 지금 이 프랑스 공사로 임명돼서 왔는데 우리 문화재 문서를 많이 수집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연회가 있었어요. 고종 황제가 이렇게 주관을 하는 연회에서 이 중간에서 말이죠. 춤을 추는 무희가 있었단 말이죠. 연회에서 무희가 있었는데 이 플랑시 공사가 그 무희가 마음에 들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에게 저 여인을 좀 만나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러니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그 무희는 신분제 사회에서의 천민이었대요. 그래서 그러면 옛날에 그거 아시죠? 그 저 노비 문서 같은 거 있듯이 노비를 주고 사고 팔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옛날 스타일대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 분재기 같은데 조선시대 때 분재기 같은 거 이제 재산 이렇게 물려주고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고 할 때 노비의 뭐 딸은 누구에게 주고 뭐 이렇게 분재기

에다가 막 이렇게 씁니다. 재산의 하나였던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이 천민 무의를 보고 프랑시 공사가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으니까 고종 황제가 이렇게 그러면 선사를 하겠다 그러고 그냥 준단 말이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노비 천민의 무의가 이름이 이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을 보고 프랑시는 노비로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 부인처럼 연인으로 부인처럼 이렇게 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사를 마치고 프랑스에 갈 때 이 여성을 데리고 갑니다. 이진이라고 하는 무의를 데리고 가서 프랑스어도 가르쳐주고 프랑스 생활과 그 아주 귀족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양식들을 다 가르쳐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참 멋진 남자였던 것 같아요. 로맨틱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한국인 이 여인을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여인이 갑자기 프랑스에 가 있으니 향수병이 생기고 우울한 그런 감정도 있고 너무 고향이 그립고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만 해도 프랑스에 뭐 한국인이 몇 있겠습니까? 아무리 남편이 잘해주고 잘해준다 해도 이참그 고향에 대한 생각이 많고 그립고 우울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 프랑시가 나는 한국에 가겠다. 그래서 다시 신청을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한국 공사 자리가 없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본 공사로 갑니다. 이제 일단 한국 근처에 와요. 그래서 일본에 와서 있으니 그때 일제시대로 넘어가는 쪽으로 돼 있으니 말이죠. 그때만 해도 일본이 굉장히 강력했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저 프랑스 공사의 부인은 한국 천민이다. 막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또그 대접이 좋지 않았겠죠. 그래서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어쨌든 한국으로 다시 와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으로 다시 공사로 다시 왔어요. 이분, 이 프랑시의 공사는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의 피앙세를 위해서 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왔는데, 웬걸, 한국인들이 프랑스 공사의 부인이 저 천민이다, 이게 천민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 한국인이 오히려 이 향수병에 걸린 이 여인에게 오히려 적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견디지 못하고 이 여인이 자살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제가 이 직지라고 하는 텍스트에 여성 여러 명과의 인연이 있다. 프랑스 올림픽이 그러한 것만 아니라 세느 강변에 있던 프랑스 도서관에 있는 인연 이런 전체가 이 여인들과 여성들과 인연이 있다는 얘기를 에세이에서 이렇게 한번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 사진이에요. 이 프랑시와 이 한국인 이 아내 이진. 그러니까 뭐 정식 결혼이 했다 안 했다 이런 논란이 조금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두 사람이 같이 부부인 것처럼 이렇게 살았던 거는 확실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천민 신부인이었던 이 이진이 이 스스로 목숨을 마감을 하고 외교권을 박탈당한 1906년에 을사년 다음에 병호년이죠. 을사 늑약이 생기고 난 1905년 이후에 1906년에 이 프랑시가 한국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굉장히 이 사람은 이제 데미지를 입었어요. 굉장히 요즘 말하자면 멘붕이 온 거예요. 이 프랑시라고 하는 다 싫어진 거예요. 내가 그 여인을 위해서 이렇게 와서 한국에까지 와서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러고 난 다음에 프랑스로 돌아가서 이분이 막 만사가 싫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수집했던 그 책을 그냥 경매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1911년에 모두 경매로 내놓아가지고 그때 직지 이 책의 주인이 바뀌어요. 주인이 바뀌는데 앙리 베베르가라고 하는 이 보석상이에요. 이 보석 이게 수집하는 그 앙리 베베르가 1911년에 이거를 그 경매를 통해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이 1950년에 이제 센 강변 옆에 있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기증을 하는데 자식들이 이걸 책을 봐도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베베르라고 하는 사람은 보석상이고 고서적이나 문화재나 이런 거를 막 수집광이었기는 하지만 그 자식 때나 뭐 손자 때에 가면 동양의 한자로 되는 텍스트가 뭔지 도무지 알 수도 없고 이러니
이걸 계속 가지고 있기도 힘들고

해서 프랑스 도서관에다가 기증을 했다며요. 1950년에. 그래서 여러분 세인강 옆에 국립도서관에 이 직지라는 책이 가 있게 된 겁니다. 플랑시라고 하는 공사가 동양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대가였는데 한국인의 아내를 맞이해서 직지란 텍스트를 수집을 해가지고 프랑스까지 갔는데 그 아내가 이렇게 참 황망하게 세상을 뜨니 그마 그기 마음이 참 우울하고 이런 심정에서 이걸 다시 경매로 내놓았고 그 경매로 다시 샀던 보석광 보석장인 앙리 베베르가 그걸 구입했다가 그 자손 때에 와서 책의 가치를 알 수도 없고 가지고 있기도 힘들어서 또 프랑스 도서관에 기증을 했다. 그래서 이 책이 지금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라고 하는 이 직지란 텍스트가 현재 센 강변, 파리 올림픽이 열렸던 그 강변에 있는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에 지금 이 보관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그 책을 어떻게 세상에 알렸느냐.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었던 이 책을 이 사서였던 박병선 선생이 1967년에 발견합니다. 박병선 선생은 이 서울대 국사학과에 우리 유명한 이병도 선생의 제자였는데 거기에 가면 프랑스에 가면 프랑스의 우리 병인 양요 이래로 우리나라 조선 왕조에 있었던 그 정조 임금 때 의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의궤를 그냥 가지고 밀반출해서 갔으니 그걸 찾아봐라. 라고 하는 그 사명을 띠고 프랑스에 와서 국립도서관에 가서 라이브레리언, 사서가 돼가지고 책을 다 찾아보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의궤도 찾았지만 갑자기 직지라고 하는 텍스트를 처음 찾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바르죠. 또 다른 이 여성과의 직지의 인연입니다. 이 책을 구매를 했고 국립도서관에 기증을 했고 그다음에 왕실 의궤를 찾으려고 하던 이 박병선 선생에 의해 가지고 알려져서 이게 이제 이 박병선 선생님이 전 세계에 알리고 한국에도 알렸죠. 그리고 이 책을 말이죠. 1972년 세계도서의 전시품에 포함돼가지고 이러한 책이 구텐베르그의 금속활자보다 더 오래된 한국의 직지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책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세계책 전시회 때 이렇게 알렸습니다. 여기에 이제 뉴스 자막이 있고 이렇게 해서 사진 다 보여서 이렇게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죠. 한국에 있었다고 하면 오히려 묻힐 수도 있는 이 텍스트가 세계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를 프랑스에서 우리가 도서관에 가지고 있는 책이 이런 게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라. 이렇게 전 세계에 알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텍스트도 한국의 또 한 분의 여성에 의해 가지고 세계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메탈이라고 돼 있잖아요. 세계 금속활자로 세계에 알려지게 되는 상황이 됐단 말이죠. 이게 지금 구텐베르그 금속활자 이 성서입니다. 이 기독교 성경인데 이게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였다고 알려졌는데 직지가 텍스트로 새롭게 나왔죠. 이게 제 말씀이 프랑스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어떤 그 미묘한 신경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대들이 가지고 있는 금속활자본보다 우리가 더 오래된 텍스트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알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연대가 아예 100년 이 연대가 다르듯이 훨씬 이제 70여 년 이상 우리가 더 이른 금속활자본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프랑스 박물관에 있는 텍스트는 학원만 있어요. 여기 보면 학원만 있잖아요. 학원만 있고 1377년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여기에 있는 내용, 요게 바로 프랑시 공사가 써놨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백운화상 초록 불조 직치심체 요절 권 학원인데 선광 7년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연대를 1377년으로 추정을 했고 저 여기 보시면 주자로 인시했다라는 거예요. 금속활자로 새겼다라고 하는 게 어디서 흥덕사에서 그죠? 청주 흥덕사에서 새겼다라고 하는 걸 다 알고 여기에다가 한자를 다 볼 줄 알고 다 알아요 이분이. 그래서 여기에다가 플랑시 공사가 써놨어요. 이게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이다라고 직접 써놓은 거예요. 이 책이 한 권이 상권 말고 하권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지금 현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001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금속활자는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활자를 유행해가지고 활판 인쇄용으로

바로 그 책을 소량을 찍을 때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책은 말이죠. 한국학중앙연구원, 우리가 지금 1회 때 한국학에서 1회 때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가서 우리 이 책을 봤어요. 불조 직지심체 요절인데 이게 바로 목판본입니다. 목판본. 목판본에는 상학원이 다 있기 때문에 이 책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의 학원은 프랑스에 있고 상학원이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지금 이 텍스트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전체 텍스트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백운화상이 주석했던 청주 흥덕사지. 여기에서 고인세 박물관이 지금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금속활자본을 만들었다고 기록이 돼 있잖아요. 청주 흥덕사라고 아까 요 앞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청주 흥덕사라고 이렇게 돼 있죠. 청주 흥덕사라고 돼 있는데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여기에 지금 절을 하나 대웅전처럼 모셔놨는데 이 안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들어갈 수도 없고 고인세 박물관이 있기는 하나 참 우리가 우리 불교계도 그렇고 이 지금 한국의 조계종 승려로서 참 참담함을 느끼는 부분이 좀 있어요. 이거 뭐냐면 여기에 예불을 모시지도 않고 예를 들면 백운화상의 뭐 진영이라든지 직지심경에 관련된 거라든지 뭐 이런 게 전혀 여기에 사찰에서 살아있는 사찰로서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건물만 하나 이렇게 덩그러니 지어놓은 상태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불을 모시고 그다음 직지심경을 독송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조사전에서 백운 스님에게 대해서 이 향화를 올리고 이런 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스님이 살지도 않고 그러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흥덕사지 복원해서 여기 주변에 쭉 해서 좀 이렇게 직지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 참선하는 텍스트거든요. 이걸 가지고 공부도 하고 하는 이런 어떤 중심 센터로 만들 수는 없었을까? 지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안 될까? 그냥 박물관으로만 있는 게 좋으냐? 참 이런 게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사적비라든지 이런 걸 해서 알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인데 여기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인쇄됐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종교를 떠나서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떠나서 우리 국가, 우리 시 이런 전체가 여기에 모든 생각을 이렇게 담아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금속활자본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드는 과정, 글자 하나하나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주물을 떠가지고 금속활자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소량으로 빨리 찍을 때 금속활자본을 하고 대량으로 많이 인쇄할 때는 목판본으로 하는데 빨리 할 때 금속활자본으로 해서 아마 백운화상의 사상을 빨리 알리기 위해서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는요, 이런 세계의 그 목판 인쇄물의 최고의 오래된 무구정광 대다라기경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불국사 석가탑 안에서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종이는 중국에서 발명이 됐어요. 그다음에 이 목판 인쇄하고 이러는 것들도 중국이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으로 된 이 인쇄물은 역시 우리나라 불국사에 있는 무구정광 대다라니경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판본, 금속활자본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판본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한번 다시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고려대장경의 이런 위대한 목판 기술이 그 이전에 이미 활자, 금속활자도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방대한 인쇄의 어떤 이 전통을 기록유산을 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직지에 대해서 이 프랑스 파리의 국립도서관에 있게 된 연유에 대해서 보고 여성에 대해서 어떤 인연이 있는가를 살펴보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직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도 잘 모르고 있는 우리의 위대한 이 인쇄 문화의 유산인데요. 이걸 다음 시간에 이어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ARS-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좋은 강의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날의 그림자만 추억하고 그리워하면 꺾어진 갈대와 같이 말라서 초췌해지니라. 지난날의 일을 반성하고 현재를 성실하게 살아야만 몸도 마음도 건전해지리라.

희망을 가져라. 희망의 결과는 행복이니라. 저 새들까지도 언제나 바라면서 그 희망에 충만해 있으니 비록 그것은 멀고 오래더라도 끝내 희망은 이루어지리라.

0: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는 20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따빠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2027년 1월 5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1: 절따라 전설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구! 어떡하면 많은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2: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3: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4: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5: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젠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4: 귀한 일이군. 일주인이 신하도록 손을 펴자 하느니.
6: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2: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1: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0: 비티엔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스님입니다. 불교의 불법을 가르치신 것은 부처님이지만 그것을 전달한 것은 아난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 보면 맨 앞에 서두에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에서의 내가 아난이잖아요. 자밤경의 아유광경 그리고 또 별본으로 있는 아유광전 같은 데 보면 부처님의 유적지를 참배하는 아쇼카 왕이 가장 크게 공양한 제자가 아난입니다. 아난에게 그렇게 특별히 더 많은 공양을 올렸던 이유는 아난이 불법을 전한 그 공덕이 높다라고 생각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불교TV야말로 이 아난에 필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현대는 단순히 TV를 넘어서서 뉴미디어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바뀌어가는 상황에서는 조금씩의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60-800에 7000번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공덕이 돼서 새로운 이러한 방송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60-800에 7000번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많이 있거든요.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그리고 조사선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 불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누구나가 쉽고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조사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서를 하게 됐습니다.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다. 복잡한 마음이 조금 조용해지는 시간.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이야기, 드라마.

0: 피가 하나도 없네. 혹시 체한 거 아니야?
1: 아니야. 하루 종일 감금당해서 그래.
0: 감금? 아니, 사람을 감금했다는 말이야? 이런 나쁜... 누구야? 내가 혼내줄 테니까 누군지 말해봐, 어?
1: 주지 스님이랑 총무 스님.
0: 뭐?
1: 내가 진짜로 놀다 와서 숙제하려고 했거든? 그런데 스님들이 숙제 안 하면 못 나간다고 양 옆에서 지키는 거야. 그 바람에 하루 종일 방에서 숙제만 했다니까.
0: 이근, 숙제한 게 그렇게 억울하냐?
1: 누가 그렇대? 그냥 오른쪽 왼쪽으로 감시를 받았다 그 말이지.
0: 그건 감시가 아니라 거의 보필 수준이거든. 그러니 감사하게 여겨야지.
1: 감사하게 여기고 있어. 참,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어디야? 전라도인가? 아니면 경상도?
0: 강릉 보현사. 보현사엔 석가모니 부처님을 양 옆에서 보필하던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의 이야기가 있거든.
1: 보현사?
0: 응! 강릉 보현사는 영동지방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인데,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율사가 창건하고 진성여왕 때 낭원대사가 지장선원으로 중창했어. 지금은 터만 남은 굴산사와 함께 통일신라 시대 이 지역에 손꼽히는 선종사찰이었지. 자, 그럼 절따라 전설따라 출발해보자구. 수리수리 마하수리 강릉 보현사로 고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양 옆엔 지혜와 수행을 상징하는 두 보살이 계셨는데, 바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었습니다.
2: 두 보살님께서는 신라로가 사찰을 세우고 법을 전하세요.
3: 아, 신라요?
2: 신라 강릉의 동남쪽으로 가면 길지가 있을 겁니다.
3: 네. 예.
0: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은 돌로 만든 배를 타고 천축국에서 신라의 강릉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강릉 동남쪽 남양진 해변에 도착하게 됐죠.
3: 형세가 웅장한 게 길지가 분명한 듯합니다.
4: 네, 이곳에 절을 짓기로 하죠.
0: 그렇게 지금의 한송사지로 알려진 문수사가 완성되었습니다.
3: 아이, 떠나겠다니요.
4: 한 사찰에 두 보살이 함께할 필요가 없으니 저는 화살을 쏘아 떨어지는 곳에 절을 짓겠습니다.
0: 보현보살은 새 절터를 찾아 화살을 쏘았고, 화살은 멀리 날아가 대관령과 선자령 사이 빈터로 떨어졌습니다.
4: 아, 경관이 아름다워서 절터로 손색이 없겠어.
0: 보현보살은 화살이 떨어진 곳에 절을 창건하였고 이름을 보현사라 지었답니다.
1: 그러니까 보현보살이 머물러서 보현사가 된 거네?
0: 맞아. 그래서 보현사가 수행 기도 도량이 된 거라고.
1: 근데 이 비는 뭐야?
0: 아, 이건...

0: 낭원대사 오진터피야.
1: 낭원대사?
0: 어, 낭원대사는 원래 신라 왕족인데 출가해서 신라 불교를 이끄신 분이야.
1: 왕족이 어떡하다 출가를 하게 된 거야?
0: 궁금하지?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낭원대사 이야기로 고고! 어느 날 신라의 왕족인 김씨 부인의 꿈에 금도장과 나무도장을 가진 선승이 나타났습니다.
2: 금도장과 나무도장 어느 게 필요한가?
3: 그게...
2: 망설일 것 없다. 이 금도장이 네 것이다.
0: 10달 후 김씨 부인은 사내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바로 훗날의 낭원대사였죠.
3: 아이의 얼굴이 마치 보름달처럼 단정합니다.
4: 이 아이는 선승께서 점재해준 아이니 훗날 큰 인물이 될 거요.
0: 그렇게 25해가 흘러 낭원대사는 출가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4: 왕족의 신분을 버리고 출가를 하겠다 그 말이냐?
5: 네, 불법을 배우고 수행을 하여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3: 그래, 선승께서 금도장을 괜히 주신 것이 아닐 테니 꼭 깨달음을 얻어 이로운 사람이 되거라.
0: 출가해 남해 금산에서 금강산매의 진리를 깨달아가던 어느 날, 낭원대사의 꿈에 오래전 금도장을 건넸던 선승이 나타났습니다.
2: 어째서 계속 이곳에 머무는 게냐? 당장 굴산사로 가 범일국사를 만나거라.
0: 선승의 말을 따라 낭원대사는 굴산사로 향했고 마침내 범일국사를 친견하게 됐죠.
6: 왜 이리 늦게 왔느냐? 너를 기다린 지 오래다.
5: 그럼 저를 제자로 맞아주시는 겁니까?
6: 당연하지.
0: 그렇게 낭원대사는 범일국사 밑에서 부처님 법을 공부했고, 범일국사가 입적하자 보현사로 가서 많은 사람을 교화하고 96살의 나이에 앉아 기도하는 채로 입적하게 되었답니다. 뭐하냐?
1: 나무 뿌리 보고 있어.
0: 나무 뿌리? 그건 왜 보는데?
1: 주지 스님이 그러셨거든. 뿌리를 알아야 나를 안다. 그래서 뿌리들을 관찰 중이야.
0: 으이그, 나무 뿌리가 아니라 너의 근본을 알라는 소리거든.
1: 그럼 이런 건가? 한국 불교를 알기 위해선 마라난타 존자를 알아야 한다.
0: 오, 맞아. 마라난타 존자가 우리나라에 처음 불교를 전했으니 뿌리라 할 수 있지. 좋아, 오늘 절 따라 전설 따라는 마라난타 존자가 찬 거란 불갑사로 결정했어.
1: 불갑사?
0: 응, 영광 불갑사는 우리나라에 불교를 전한 인도 스님 마라난타 존자가 찬 거란 사찰인데, 백제에 불교가 들어와서 처음 세워진 절이야. 고려 말에 각진 국사가 주석하면서 1,000명의 스님이 모여 수행하는 대가람이 되었지. 그래서 불갑사를 호남 서쪽 불교의 근본을 세운 불지종가로 부르게 됐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떠나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영광 불갑사로 고고! 불교 탄압이 심해지던 조선말, 지방의 유생들은 절을 없애기 위해 번번이 불갑사에 난입해 횡포를 부렸습니다.
7: 성약을 위해서 불교를 없앱시다! 모두 불갑사에 불을 지르세요!
0: 결국 불갑사는 폐사되어 방치됐는데 고종 7년 설두대사에 의해 재건이 시작됐죠.
4: 스님, 이번에도 유생들이 와서 불사를 방해하면 어쩌죠?
8: 이번엔 무사히 재건돼야 할 텐데.

0: 그러던 어느 날 설두대사의 꿈에 거대한 사천왕이 나타나 뜻밖의 말을 건넸습니다.
1: 우리는 소요산 연기사의 사천왕이다. 우리에게 지붕을 씌워주면 이 가람을 산불에서 지켜준다 약속하지.
0: 이를 이상하게 여긴 설두대사는 폐사지가 된 소요산의 연기사를 찾아갔고 강가 인근 갈대숲에 빠져있는 사천왕을 발견하게 됐죠.
2: 꿈에서 본 사천왕이야. 당장 이 사천왕을 불갑사로 옮겨야겠어.
3: 이걸 말입니까? 불갑사까진 길도 험하고 넘어야 할 산도 많아서 사천왕을 옮기는 건 무리입니다.
0: 설두대사는 나무배 내척을 동원해 서해에서 법성포를 통해 사천왕상을 불갑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1876년 사천왕을 불갑사로 옮긴 후 사천왕의 약속처럼 불갑사의 전각이 소실되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답니다. 6.25 땐 빨치산을 잡겠다고 불갑사에 불을 질렀는데 그름만 생기고 멀쩡했다니까.
4: 사천왕의 약속이 지금까지 통한 거네.
0: 그렇지.
4: 근데 꼭 구경하라고 여길 데려온 건 아닐 테고. 다음 절 따라 전설 따라는 이 나무랑 꽃에 관련된 거 맞지?
0: 빙고! 이 나무는 사시사철 푸른 참식나무고 이 꽃은 잎과 꽃이 만날 수 없다는 상사화야.
4: 잎과 꽃이 만날 수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0: 궁금하지?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슬픈 사랑 이야기로 고고! 불갑사에서 수행하던 신라의 경운스님은 불법을 공부하기 위해 멀리 유학을 떠나게 됐습니다.
5: 스님, 유학은 어디로 가세요?
6: 마라난타 존자의 고향인 간다라로 가지.
5: 마라난타 존자면 백제에 불교를 전하신 그분 말씀이시지요?
6: 잘하는구나.
5: 스님은 분명 마라난타 존자처럼 훌륭한 분이 되어 돌아오실 겁니다.
0: 그렇게 간다라로 간 경운 스님은 우연히 간다라의 공주와 마주치게 됐는데 그만 한눈에 반해버리고 말았죠.
5: 말씀하세요.
6: 아닙니다. 말씀하세요.
7: 공주님, 왕께서 부르십니다.
6: 공주?
5: 내일 이 시간에 여기서 봬요. 기다리겠습니다.
0: 그렇게 경운 스님과 간다라의 공주는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 사랑을 나눴습니다.
8: 뭐야? 공주가 남자를 만나? 그게 누구냐?
3: 그게 신라에서 온 경운이라는 승려입니다.
8: 그 자를 당장 이 나라에서 쫓아내라!
0: 공주와 이별하게 된 경운 스님은 간다라를 떠나게 됐는데 떠나는 경운 스님에게 공주는 이별의 선물로 작은 참식나무를 건넸습니다.
5: 이 화분을 저라고 생각하시고 떨어져 있어도 늘 함께 있다 생각해 주세요.
6: 이제 만날 수 없지만 공주를 기억하겠습니다.
0: 불갑사로 돌아온 경운 스님은 사찰 한 구석에 공주가 준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긴 세월이 지나 참식나무 아래에서 열반하게 되었죠. 그 후 9월이 되자 참식나무 밑에서 꽃이 피어났는데 잎이 지고 나면 꽃이 피고 꽃이 지고 나면 잎이 올라와 잎과 꽃이 서로 만나지 못하는 모습이 마치 경운 스님의 서연과 같다 하여 상사화라 하였답니다. 3이네?
4: 3? 1, 2, 3에 3 말이야?
0: 아니, 네가 들고 있는 3.
4: 3? 3이면 설마 이거

0: 삼이야? 그 삼이 아니고 배 옷 짤 때 쓰는 삼이거든.
1: 아,
0: 근데 삼은 뭐 하려고? 설마 그걸로 배옷을 짜겠다는 건 아니겠지? 누가

0: 전설따라는 마이태자와 덕주공주에 얽힌 제천 덕주사다.
1: 덕주사?
0: 덕주사는 기암절벽이 유명한 월악산에 위치한 사찰인데 원래 신라 진평왕 때 월악사로 창건한 사찰이야. 그러다 신라 마지막 공주인 덕주공주가 머물며 마애부를 조성하고 사찰을 중건해서 덕주사라고 불리게 됐지. 자, 그럼 절따라 전설 따라 바로 떠나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제천 덕주사로 고고! 신라가 패망하자 마이태자와 덕주공주는 망국의 서름을 안고 금강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긴 여정의 하룻밤을 문경에서 묵게 됐죠.
2: 오라버니, 이제 신라는 영영 없어지는 거지요?
3: 되찾을 거다. 내가 금강산에 가 부처님께 기도하고 수행하여 신라를 다시 일으킬 거다.
0: 그날 밤 마이태자는 꿈을 꾸었는데 바로 관세음보살 꿈이었습니다.
4: 태자야, 여기에서 서쪽으로 고개를 넘어가거라. 그러면 넓은 터가 나올 테니 그곳에 절과 석굴을 세우고 북두칠성이 마주 보이는 자리를 골라 부처님을 모시면 많은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을 것이다.
0: 마이태자가 지난밤 꿈 이야기를 들려주자 덕주공주는 놀라며 자신의 꿈 이야기를 들려줬죠.
2: 저도 어젯밤 오라버니랑 똑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3: 아, 그래? 이건 보통 꿈이 아닌 듯하다. 당장 서쪽 고개를 넘어가자.
2: 저는 이곳에 남아 오라버니가 계신 서쪽을 향하여 절을 짓겠습니다. 그러니 오라버니는 제목까지 해서 미륵불을 지어주세요.
3: 그래, 그러마.
0: 마이태자를 떠나보내고 월악산에 홀로 남은 덕주공주는 덕주사를 창건하고 마애부를 새기며 마이태자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8년이 지난 어느 날, 마이태자가 불쑥 덕주공주를 찾아왔죠.
3: 공주야, 마애불이 완성됐으니 그만 나랑 금강산으로 가자.
2: 아니요, 저는 이곳에 남아 불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 불사는 신라를 찾고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아.
2: 오라버니, 신라는 망했어요. 그러니 그만 포기하세요.
3: 아니, 절대 포기 못한다. 두고 봐라, 내가 반드시 신라를 되찾을 거니까.
2: 같이 못 가서 죄송해요.
3: 잘 지내거라.
2: 이 마의 열의 입상이 저를 대신해 오라버니를 지켜보실 거예요.
3: 그래, 나 또한 미륵불을 만들어 너를 지켜보마.
2: 조심히 잘 가세요.
0: 하지만 마이태자는 왕건에 의해 충주 미륵사에 감금되었고, 감금된 마이태자는 공주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 덕주사를 향해 미륵불을 지었고, 덕주공주 역시 충주 미륵사를 바라보며 마애부를 향해 아버지 경순왕과 오빠 마의태자의 건승을 빌었습니다. 그 후 덕주공주가 지은 사찰은 공주의 이름을 따 덕주사라 불리게 되었답니다.
1: 나라가 망하는 걸 봤으니 덕주공주도 마의태자도 정말 힘들었겠다.
5: 당연하지. 아마 속이 시커멓게 탔을걸.
1: 그러게. 근데 이 탑은 뭐야? 이것도 덕주공주가 만든 건가?
5: 아니, 이건 덕주사 스님들이 죽은 소를 기리기 위해 만든 우공탑이야.
1: 죽은 소? 소가 왜 죽었는데?
5: 그 이유가 다음 전설이야. 자, 그럼 바로 절따라 전설 따라 우공탑 이야기로 고고!
0: 덕주사 스님들이 새 법당을 짓고 있던 어느 날 어디선가 건장한 황소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6: 스님, 이 소를 보세요. 꼭 자기도 돕겠다 하는 것 같은데요.

0: 그러게요. 소가 수레를 끌고 가는데요?
1: 황소는 목재가 실린 수레를 끌더니 말불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0: 소가 마애불 앞에 멈춰선 건 별시 이유가 있을 겁니다.
2: 아마도 이곳에 법당을 지으라는 거겠죠?
0: 아마도요?
1: 스님들은 그곳에 새 법당을 짓기 시작했고, 황소는 자재가 부족할 때마다 수레를 끌고 와 스님들의 공사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법당이 완성되던 날 그만 쓰러져 죽고 말았죠. 그 후 스님들은 덕주사 완성에 큰 공을 세운 황소를 기리며 우공탑을 지었답니다.

0: 말할 때 말하고 침묵할 때 침묵할 줄 알아야 마음의 평온을 얻고 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1: 비티엔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남녀 10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삼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둘째자여 부처님이 해탈세계 이룬 것은 오랜 거불 목손 바쳐 수행하신 까닭이요 중생들이 생과 사의 고해 속에 윤회함은 끝이 없는 저 세상의 탐욕심을 낸다시니 세상 욕락 저버리고 불타처럼 수행하며 어려운 일 능히 참아 조사처럼 정진하라.

불제자라. 호히 옷이 아껴봐도 몸은 끝내 죽어가니 손과 발이 얼어와도 불생각을 아예 말고 간절한 신심으로 더욱더욱 정진하여 생사윤에 벗어나서 모든 중생 제도하라.

평생은 의의할고 사람 몸을 받는 것이 어렵고도 어려운데 한평생을 수행 않고 용락만을 탐차가며 부처님 법 만나기가 더욱더욱 어려우니 하루속히 정진하여 생사윤회에 벗어나라. 끝이 없는 옛날부터 오늘날에 이르도록 부모 인연 맺은 네가 한이 없이 많은지라. 오늘도 부모처럼 인연 있는 중생들이 지옥에서 밤낮으로 고통 속에 헤매이니.

무고에다 보다. 부처님도 옛날에는 우리 같은 범부인 걸 청정한 보리심과 광대한 원력으로 설산에서 정진 끝에 마음 개처 성불하여 생사윤회 벗어나서 해탈인이 되었나니 지극한 신심으로 뜻을 세워 수행하면 누구든지 성불한다 부처님은 말씀했네.

내 허물을 가려 꾸짖어주는 현인을 믿고 따라가라. 그는 보물이 묻혀있는 땅으로 가난한 나를 이끌어주는 위대한 은인이다.

명예를 얻고자 하면 계율을 지키고 재물을 얻고자 하면 보시를 행하고 덕망을 얻으려 하면 진실한 삶을 살고 좋은 벗을 얻고자 하면 먼저 은혜를 베풀어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남해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2: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꿈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겠고 본선의 노력을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인가.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 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 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이국의 왕사성 기수거 오도건에서 득이 높은 비구 38,000명가

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 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곧 해골더미를 향하여 이 말을 땅에 대고 건절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 마가지 기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무득이 벼들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안 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서 때에 피를 흘리고 여덟섬 노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굶고 가벼울 것이니라.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 끄야

것은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든 새벽에는 피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버리나니라. 둘째 달에는 잘 끓인 우유죽이 한 방울 떨어진 것 같나니라. 셋째 달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생기나니 노포란 머리가 1포여 두 팔꿈치가 3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5포가 되느니라. 어머니가 숙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전기가

속에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떡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을 먹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더미의 상과 같이 되나니라. 이것을 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의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간 아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수태

내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기나 다리로 어머니의 골반뼈를 어디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청개의 칼로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하나님이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혼입 찰찰월룡 십주구만 오천사십팔자일승원교 나무대방광불화엄경 나무대방광불화엄경 약인요 교집 삼세일체불

원하 인생 무별념 아미타불 국상수 심심성계 옥고광 염념불리 금색상 아지병주 억계관 허공위생 무불관 평등산하 무아처

시방세계 무불연 보령 동생인 무이 문화명자면 삼도 견하 형자 득의 달 여시교와 항사거 필경 무불

재앙영소멸 토지철용호삼보산신국사보정상 준동함정등피안세세상행보살도

이다자비 하신 관세음께 기의하오니 고통받아 어서 어서 건네 지다자비 하신 관세음

지옥체가 가면 칼산절로 꺾여지고 화탕지옥체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세계체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고

나무 대륜 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 보살 마하살 나무 만월 보살 마

의 개송 온 도량이 정정하여 티끌 없으니 삼보 철룡 이 도량의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없나니 대자 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서. 죄업을 니우치는 개송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악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업장 고승장을 오강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자재 여광불 백어 항하사 결정불 진이 덕불 금강명각 소복해산불 포강월전 묘음존황불 환희장 만이보적불 무진향 승황불 사자월불 환희장 엄주왕불 제보당만이 승강불 열 가지 악업을 참회합니다. 살생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타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계속 준재주는 모든 공덕 보고 이어라고 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

은인은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리라. 나무 칠구집을 못해 준 제보살. 나무 칠구집을 못해 준 제보살. 나무 칠구집을 못해 준 제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원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지는 옴치림 옴치림 오치림 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비명.

이제 삼보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여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인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경찰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2: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3: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지금 보이는 저 싱그러움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저 경치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름답게 보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먼 곳에서 찾지 말고 가장 가까운 자기 자신으로부터 찾아보세요. 행복은 바로 내 곁에 와 있습니다. 현재 내 자신이 걸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살아있다는 그 단순한 사실에 감사해보세요. 행복으로 충만해질 겁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 이 순간 마음 다해 충실해보세요. 행복이란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만들어내는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 하나 바뀜으로써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 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안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0: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영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영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영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영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관무량 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 기사굴산에서 많은 제자들과 보살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실 때였다. 마가타국의 태자 아사세는 악한 벗인 제바달다의 꼬임에 빠져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감옥에 가두었다. 위제희 왕비는 왕을 흠모하고 슬퍼하여 몰래 음식을 전하며 왕의 생명을 지켰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감옥을 찾아가 왕에게 법을 설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사세는 크게 분노하여 어머니마저 해치려 하였으나 월광과 기바라고 하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충신들의 간곡한 만류로 왕비의 시혜를 멈추고 대신 깊은 궁 안에 가둬버렸다. 위제희 왕비는 궁중 깊이 갇히게 되어 슬픔과 시름으로 몸은 사뭇 수척해지고 마음은 그지없이 혼란스러웠다. 왕비는 멀리 기사굴산을 향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말하기를,
1: 세존이시여, 지난날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안한존자를 보내시어 저를 위로하여 주셨사옵니다. 저는 지금 슬프고 괴로울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부처님을 배울 게마저 없사옵니다. 원하옵건대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주시어 제가 두 분 존자님을 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0: 위제희 왕비는 슬픔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을 향해 간절히 예배하였다. 그 마음을 아신 부처님께서는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시고 스스로도 왕궁에 놔두셨다. 왕비가 머리를 들었을 때 부처님은 금빛 몸으로 연꽃 위에 계셨고 여러 성중과 천신들이 허공에서 공양을

0: 떠올리고 있었다. 이를 본 왕비는 깊은 감동에 영락을 끊고 흐느끼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숙세에 무슨 죄가 있사옵기에 이러한 악독한 아들을 두게 되고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슨 인연으로 제바달다와 같은 나쁜 무리와 친족이 되셨사옵니까?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괴로움과 번뇌가 없는 세상을 자상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마땅히 그곳에 태어나겠사오며 이 연부제와 같은 혼탁하고 악한 세상에는 아예 살고 싶지가 않사옵니다.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는 지옥과 악의와 축생이 가득 차서 못된 무리들이 너무나 많사옵니다. 저는 다음 세상에서는 나쁜 소리를 듣지 않고 사나운 무리들을 만나고 싶지 않사옵니다. 지금 저는 부처님 앞에 오체 투지하여 참회하오며 구원을 비옵니다. 진정으로 원하옵나니 중생의 태양이신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안락한 세계를 보여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간에서 금빛 광명을 놓으시니 그 빛이 시방 세계에 두루 비추었다가 다시 부처님의 정수리에 머물러 마치 수미산과 같은 황금의 좌대가 되었다. 그 안에 여러 불국토가 칠보와 연꽃으로 되어 있고 타와자제 천궁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위제희 왕비가 분명히 보게 되었다. 이에 위제희 왕비는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이러한 여러 불국토는 모두 다 청정하고 광명이 충만하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도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고자 원하옵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에게 극락세계에 왕생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바른 수행법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자 오색의 광명이 입에서 나와 빈비사라왕의 이마에 비추었다. 그 광명으로 왕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눈이 열려 부처님을 뵙고 예배하였으며 번뇌가 끊어져 아나함과를 이루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아미타불은 결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왕비께서는 마땅히 마음을 가다듬어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저 극락세계를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왕비를 위하여 널리 가지가지의 비유를 설하고 다음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도 청정한 업을 닦아서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세 가지의 복을 닦아야 합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기며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말고 지성으로 열 가지 착한 업을 닦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처님과 불법과 성인 등 삼보에 기이하여 여러 가지 계율을 받아 지니고 지키며 위의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위없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보리심을 내어 깊이 인과를 믿고 대승 경전을 독송하여 다른 수행자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힘써 전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수행을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청정한 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0: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착하도다 위제희여, 왕비는 미래 세계의 중생들을 위하여 참으로 좋은 질문을 하였도다. 아난이여, 그대는 내가 하는 말을 잘 지니고 기억하여 널리 많은 중생들에게 베풀도록 하여라. 나는 이제 위제희 왕비와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서방 극락세계를 생각하여 관하도록 가르쳐 주리라. 열애의 위실력으로 저 청정한 국토를 바라보는 것이 마치 맑은 거울에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게 하리라. 그리하여 극락세계의 지극히 미묘한 장엄과 즐거운 일들을 보고 나면 그들의 마음은 환희에 사무쳐 바로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얻어 흔들림이 없을

0: 부처님께서는 다시 위제의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1: 왕비께서는 아직 생사를 깨닫지 못한 범부이니 그 마음이 여려서 상처받기가 쉽고 아직 신성한 지혜의 눈을 얻지도 못했으니 멀리 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열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에 의해서만 저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0: 세상에서 가장 위없이 높고 존귀한 열의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으로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열반하신 후 미래 세계의 중생들의 마음은 혼탁하고 태어나고 늙고 아프고 죽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슬픔 등 오고감에 사뭇 시달리게 될 것이옵니다. 이와 같은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볼 수 있겠사옵나이까?
1: 왕비시여, 그대와 중생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서쪽으로 지르는 해가 마치 서쪽 하늘에 매달린 북과 같음을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물을 생각하십시오. 극락세계의 맑고 깨끗한 물을 생각하고 해와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극락세계의 물을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와 각각의 보배에서 광채가 빛나는 극락의 대지를 생각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0: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1: 아난이여, 그대는 내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였다가 미래 세상의 중생들 중에서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러한 극락의 대지를 권하는 법을 말하여 주어라.
0: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1: 극락세계의 대지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로 된 꽃과 잎, 열매가 열려있고 마치 일곱 겹의 인드라망과 같은 진주 그물을 덮고 있는 보배나무를 생각하여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보배나무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여덟 가지 공덕과 칠보로 이루어진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극락세계의 연못과 물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극락세계의 보배나무와 연못과 물을 생각한 뒤에는 온갖 보배로 장엄된 극락세계의 500억 누각이 있고 무수한 천신들이 보석으로 장식된 악기들로 불법승 삼부를 노래하는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대들은 자세히 듣고 이를 깊이 명심하여라.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고뇌를 없애는 법을 분별하여 해설하겠으니 그대들은 착실히 기억하였다가 널리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잘 풀이하여 설명해 주도록 하여라.
0: 그때 위제희 왕비는 아미타불과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을 배웠고 그 발 아래 공손히 큰절을 하고 나서 부처님께 사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지하여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미래 세상의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겠사옵니까?
1: 법장비구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극락세계의 꽃과 잎새와 보배 구슬과 광명으로 미묘하게 장엄된 연화대를 생각하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듯이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0: 부처님께서는 다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1: 아난이여, 이와 같이 연화대를 생각하는 사람은 능히 윤회하는 제업을 없애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생각함을 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생각함을 사관이라 하느니라.
0: 부처님께서는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1: 연화대를 본 후에는 부처님의 모습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을 생각하면 항상 훌륭한 법문을 듣고 지혜를 성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0: 상업급의 제업을 소멸하고 연불산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지면 아미타 부처님의 눈썹사이 백호의 상을 명확하게 생각해야 하며 이 눈썹사이 백호의 상을 보는 사람은 8만 4천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는 수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분명하게 칭견한 뒤에는 관세음보살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수리 위의 육계와 하늘왕관을 생각하고 관세음보살의 모습도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다시 이르시기를
0: 다음에는 대세지 보살을 생각하여라. 이 보살은 관세음보살과 크기와 높이가 같고 온몸에서 나오는 빛은 자금색이며 지혜의 빛으로 중생들을 삼학도에서 구하고 모공 하나에서 나오는 광명만 보아도 우주에 두루 모든 부처님의 광명을 보게 되느니라.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극락정토에 태어나 연꽃 속에서 500가지 광명이 나와 자신의 몸을 비추고 허공을 가득 채운 부처님과 보살들을 칭견하고 설법을 듣는 생각을 해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몸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고 한량없는 복과 공덕, 광명을 두루 갖추신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연꽃 위에 계시며 온 우주에 두루 설법하는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성스러운 마음과 깊은 신심, 모든 선행 등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중생들이 세 가지 마음을 일으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그리고 사랑하는 연민의 마음으로 삼 목숨을 죽이지 않고 대승방등경전을 독송하는 사람, 여섯 가지 염원을 수행하고 회향하는 세 종류의 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대승경전을 배우고 독송하지 않더라도 대승의 뜻을 알고 그 근본 진리에 있어서 마음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인과의 도리를 믿어 대승을 비방하지 않으며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서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그때 수행자가 스스로 돌아보면 자기는 이미 자마금의 연화대에 앉아 여러 부처님을 찬탄하며 극락세계의 칠보연못 연화대에 태어나느니라. 인과를 믿고 대승의 가르침을 비방하지 않으며 다만 위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수행자가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권석들과 함께 황금의 연꽃을 가지고 500의 화신부를 놔두시어 그를 영접하시어 법어의 아들아, 그대는 이제 청정하게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내었기에 내가 그대를 맞이하러 왔노라고 하시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5계와 8계를 지키며 오역제를 범하지 않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과 권속들에 둘러싸여 금색 광명을 비추시며 칠보의 연꽃을 가지고 수행자 앞에 놔두시는 모습을 배울 수 있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팔제계나 삼위계를 지키거나 구족계를 지켜서 그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계행의 향기가 몸에 밴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에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많은 권속을 거느리시고 수행자 앞에 놔두심을 배울 수 있느니라. 선남자 선녀인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진 일과 자비를 행한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그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극락세계에 안락하고 장엄한 일들과 법장비구의 48원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목숨을 마치면 바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느니라. 어떤 중생이 대승의 경전을 비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지가지 악업을 짓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목숨이 다하려고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대승 12부 경전의 제목을 찬탄함을 듣게 되면 그 공덕으로 천겁 동안 지은 제업을 소멸할 수 있느니라. 또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권하여 그 말 그대로 정성껏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그 염불공덕으로 50억 겁 동안 생사에 헤매는 무원죄를 소멸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모든 계율을 범하고 승단이나 스님 내의 물품을 훔치며 부정하게 법을 설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며 온갖 악업을 짓고는 자기 스스로는 옳고 장하다고 뽐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사람은 목숨이 마치려 할 때는 지옥의 불길이 몰려들게 되는데 이때 선지식을 만나 아미타 부처님의 열 가지 위실력과 광명과 계율과 선정과 지혜와 해탈과 해탈지견 등을 찬탄하느니라. 이때 이 사람은 80억 겁 동안 제업을 벗어나게 되느니라. 어떤 중생이 오역 제업과 십악 등 악업을 지어 지옥에 떨어져 무한한 고통을 받을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게 되어 그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편안하게 위로하여 주고 법문을 들려주어 지성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도록 가르쳐 주느니라. 이때 선지식은 그대가 만약 부처님을 생각할 수가 없다면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하여라고 일러주시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지성으로 소리를 끊이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을 열 번만 온전히 부르면 80억 겁의 제업을 소멸하게 되느니라. 이 경은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는 경이라 하고 또는 깨끗하게 업장을 소멸하고 부처님 앞에 태어나는 경이라고 이름할지니라. 그리고 그대는 잘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이 경에서 말한 삼매를 닦는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울 수 있으며 염불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라. 언제나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 가운데서 가장 순결한 연꽃이니라. 그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그의 좋은 친구가 되며 모든 부처님 처소에 태어나 필경에는 부처를 성취하게 되느니라.

0: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1: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회를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방우 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카피를 생각합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2: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3: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2: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용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6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태국 불교 미술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연계 강좌가 마련됐습니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걷는 부처에 담긴 의미를 짚고 시대와 지역에 따른 불상의 모습을 소개했습니다. 사찰 음식 명장 정관스님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정관스님은 수행자의 정진을 돕는 공양인 만큼 음식이 개인의 몸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매 순간 알아차려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군종부가 창설 250년 만에 최초로 육해공군 전군에 불교 성전을 공식 배부했습니다. 이런 성과를

0: 브랜드는 태고종 스님들의 글로벌 군포교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제2회 한일불교 청소년 교류대회 참가자들이 국경을 넘어선 따뜻한 우정을 쌓았습니다. 양국의 청소년들은 손수 만든 선물을 건네며 언어와 문화 장벽을 자연스럽게 허물었습니다. 만해 스님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2016 만해로드 대장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압록강부터 여순감옥까지 독립운동 현장의 기록은 청소년들에게 살아있는 역사 교육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어메이징 타일랜드 태국 미술 명품전에 5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가운데 태국 불교 미술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연계 강좌가 마련됐습니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걷는 보처에 담긴 미학과 불교적 의미를 짚으며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달라진 불상의 모습을 소개했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좌상이나 입상이 일반적인 동아시아 불상과 달리 마치 유유히 움직이는 듯 옷자락을 휘날리며 발을 내딛는 걷는 부처. 낯설고 이색적으로 보이는 태국 불교 미술의 의미와 아름다움을 이해하기 위해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태국 미술 명품전 연계 강연에서 유홍준 관장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달라진 불상의 모습과 그 안에 담긴 불교적 의미를 풀어냈습니다. 특히 동판으로 제작된 걷는 부처의 모습은 단순히 걷는 동작을 넘어 당시 사람들이 불교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불교 가르침이 철학과 사상으로 발전했다면 불상은 사람들이 불교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보여주는 신앙의 매개라는 겁니다.
2: 우리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다가가는 게 아니라 절대자가 나에게 다가오잖아요. 그것도 베풀기 위해서 걸어오는 부처. 이런 그 절대자의 또 다른 도상 속에서 우리는 세계 불교 미술사로 봤을 적에 그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다.
1: 이어 불상은 스님이나 미술사학자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작품을 통해 철학적 사유를 할 수 있게 하는 예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7세기 신라의 금동 방가 사유상을 예로 들며 석가모니 부처가 생로병사를 고민하는 모습이라는 해석을 넘어 당시 화랑들이 품었던 시대적 고뇌를 담은 모습으로도 바라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 절대자의 이미지 중에서 친절성, 언제고 우리를 다 보호해 줄 것 같은 그러한 그 불성을 보여주는 것이 이 삼국시대 우리 불상들에도 그대로 통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1: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노나미 국립중앙박물관 학위연구사는 태국 불교 미술에 담긴 부처님의 일생과 전생 이야기를 따라가며 작품의 의미를 풀어냈습니다. 특히 전시품 가운데 오른손으로 땅을 짚은 항마 촉지인 좌상이 지배적인 이유에 대해 항마 성도가 태국 불교 미술의 핵심 주제이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3: 사원마다 혹은 이제 시대마다 약간씩의 변수는 있지만 대부분 이제 그러한 구도를 유지하고 있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항마성도라고 하는 이벤트가 태국 불교 미술을 이루는 가장 또 중요한 주제적인 부분을 이루는 것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 이 밖에도 태국 불교 미술에는 부처님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도리천 강화를 비롯해 신통력으로 외도를 교화한 사위성 신변, 부처님 전생 이야기인 자타카 등 다양한 불교적 서사가 담겼습니다. 특히 도리천 강화는 부처님이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표현한 이야기로 태국의 걷는 부처 도상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강연은 태국 불교 미술의 조형적 아름다움을 넘어 작품에 담긴 불교적 서사와 시대적 배경까지 함께 살펴보며 특별전의 이해를 넓히는 자리였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0: 사찰 음식 국가 무형유산 지정 1주년을 기념해 열리고 있는 명장 연속 특강. 이번엔 넷플릭스를 통해 사찰 음식을 세계에 알린 정관 스님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음식에 담긴 자비와 수행정신을 배우고 체험하는 현장을 윤호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 사찰 음식을 공부하기 전 식재료에 담긴 노고와 생명의 무게를 새기는 오관계 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집니다. 사찰 음식 국가무형유산 지정 1주년을 맞아 열린 명장 스님의 특별 강연 현장.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한자리에 모인 참가자들은 저마다의 설렘과 기대를 안고 수강 동기를 나눕니다. 거듭된 직장 생활로 무너진 식습관을 바로잡고 싶은 사람

0: 전부터 학생들을 위한 건강한 조리법을 배우려는 영양사까지 참가자들은 각양각색입니다.
1: 표고버섯 조청 조림 한번 꼭 배워보고 싶어서 제가 천지랑까지 한번 다니러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 여기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2: 활동적으로 일하다 보니까 밖에서 사 먹는 거 되게 좋아했는데 맨날 소화가 잘 안 되고 해가지고 건강하게 좀 식습관을 바꿔보고자 이렇게 찾다가 사찰 음식에 관심을 갖게 되고.
0: 강단에선 사찰 음식 명장 정관스님은 참가자들과 눈을 맞추며 사찰 음식의 본질이 단순한 조리 기술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수행자의 정진을 돕는 공양인 만큼 하나의 음식이 개인의 몸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매 순간 알아차려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3: 내가 먹은 음식이 내 몸에 들어가서 오장육부에서 얼마만큼의 소화를 일으키고 우리 몸에서 받아주는지 그런 거를 자기는 꼭 그 느낌을 체험을 해야 합니다.
0: 이론 강의에 이어진 조리 시연과 실습 시간. 제철을 맞은 모둠 버섯으로 만든 상큼한 냉채무침과 은은한 단맛을 품은 표고버섯 조청조림이 이날의 주인공입니다. 다양한 버섯을 정갈하게 다듬어내는 명장의 손끝에 따라 백양사 천지남의 사찰 음식이 산문을 넘어 종로로 나들이를 나옵니다. 참가자들은 스님의 손길에 완성되는 사찰 음식을 오감으로 익히며 일상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방법을 배워갑니다.
4: 이 물로 데쳐도 돼요. 이거 안치면서. 그래서 냄비 두 개까지 불을 하면은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러면 에너지 절약이 되는 거죠.
0: 자연의 순리에 감사하고 나를 돌아보는 숭고한 식문화. 사찰 음식을 지켜온 스님들의 가르침을 따라 현대인은 지친 심신을 보듬고 치유하는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5: 미국 국방부 군정부가 창설 250년 만에 최초로 육해공군 전군의 불교 성전을 공식 배부했습니다. 미군 장병들이 더욱 쉽게 부처님 가르침을 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건데요. 이런 성과를 낸 데는 태고종 스님들의 글로벌 군포교 노력이 담겨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6: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극한의 긴장 속에서 군인들에게 가장 절실한 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안식처일 겁니다. 미군 장병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는 작은 불교 성전이 하나씩 품에 안겼습니다. 미국 국방부 군종부가 미 육해공군 전군에 공식 불교 성전 더 티칭 오브 부다를 일제히 배부했습니다. 1775년 독립전쟁 당시 민병대를 위한 군종부가 창설된 이래 불교 성전이 전군에 공식 배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같은 영어권 우방인 영국과 캐나다 군종부에도 함께 전달되며 세계 군종 역사에 새로운 획을 그었습니다.
7: 미국은 전통적으로 그 군에서의 그 사기 진작을 종교에서 찾는 나라예요. 불교 성전은 그 군종 법사가 없더라도 다 보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비치를 하라고요.
6: 성전 안에는 부처님 탄생부터 사성제, 팔정도, 마음 정화 수행까지 불교의 핵심 진리가 260쪽에 걸쳐 담겼습니다. 미군 군복 색상의 표지와 휴대하기 편한 크기로 제작돼 장병들이 군장 속에서 꺼내 언제든 거친 마음을 다독일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더했습니다.
7: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도 이 인연생기나 이런 또는 중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쓰여 있고 그래서 뭔가 그 새로운 느낌의 그 종교관을 배우지 않을까 서양 사람들로 말아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없는 그런 불교만의 특이한 사상들이 많죠.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새로운 사상이나 신앙을 접하지 않을까.
6: 이런 가운데 태고종 스님들의 글로벌 군포교 노력도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태고종 북미 유럽교구에 따르면 현재 미 육군에서 복무 중인 불교 군종법사 8명 가운데 과반인 5명이 태고종 스님. 국내 주한미군부대 군종법사 역시 태고종 스님으로 국경을 뛰어넘는 포교 역량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7: 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하고 건강하고 이득하기 위해서 불교를 배운다라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하와중생한다는 것이 많이 강조가 돼야 돼요. 특히 군대에서는. 공부가 좀 된 군성들이나 또는 스님들이 수행을 자기가 공부한 바를 또는 느낀 그 철학적인 요소를 동료들에게 나눠가지고.
6: 태고종 북미 유럽교구는 11개 나라의 28개 사찰을 관할하는 해외교구로 60여 정도들은 군뿐만 아니라 병원과 대학 등에서 부처님과

0: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250년 미 군종 역사상 처음으로 전군에게 전달된 불교 성전. 미군 장병들에게 전해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지친 마음을 토닥이고 평화와 안식을 찾아주는 등불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읍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1: 제2회 한일불교 청소년 교류대회가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말은 서툴고 언어는 달랐지만 서로를 향해 밝게 웃어 보이는 마음만큼은 하나였습니다. 양국의 청소년들이 마주앉아 손수 만든 선물을 건네며 국경을 넘어선 따뜻한 우정을 쌓았습니다. 동행 취재 중인 이지수 기자가 전합니다.
2: 네, 일본 음식을 정해 좋아한 음식이 있어요.
3: 번역기 화면을 보며 서툰 한국어 발음으로 질문을 건넵니다. 서로 번역기 앱을 띄워가며 한마디라도 더 전하려 애쓰는 모습에 장래엔 연신 웃음소리가 흘러넘칩니다. 제2회 한일불교 청소년 교류대회에 참가한 한국 청소년들이 일본 진원종 카와사키 다이시 헤이켄지 1류학교 청소년들과 만났습니다. 마주앉은 청소년들은 서로에게 선물할 보석 십자수 키링과 팔찌, 야광염주와 자개 거울을 정성스레 만들어 나갑니다. 작은 비즈알을 하나씩 꿰고 섬세하게 자개를 붙여나가는 동안 서툰 언어가 주던 어색함은 이내 사라집니다. K-POP과 음식 이야기부터 일상까지 마치 새학기 교실에서 처음 친구를 사귀듯 천천히 서로에 대해 알아갑니다.
4: 친구도 많아진 기분이고 다른 나라 애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기분도 좋고 뿌듯해요.
5: 불교를 믿는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뭔가 살짝 친밀감을 더 느낄 수 있었고 좋았습니다.
6: 言葉は違うけど年齢層は違うけど 話し合うところもあってやっぱり身近な人なんだなって思いました。
3: 직접 만든 물건들을 서로에게 선물하고 SNS와 연락처를 나누며 단단하게 묶인 염주알처럼 양국 청소년의 인연도 깊어집니다. 함께 만들어간 시간 속에서 언어와 문화 장벽은 자연스럽게 허물어졌습니다.
7: やっぱり初め緊張している姿もありましたけど、こうやって制作を何か一緒のものを作る、共同して作るっていうところから何か友情が生まれたのかなとも感じました。思いました。
3: 헤어짐이하시운 일본 청소년들은 손으로 터널을 만들어 한국 청소년들을 배웅하며 다음 만남을 기약했습니다. 불교라는 공통분모 속에서 주고받은 온기는 양국 청소년들에게 잊지 못할 또 하나의 인연이 됐습니다. 일본 도쿄 가와사키에서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1: 만해 한용운 스님의 발자취를 따라 2000km 만주 역사의 길을 걷는 2016 만해로드 대장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압록강부터 여순 감옥까지 독립운동의 현장에서 만해 스님이 꿈꿨던 자유와 평화의 의미를 되새겼는데요. 현장의 기록은 청소년들에게 전하는 살아있는 역사 교육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양유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8: 동국대학교 건학 120주년과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기념해 5박 6일간 만주 벌판 2000km를 누빈 2016 만해로드 대장정이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만해 스님의 생애와 자주 독립 사상, 국권 침탈의 혹독한 시대를 견뎌낸 선열들의 저항 역사를 현장에서 직접 체득하는 뜻깊은 순례. 대장정단은 압록강 변과 고구려 유적, 신흥무관학교터와 청산리 전적지, 윤동주 생가, 여순 감옥, 관동 법원에 이르기까지 100년 전에 역사 현장을 따라 걸으며 만해 스님이 외친 자유와 평화의 참 의미를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9: 이번 만해로드 대장정의 큰 의미는 연대의식인 것 같습니다. 저 각자의 영역에 여러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이제 팀을 이루어가지고 현지 답사를 했고 그 다음에 만해 스님뿐만 아니라 교우하셨던 그 독립운동가들의 흔적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고 문학과 역사 그리고 독립운동을 총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현장 탐방이 됐다라고 평가를 내려볼 수 있습니다.
8: 그동안 만해 스님 연구는 불교, 문학, 역사 분야에서 각각 분절돼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현장 탐방을 통해 불교적 구도 정신이 어떻게 님의 침묵이라는 문학적 성취와 자주 독립 투쟁으로 이어졌는지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0: 불교의 영역 속에서 바라본 만해 스님의 독립운동과 어떤 문학적인 어떤 성취, 이런 것들이 연계돼서 좀그 개별적으로 움직이던 그런 간극들이 좀 좁혀질 필요가 있어요.
1: 동국대 만해연구소는 이번 성과

0: 갈수록 방문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대장정단이 직접 발로 뛰며 체득한 역사적 기록과 감동은 교실 내 청소년들을 위한 생생한 역사 인성 교육 콘텐츠로 재생산됩니다. 나아가 연구소 측은 마네스님의 문화유산 코스를 적극 활용해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한성 만해 연구소장은 좌절과 고통에 직면한 오늘날의 청소년과 현대인들에게 만해 스님의 자주 평화 사상은 삶을 이겨낼 강력한 희망의 등불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습니다.
1: 아, 지금 내 고통이 너무 심각하니까 좌절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이유가 없다. 예, 고통이 깊으면 깊을수록 예, 더 큰 희망과 더 좋은 일들이 생길 수 있다. 예, 그런 의지를 강하게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만해 스님들 말씀하셨습니다. 이 점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0: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2: 진각동 창종 80주년을 앞두고 종조 회당대종사의 성도 80주년을 기념하는 대작 수행서가 출간됐습니다. 진각종 전 통리원장 혜정정사가 펴낸 5권의 진각성존 보리수는 법신 비로자나불과 화신 부처님의 관계를 밝히고 진각종조 회당대종사의 가르침을 통해 오늘날 수행자가 본성을 회복하며 성불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수행 지침서입니다. 단순한 교리 해설을 넘어 종단 소위 경전인 실행론의 본뜻을 바탕으로 37존의 상호 공양과 당체 법문의 이치를 누구나 수행 속에서 터득할 수 있도록 깊이 있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혜정정사는 수행자들이 책을 통해 법신 비로자나불의 지혜를 만나고 진각성존의 가르침을 다시 새겨 자신의 본래 마음을 발견하길 기대했습니다. 독립의 발자취를 돌아본 이번 만해로드 대장정 소식 연이어 전해드렸는데요. 지난 시간을 통해 역사의 가치를 미래 세대에게 바르게 전하는 길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8월 6일 목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불자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좋아하는 민족사의 베스트셀러 선물용 경전 세트를 소개합니다. 늘 휴대하고 다니며 읽을 수 있도록 작은 판형으로 제작했습니다. 경전 세트 1은 법구경과 수타니파타, 화엄경. 경전 세트 2는 유마경, 아함경, 금강경. 경전 세트 3은 극락의 경전, 효행의 경전으로 구성됐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읽고 독송하는 공덕과 아울러 최상의 공덕인 법보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눠보세요. 전국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문의는 민족사 02732-2403번입니다.
1: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겼던 고려시대 묘법 연화경 삼매참법을 되살려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참회정진에 동참할 신심 깊은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참하시어 육군청정을 성취하십시오.

0: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5558-4312번입니다.
1: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서 2027학년도 수능 100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강좌 선생 문집에 당대 문명자재들이 학업을 위해 모여든 것으로 기록된 흥천사. 이곳에서 학업 성취와 시험 합격, 소원 성취를 발원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가평 대원사는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쌍미륵 부처님의 원력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 자녀의 앞날을 위한 기도, 좋은 인연을 바라는 간절한 발언까지 미륵세존의 자비 광명 아래 가평 대원사에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2-582-0477번입니다.
2: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3: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2: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4: 저는 오늘 사찰에 온 게 맞나 싶습니다. 와.
5: 모든 게 좋아하거든요. 적절하게 보합감도.
4: 와, 너무 맛있습니다.
6: 아, 천지이시지 않으면 이 요리를 하실 수가 없겠구나라는.
5: 대중이 반가워하지 않는 음식은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4: 맞습니다.
5: 밥으로 남에게 밥 한 그릇이라도 편안하게 주는 것이 큰 공덕이란 걸 알게 됐죠, 어려서부터. 궁금하시면 와주세요.

0: 생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 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성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2: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단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3: 오란분절 백중은 도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도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도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4: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어느 한 작은 마을에 비구스님이 있었습니다. 이 비구스님이 갑자기 몸에 큰 병에 걸려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점점 병이 깊어갔다고 합니다. 아무도 그 비구 스님을 돌보지 않아서 그 스님의 온몸은 고름과 온갖 더러운 것에 덕지덕지 몸에 그렇게 묻게 되고 씻지도 못하고 쓰러져서 고통 속에 신음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홀로 방치된 채 고통에 빠져있는 그 비구 스님의 괴로움을 멀리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꿰뚫어 보시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큰 자비심을 일으키셔서 수많은 비구 스님들을 데리고 혼자서 끙끙 앓고 괴로움에 빠져있는 그 비구 스님이 있는 곳에 직접 찾아가시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온갖 더러움에 덕지덕지 온몸에 고름과 온갖 오물을 덮고 있는 그 비구 스님의 몸을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부처님께서 정성껏 그 비구 스님을 간병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몸소 신이 그 괴로움에 빠진 비구 스님을 정성껏 간병하고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그 나라의 왕과 왕족들과 수많은 신하들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께서 간병하고 계시는 그 마을에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왕이 부처님을 향해서 합장, 공경, 예배를 올리고 부처님께 이와 같이 여쭈어 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부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시키지 않고 왜 부처님께서 직접 저 병든 비구를 간병하시는 겁니까? 부처님, 왜 부처님께서 직접 저 더럽게 온몸에 오물을 묻히고 있는 저 비구의 몸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저 병든 비구를 직접 간병해 주시는 겁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모름지기 알아야 한다. 세상에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고 공양을 베푼다면 그 공덕은 헤아릴 수가 없을 것이다. 나중에는 더 나아가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라고 부처님께서 이 힘들고 괴롭고 불쌍한 중생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펼치는 그 공덕의 인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자세하게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왕과 수많은 대중들에게 부처님께서 또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대들은 잘 듣도록 하여라. 머나먼 머나먼 과거 전생에 다른 부처님 시대 때 과거에 다른 부처님이 출현하셨던 시대에 어느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이름은 악행이었다. 아주 성격이 모질고 사람들을 괴롭히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크나큰 그런 괴로움과 고통을 안겨주던 왕이었다. 그 왕은 사람들을 몹시도 사람들을 엄하게 다스렸는데 그때 왕 밑에서 사람들에게 처벌을 하는 그런 임무를 맡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오백이었다 라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오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오백은 나라에서 형벌에 처할 때 직접 아주 무시무시한 채찍으로 사람들에게 수십 대 수백 대 채찍질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크나큰 고통을 주는 형벌을 내리던 사람이었다. 이 오백이라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채찍질을 할 때 미리 뇌물을 요구해서 뇌물을 많이 갖다 바치는 사람에게는 채찍질을 약하게 했고 뇌물을 바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아주 잔인하게 채찍질을 하고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형벌자였는데 형벌을 내리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때마침 그때 어떤 착한 사람이 누명을 쓰고 그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오백이라는 이 채찍질을 하는 형벌자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온 그 남자를 이제 채찍질로 후리치면서 그 사람에게 형벌을 내리려고 했을 때 이 착한 남자가 오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보시오, 이보시오. 나는 부처님을 믿는 제자입니다. 나는 부처님을 지극정성 믿고 부처님께 의지하는 제자인데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이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부디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오. 잔인하기 짝이 없었던 형벌자였던 이 오백은 평소대로라면 뇌물을 바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잔인하게 채찍질을 했겠지만 감옥에 누명을 쓰고 들어온 그 착한 남자가 나는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는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부처님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오백의 그 잔인한 마음 속에서도 살짝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그런 자비심이 생기는 그런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오백이 부처님의 제자라는 그 착한 남자에게 자비의 감정을 느끼게 되면서 부처님의 제자라는데 그래도 내가 모질게 구려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채찍질을 일부러 세게 치는 듯 하면서 그 채찍으로 그 착한 남자에게 큰 고통을 주지 않고 살짝 채찍만 그 착한 남자의 몸에 갖다 대면서 그 부처님의 제자인 착한 남자에게 채찍질에 큰 고통을 주지 않고 그냥 얼버무리면서 형벌을 넘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서 채찍질을 하던 그 형벌자 오백은 살아생전에 잔인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으면서 돈을 주지 않는 사람들한테 아주 모질게 채찍질을 하며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준 그 악업의 인연으로 그 죄의 업보로 죽자마자 지옥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지옥에서 크나큰 고통을 받은 뒤에 지옥의 업보를 다 갖고 나서 지옥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지만 역시
과거 전생에 지었던 업보가 너무나 두터워서 지옥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500생 동안 축생의 몸을 받아서 500생 동안 짐승의 몸을 받아서 또다시 고통을 겪으며 살아갔다고 합니다. 500생 동안 축생의 몸을 받으면서 고통 속에서 살다가 이제는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었으나 역시 과거 전생에 지었던 죄의 업보가 너무나 두터워서 인간으로 태어나고 난 뒤에도 끊임없이 몸에 큰 병에 걸리거나 몸에 육체적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괴로움을 받으며 인간 세계에 윤회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은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대들이여 똑똑히 잘 기억해야 된다. 똑똑히 잘

들어야 된다. 그때 수 없는 과거 전생에 사람들에게 채찍질을 하면서 사람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주고 지옥에 떨어졌다가 지옥에서 나온 뒤에는 500생 동안 축생의 몸을 받았다가 500생 동안 축생의 몸을 받고 나서는 사람으로 태어난 뒤에도 온갖 고통을 당했던 그 500이 바로 이번 생에 저 병든 비구인이라. 저 병들었던 비구는, 저 병들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저 비구는 수없는 수없는 과거 전생에 500이라는 이름의 형벌자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잔인하게 채찍질을 하면서 고통을 주었던 그 업보가 아직도 남아있기에 지금 저렇게 고통스러운 병에 걸려서 그 업보를 받고 있는 것이다. 과거 전생에 잔인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채찍질을 하고 괴로움을 주었기 때문에 지금 이번 생 저렇게 몸이 아픈 괴로움에 빠졌을 때에도 주변에 자기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이 저렇게 고독하게 외롭게 끙끙 앓으면서 육체적인 병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채찍질을 하던 500이라는 그 사람이 부처님의 제자인 착한 남자를 만났을 때 부처님의 제자라는 그 소리를 듣고 순간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켜서 부처님의 제자라는 억울한 누명을 쓴 그 착한 남자에게 채찍질을 하는 척하면서 큰 고통을 주지 않고 그때 보호하는 마음을 일으켰기에 부처님의 제자라는 그 착한 남자에게 순간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키면서 괴롭고 고통스러운 채찍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연 공덕으로 이번 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출가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그때 그 수없는 과거 전생에 나는 부처님의 제자이고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이 감옥에 들어온 겁니다. 나는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으로서 저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는 부처님 제자입니다 라고 했던 그 착한 남자가 바로 이번 생에 나 석가모니 부처이니라. 내가 그 수없는 과거 전생에 억울한 누명을 씌웠을 때 하마터면 잔인한 채찍질을 당할 뻔했을 때 그때 저 병든 비구가 그 수없는 과거 전생에 채찍질을 하는 형벌자였을 때 나에게 채찍질하는 것을 자비심의 마음을 일으켜서 오히려 그때의 나를 보호해줬기 때문에 내가 수없는 수없는 억겁의 윤회가 흐른 뒤에도 그때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이 병든 비구를 찾아와서 이 병이 든 비구를 내가 치료하고 간병해 주는 것이다. 이 모든 게 다 인과법, 인연의 도리이다. 이 모든 게 인연법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와,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과거 전생에 다른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셔서 널리 법을 설하고 계시던 과거 부처님 시절에 잔인하게 채찍질을 하면서 형벌을 주던 그런 못된 마음씨를 가졌던 오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오백이라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감옥에 부처님의 제자였던 착한 남자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고 오백이 그 착한 남자에게 채찍질을 하려고 하는데 이 착한 남자가 나는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는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저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부처님이라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마음의 순간 자비심이 일어나게 되고 이 잔인했던 채찍질을 하던 이 오백이라는 남자가 그 부처님의 제자를 부처님의 제자인 그 착한 남자에게 채찍질을 하는 척하면서 큰 고통을 주지 않고 오히려 보호를 해주게 되었고 그 한 번의 좋은 인연으로 못된 채찍질을 했던 이 오백이라는 사람이 지옥에 떨어졌다가 축생으로 살아가다가 인간 세계에서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고 뒤에도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면서 윤회 세상을 돌고 돌고 돌면서 그 업보를 받다가 부처님의 제자였던 착한 남자를 한 번 딱 보호해 준 그 인연 공덕으로 놀랍게도 이 석가모니 부처님 이 당시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출가 제자가 되었고 부처님의 출가 제자가 되었지만 그래도 수 없는 과거 전생에 채찍질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줬던 업보가 아직도 남아있었기 때문에 몸에 큰 병이 들어 그 병고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며 그 질병의 고통 속에서 끙끙 앓으면서 누워있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모든 인연의 흐름을 다 꿰뚫어 보시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내가 수 없는 과거 전생에 부처님의 제자였을 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아주 괴롭고 고통스러운 채찍질을 당해야 되는 그 순간에 저 수 없는 과거 전생에 오백이라고 이름 불렸던 그 채찍질을 하던 형벌자가 내가 부처님의 제자라는 이유만으로 나를 보호해 준 그 인연과 그 은혜가 남아있으니 이번 생에 부처가 된 내가 마땅히 저 병든 비구를 찾아가서 저 병든 비구를 내가 보호해 줘야 되겠구나. 이 모든 걸 환하게 꿰뚫어 보시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수 없는 과거 전생에 채찍질의 은혜를 베풀었던 그 병든 비구를 찾아가 그 병든 비구를 간병을 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 왔던 국왕과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부처님의 설법을 함께 듣고 있었던 그 누워있던 병든 비구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순간 머리가 환하게 밝아지면서 수 없는 과거 전생에 자기가 지었던 그 업보가 환하게 머릿속에서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순간 이 병든 비구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 아래 정성스럽게 공경 예배를 올리며 참회합니다 부처님 제가 지은 모든 죄업을
진심으로 지성으로 참회하겠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진심으로 자기 죄를 뉘우치는 순간 그 자리에서 그 병든 비구에 모든 질병이 싹 사라지고 본래의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 병든 비구가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를 하는 순간 모든 병고가 사라지는 그 모습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고 난 뒤에 다 함께 기뻐하고 찬탄하며 부처님께 예배 공경을 올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팔만대장경에서 부처님께서 수없이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행복도 불행도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그럼 누가 닦아야 하는가? 결국 내가 내 스스로 닦을 수밖에 없구나. 진정한 불자라면 늘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절에 열심히 다니고 부처님께 염불하고 기도하고 공양을 올리고 공덕을 지었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기는 것일까? 아, 수 없는 과거 전생에 지었던 나의 두터운 업보가 아직도 남아있기에, 아직도 내가 갚아야 할 빚이 있기에 지금 내가 업장을 소멸하는 과정이구나. 그래서 진정한 불자라면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지금 이 순간 조금이라도 더 업장을 소멸하겠다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부처님을 의지하며 닦아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닦고 묵묵히 꾸준히 정진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던 때 일입니다. 500명의 도를 닦는 도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500명의 바라문들이 있었는데 이 500명의 바라문들은 신선이 되기 위해서 도를 닦고 있는 도사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500명의 도사들이 신선이 되려고 도를 닦고 있었는데 어느 날 깊은 숲속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만 깊은 숲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가지고 있던 양식까지 다 먹어버리고 그 숲속에서 뺑뺑 돌면서 결국은 굶어 죽기 직전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500명의 도사들이 괴로움과 걱정과 근심에 빠져서 어찌할 줄 모르고 있을 때 저 멀리에 숲속에서 신령스러운 기운을 가진 나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보라, 저 나무에서 신령스러운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다. 저기에 가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가보자. 비틀비틀 몸을 이끌고 그 신령스러운 나무가 있는 곳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전혀 사람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500명의 도사들이 모두 허탈한 마음에 이대로 죽는구나, 이대로 숲속에서 우리가 굶어 죽는구나 하면서 땅을 치고 걱정과 근심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을 때 그 신령스러운 나무에 살고 있는 나무의 신, 목신이 짠 하고 나타나게 됩니다. 환한 빛을 뿜어내면서 그 신령스러운 나무에 살고 있었던 목신이 짠 하고 나타난 뒤에 500명의 도사들에게 이와 같이 묻습니다. 그대들은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왜 그대들은 여기에서 그렇게 슬피 울고 있습니까? 500명의 도사들이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신선이 되기 위해서 돌을 닦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숲속에서 길을 잘못 들어서 며칠 동안 저희들은 굶으며 이 숲속을 계속 헤매이고 있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굶어 죽기 직전입니다. 혹 먹을 것이 있다면 조금만 나눠주십시오. 그때 목신이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켜서 아주 맛있고 아주 풍족한 음식을 신통력으로 뿅 하고 만들어서 500명의 도사들이 아주 맛있게 배부르게 충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베풀어 줍니다. 허겁지겁 밥을 먹으면서 배를 채운 이 500명의 도사들이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음식을 준 목신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이와 같이 묻습니다. 나무의 신이시여, 목신이시여, 어떤 복을 지었기에 이와 같은 큰 공덕을 갖추게 된 겁니까? 이와 같이 큰 복을 갖추셨습니까?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맛있는 음식을, 헤아릴 수 없이 이 수많은 맛있는 음식을 이 자리에서 그대로 신통력으로 만들어내시다니 무슨 복을 지으신 겁니까? 그때 목신이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제가 목신이 되기 전에 전생에 평범한 인간,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 수달장자, 수달이라는 이름을 가진 큰 부자가 있었는데 이 수달은 항상 부처님과 스님들을 모시고 공양 올리기를 좋아하고 복짓기를 좋아하는 불제자였습니다. 이 수달이라는 사람이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시장에 나와서 음식을 샀는데 그때 우유죽을 사놓고 그 우유죽을 들고 갈 사람이 마땅치 않으니까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그때 인간이었던 저를 불러서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 올릴 우유죽을 들고 집으로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수달장자의 집에 우유죽을 가지고 갔더니 수달장자가 부처님과 스님들을 모시고 공양을 올릴 때 저도 옆에서 얼떨결에 수달장자를 도와서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 올리고 시중 드는 것을 옆에서 함께 도와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공양을 다 자시고 난 뒤에 설법을 하셨는데 그때 부처님의 설법이 다 끝나고 난 뒤에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과 스님들께 음식 시중을 들었던 저를 향해서 참으로 착하다, 참으로 훌륭하다, 사람들이 저에게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나 기쁜 마음이 생겨서 부처님의 계유를 받은 불자가 되었습니다.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정신을 흐리게 하는 술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계유를 받은 불자가 된 뒤에 그날 집에 와서 잠이 들었는데 잠자다가 갑자기 제가 숨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숨이 끊기고 난 뒤에 정신을 차려보니 이 신령스런 나무에 사는 나무의 신, 이 숲속의 신인 목신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 만약에 제가 조금 더 부처님의 가르침을 빨리 만나고 조금 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았으면 저는 아마도 하늘색의 신으로 태어났을 텐데,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짧은 순간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닦지 못해서 하늘의 신으로까지는 태어나질 못하고 이 신령스런 나무의 목신, 나무의 신으로 태어나고 신통력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 말을 듣고 500명의 신선들이, 500명의 이 신선의 돌을 닦고 있었던 이 도사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신선이 되고자 돌을 닦고 있었던 이 500명의 도사들이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차라리 부처님을 만나 뵙고 부처님께 가르침을 받자. 부처님을 만난 그 짧은 순간의 인연만으로도 죽은 뒤에 나무의 신으로 태어났는데 하물며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운다면 신선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더 큰 공덕을 얻게 되겠느냐. 그러니 차라리 신선이 되는 도를, 우리가 신선이 되는 도를 포기하고 차라리 부처님의 법을 배우자. 이 500명의 도사들이 목신, 나무의 신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부처님이 계시다는 사위구, 기수구, 고독원으로 향하게 됩니다. 길을 걷다가 드디어 사위국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사위국에서 아주 위엄이 넘치는 어느 거사를 만나게 됩니다. 저 거사가 참으로 범상치가 않다. 저 거사는 대체 누구일까 하고 사람들한테 저 범상치 않게 보이는, 위엄이 가득해 보이는 저 거사가 누굽니까 하고 질문을 하니까 사람들이 저분은 우리나라에서 명성이 드높은 수달장자라는 분입니다. 그 말에 깜짝 놀라서 아, 목신이 얘기해 줬던 수달장자인가 보구나. 500명의 도사들이 길을 지나고 있는 수달장자에게 가까이 가서 인사를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신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수달장자에게 고스란히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수달장자가 깜짝 놀라하고 기뻐하면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부처님의 위신력은 이와 같이 위대합니다. 우리의 스승님이신 부처님께서 지금 기수급 고독원 기원정사에 계시니 어서 빨리 가셔서 가르침을 받으십시오. 500명의 도사들이 드디어 기수급 고독원에 다다랐는데 그때 멀리서 부처님이 계신 것을 보고 500명의 도사들이 다 함께 기뻐하면서 부처님이 계신 곳을 향해 공경 예배를 올리고 부처님을 향해서

찬을 올립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500명의 도사들을 기쁘게 맞이하니 500명의 도사들이 부처님의 발 아래 다시 한번 예배를 올리고 자기들이 그 신령스러운 나무의 목신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부처님께 고스란히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500명의 도사들에게 법을 설하시게 됩니다. 그대들이여, 아무리 하늘과 땅과 아무리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에 제사를 올린들 그게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그대들이여, 설사 돌을 닦아서 신선이 된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아무리 그래도 결국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 업보 중생일 뿐이다. 마음을 닦아라. 마음을 깨치게 되면 비로소 윤회에서 벗어난 진정한 자유인이 될 것이다.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영원한 자유인이 되리라.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500명의 도사들이 신선이 되겠다는 목표를 완전히 버리고 그 자리에서 머리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의 출가 제자 비구 스님이 되어 결국에는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윤회에서 벗어난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저 500명의 아라한 비구 스님들은 원래 신선이 되려고 돌을 닦았던 500명의 도사들이었는데 어떻게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머리 깎고 출가해서 이렇게 짧은 순간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수 없는 과거 전생에 가섭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했을 때 가섭 부처님께서 널리 중생들에게 법을 펼치셨는데 중생들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다 함께 기뻐하고 찬탄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500명의 사람들이 이와 같이 발언을 하였다. 오, 저희가 오늘 부처님의 가섭 부처님의 법문을 들은 이 공덕으로 미래 세상에 반드시 또다시 부처님을 만나 뵙게 됐고 미래 세상에 출현하신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그때에는 반드시 깨달음 얻기를 발언합니다 라고 500명의 사람들이 발언을 세웠는데 그때 가섭 부처님 밑에서 발언을 세웠던 500명의 사람들이 지금 이번 생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출가 제자 비구가 되어 아라한이 된 것이다. 이 모든 게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항상 좋은 인연을 지어야 됩니다. 항상 좋은 인연을 지어야 됩니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내가 스스로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불자 여러분, 항상 좋은 인연을 짓는 진실한 불자가 됩시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0: 성불하세요.
1: 방송 포교 후원에 동참해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차 초이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설악산 닥터왕 인터내셔널에서 해양심층수 TNTN 정혈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는 803 갑바위 부처님 연불 소리샘을 선물로 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1: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2: 오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3: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4: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타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0: 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많이 있거든요.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그리고 조사선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 불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누구나가 쉽고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조사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서를 하게 됐습니다.

깨달음은 어디에서 머무는가? 말 속에 있을까? 형상 속에 있을까? 아니면 가장 단순한 삶의 자리 속에 있을까? 깨달음의 상징, 의발. 한 벌의 옷, 가사. 그리고 한 개의 그릇, 바루. 이 두 가지는 수행자의 삶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도구이자 불교 수행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가사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세속의 장식을 내려놓고 청정과 절제의 삶을 선택했다는 증표. 해지고 기워진 조각들이 이어져 만들어진 가사에는 버려진 것마저도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입는다는 것은 곧 다짐입니다. 욕망을 덜어내고 삶을 단순하게 하겠다는 서원. 그리고 바루. 한 끼의 공양을 담는 이 작은 그릇은 탐욕을 절제하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겠다는 수행의 그릇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충만. 바루에 담긴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세상과 이어지는 인연의 결과이며 감사와 성찰의 시간입니다. 가사와 바루, 의발은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신

0: 말을 전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가르침. 그래서 의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잇는 증표로 여겨집니다. 가장 적게 지니면서도 가장 깊은 것을 품는 삶, 그 단순함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본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발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덜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진정으로 지니고 있는가?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1: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4: 대한불교 조계종 제주 선덕사에서는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사업 빛나는 사경의 길 특별강연을 오는 8월 14일 개최합니다. 국가무형유산 사경장 다길 김경호 선생과 함께 사경을 통해 수행과 깨달음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64-732-7677번입니다.
5: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잇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1: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이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9일에는 수진 스님을 모시고 선명상의 대중화 방법을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 승보공양 원만성취 발원,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발원합니다. 거룩한 승방 신축불사에도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02.

0: 26번입니다. BTM 붓다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M 붓다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M 붓다회의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일주문 사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2026년 12월 총본산 조계사를 수호하는 사천왕께서 오색 찬란한 단청의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나투십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대승 십선계 불도 수행을 성취하고자 하면 계와 정과 해 사막을 겸해 닦아야 하나니 계의 그릇이 온당해야 선정의 물이 담기고 선정의 물이 맑고 고요해야 지혜의 달이 나타날세.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기로서 스승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제일 불살생이니 산 목숨을 죽이지 말라. 제2 불투도니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제3 불사음이니 사음을 하지 말라. 제4 불망언이 거짓말을 하지 말라. 제5 불기언이 음탕하고 상스러운 말을 하지 말라.

제6불양설이니 이간하는 말을 하지 말라. 제7불악구니 악한 말을 하지 말라. 제8불탐욕이니 탐욕심을 내지 말라. 제9불진애니 진심을 내지 말라. 제10불사견이니 어리석고 삿된 견해를 갖지 말라. 첫째, 살생을 하지 말아라. 산 목숨을 죽이지 말라 하는 것은 불법의 목적이 나 스스로도 생사 없는 도리를 깨닫고 나아가서 일체 중생을 해탈도로 인도하는 생사 해탈을 하게 하는 그러한 자비의 가르침인데 어떻게 산 목숨을 죽일 수가 있느냐? 하물며 모든 중생이 다 우리의 선망 부모예요. 무량겁을 지내오면서 한 번, 두번 이상 모든 중생의 몸을 의지해서 우리가 태어나고, 태어났다 또 죽고, 또 다른 부모를 의지해서 태어나고, 그러니 모든 중생이 따지고 보면 다 전생의 부모였으니, 어떻게 전생의 부모였던 모든 중생을 죽일 수가 있느냐?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일체 동물까지라도 우리가 그산 목숨을 죽여서는 안 된다. 둘째, 불투도니 불법은 나의 것을 남에게 보시를 할지언정 어찌 남의 물건을 승낙 없이 훔칠 수가 있느냐? 내 것을 남에게 널리 보시해서 다른 사람, 배고픈 사람, 옷이 없는 사람, 약이 없는 사람, 돈이 없어 학교를 못 다닌 사람, 그런 사람을 내 재물을 보시하고 내 것을 보시해서 널리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데 하물며 남의 것을 훔칠 수가 있느냐? 셋째, 불사음이니 자기의 아내, 자기 남편 아닌 사람과 교통을 하지 말아라. 불법은 내 몸도 청정히 가지고 나의 마음도 청정하게 가져야 하는데 어찌 그런 사음을 행해 가지고 몸도 더럽히고 마음도 더럽혀서 될 것이냐? 넷째는 불망언이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불법은 진실해야만 그 진실한 마음으로 도를 닦아야 도도 이루는 것인데 거짓말을 해가지고 나의 진실한 마음을 파괴해가지고 어떻게 도를 닦으며 도를 이룬 뒤에는 일체 중생을 제도해야 하는데 거짓말을 해서 자기의 진실한 마음을 파괴해가지고 누가 그 사람 말을 믿을까 보냐? 다섯째는 불기연이 음탕하고 상스러운 말을 함부로 해버릇하면 부처님 제자로서 위를 손괴하고 실답지 못하고 그러니 수행자로서 그래서는 안될 것이다. 여섯째, 불양설 이간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말 해가지고 싸움을 붙이고 가정에서 이간질을 하는 사람이시면 온 집안이 밤낮 조용할 날이 없고 이웃 형제간이나 이웃집 친구간이라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간질을 하고 되면은 뭐다
그걸로 인해서 화합이 깨트려져. 그래서 이간질을 하지 말아라. 일곱째, 불악꾼이 악한 말이라 하는 것은 욕을 하는 것인데, 한마디 욕, 자기 자식에 대해든지 친구간이든지 일가간이든지 이웃간에 말을 악한 말을 함부로 하면 그 말로 인해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고 남을 상처를 두고 난 것과 동시에 또 자기의 마음도 상하게 되는 것이야. 말 한마디가 별것이 아닌 것 같지만은 그 한마디 아주 악한 욕 한마디가 결과적으로는 무서운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거고 원수를 맺게 되는 것이고 화합을 깨뜨리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욕을 하지 말아라. 여덟 번째는 탐욕심을 내지 마라. 탐욕심이라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을 불이 훨훨 타오르게 만들어. 탐욕의 불이 일어나면 상식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게 되고 탐욕심이 발동을 하면 금방 돌아서서 법에 걸려서 진역을 가게 되고 나아가서는 사람을 죽이게도 되고 일생을 감옥에서 살다가 사형을 받기도 하는 것이에요. 탐욕이라는 것은 성낭불 한개비가 온 들판을 다 태우고 온 도시를 다 태우고 큰 공장도 다 태우듯이 탐욕심이 한번 발동을 하면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친구 돈이고 또는 회사의 돈이고 공금까지라도 막고 은행 직원이 탐욕심을 내면 은행의 돈을 몇십억씩 빼가지고 외국으로 도망간다. 그게 다 탐욕심으로 인해서 그런 무서운 행동을 저지르게 된다. 탐욕을 내가지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고를 내게, 진심을 내게 되는 것인데 그 진심이라 하는 것은 그동안에 쌓은 자기의 모든 공덕, 모든 인격,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마는 것이다. 그러니 진심을 내지 말아라. 진심을 내버렸으면 그것도 질이 나서 차츰차츰 내서는 안 될 만한, 안 내도 괜찮을 만한 진심도 계속 내게 돼가지고 흥분을 해가지고 큰 일을 저지르게 된 것이다. 불자로서 어찌 탐욕심을 내며 불자로서 어찌 진심을 낼까 보냐. 열 번째는 사견을 내지 마라. 사견이란 게 무엇이냐? 어리석고 삿된 견해를 일으키는 것인데 어리석고 삿된 견해가 한량이 없이 많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 인과법을 믿지 아니요.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나는 것이 자작자수.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 것이고 자기가 씨를 뿌려가지고 자기가 거둔 것은 동서고금 천지간에 바꾸지 못할 진리인데 그 인과법을 믿지 않고서는 참다운 인격을 이룰 수도 없고 하물며 어찌 불법을 믿는 불자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사견을 내가지고 인과법을 부인하고 마구잡이 말하고 마구잡이 행동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어찌 그 사람을 불법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 이상설한 열 가지 계 이것을 잘 지키면 이것을 십선계라고 그러고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마구잡이 행하면 이것이 십악이라 하는 것인데 십악이
따로 있고 십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나 이것을 행하는 것도 입과 몸과 마음으로 행하는 거고, 이것을 어기는 것도 입과 몸과 마음으로 어기는 거예요. 지키고 어기는 것이 다 신구의 삼업으로 행하는 것인데, 살생, 투도, 사음 세 가지는 몸으로 행하는 업이고, 망어, 기어, 양설, 악구는 입으로 짓는 구업이고, 탐진, 사견은 이 마음으로 짓는, 뜻으로 짓는 의업이요. 의업인데, 낱낱이 구체적으로 가리니까 이렇게 열 가지로 나누어지지만은, 이 열 가지가 근본은 한 생각 일으킨 뒤에서 그 한 생각을 어떻게 단속을 하느냐, 그 한 가지 하나를 단속하지 않고 내팽가치느냐에 따라서 십악이 되기도 하고 십선이 되기도 한 것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 열 가지를 잘 지키려면 일어나는 한 생각을 잘 단속을 하고, 무슨 생각이 일어나든지 그 한 생각을 딱 일어나자마자 그 생각을 다른 데로 번져가지 않도록 거기서 단속을 하면은 십악을 저지를 까닭이 없는 것이야. 그 한 생각 단속하는 법이 무엇이냐 하면은 참선법이다 하는 것이야. 우리는 눈 뜨자마자 무슨 생각이 일어나든지 일어나요. 귀로 뭔 소리를 들어도 일어나고, 눈으로 뭔 말을, 무엇을 보아도 생각이 일어나고, 행주, 좌와 어묵, 동정 간에 하루에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생각이 거기서 일어나는데, 대부분 사람들, 정법을 믿지 아니하고 참선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일어나는 생각이 동서사방으로 날뛴 대로 내버려 둔다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수없는 신업과 구업과 의업을 지어서 그칠 줄을 모르는데, 다행히 불법을 믿고 불법 가운데에서도 최상승법을 믿고서 참선을 실천하는 사람은 일어나는 그 생각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일어나려고 하자마자 바로 거기에서 잡두리를 하기 때문에 큰 죄를 지으려야 지을 수도 없어. 들을 태우고 그 넓은 산을 태우고 온 불이 처음에 일어날 때에는 성냥개비 하나, 담뱃불 하나, 조그마한 불이 커가지고 그렇게 엄청난 큰 불로 번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한 생각에서 일어나는 그 한 생각을 단속을 못해가지고 살인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사음도 하고 역정도 하고 사기도 치고 저도 죽고 남도 죽이고, 그래서 형무소가 가득 차게 되는 거고, 결국은 금생에 사형받고 내생에는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끝없는 죄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진짜 이 한 생각 단속하는 최상승법이라 하는 것이 얼마나 중대하고도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이상설한 십선대에게는 불자로서 능히 잘 지켜야 할 바니 능히 잘 지키겠는가? 이상설한 십선대에게는 불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소중한 계목이니 능히 잘 지키겠는가? 이상설한 십선대에게는 불자로서 자성을 깨닫고 삼학도를 면하고

나아가서는 영원한 행복을 얻고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도록 지도할 수 있는 훌륭한 불자가 되는 길이고 견성성불하는 길이니 그 길의 근본이니 능히 잘 지키겠는가?

본래 성불피타득이라

철수하게 별시 주뇨. 쇠 철수, 쇠나무라는 것은 고목나무. 겨울철에 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것이 마치 녹슬은 쇠와 같이 다 죽은 것 같이 보이는 나무에 봄이 돌아오니 울긋불긋 여기저기 꽃이 피었다고. 흰 꽃도 피고 빨간 꽃도 피고 노란 꽃도 피었다고. 사해 향풍이 종착이다. 사해의 향내나는 바람이 이것으로조차 일어나. 입춘호수 지금 오늘이 청명날인데 입춘호수 경첩 춘분 청명고우 이렇게 해서 지금 한참 엊그제 눈이 오기는 왔어도 청명의 계절이 왔어. 그래서 도처가 개나리도 피고 목련도 피고 진즉 매화꽃이 다 피었고 지금 벚나무도 여기저기 피었다고. 그런 꽃이 피어서 바람이 여기로 쫓아 일어났다. 이것으로 쫓아 일어났다. 아무리 엄동설하니 그렇게 뼈에 사무치도록 춥고 산하 돼지가 꽁꽁 얼어붙어 소환대한 추위가 그랬었지만 입춘이 지나고 우수가 지내고 경첩 춘분이 지나고 청명이 돌아오니 얼음도 녹고 눈도 녹고 해서 시냇물이 졸졸 흘러나고 여기저기서 꽃이 피고 만발했다고 말입니다. 중생이 업을 짓고 육도윤회를 그런데 지은 업에 따라서 사막도에 떨어져서 한없이 고통을 받을 때에는 말로서 그 고통을 형언할 수가 없어. 그러나 다행히 금생에

사람은 몸을 받아나가지고 세계 인구가 지금 60억이라 그러는데 세계 180여 개국 가운데 대한민국에 우리를 태어났고 대한민국 국민 6천 명이라든가 그 가운데 이 불법을 믿는 사람이 1,500 내지 2,000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다행히 불법을 만났다고 말이야. 불법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지은 업에 따라서 착한 일을 하면 천당에도 가고, 또 사람으로도 태어나고, 또 축생으로도 태어나고, 수라나 아귀, 지옥에도 떨어지는데, 사람으로 태어나서 불법을 만날 수 있게 지금 되었다면, 빈부를 막론하고, 그것만으로도 대단히 감사하고, 전생에 우리가 선업 공덕을 많이 지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대단히 난국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가 부도가 나느냐? 우리 국민이 각계각층에서 각자 자기의 직업과 자기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가지고 나라를 살리려고 하는 충성심, 애국심을 발동을 하면 우리는 다시 회생을 해서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선진국 대열에도 나아갈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탐진치 삼독심으로 저만 잘 살려고 그러고 남이야 죽거나 말거나 돌아보지 아니하고 나라야 망하거나 흥하거나 돌아보지 않고 제욕심만 챙긴다면 우리나라는 아주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세계에 고약한 아주 망한 나라, 창피한 나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럴 때 무엇이 필요하냐? 탐심, 진심, 치심. 탐진치 삼독 때문에 우리나라 꼴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탐심과 진심과 치심의 불이 속에서 훨훨 타오르면 부모도 안 보이고 형제도 안 보이고 가문도 안 보이고 회사도 안 보이고 나라도 안 보이고 세계도 안 보이고 자기가 인간이라고 한 것까지 망각하고 마는 것입니다. 탐욕과 진심의 불이라는 것이 처음에 일어날 때는 눈에도 보이지도 않고 별것이 아니지만 저죽이고 집안 망하고 나라 망하고 인류를 멸망하는 그런 무서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 꼴이 이렇게 되어도 그 원인을 분명하게 밝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이것은 다른 사람이 잘못해갖고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잘못이 없고 정치가는 정치가대로 실업가는 실업가대로 모든 사람이 자기한테 원인이 있다고는 안 생각합니다. 전부 자기는 상관이 없고 잘못이 없고 전부 다른 사람이 잘못해갖고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서로 책임을 전가함으로 해서 근본을 분명해야 뼈 아프게 느끼지를 못하고 서로 남에게만 떠밀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서 일생 동안 수많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병을 앓고 시달리고 있는데 근본 원인을 확실히 알면 약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원을 모르기 때문에 대증요법만 써가지고 약국에서 그저 뭐 좋다 하니까 그것만 먹는다고 해서 병이 혹 잠시 통증을 완화할 수는 있어도 근본 치료는 그 약 좀 먹는다고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치료를 해서 근원을 다시름으로써 모든 병이 근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 근원은 정치적으로도 근원을 찾을 수가 있고 경제적으로도 그 근원을 찾아서 다스려야겠지만은 정치나 경제나 교육이나 모든 병폐는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속에 탐욕심, 진심, 어리석은 마음,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가 그런 탐진치 삼독으로 꽉 쩔어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하면 정치를 망하는 거고, 경제 실업을 다루면 경제 실업을 망하는 거고, 탐진치 삼독으로 꽉 쩔어 있는 인간이 교육을 하면 교육계를 망하는 거고, 탐진치 삼독으로 쩔어 있는 인간이 의술을 다루면 제대로 병원이나 환자를 제대로 다스려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병은 마음에서 일어난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한 마음이 깨끗하면, 일심이 청정하면 온 우주 법계가 청정하느니라, 법계가 청정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용케도 부처님께서는 3000년 전에 말세가 되면은 탐진치 삼독으로 쩔은 인간들이 자기를 망하고 가정을 망하고 국가를 망하고 세계를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 8만 4천 묘법을 설하셨어. 마음을 깨끗이 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마음을 깨끗이 하는 법이 염불을 한다든지 경을 읽는다든지 주력을 한다든지 팔정도를 행하고 사제법을 행하고 육바라밀을 행하고 십이인연법을 행하고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 그 근본은 마음을 깨달아서 마음을 청정히 하는 것이 근본이고 다른 모든 법은 방편설이에요. 방편설이라고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방편이라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필요한 단계예요. 마치 큰 강을 건너가는 데는 배나 떼나 그런 배를 타야 타고 물을 건너가고 물을 건너간 다음에는 그 배를 거기다 놔두고 가야 하는 거죠. 물을 걷는 데는 절대적으로 배가 필요하기는 하나 배라고 하는 것은 물을 건너가는 데 필요한 것이다. 8만 4천 모든 방편법은 자기 마음을 깨달아서 붙여가지고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정법에 의지해서 마음을 깨달아가지고 생사를 해탈케 하는 것이 불법의